0: Boys Like Girls, The Great Escape 들으셨습니다. All 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Karen, what's the title? Why is everything so oversized?
1: 왜 모든 게 이렇게 오버사이즈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패션 관련 Q&A 컬럼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버사이즈 의류, 넉넉한 셔츠, 스웨터, 펑퍼짐한 바지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자신의 치수보다 옷을 크게 입는 경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한 독자의 문의와 함께 시작하는 이번 뉴욕타임스 컬럼 Q&A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2: Question. I love a big jacket as much as the next woman, but lately almost everything except workout wear and even some of that too seems oversiz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shirt, sweater, or jacket that is not wide enough for several people. What is going on and how do I manage it? Diane, New York City. Answer. Oversized clothing has been a fashion trope rather than a trend since at least the 1920s when the flappers first loosed their stays and dropped their waists. Everything is relative after all in clothes as in life. Since then, oversized fashion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and it is currently, as you have observed, having something of a renaissance.
0: 자, 질문입니다. 저도 다른 여성들 못지않게 넉넉한 재킷을 좋아하지만 요즘은 운동복을 제외하고는 또 심지어 운동복 중에도 거의 모든 옷이 오버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헐렁한 셔츠와 스웨터, 자켓 이런 것을 찾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향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뉴욕시에서 다이애니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 그거에 대한 이 칼럼니스트의 답변입니다. 오버사이즈 의상은 트렌드라기보다는 패션의 한 유형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아온 것으로 적어도 1920년대에 플래퍼라 불리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코르셋을 풀고 허리 라인을 낮췄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국 옷도 인생도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그 이후로 오버사이즈 패션은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왔으며 방금 질문자가 지적한 대로 현재는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So the person that asked the question says, I love a big jacket as much as the next woman. Who's the next woman, Karen?
2: The next woman, the next woman is any typical woman. So anyone was just...

0: referring to just a general person.
1: Yeah.
0: So we usually use this just as this person said, as much as the next person.
1: Exactly.
0: Yeah.
1: 보통 사람들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as much as the next pers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next person이 그냥 보통 사람인데 여기서는 특정 성별을 얘기하는 거죠. As much as the next woman. 근데 그냥 as much as the next person이라고 바꿔도 컨텍스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좀 큰 자켓 좋아하기는 합니다. 라고 사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And then of course they go on to say, you know, why is everyone wearing oversized clothes these days? And what can I do about it? 그랬더니 컬럼니스트가 대답을 하죠. 아, 이게 이제 20년대부터 시작된 패션의 한 유형이기는 한데, 그 사실 오버사이즈 패션은 그동안 좀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 왔어요. It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0: Mm-hmm. So wax and wane, this comes from the moon when it gets bigger and
1: yeah.
0: smaller. So when something waxes and wanes, it means that it grows larger or becomes stronger or it becomes more intense, and then it gradually decreases or weakens over time.
1: 네. 자, 그래서 달이 차고 또 기울듯이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 왔다. 인기에 대해서 얘기라는 의미로 in popularity. 그래서 oversized fashion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지금은 근데 다시 부흥을 하고 있는 레네상스를 겪고 있다. Let's continue reading.
0: It was a uniform for Tupac Shakur, 50 Cent, and David Byrne, and made red carpet history in 1990 when Julia Roberts showed up at the Golden Globes in a slouchy Armani men's suit. It can be challenging, insistent, and protective. It allows you to both occupy space and disappear. Not to mention, it's also pretty comfortable.
1: 이 옷은 투팍 샤커 그리고 50센트 같은 힙합 뮤지션 또 데이비드 번 같은 인디 록 뮤지션이 유니폼처럼 즐겨 입었고 1990년에는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헐렁한 아마니 남성 정장을 입고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등장하면서 레드카펫 역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버사이즈 의상은 도전적이고 강렬하며 보호하는 느낌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버사이즈 의상을 입으면은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 동시에 또 눈에 띄지 않게 숨을 수도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게다가 꽤 편하기도 합니다. All very true.
0: Mm-hmm.
1: Let's talk about the slouchy suit that Julia Roberts wore in 1990 at the Golden Globes. What's a slouchy suit?
0: A slouchy suit. So when you think about suits, sometimes a suit can be very tight,
1: yeah.
0: form-fitting. But a slouchy suit would be something that's very soft and loose without a stiff structure.
1: 헐렁하고 뻣뻣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장 하면은 딱 이렇게 fitted 된 맞춤 정장 그리고 탁탁 각이 잡힌 것을 연상하지만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입었던 oversized suit는
0: yeah.
1: 좀 헐렁한 느낌이
0: yes.
1: 있었죠. 그래서 slouchy suit. And, you know, it can be quite challenging to wear an outfit that's really big.
0: Mm-hmm.
1: It can also be insistent.
0: Yeah. So when something is insistent or when someone is insistent, they can be firmly demanding something or they can be someone that's that refuses to take no for an answer.
1: 그러니까 좀 고집이 있는 거네요.
0: Mm-hmm.
1: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펼치는 사람한테 insistent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좀 큰 옷을 입으면
0: yeah.
1: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강렬함이 있다?
0: Yeah.
1: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nsistent 하다. 그러면서 이제 they occupy space. 아무래도 크니까
0: yes.
1: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and they make you disappear. 그리고 이제

0: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도 들기도 하다. 이거는 뭐 실제 몸매가 안 드러나니까 그런 의미로 쓴것 같은데. And it's also pretty comfortable.
1: It is very
0: Oh,
1: comfortable.
0: it's very comfortable.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current revival of oversiz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got everyone accustomed to clothing that didn't pinch, bind, or otherwise constrict, something to do with the revival of all things 1990s, and a nostalgia for a time before social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mething to do with the general sense of being besieged by current events. Oversize can be the wearable equivalent of disappearing under a blanket.
0: 최근 오버사이즈 패션이 다시 유행하는 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몸을 꽉 조이는 옷 대신 편안한 옷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과거에 대한 열망, 즉 1990년대 스타일의 부활과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 시절에 대한 향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세계 및 국내 정세 속 심란한 여러 사건들에 포위되는 듯한 전반적인 느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 오버사이즈 옷은 마치 담요 속에 파묻혀 숨는 느낌을 의류로 치환한 경우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lright, so people would opt for clothing that's not constricting during COVID, and it's continued to today.
1: 'Cause you were at home all the
0: Yeah,
1: time.
0: exactly. And if something is constricting,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옷을 안 입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은 팬데믹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뭐 잠옷을 입고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1: Or
0: 그러다 보니까
1: just wear your top and then wear
0: 맞아요.
1: pajamas on the bottom.
0: 그쵸. 줌 미팅 같은 거할 때는 위에만 좀 정장 차림이나 스마트하게 옷을 입고, 뭐 밑에는 뭐 이제 잠옷 바지라든지 something that's not constricting 이런 옷을 입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옷이 좋다 하는 느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유행이 요즘에 다시 돌고 있는 것 같고요. And then it says to besiege. So there'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general sense of being besieged by current events.
1: So when you're besieged by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overwhelmed by something. So it could be overwhelmed by crowds of people or requests or complaints or maybe a massive volume of questions or calls.
0: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포위된 느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besiege는 스펠링이 BESIEGED인데요. The feeling of being besieged is also causing people to wear slouchy, loose, big, oversized clothing.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더 주실래요?
1: So, which of the following fashion idioms describes handling multiple responsibilities at once? Number one, wear many hats. Number two, dress to kill. Number three, fashionably late.
0: 네, 패션에서 유래된 다음 표현 중 1인 다역을 하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뜻의 표현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wear many hats. Number two, dress to kill. Number three, fashionably late. 샵1045와 반지와 유튜브로 정답 받겠습니다.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Here's Aini Kamoze with Here Comes the Hot Stepper.

0: Wow, that song takes me back. 1994년 노래죠. 그때
1: 와우.
0: 당시에 정말 그 레게이가 영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좋아하는 분들은 뭐
1: Of
0: 다
1: course.
0: 좋아하겠지만, 아,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 I Need Kamozi, Here Comes the Hot Stepper 들으셨습니다. Okay, well, something else that takes us back is fashion.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최근 유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오버사이즈 의류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에 실린 패션 관련 Q&A 기사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난히 큰 옷을 입는 경향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아는 오버사이즈 옷의 인기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 럭셔리 브랜드 셀린 그리고 클로이의 전성기를 이끈 영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 피비 파일로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Philo, one of fashion's lodestars and a woman of ineffable cool, has long been the poster girl for oversized clothing, favoring mega pants and enveloping shirts and sweaters in her life and her collection. Her namesake brand, which debuted in 2023, has yet to appear on a runway, but its trickle-down effect is impossible to deny. As Harper's Bazaar pointed out this year, these silhouettes she's cultivated, the oversized funnel neck jackets, the perfectly slouched

0: Trousers are now everywhere.
1: 패션계의 등대이자 형언할 수 없는 세련미를 지닌 디자이너 피비 파일로우는 오랫동안 오버사이즈 의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컬렉션에서 공이 오버사이즈 팬츠 및 몸을 감싸는 셔츠와 스웨터를 즐겨 입어 왔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2023년에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는 아직 패션쇼를 열지는 않았지만 그 파급 효과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올해 패션 잡지 Harper's Bazaar에서 지적했듯이 오버사이즈 퍼널넥 자켓이나 완벽하게 헐렁한 핏을 보여주는 바지 등 그가 업계에 정립한 특유의 실루엣은 이제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드스타라고 하면은 이게 북극성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에서 노스타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의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이너도 패션 업계에서는 그런 북극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0: Yeah, I remember when she left one of these fashion houses. They after she left, and then they brought in a new designer for that fashion house. They started calling it old Celine, new
1: Oh,
0: Celine because
1: really?
0: they missed her at that brand.
1: Absolutely. So she's the poster girl for oversized clothing currently.
0: So if you're a poster, you can say poster child for something. So usually it's used as poster child, but since she's a woman, I think they're saying poster girl. So when you're a poster person, poster child, it means that you're a person who serves as like the symbol, the public figure for a specific cause, movement, or an organization.
1: 뭔가 대표하는 인물. Poster child. 여기서는 poster girl. And what about the trickle down effect?
0: So trickle down effect would be a phenomenon where trends, or it could be wealth as well, and it originates at the top of a system and it gradually spreads downwards towards the lower levels.
1: So Philo's latest collection has had a trickle down effect on fashion in the world, basically.
0: On the fashion industry. So the designs that she creates, it kind of the similar designs would be seen in other fashion houses.
1: Exactly. 낙수 효과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분수대의 물이, 분수대가 아니라 이제 그 폭포수의 물이 위에서 쭉쭉쭉 내려오면은 아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낙수 효과, trickle down effect. 그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파일로의 최근 그 디자인들이 패션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런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어색하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0: All that said, going big is not as simple as throwing on a giant suit and walking out the door. Proportion matters when it comes to oversize and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ooking like a girl who raids her mother's closet and looking like someone out to effectively navigate the world. If you have very wide pants, opt for a narrower top, Kim said, or try tailored trousers that puddle at the ankle with a voluminous top rather than leggings or skinny jeans, which have an overly retro vibe.
1: 자, 이렇게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소화하는 게 단순히 커다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단순한 건 아닙니다. 오버사이즈 옷을 입을 때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 비율에 따라 엄마 옷장을 뒤져서 입은 어색한 소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자, 럭셔리 브랜드 몬세의 공동 창립자 중한 명인 한국계 디자이너 로라 킴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바지의 통이 아주 넓다면 상의는 좀더 슬림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또 볼륨감 있는 상의를 입었을 때 하의는 너무 딱 붙어서 지나치게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대신에 발목 정도까지 오는 여유 있는 그런 핏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that said. What does that mean, Karen?
0: All that said, so this is it's a transitional phrase that's used to kind of introduce a statement that contrasts with or modifies or limits what you just said. So it kind of functions similarly to however or never.

0: or the less or nonetheless.
1: 앞에 뭔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라는 이제 연결어예요. 그래서 all that said 하면서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오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oversize trend가 뭔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요즘에 다시 유행이 됐는지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긴 해도 이게 또 그렇게 oversize 옷을 입는 게 심플한 건 아닙니다.
0: Yep.
1: 그냥 걸치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비율을 생각하면서 입어야 그래야 좀 멋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엄마 옷을 몰래 입은 아이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입으라는 얘기예요. So, you know, opt for a narrower top if you have wide pants. Opt means to choose. And, you know, if you have, let's say, a voluminous top, then go for, you know, sort of tailored trousers.
0: Yep.
1: So what's a voluminous top?
0: Voluminous something. It means that it's describing something that's very large, spacious, full, or it has some sort of volume or bulk.
1: 볼륨이 있다. 이건 좀 크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voluminous라고 합니다. voluminous. 그래서 좀큰 상의를 입었다라면은 이제 하의는 그래도 좀 피티드한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복고풍으로 스키니 진스나 레깅스보다는 tailored trousers. 그래서
0: Right.
1: 뭐 이렇게 일자바지라든지 아니면은 puddle at the ankle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목 쪽에서 이제 약간 찰랑거리는 듯한 이런 바지. I'm not exactly sure what shape this is, but 뭐 하여튼 그런 게 좋다고 디자이너가 조언을 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할까요? Let's start off with as much as the next person.
0: So the next person, the next woman, it could be the next man. So it's just referring to any typical person. And you usually use this with, as you mentioned, as much as the next person. And it's used to state that you have the same sort of normal average desires or reactions as any typical person.
1: 자, 그래서 이거예요. 남들만큼이나. 이걸 영어로는 as much as the next person. 자, 그럼 예문 볼게요.
0: I enjoy a good vacation as much as the next woman.
1: 나는 뭐 남들만큼이나 휴가 가는 거 좋아해요. 네, next woman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여성만큼이나라고 했는데요. 뭐 woman 해도 되고 man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as much as the next
0: Person.
1: person 하죠. The next one is wax and wane.
0: Wax and wane. So this means to grow larger, stronger, or more intense, and then gradually decrease or weaken over time.
1: 네. 뭔가가 커졌다가 작아지거나, 많아졌다가 적어지거나, 인기가 있다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다 waxing and waning이라고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0: Migraines often wax and wane for no clear reason.
1: 편두통은 뭐 특정한 이유 없이 굉장히 심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Migraines, 편두통. And what about a poster child?
0: A poster child is a person who serves as the prominent, idealized symbol or public face of a specific cause, movement, organization, or ideal.
1: Right. 무언가의 대표 인물,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poster child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0: The young activist was chosen as the poster child for the global climate initiative.
1: 이게 글로벌한 기후 프로젝트의 대표 인물로 이 젊은 환경운동가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포스터에 들어갈 인물, 그만큼 이제 대표적인 인물, a poster child. 근데 poster man, woman 이렇게 안 해요. A poster child 아니면 poster boy, poster gir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hat about trickle-down effect?
0: Trickle-down effect. So this is referring to a phenomenon where trends, wealth, or behaviors originating at the top of a system gradually spread downward towards the lower levels.
1: 네, 낙수 효과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0: The CEO's positive attitude had a trickle-down effect on the entire staff.
1: CEO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은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top down의 느낌이 있어요.
0: Yep.
1: 예,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니까 trickle down effect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래까지 영향을 미쳤다. Now what about throw something on?
0: So if you throw something on, this means to put on a piece of clothing quickly and without much effort or thought.
1: 자, 이 표현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따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놓쳤네요.
0: Yeah.
1: 자, 뭐냐면은 옷을 걸친다는 뜻이에요. Throw something on. I just threw on a jacket this morning. I didn't have a lot of time. 이럴 수도 있겠죠. 급히 옷을 탁 걸치는 거.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threw on a pair of jeans and a t-shirt and ran out the door.
1: 급하게 지금 청바지랑 그냥 티셔츠를 걸쳐 입고 그다음에 빨리 뛰쳐서 나갔습니다. Throw something on.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this morning. You can check out the article again by coming to our website. 방송 내용 게시판 보시면은 오늘의 기사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인 다역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The answer is number one, wear many hats.
1: 여러 가지 모자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0: yep.
1: 뜻이고요. 자, 나머지 보기들, dressed to kill. What does that mean, Karen?
0: Dressed to kill. If you're dressed to kill, that means you are dressed very nicely. You are out. Maybe you're going to a really nice restaurant today and you have on the fanciest dress. Then you can say, oh, you are dressed to kill today.
1: Right, exactly. You're dressed to kill. 그러면은, 와, 오늘 의상 아주 최고인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fashionably late.
0: Yeah, when you're fashionably late, you're usually maybe about 10 to 15 minutes late, and you make an entrance, and everyone will maybe look at you because you're late. So then you are fashionably late.
1: Yeah, normally someone who's more popular or important might be fashionably late.
0: Yeah.
1: 그러니까 늦긴 늦는 건데요. Fashionably late 그러면은 아 뭐랄까. 이게 좀 멋있게 늦는다고 해야 되나?
0: It's a little bit late.
1: 그러니까 살짝 늦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하자니 쉽진 않은데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있는 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살짝 5분, 10분 늦는 거 마치 뭐 이제 뭐 주인공이라든지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듯이 하는 것을 fashionably late라고 해서요. 유머러스하게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0: Yeah.
1: I wasn't late. I was fashionably late.
0: Yeah.
1: 이렇게.
0: Yeah.
1: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자, 1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김대현님 그리고 장중호님 축하드립니다. 김대현님께는 스틱커피 보내드릴 거고요. 장중호님께는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Alright, now for a song by Chris Norman and Susie Quattro, Stumbling In.

0: Using their hands.
1: Right.
0: Yeah, so it was kind of it symbolized that friendship, the community, people gathering together to share the food, to mean that you're celebrating together, eating a meal together, spending time together.
1: Got it.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식사를 할때 빵을 이렇게 나눠서 빵을 이제 자르고 부숴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런 풍습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reak bread가 됐군요. And are there any similar expressions?
0: So basically, you're sharing a meal. So you would say share a meal, or you could say dine together. Another expression would be gather around the dinner table.
1: All right, share a meal, dine together, gather around the dinner table. 이번 idiom은 break bread였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Before you go, let's say happy birthday to one of our listeners. 지율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편의 54번째 생일입니다. 남편 지성배. 항상 행복하고 꽃길만 걷길 사랑하고 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Let's say happy birthday together.
0: Happy
1: Happy birthday.
0: birthday!
1: All right. Thank you, Karen,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s so much and happy Chuseok!
1: You too. 지금까지 Karen쌤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알티스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1: It's time for our final song. Hope you have a great Wednesday. As always, here's U2 with or without you.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책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서 햄릿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리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그 성과가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환경이 뒷받침돼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지 구별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햄릿 테스트냐? 당시 영국 문화가 발달했고 복수극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해도 햄릿과 같은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아니었으면 탄생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없었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이 테스트는 누군가의 공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을 시대와 환경이란 조건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것이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과연 개인의 성취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자만의 늪에 빠질 때면 내가 이룬 성취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 걸 가끔은 떠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디장조 바흐 작품으로 1012종 지글 이현정의 바루크 첼로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기 어린 마음에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대를 참잘 타고났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이 만든 부분과 개인이 만들어낸 부분을 따로 떼어 생각한다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 놓였더라도 재능을 꽃피우는 범접 불가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 시대를 잘 타고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 싶은 인물도 있죠. 그 사람이 없었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과연 대체 불가능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한 한때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박용래님, 오늘도 정클클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예지 선생님의 피아노 독주회를 다녀왔습니다. 정클클과 함께하게 되면서 음악회도 가고 정말 힐링이 되는 클래식 명품 방송입니다. 어제 나예지 피아노 독주회 다녀오셨군요. 어떠셨습니까? 이 정클클에서 음악을 듣는 것과 또 극장에서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방송도 들으시고 공연도 다니시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박용래님. 이석희님,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2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섬소녀님, 명절에도 정클클에서 놀아요. 고맙습니다. 또 야심차게 추석에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하이든이 활동하는 당시 일반적인 트럼펫은 자연 트럼펫이었습니다. 밸브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음계를 오르내리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죠. 그런데 트럼펫 연주자 안톤 바이딩거가 키 트럼펫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럼펫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하이든은 기존 트럼펫으로는 어려웠던 선율을 협주곡에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곡도 그렇습니다. 트럼펫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이죠.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2프렛장 조정 1악장 알레그로, 민트 마샬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퍼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치곡이 플랜창조 중 희락장 알레그로,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퍼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유화님, 정클클 라디오만 틀었을 뿐인데 고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상함을 주여서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와, 주변에 정클클을 잘 알려주시는군요. 최유화님. 예, 클래식 음악 안에는 고상함, 우아함, 유쾌함, 발랄함 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는 분, 최유아님의 지인분들 반갑습니다. 8737 쓰시는 분, 정클클 들으면서 두 줄이 한우마을 가는 중입니다. 막내라서 편하게 살았지만 사유가 생기니까 바빠졌어요.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대접하려고요. 정경님도 명절에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풍성해지면 안 돼요. 네, 일단 우리 사위분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겠습니다. 왠지 한가위가 지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8737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현대 클래식 작곡가의 곡인데요. 바로크 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곡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전혀 다른 매력의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차이콥스키 사계 중 9월 사냥, 2번 막스 리히터 사계 중 가을 1악장. 정답은 문자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말로의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또는 현악기와 하프만으로 연주되는데요. 목관도, 금관도, 타악기도 없습니다. 거대한 말로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악기를 덜어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곡이죠.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초 사악장 아다지에또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4악장 하다제또 마리스 앤 선수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에 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안수현님, 2번 막스 르히터의 사계입니다. 정클클 새싹입니다. 요즘 가을가을한 날씨에 딱입니다. 손여진님, 2번 막스 르히터 사계 중 가을 1악장. 가을에 어울리는 선곡들 감사해요. 추석 잘 보내시고 맛난 것도 많이 드세요. 저도 퇴근하면서 바로 출발하려 해요. 손여진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두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막스 르히터 사계 중 가을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막스 르히터의 사계 중 가을 1악장, 엘레나 유리오스트의 바이올린, 치네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곡 듣고 오늘의 손님 수요 초대석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정경인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 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을 두루 지닌 피아니스트 박종혜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입니다, 진짜.
0: 이 초대석에 다녀가신 지 와, 4년이 넘었더라고요.
1: 그쵸, 뭐 그날은 눈도 왔었고.
0: 기억하시는군요.
1: 기억나죠. 네, 눈 많이 왔었던 걸로. 네.
0: 2022년 1월. 와, 눈이 많이 왔어요.
1: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진짜.
0: 그날 저희 수다 많이 떨었습니다.
1: 그날 진짜 재밌게 얘기만 하다 간 걸로 아는데 오늘은 이제 연주까지 해야 되니까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0: 아, 뭐 긴장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이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여전히 열심히 연주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4년이나 됐다니라고 오늘 지금 느끼게 돼요. 사실은 크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진 거라기보다는 하는 일 계속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0: 연주가 정말 많아요.
1: 다행히도 그래도.
0: 아니, 어느 극장에 가든 뭐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를 보면 항상 포스터에 박종희가 있습니다.
1: 다행이잖아요.
0: 아, 자랑스럽고 참 행복합니다. 자, 많은 음악가들처럼 피아니스트 박종혜도 야행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어제 좀 일찍 주무셨습니까?
1: 아, 그게 하나 달라진 점이라면 그게 하나 달라졌네요. 좀 피곤해요, 요즘에 일찍. 원래는 진짜 뭐 한 새벽 4, 5시에 잤는데 이제는 한두 시쯤으로 좀

0: 옮겨지지 않았나. 그게 4년 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
1: 우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4~5시에 자니까 오전 외국에 나가도 시차 적응이 필요 없잖아요.
0: 그냥 바로 되죠, 뭐.
1: 와, 그때 초대석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 연주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 너무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을까요?
0: 물론 진짜 그 생각 변함은 없는데, 연주할 만큼은 할 때만큼은 변함이 없는데,
1: 네.
0: 준비를 할 곡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살짝 피곤하긴 하죠. 그래도 항상 그냥 아, 할게 많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라고 되뇌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1: 이 피아니스트 박종현 하면 그야말로 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에너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런 박종현도 이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서 부담감을 가집니까?
0: 매번 가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좀 거짓말
1: 아,
0: 같고요.
1: 그래요?
0: 네, 매번 오늘 그냥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 아,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0: 조금 그런 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유 가서 쳐야지. 근데 지금은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뭔가, 근데 그냥 부담이 되는 거 사실이죠, 가끔은. 네.
1: 알겠습니다. 자, 워낙 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엔 좀 특별한 독주회를 준비 중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독주회 사상 처음으로 한 작곡가의 곡들로만 구성된 리사이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좀 도전적이죠.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뷔페처럼 이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슈베르트로만 이제 뭔가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만 이렇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에이, 그래서 진짜 생각이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좋아해 주실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사실 슈베르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사실은. 네.
1: 날짜가 10월 21일?
0: 10월 16일.
1: 16일입니까? 제가 이거 잘못 적었군요. 10월 16일. 네, 10월 16일 예술의 전당 IBK 기모닝 챔버홀. 예. 주제는 슈베르트의 밤입니까?
0: 그쵸.
1: 예.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나요?
0: 일단 지금 제가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0: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10년짜리 슈베르티아데를 본따서 만든 슈베르타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에 맞춰서 뭔가 슈베르트로만 생각이 들었어요. 슈베르트로만 연주를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슈베르트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작곡가로만 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참 도전이면서도 도전이죠, 사실은. 네,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이 슈베르디아 때 슈베르트가 친구들과 함께 미리 발표 곡도 한번 또 보여주고 그런 시간을 슈베르트가 가졌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갑자기 취조가 됐네, 갑자기. 제가 실제로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진짜 실제로 친구들을 되게 많이 불러 모으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슈베르트는 그 연주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곡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슈베르트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진짜 유일하게 대중 정말 퍼블릭 앞에서 한 연주는 위엔에서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그 장소와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박종현은 슈베르트와 좀 다르게 1년에 연주를 100번 이상 하는 아티스트인데
0: 아, 100번인가 할까요?
1: 제 감상
0: 아,
1: 그렇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서 티켓 선물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와, 박종현이라고 말머리 사연 여러분 보내주시면 모두 3분 추첨

0: 그 당시에 슈베르트가 공개 연주에서 했던 곡들로만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제가
1: 네.
0: 그때 조사를 좀 하고, 이게 어떻게 거의 그 공개 연주도 알고 보니까 그 죽기 전, 1년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살면서 한한번 공개 연주를 한게
1: 너무
0: 인생에
1: 가슴이 아프다.
0: 가슴이 진짜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동정심과,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뭐 슈베르트의 그 즉흥곡만 봐도 출판이 그 당시에 되지 못하고, 뭐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브람스가 출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좀 알고 나니까 조금 더 몰입이라고 하나요? 좀더 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왜냐면 그리고 그 공개 연주도 공교롭게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사람들에게 슈베르트라는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정말 공교롭게 일주일 뒤에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명성이. 그 이유가 파가니니가 그때 비엔나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1: 아, 묻혔구나.
0: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파가니니는 희대의 아이돌이 그때 비엔나에서 센세이션하게 데뷔를 하는 바람에 슈베르트는 또 그렇게 묻히게 됐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인생이 참 슈베르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그렇게 좀더 몰입을 한거된것 같아요. 네.
1: 슈베르트의 삶을 돌아보면서 슈베르트 음악의 또 매력에 빠지신 거군요.
0: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엄청난 대곡들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치는 거를 되게 많이 보셨고,
1: 인식되어 있죠?
0: 인식이 좀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사실 근데 제 내면에는 슈베르트가 가장 좀 와닿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사람들이 볼수 없는 저의 모습들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생활 같은 약간 모습들, 저의
1: 슈베르트는 나의 사생활이다. 괜찮은데요?
0: 약간 좀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는 몸도 크고 하니까 슈베르트를 표현하기에 조금, 그리고 뭐 영상 떠도는 것들도 그렇고요.
1: 네.
0: 아무래도 근데 가장 저 같아요, 그냥.
1: 슈베르트가.
0: 네.
1: 오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랜드한 모습의 아티스트인 박종현인데, 슈베르트가 나랑 가장 닮았다. 가장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슈베르트 피아노 음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또 오늘일 것 같은데요. 라이브 연주도 모두 슈베르트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어떤 곡부터 들려주십니까?
0: 너무 유명한 악흥의 순간에 3번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은 1823년부터 1828년 무렵 작곡된 6곡의 피아노 소품집을 말합니다.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의 민속적인 춤과 왈츠, 랜틀러 같은 생활 속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많이 녹여냈습니다. 제3번 역시 반복적인 반주와 짧은 프레이즈 때문에 작은 춤곡처럼 출발하지만 그 안에는 슈베르트 특유의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리듬과 애수어린 선율이 특징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 F단조 도이치모너 780 박종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보.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 F단조 도이치모너 780 박종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고은정님 와우 박종희님 팬입니다. 슈베르트 연주에 대가신 듯하네요. 벌써 대가 이야기를 듣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대가는
0: 아 예. 예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죠?
1: 아 그거는 예, 너무 예, 대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0: 지금 들려주신 악흥의 순간 그 정규 프로그램에 없는 곡이죠?
1: 없죠.
0: 아 그럼 어떻게 앙컬로 들려주십니까?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친 거라서
0: 아, 어제 그렇습니까? 네,
1: 그냥 거의 네.
0: 그 제가 이 어떻게 보면 1m 앞에서 네. 우리 종혜 선생님의 연주를 지금 감상할 수 있었는데 이 주 멜로디 선율에선 또 입으로 노래해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치시네요.
1: 아 제가요?
0: 예.
1: 아, 그 습관 같은 거.
0: 아, 너무 멋있어요.
1: 안 했으면 좋겠는 모습이긴 아, 해요, 제가.
0: 왜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1: 뭐 20년 전부터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저의 약간 버릇이라.
0: 아, 저는 시그니처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요초대에서 오늘은 피아니스트 박종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류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박종희 하면 드라마틱한 곡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이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처럼 뭔가 이 작은 곡에서 어쩌면 연주자의 개성이 잘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소품을 연주할 때와 이 대곡을 연주할 때 무엇이 가장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전에는 소품 연주를 즐겨 하지 않았고요. 일단 왜냐면 그랜드한 정말 곡들만 이렇게 생각을 정말 치고 싶었다가 최근에 한 10년 안쪽으로 그 사이에 소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좀 깨닫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곡은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드라마 서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근데 소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밥 먹고 산책 가는 기분. 지금도 이 곡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진 않고 그냥 아 좋은 곡이다. 그리고 귀를 좀 쉴 수 있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소품에서 대곡의 어떤 느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상 그냥 걸어가는 기분일까 이거는 아니면 어디로 그냥 흥얼대면서 칠 수 있는 게 소품인 것 같고 대곡은 그 정말 제 사상과 모든 걸 녹여서 정말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둘 다 다르지만 또 비슷한 면도 있고요. 네.
0: 네. 그렇군요. 이 산책 가는 느낌이다라는 부분이 또 와닿습니다. 자, 우리 청취와 함께 듣고 싶은 곡도 추천곡으로 가져오셨는데 어떤 곡입니까?
1: 사실은 아무래도 성악가시니까 제가 좀 두려웠어요.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했다는 게
0: 네.
1: 왜냐면 저는 사실 잘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른 거예요. 제가 이 음반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0: 그래요?
1: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요즘에 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듣는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하나고 라흐마니노프의 그 러시아어로 혹시 이게 뭐였죠? 혹시
0: 도나싱 마이 뷰티 아 이거 러시아어로는
1: 노어로 뭐 넵보
0: 아 그쵸 넷이 들어가겠네 그 러시아어로 들으세요? 러시아 앨범 들으세요?
1: 네, 그럼요
0: 그 가수는 어떻게 좀 러시아 쪽 가수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이탈리아나 미국 쪽 가수 좋아하세요?
1: 최근에는 가곡들을 가끔 네. 듣는 게 다 러시아 가곡이긴 해요. 그 러시아 가곡은 러시아 사람이 불러 이분은 러시아 사람이 아닐 텐데 근데 피아니스트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라
0: 네
1: 이 곡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와 함께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박종혜가 요즘 아주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로망스 작품으로 4중 제4곡 Do Nothing My Beauty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사람이여 테너 니콜라이 게타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0: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0: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0: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건반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박종혜라고 말머리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월 16일 박종혜 피아니스트의 슈베르트의 밤 독주의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만 20이 되던 해인 2010년 세계적인 권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파이널리스트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콩쿠르를 준비하는 박종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1: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2: 너무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잘 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니까 자꾸 신경을, 음악 본질에 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조금 네,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0: 하고 싶은 대로 해라.
2: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0: 아, 심플합니다. 2018년 계자한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국제 무대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연주실랑 이 내 연주, 본인 연주기 때문에 보기 쉽지 않은데 보신 적 있습니까?
2: 가끔 봐요.
0: 아, 그렇습니까?
2: 봐서 그냥 아, 왜 그랬니? 그냥 피드백 정도? 그때 그리고 가끔씩 보면 옛날 영상 가끔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쳤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쌓였잖아요. 이제 집에 있는 그런
0: 포트폴리오가 많죠.
2: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 안 변하는 거는 안 변하는구나. 이게 본인의 이제 그런 지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핑거프린트가 있어서 그런 것 너무 재밌어요. 이제
0: 이 박종혜 특유의 시그니처가 있죠. 연주 때마다.
2: 근데 오히려 제가 막 중학교 때 친 거 보면은 네. 할아버지처럼 치고 있어요.
0: 일부러.
2: 일부러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중학생 때는 오히려 더 날뛰고 싶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0: 그래요?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2: 사실은 그게 저는 아 내가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정말 무슨 이 앉아 있는 모양새가 옛날 비엔나 피아니스트 누구더라? 비엔나 아니죠.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약간 옆모습이 좀 연미복 입은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아라우처럼 치네. 약간 물론 당연히 아라우만큼 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모습만.
0: 네. 예,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처럼 치네.
2: 잘못 온 것 같네요.
0: 아 그렇군요. 그때 오히려 좀 정적으로 치고
2: 지금도 사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관객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 난리 치는 모습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아닙니다. 사실. 또 다른 접니다.
0: 아 흥미롭습니다. 한예종 시절 함께 공부하던 동기 선배 후배들이 지금 현역으로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들과 협연할 기회가 생기죠.
2: 뭐 예.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랑도 같이 이제 듀엣을 했었고 특피아노를 네.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 중이신 김선욱 씨와도 협연을 했는데 또 너무 다 친하다 보니까 같이 할 때마다 이 감회가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0: 어때요?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주에서 만나는 음악가들도 적지 않잖아요.
2: 그렇죠.
0: 예.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 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과 무대에 서면 좀 다르죠.
2: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많이 다른다고 하는데도 이제 네. 사석 오면 똑같고 하니까. 네. 특히 뭐 작년 협연했을 때는 김선우 씨와 협연했을 때는 워낙 둘이 친하다 보니까 이 리허설 때도 되게 저도 조심하고 아무래도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연주도 잘 됐고 감사했죠.
0: 네. 너무 친한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척 하셨군요.
2: 그렇죠.
0: 자, 과거의 연주 지금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의 연주에서 좀 이런 부분이 내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 혹은 아까 뭐 지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2: 되게 모순적인데 그러니까 꿈이 제가 꾸미는 걸 잘 못해요.
0: 꾸미는 걸 못한다.
2: 네, 잘 못해요. 엄청 되게 잘 들어달라고 꾸미는 걸 잘 못하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아, 좀 그래도 꾸며볼까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제가 좀 거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냥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좀 한번 꾸며볼까라는 그런 또 약간 그 안에 빠져 있죠 사실은. 네.
0: 꾸미지 않는다. 이 부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가끔은 또 메이크업을 또 상상하시고.
2: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테크닉은 타고나는 측면이 크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유자왕의 왼손을 훔치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으십니다. 여전히 변함 없습니까?
2: 4년이 지났잖아요. 네. 유자왕의 왼손만 훔치고 싶을까요, 과연? 다 훔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0: 네.
2: 근데 그러면서도 아 내가 저를 유자왕의 왼손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음악적인 걸로 승화를 시키는 저의 모습도 요즘에는 화나면서도 좋더라고요.
0: 네. 나다운 부분이 결국은 아끼게 되는군요.
2: 그렇죠. 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주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전부 다 슈베르트 곡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번 곡 슈베르트 어떤 곡입니까?
2: 슈베르트의 즉흥곡 두 번째 세트 있는 중에 3번인데요. 이 네. 곡은 그 뭐 로사문드에 나오는 그 극작에 나오는 걸로 되게 유명하고
0: 네.
2: 주제와 변주예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두 곡들은 사실 선정한 게 슈베르트의 양면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골라봤어요. 네.
0: 알겠습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자리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가 이 곡을 쓴 건 1827년경 세상을 떠난 게 불과 1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흥곡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악상을 즉석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슈베르트의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3번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먼저 들려준 다음 그 선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변주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고 우아하게 노래하던 멜로디가 점점 장식을 얻고 리듬이 변하고 음역이 넓어지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35 피아니스트 박종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보. 브라보.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B플랫장조 도이치모노 935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강민기님, 박종혜님, 추석 선물 같은 연주 너무 좋아요. 공연도 기대됩니다. 조승희님, 오늘 아침 절 위로해 주시네요.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TBFZ7KB님, 박종혜님, 슈베르트는 무겁지 않고 따뜻해서 좋아요. 0131님, 와, 연주 너무 좋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어요. 긴 시간이 1분 같이 느껴졌어요. 5233님, 클래식이 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네요. 늘 고맙습니다. 이 곡이 한 14분, 5분 정도 되죠?
1: 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예, 저도 그리 길게 안 느껴졌는데 10분이 훌쩍 넘었다니 놀랐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연주 어떠셨습니까?
1: 뭐, 제 연주를 자평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0: 아, 저는 좀또 놀라운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 연주복이 아닌 이 자켓을 입으면 피아니스트들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벗고 치잖아요.
1: 네.
0: 근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저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거를 안, 버, 이거, 아, 이건 좀 벗으면은 살이 너무 많이 나와. 가리고 있습니다,
0: 아,
1: 지금.
0: 그렇군요. 아, 연주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 네.
0: 우아함을 지켜주셔서
1: 그러니까.
0: 고맙습니다. 아, 아마도 한 연주회에서의 앙코르 연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6번 연주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접시는 했다라는 감상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꾸준한 연습, 지독한 연습의 결과겠죠.
1: 사실 그 연주는 지독한 연습의 결과는 아니고요.
0: 그렇습니까?
1: 그거는 이제 그냥 잘논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평상시에 노는 대로 한 연주가 아마 그 연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0: 저는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물론 그 대답 저는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1: 당연히 많이 했죠. 근데 그 다른 곡에 비하면 그 곡은 왜냐면 연습을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정말 손가락 돌아가고 이거 외에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곡은 사실 되게 즉흥성이 강한 곡인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하던 대로 치게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그런 매력이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돼서 기본적인 연습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맡긴다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곡이었어요
0: 그 곡을 너무 연습하면 틀이 딱 짜여져 있어서
1: 그거는 네
0: 어떻게 보면 이 즉흥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1: 그쵸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연습할 때 많은 곡들도 그래요 사실은 필요 이상의 연습을 하게 되면은 갇히게 되는 결과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나왔던 콩쿨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0: 자, 유영주님, 진지한 듯 발랄한 흐름이 박종혜님과 닮은 연주 잘 감상했습니다. 14분의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브라보. 자, 박형규님, 피아노 소리가 이 가을 날씨처럼 참 아름답게 들리네요. 손가락이 일반 피아니스트들과 같이 길어 보이진 않던데 처음 배울 때 힘드신 부분 없었는지 또 어떻게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셨는지도

0: 궁금해요.
1: 제가 되게 짧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짧지 않아요. 되게 이걸 지금 해명하는 타임이 됐는데 제가 손바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엄청 두껍고 네. 손바닥이 그래서 짧아 보이는데 저 팔까지 닿습니다. 아. 네. 근데 어렸을 때 실제로 네. 어렸을 때 저의 선생님이신 강충호 교수님이 처음에 손이 좀 작다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0: 박종희한테. 네.
1: 근데 그게 이제 이 손바닥이 워낙 크고 손가락이 그때 좀 짧았었는데 그게 네. 아마 5학년 때였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이래 보이지. 네. 생긴 것만 그렇습니다.
0: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1: 이걸 해명을 한 것 같아요.
0: 워낙 네. 궁금한 게 많은 겁니다.
1: 근데 네. 워낙에 다른 피아니스트들 손이 또 되게 길쭉길쭉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손이 어디 가면은 피아노 친다 그러면 되게 좀 수줍은 손이에요, 사실.
0: 네, 네 그 부분은 저는 공감은 잘 안 됩니다. 멋있는 손인데요. 수줍다기보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워낙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를 추구하고 또 좋아하시잖아요.
1: 네.
0: 그 즐겁게 놀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악보에 없는 걸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순간 어떤 생각합니까?
1: 뭐 예를 들어 즉흥을 예전에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중간에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 막 찾아요. 그때서도 사실은 예, 네, 뭐 이거는 좀 그렇네요.
0: 막 찾는다.
1: 근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음악과 네. 손이 가끔 합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예, 연습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많은 이건 되게 프랙티컬한 말을 드린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머릿속에 그러니까 미리 앞에 1분 거를 시뮬레이션을 머리에서 돌려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 네. 없는 곡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네. 네. 미리 한쪽 뇌에서는 그래도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가는군요.
1: 그러니까 머릿속이 진짜 복잡 막 나오고 있거든요 손에서는. 근데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야겠다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네 굉장히 단순 복잡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전해본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1: 너무 많았죠. 일단 제가 했던 그런 금호 상주음악가 시리즈 했을 때도 네. 그랬었고 기억나는 연주를 몇 번 뭐 생각을 하자면은 프로코피 펴주고 2번 쳤을 때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고
0: 네.
1: 그리고 그때 뭐 바이올린 양인모 씨와 문태욱 씨와 제가 했던 그 트리오 슈베르트 네. 트리오와 차이콥스키 트리오를 양일에
0: 걸쳐서
1: 이틀 걸쳐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뭔가 등산하는 것 같아요. 등산하면 정상 뭔가 연주가 끝났을 때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뭔가 해내었구나.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해내었다는 그 기분. 네.
0: 그래서 그때 그 트리오 하셨을 때도 어떤 산을 넘는 연주였다.
1: 그렇네요. 네.
0: 등산 같은 기분이었다.
1: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 거 보니까 그건 변하지 않나 보네요.
0: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박종희의 슈베르트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추석 선물 같은데요.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에는 그 다음 곡인 즉흥 4번인데요.
0: 예.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반대되는 곡이에요. 그렇게 3번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정말 뭐 고궁에서 춤추는 것 같고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제잘제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조금 더 즉흥곡스럽다고 볼 수 있는 곡이에요. 중간에 보면 갑자기 자기 자랑을 슈베르트가 자기의 테크닉을 과시하듯이 2K 나오기도 하고
0: 예.
1: 네, 완전 다른 곡입니다. 한번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좀 더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3번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3번이 노래하듯 아름다운 변주곡이라면 4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리듬 속에서 슈베르트

특유의 불안과 서정성이 교차하는 곡입니다. 박중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듣는 동안 감상평,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 즉흥곡 4번 F단조 도이치모로 935, 피아니스트 박중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브라보! 슈베르트의 즉흥곡 4번 F단조 도이치모너 935 피아니스트 박종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연주하면 기분이 어때요?
1: 글쎄요.
0: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얘기할 거죠.
1: 아유, 기분이, 아, 그러게, 직업병인가, 잠깐. 뭔가 계속, 계속, 아, 사실 되게 뭐 아쉬웠던 것만 기억하고,
0: 어, 그래요?
1: 예. 좋았던 건 나중에 좀 보려는 것 같아요. 아,
0: 아...
1: 그래도 이런 게 좋았더라, 뭐, 예. 그렇네요.
0: 유지현님, 박종희님의 연주를 통해 슈베르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마냥 어둡고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주 감사합니다. 공연도 기대됩니다. 3909님, 운전하느라 듣기만 하다가 잠시 주차하고 문자합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박종희님 연주로 첫 스케치가 되어 더 반갑습니다. 슈베르트의 이 멋진 발랄함을 들려주시는군요. 브라보. 네. 8405님, 와우! 내 복잡한 뇌를 말끔히 씻어주는 이 청아한 피아노의 외침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혜입니다. 오늘 박종혜 연주를 통해서 슈베르트와 대화하는 박종혜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3번과 4번이 다를까요?
1: 완전 다른 곡이죠.
0: 다른 작곡가의 곡 같아요.
1: 또 되게 처음에 들려드렸던 아흥의 순간 3번과 되게 유사하지만 같은
0: 예.
1: 조성이고 느낌이 비슷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미쳐서 썼던 것 같아요. 쓸 때도 3번을 이렇게 되게 조각을 열심히 이렇게 한땀한땀 조각했다면 이거는 러프하게 러프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 슈베르트의 즉흥곡 중에서도 상반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된 매력을 지닌 곡들을 오늘 선곡해 주셨습니다. 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연주와 이 절제할 수밖에 없는 작품의 연주사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근데 되게 저는 되게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사실.
0: 네.
1: 만약 뭐 감정을 많이 드러낸다고 감정만 계속 드러낸다면 그거는 좀 시끄러운 음악이더라고요, 사실. 그럼에도 그런 음악 속에서도 그냥 절제된 감정을 낼줄 알아야 되고 슈베르트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기가 너무 쉽고 사실 그 음표 되게 어려워요. 사실 슈베르트가 치는 것도 그렇고 악보를 딱 볼 때는 아뭐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 미묘하게 써 있어서 그거의 슈베르트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치는 것 자체가 어렵다.
0: 균형 자체를 일단 어렵다로 잡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베르트가 어떻게 보면 이 작곡 자체를

0: 정상적인 상태에서 쓴 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 곡도 너무
0: 예.
1: 많이 썼고요. 사실 그때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평창에서 했던 음악회 중에 어떤 곡이 있었냐면요. 군가라는 곡이 있었어요.
0: 네.
1: 군가, 슈베르트의 군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곡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생계형 작곡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아, 오늘은 뭐 교회에서 부탁을 해오고, 어디 군대에서 부탁을 해오면은 써서 그걸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아, 참, 너무 진짜 아련하지
0: 예.
1: 않나, 정말.
0: 가슴이 아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슈베르트의 보물 같은 악보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연주자로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건참 축복입니다.
1: 그쵸.
0: 자, 연주 일정이 몰려있을 때와 휴식기를 가질 때 크게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보통 하루 루틴 어떻게 됩니까?
1: 하루 루틴이요.
0: 네.
1: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루틴을 설명드릴게요.
0: 네.
1: 제가 옛날 유학 시절에 하던 루틴인데 아마 저는 이상하게 그 일어나서 커피 내리면서 집 청소를 하고 믿으실 수 없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0: 진짜 쉽지
1: 수도
0: 않네요.
1: 있지만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0: 네.
1: 정말 그 비소리나 이런 거 새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게 가장 하루의 시작을 가장 좋아하던 음악 들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제일 생각나고 지금도 한국에서 잘 못하죠 그런
0: 선생님, 이거 너무 방송용 아닙니까?
1: 거는. 진짜 약간
0: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너무 연출하신 것 같아서.
1: 꿈 같지만 저도 지금 꿈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과거가 되었는데 전생 같은 느낌인데 되게 단순한 삶을 저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말.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다양한 음악을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클래식 외에 다른 장르 음악 많이 듣습니까?
1: 다른 장르의 음악은 많이는 안 듣고요.
0: 네.
1: 듣는다면은 뭐 올드 팝,
0: 올드 팝.
1: 올드 팝이나 한국 옛날 노래들, 뭐 발라드. 근데 그 지분이 한 10%도 될 거예요.
0: 90%는
1: 90%는
0: 클래식으로.
1: 클래식으로 듣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0월 16일 독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 독주회 이외에도 연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제가 뭐 완전 원래 피거든요. 그 MBTI 중에
0: 네.
1: 그 디글자가 완전 피인데 무게에게 끝인 사람인데 저는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는 뭘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습 시간도 엄청 많아졌고요.
0: 스스로 무게에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1: 계획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운다면은
0: 네.
1: 아, 내가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나는 나로서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정말 한땀한땀 전화할 곳도 써놓고 이제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청취자와 함께 듣고 싶은 곡도 선곡해 주셨습니까? 어떤 곡입니까?
1: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사실은 너무 유명한 곡이죠. 백조. 생상스의 백조. 그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인데
0: 네.
1: 그거를 피아노 버전으로 고돕스키라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편곡을 한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꼭 쳐보고 싶은 곡이고요. 진짜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이게 편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되게 놀라우실 거라 저는 또 기대됩니다.
0: 선생님, 다음에 출연하실 때이곡 들려주시길 희망합니다.
1: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제가 또
0: 아,
1: 기꺼이 이제
0: 이 자신감 역시 박종혜.
1: 연습해 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초대석 시간을 꽤 늘렸는데도 오늘 시간 대단히 빨리 갔습니다. 자, 추천해 주신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열심히 독주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10월 16일 날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많이들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도프스키가 편곡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슈라차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영국의 20세기 작곡가 존 아일랜드의 작품입니다. 미뉴에트 하면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궁정 무도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존 아일랜드의 미뉴에트는 어딘가 조금 쓸쓸하고 아련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존 아일랜드의 다울랜드 모음곡 중 3악장 미뉴에트, 윌리엄 보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스트링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추석 연휴에는 정클클에서 엄선한 음악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정클클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연휴에 함께하면 좋을 음악들,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귀성길, 귀향길의 클래식 드라이브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번호 550중 4악장,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0: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1: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조선 후기 수사 및 판결 기록인 추안 급 구간을 통해 범죄자를 심문하는 방법도 이해했다. CCTV도 없고 과학수사가 불가능했던 조선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발버둥에도 공감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임재범이 부른 낙인 띄워드렸습니다. 추노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이성민님, 반짝반짝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가을의 한복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제 단풍철이 막 시작이 될 테고, 이게 막 알록달록 물들 테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단풍이 툭툭 잎이 떨어져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이 땅이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동하시는 길마다 또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하늘곰 에디션 추석 연휴 에디션이 북카페 보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누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오늘 문장 카펫은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실 분입니다. 초대석 손님 정명섭 작가님입니다. 교보문고에서 펴낸 정명섭 작가의 책 조선 범죄실록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딱요 부분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흥미로운 느낌들 아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정말 그 범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 책에 보면 조선의 어떤 부분의 역사가 그 영국이라든지 그 서양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뭐 300년 이상 앞서 있기도 했고요. 조선시대가 어떻게 그 사회를 꾸려나갔는지를 아주 상세한 그 정보와 함께 이야기로서도 또 묶어둔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정명섭 작가님 오시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5690 쓰신 카페이님. 조선 범죄 실록이라니. 오늘 이책 품어서 등장하실 정명섭 작가님, 그 시절의 과학 수사가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뭔가 뭐 녹화할 수 있는 것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위치 추적도 아무것도 안 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과학 수사 가능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야기 통해서 조금 짐작하신, 그래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훨씬 이상이라는 것을, 그 정교함이요. 이책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현님은 평소에는 12시 50분부터 북카페 들으신대요. 그럼 진짜 이제 2부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명절 전이라서 오전 근무만 해서 12시부터 본방을 들어요.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현님이 이렇게 또 본방 듣는 설렘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신납니다. 뭔가 학창시절로 치면 단축 수업하는 기분. 느껴지시죠? 이번 주 초부터 약간 연휴의 느낌이 벌써 느껴진다고 하신 카페인님들 사연들도 있었는데, 오늘 벌써 오후부터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내일부터 또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곽은주님이 북카페 홈페이지에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정말 긴 시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의지하는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풀어서 적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사연 끝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으로 견디고 버티고 계신 분들과 또 그들의 옆에서 이름을 부르고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곁을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최유리와 진영이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곡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안 얻으셨다고 합니다.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북카페 카페인 분들의 또 사랑을 전하는 마음 담아서 띄워주신 이곡 오늘 수요일에 차 안에서 또 어머니와 함께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 맞춰서 띄워드립니다. 이 최유리, 진영이 함께한 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두곡 듣고 가시죠.

오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림님, 저는 추석 애호박전을 만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명절 음식 벌써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 애호박전에 대해서 뭐라고 적으셨냐면, 그건 요리도 아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죠? 이 사랑스러운 허세의 기운? 이런 것들? 허세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고수신가 봐요. 애호박전은 요리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깻잎 김치도 했고요. 그리고 수제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름달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사연에서 가끔 분해가 나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는, 나 가진 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요리를

실력을 좀 가지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림님, 애호박전 너무 쉽게 뚝딱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 김치 수제비다. 침이 고입니다. 우리 카페이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나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리도 아니죠.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렇게 딱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리는 뭐다 하지 못하지만 그거 정도는 요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허세 떨수 있는 이런 거 있다면 어떤 요리인지 알려주시죠. 꼭 명절 음식이 아니어도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작은 거 해도 이건 요리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샐러드를 해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비타민 PD님은 마음 먹으면 다 하신대요. 마음 먹으면 다 하지만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쏭달쏭한 사연은 뭐지? 싶은데 일단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잘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이게 수고로운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리 고수분들 많이 계시죠? 자랑 좀 해주시죠. 이 대리만족이란 게 있거든요. 사연 읽기만 해도 뭔가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먹방에 좀 새로운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왔어요. 오랑주리 연필, 필통, 명함, 키링, 다 감사드려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도착했군요. 좋습니다.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북카페로 엽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북카페 선물방, 홈페이지 선물방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그 예쁜 엽서 관련한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꼭 댓글로 나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남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엽서, 그 딸랑 한 장, 그 엽서에다가, 엽서 몸체에다가 나의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겉에 봉투에 적었다거나 아니면 몇개 묶어가지고 상자에 적거나 하신 분들 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엽서에 이름을 적지 않은 분들은 꼭 정보를 남겨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9월 30일까지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지나면 후루루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우리 카페인님도 요리 허세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2949 쓰시는 카페인님. 이거 진짜요? 소고기 미역국, 왼쪽 발가락으로도 가능. 이거 뭐야, 진짜요? 와, 이렇게 지금 소고기 미역국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허세의 표현들이, 너무 현란해서 재밌습니다.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다고요? 아무튼, 2949 쓰신 카페님의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 소고기 미역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눈 감고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카페님들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죠. 김민정님은, 저는 김치볶음밥이요, 호호라고 하셨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진짜, 좀 도전해 볼 법한데,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또첫 요리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신다는 메뉴인데 이게 진짜 맛있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님들 어떤 거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허세 표현과 함께 많이 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책의 초반부에는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야기를 채운 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였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난 아이.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들어선 텔레마코스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4권을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뜻의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초반부 텔레마코스는 무력합니다. 아버지의 궁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를 위협하는 무례한 구혼자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 모욕감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자신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 궁전에 한 손님이 도착하면서 텔레마코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었죠. 아테나는 무기력했던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아 바다 건너 세상으로 나가보라고 격려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궁전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수해야 할 여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은밀히 배와 선원을 마련해 마침내 고향 이타카를 떠납니다. 텔레마코스는 스스로 배를 띄우고 다른 나라의 왕과 대화를 나누며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성인이자 미래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항해를 통해 희미해졌던 아버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심리적 안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낯선 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결국 내가 자라고 보호받던 곳,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다시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텔레마코스는 비로소 아버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동등한 조력자로, 어른으로 말이죠. 고향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 텔레마코스의 여정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여정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텔레마코스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에냐의 롱롱저니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음악이 진짜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 시작과 딱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이 항해는 문학사에서 성장소설로 또 읽히기도 합니다. 아마 읽으시면 모두 다, 아, 나도 어쩌면 저 여정을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여정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의 요즘 프로필이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잊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꼭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꼭이 질문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카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이 4835 시즌 카페님, 명절이면 동그랑땡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앞에 당신의 이타카 나오고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가 나오니까 이 동그랑땡이라는 음식도 이 기나긴 여정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거 만든다고 하면 진짜 긴 여정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음식인데 와, 이 뭔가 이타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결정체처럼. 그리고 이승현님, 저도 다가올 11월에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텔레마코스의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첫발 내디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월에 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은 거네요. 승현님의 그 첫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들 그 음식 허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다 소개하지 못해도 권태희님, 떡볶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식집을 다녔으나 제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는 크크. 대한민국에 분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허세. 좋습니다. 전 요리를 진짜 못해서 라면 물도 계량하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유일하게 계량하지 않고 하는 요리가 떡볶이라고 하십니다. 와, 라면 물도 계량하는데 떡볶이를 계량하지 않고 그냥 감흥으로, 본능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인데 생각보다 떡볶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지는데 그걸 잘한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그 권태희님 궁금합니다. 떡볶이 어떤 맛이길래? 비법이 뭔가요?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벤 옐렌의 Only One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물결점 출판사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쓰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작가가 한 편씩 이렇게 또 산문을 실어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김소연 시인이 네, 어제 다녀가셨죠?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로 너무너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김소연 시인이 적어둔 겨울에 관한 이야기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지만 가을이란 계절은 어쩐지 두 손을 가득 펼쳐서 허공을 막 휘저으면 겨우 붙잡힐까 말까 한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을엔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고요. 그 가을이 훅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긴 겨울이 올 테죠. 겨울, 미워하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서, 또 김소연 시인의 겨울 오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친구들로부터 부고가 잦아진다. 노인들은 겨울을 겨우 버티다 목숨을 놓는다. 첫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나를 잘 만들어야 한다. 시 쓰는 나를 잘 방기해야 한다. 심장에서 시인의 영토를 줄여야 한다. 우선은 시인에게 균열을 내도록 권해야 한다. 표고목에다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라고 권해도 좋다. 시인이 나를 점유하는 동안에 나는 거의 매 순간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느껴보기도 전에. 그리스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던 어느 해 겨울에 꿈속에서 나는 동굴에 있었다. 벽화가 보였다. 벽화가 서서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면서 변화되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카메라를 눈에 갖다 댔다. 동굴이 좁아서 벽화가 좀처럼 프레임 안에 다 잡히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몸을 반대쪽 벽에 바짝 붙였다. 그러다 어차피 꿈인데 왜 이걸 사진으로 찍고 있지? 생각했다. 그러자마자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도 사진이나 찍겠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못 보았다. 기어이 꿈 바깥으로 나를 내쫓아 버리는 짓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쓴 시가 현실에 실재하는 육체처럼 제 그림자를 갖길 원하는데 어떨 때는 그림자가 사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를 품게 된다. 내가 욕망하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침잠해야 하고 건조해져야 하는데 그런 걸 바라노라면 실컷 웃고 실컷 우는 일이 희박해지기도 한다. 그냥 시

신의 감수성 저 반대편에 헐겁게 드러누운 채 벌거숭이처럼 실컷 웃고 실컷 울고 실컷 해프고 싶을 때가 있다. 표현하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지연시키고 싶다. 언어가 멀리까지 저 혼자 가보다가 천천히 돌아와 내 손을 붙잡게 하고 싶다. 나의 말이 오래 지연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겨울이면 시인을 동면에 들게 하고 그 옆에 함께 누워서 오랜 세월 가방 속에 구겨 넣었던 현실들을 펼쳐 미현실의 문지방에 걸쳐둔다. 노인들의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노인들을 마지막 배웅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거울 앞에 서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형광등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잘 모르는 내가 가장 골몰하는 유일한 현실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전에 어느 해 겨울은 무작정 태안의 바닷가에서 지냈다. 오전에 방을 나서서 매일매일 거의 같은 길을 갔고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까지 갔고 해가 질 때 돌아왔다. 겨울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내 숨소리가 빈 방에 깔린 고요를 한 입씩 한 입씩 천천히 씹어먹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아도 끝나지 않을 정도였다. 건물이 냉기로 스스로를 수축시키며 내는 균열 소리가 밤새 드문드문 이어졌다. 누군가가 지나간다 싶으면 온 동네의 개들이 컹컹 짖어댔다. 내 방에 적요가 개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커튼이 없어서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는 고스란히 방 안을 차지했고 휑하고 큰 방바닥을 헤드라이트 불빛이 뱀처럼 훑고 사라졌다. 얼어붙음을 감수하고서 존재 자체를 거의 멈춘 채 겨울을 사는 북극 동물들처럼 그 방에서 나를 겨우내 보류했다.

최주희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정미라가 부른 춥지 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에세이 계절쓰기에 수록된 김소연의 겨울, 미현실의 방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이제 봄을 향해서 움직여 볼까요? 허태임 식물분류학자가 말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봄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저 멀리 매화가 피어 있었다. 봄이 시작된 걸까? 바람이 불면 향기가 실려올 테지. 매화가 한창일 때 팽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나무들의 겨울 눈이 부푼다. 만개한 꽃이 무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봄의 절정보다 내가 더욱 세심히 나무를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때는 이 무렵이다. 길어지는 낮의 시간에 비례해서 빛을 인지한 나무는 겨울 눈을 봉긋 키운다. 그 모습을 추적하다 보면 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미처 다 관찰하기도 전에 꽃눈과 잎눈이 빵긋 터지고 만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에 좋아하다가 돌연 긴 한숨을 쉰다. 겨울 눈이 펼쳐지기 직전의 형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하니까. 자칫하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 꽃을 피울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개화를 건너뛰는 게 식물이니까. 그리하여 나는 봄이 오기 전부터 겨울눈의 몇 면을 관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나무의 겨울눈은 이미 가을에 꽃을 갖춘다. 늦여름부터 나무는 잎으로 향하는 양분을 차츰 줄여 결실과 겨울눈 만드는 데 에너지를 더 쓴다. 혹독한 시절을 견딜 어떤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나무는 겨울눈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서야 낙엽을 떨어뜨린다. 이파리가 연두빛을 상실한 채 말라간다고 해서 나무가 발달을 멈추는 건 아니다. 더 치밀하게 세포를 만드는 방식으로 겨울을 대비한다.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겠지. 그건 생존 전략인 동시에 일종의 신성한 의식일 수도 있다. 겨울을 무사히 건너기를 빌고 봄의 새순을 희망하는 나무 세계의 동제 같은 것. 자신의 배경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무용 공연을 만든다는 서선생은 전통적이고 생태적인 암, 다종, 집단, 담화 등을 엮은 작업을 할 거라 했다. 나는 그의 각오가 머지않아 터져 반드시 무언가가 될 것만 같은 지금의 겨울눈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했다. 나의 배경에는 팽나무가 있고 그 나무처럼 나를 지탱해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다. 그 이로부터 나의 식물 분류학적 지식은

자라했을 것이다. 봄에 특히 그랬을 것이다. 식물의 새순에서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봄에 나온 식물을 아는 건 봄 이후의 계절을 살아내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쑥과 냉이와 달래와 머위를, 회임나무와 다르나무와 두릅나무의 순을, 참취와 수리취와 미역취와 같은 취나물 종류의 순을 나는 할머니한테 처음 배웠다. 예뻐서 못 먹겠어요, 할머니. 그의 품을 파고들며 쫑알거렸던가. 할머니가 손수 진달래 화전을 잘라 입에 넣어주면 그제야 나는 못 이긴 척 납죽 받아먹었다. 둥지의 아기 새처럼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이제는 다 자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문득 절벽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때 받은 사랑과 다정을 꺼낸다. 그것이 여전히 봄날처럼 따스한 걸 확인하고 나면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

네, 일개기쁨, 물결점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쓰기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읽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을날의 한복판이지만 우리 함께 낭독한 부분은 겨울 그리고 봄인데 봄 아직 오지 않은 봄의 이미지 다룬 허태임 식물학자죠. 우리 북카페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싱그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글을 읽으니까 그 따사로운 유년의 기억을 훅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시 꺼내봤을 때 그게 화폐처럼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거죠. 그러면 또이 부분, 지금 현재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참 새기게 되고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오늘도 김소연 시인의 겨울부터 허태임 식물학자의 이 봄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햇살이 너무 뜨겁다고 느낀 오전이었는데 이 소연 시인님의 겨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슬쩍 서늘해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작가는, 시인은 또이 언어로 우리를 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거죠. 겨울이라는 계절에 달라붙는 쓸쓸함과 공허함 같은 공기가 훅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금방 겨울 옵니다. 진짜 우리 눈 끔뻑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더 이렇게 손을 확 펴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람까지 다 잡을 기세로 오늘을 감각해야 합니다. 2347 쓰시는 카페인님, 아, 또 시작됐군요. 지금 이 음식 허세가 계속 있었는데요. 2347님은 오전에 새우젓 부쳐놓고 북카페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서 쉽다면 쉬운 요리인데요. 저는 전 시리즈 중에서 의외로 인기 만점인 게 바로 이 새우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우전 진짜 집집마다 하는 집도 있겠지만 아닌 집도 있어요. 저도 좀 낯선데 새우전을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배지선님은 저희 집은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명절 때 하신대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먹었던 헝가리안 굴라쉬를 해 드신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재밌네요. 평상시에 자주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정말 세계 곳곳의 음식들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지선님은 시판 굴라쉬보다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습니다.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이 음식 컷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요거 계속 기다릴게요. 예, 다 소개 못해도 눈으로 읽겠습니다. 정미조의 귀로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시면 예고 드렸던 것처럼 정명섭 작가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4: 왕르입니다.

0: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를 막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죠. 조선은 어땠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조선을 뒤흔든 범죄 수사 재판 이야기,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함께합니다. 2006년 역사 추리 소설 적폐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픽션과 논픽션, 장르 소설부터 동화, 청소년 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대표작으로는 빙하조선, 기억서점, 미스 손탁 등이 있고요. 무덤 속의 죽음으로 2020년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명섭 작가님, 지금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0: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오는데 23년 걸렸죠. 2006년에 첫 책을 냈지만 사실 습작은 2003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파주 출판 도시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을 잠깐 다니긴 했지만 네. 상당 기간을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심지어 첫 번째 글을 엑셀에다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배한테 네. 이제 뭐 이거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작가는 항상 아시잖아요. 다른 작가가 글을 봐달라고 하면은 분량부터 물어보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네. 1326줄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드나 한글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조차 이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0: 엑셀이 좀 더 익숙하셨던 거예요?
1: 네, 그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글을 엑셀에다 썼다가 그건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초심을 돌아가는 마음으로 네. 23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행복했니? 아니면 고단했니? 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0: 어떤 쪽이 이게 뭐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 글을 쓰는 거는 작가들은 다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작가에게 글 쓰는 길이 정말 고통일 리는 없죠.
0: 네. 그럼 안 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0: 저는 뭐 우리 카페인 분들 워낙 정명섭 작가님의 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오늘 북카페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인상에 압도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시자마자 지금 북카페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지금 23년 준비하셔서 네. 북카페 오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읊어드리기로 했던 이름들이 그렇게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신분이 상승됐다고 느끼는 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나가기로 했어요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네가? 벌써? 왜? 아니야, 아니 늦었지. 근데 가면은 내 이름 좀 얘기해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서 그리고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1: 또 요즘 카페인 사이에서 음식 허세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흉내내 봤습니다.
0: 그래서
1: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일처럼 축하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0: 또 네. 여기 나오신 것도
1: 그럼요. 네, 네가 자리를 잡았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0: 그래서 그 200명을 다 읊진 않겠지만 수상소감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0: 그렇지만 오늘 방송 말미에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시겠다고.
1: 네, 맞습니다. 기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포기하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0: 왜 방송 끝에 그 얘기를 하느냐? 끝까지
1: 그럼요.
0: 자리를 네. 지키고 들으시라고.
1: 초반에 얘기하면 그거 듣고 이제 저기 더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0: 자, 이번에 조선범죄실록 쓰시고 이 책으로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이책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1: 저는 범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아니고,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0: 네.
1: 전쟁은 당신을 사랑,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국가입니다.
0: 네.
1: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것도 이제 줄거나 해결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범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연재해 같은 거거든요. 누가 감당하거나 누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피할 수 있는다고 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를 보면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들이나 이제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그렇죠.
1: 제가 젊었을 땐 소매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1: 주머니에 있는 이제 그 지갑을 훔쳐가는. 근데 지금은 소매치기는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예전엔 지갑에 현금을 넣어갖고 다녔는데
0: 그렇죠.
1: 요즘은 현금이 없이 카드를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를 썼다가는 뭐 바로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대,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소매치기가 있었고 지금은
0: 네.
1: 줄어들었고 대신에 예전에 없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이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범죄를 통해서 이제 시대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경제 같은 일반적인 통로가 아니라 범죄, 음식, 그다음에 여성사 뭐
0: 네.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사회가 저는 조금 더 흥미롭기 때문에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0: 근데 자료 조사하기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기
1: 네.
0: 때문에 좀 약간 제약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떠셨을지.
1: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0: 네.
1: 영업 비밀이죠. 저도
0: 영어
1: 먹고 살 때. 네.
0: 비밀이다.
1: 그런데 이제 뭐 우리
0: 먹고
1: 카페인 여러분을
0: 살기.
1: 위해서
0: 네.
1: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꺼내서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치시면
0: 네.
1: 조선왕조실록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번역도 깔끔하게 잘돼
0: 네.
1: 있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네.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정말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관련 논문을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0: 네.
1: 지금은 인터넷에 이제 관련 주제를 검색하면 논문을 무료로 공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볼수 있는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사신다면은 아니면 지방에 사시면 박물관들 있잖아요.
0: 네.
1: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박물관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북아 역사재단, 뭐 박물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연구하는 주제들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쭉다 보실 수 있고, 서울시민청,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네요. 서울시청
0: 네.
1: 지하에 내려가면은 서울책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만든 도록들이 쫙 있거든요.
0: 네.
1: 그 도록들을 구해서 이제 볼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의지의 문제. 그리고
0: 그러네요.
1: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현대사.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N으로 시작되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0: 네.
1: 네, 거기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이제 20년대부터 90년대 신문이 서비스가 되거든요. PDF 파일인데 옛날은 세로 한문이었잖아요.
0: 네.
1: 안심하십시오. 기사를 클릭하면 가로 한글로 변환이
0: 아,
1: 돼서
0: 익숙하게.
1: 네, 뭐좀 한문이 섞여 있지만 뭐 저도 읽을 정도면 네,
0: 오.
1: 읽을 수 있고 그 신문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실 거면 아래쪽에
0: 네.
1: 광고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광고라고 하는 게
1: 네,
0: 진짜 좀그
1: 맞습니다.
0: 사회의 조각 같기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일면에는 뭐 돈을 많이 낸다고 실릴 수 있는 실릴 아무 광고나 실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보시고 이제 아래쪽에 광고를 보시면은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광고 신문에 실린 광고만 가지고도 이제 논문이 나오거나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0: 네.
1: 통해서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뭐 자료 찾는 건뭐 크게 어렵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0: 그러네요.
1: 싶습니다. 네.
0: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네요.
1: 그렇죠. 그 안정환 선수였나요? 그 축구 예능할 때
0: 네.
1: 선수들이 막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야, 이걸 왜 못해? 야, 공을 받은 말이야. 왼쪽으로 싹 돌아서 오른쪽으로 제끼고 다시 한번 페인팅을 준 다음에 골대 구석에 차면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지만 뭐 어쩔 수
0: 네.
1: 없습니다.
0: 그게 뭐
1: 네. 네,
0: 사실이니까. 그리고
1: 맞습니다.
0: 저
1: 네.
0: 어떤 느낌으로는 지금 약간, 시간 여행 지금 패키지에 온것 같은 느낌. 지금 엄청 유능한 가이드가 우리에게
1: 네.
0: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지금 진창숙님. 조선범죄실록. 이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잼날 듯.
1: 당연하죠. 조선왕조실 얼마나 빡빡한데요. 그 내용이. 네.
0: 네.
1: 당연히 사관이 얼마나 재미없게 썼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MSG를 쳐갖고 얼마나 재밌게 가공을
0: 네.
1: 잘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대신 이제 저 같은 사기꾼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0: 네.
1: 원문을 보시는 법을 항상 같이, 그리고 원문을 보고 제 책이나 이렇게 역사서를 보시면은 두 배, 세배 재밌는 데다가 가끔 이제 삑사리를 낼 때가
0: 네.
1: 있거든요. 이제 그

0: 저자들이 또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좀 쏠쏠한데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관심이 길었던 게 여기서는 이 기록이 아닌데
1: 그런
0: 이런 거 찾아내면서
1: 거.
0: 어느 순간 내가 해봐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 소설의 탄생 지점을 그렇게 발견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네. 자, 이수진님, 제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
0: 반갑습니다, 이수진님. 네.
1: 최윤정님,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요거 중학생들과 재미나게 읽었어요. 기대됩니다,
0: 아, 네.
1: 오늘도.
0: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1: 이나라님은 정명섭 작가님 미스 손탁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새책 기대되네요. 이책 읽으면서 방대한 역사 자료 조사 또 입담에 놀랐었는데 이번 책도 그렇겠구나 짐작한다고.
0: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했는데 귀를 쫑긋 세운다고 잘 들리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네, 귀를 바짝 대셔야죠.
1: 바짝 대라고. 누가 옆에서 말 걸어도
0: 네네.
1: 반응하지 않고 좀
0: 그럼요.
1: 집중하시는
0: 네. 문
1: 거예요.
0: 닫고 이제 조용히 방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지금 모두의 지금 이목을 시키시고 얘기를
0: 네.
1: 하고 계십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 지금 중간중간에 짧은 이야기가 수록돼
0: 네,
1: 있잖아요. 예를
0: 맞습니다.
1: 들면 여기 보면 그 개춘이 얘기 나올
0: 아,
1: 때
0: 네.
1: 그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두 발이 잘린 아이가
0: 네.
1: 거기 있을 때
0: 네.
1: 이 어른이 막 고민하잖아요.
0: 네.
1: 어디로 지금
0: 네.
1: 연락을 해야 되지? 어디로 이걸 고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는
0: 네.
1: 되게 쉽게 뭐 119,
0: 네,
1: 그쵸?
0: 그렇죠.
1: 아니면은 뭐112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0: 네.
1: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0: 제가 그만큼 대단히 자료조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방식은 솔직히 일반적인 논픽션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소설가라는 걸좀 어필하기 위해서도 있고, 근데 논픽션과 픽션이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논픽션 좀 부드럽게 잘 읽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소설처럼 극적인 구성을 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0: 픽션은 이제 소설적인 구성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좀 헤매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프롤로그는 이제 소설처럼 쓰고, 그 다음에 본문과 에필로그는 이제 논픽션으로 써서 유사 전달을 하면 초반에 약간 긴장감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사실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을 쓴 거죠. 뭐 제가 처음 쓴건 아니고요. 임용환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설에 짧게 이렇게 문장을 넣는 걸 보고 한번 따라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원조는 아닙니다. 네.
1: 우리 먼저 안 궁금해요.
0: 네,
1: 그냥 지금 이
0: 아닙니다.
1: 책이 이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0: 네,
1: 재밌을 뿐인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1: 왠지 작가님 꿈도 꾸시면 조선시대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이쯤 되면
0: 네.
1: 어때요?
0: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조선시대 가면 하루도 못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랑 일단 가면 외모부터 다를 거고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옛날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K본부의 그 이상가족 찾기를 유튜브로 보시면 1980년대, 90년대 이제 한국인과 지금 한국인이 외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면은 말투도 다를 거고 조선시대 음식을 제가 먹으면 바로 탈이 나겠죠. 네.
1: 네, 바로 신고
0: 네,
1: 들어가겠네요.
0: 신고 들어가서
1: 그렇죠?
0: 한성부 끌려가서 하면 또 말도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중세 국어랑 지금 국어랑 좀 다르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마 외계어처럼 들려서 좀 보통 줄이 틀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책에 막 고문의 기술도 쭉 있는데요. 이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0: 네, 첫 번째 노래는 김소연 씨가 부른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입니다. 이거는 그 노동요라고 하면 대부분 작가들이 알아들을 텐데요. 그 작업을 할때 이제
1: 그쵸.
0: 글을 쓸때 이제 그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데 요 노래가 저희가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 글을 썼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됐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 재밌다. 지금 막 사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주희님, 오늘 방송도 재미있고요. 음악은 진짜 짱짱짱입니다. 내 아예 아끼던 노동요를 또
1: 맞습니다.
0: 공유를 해주셨고요. 권나연님, 정명석 작가님 다작 하시는 거 매번 놀랐는데 좋은 작품 계속 써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도 진짜 재미있게 하시네요. 네, 이 말을 하고 나면 더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내년에 입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갖고 이제 운이 크게 들어오는데
0: 네.
1: 이제 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 그래서
0: 부사회 같은 거 이제
1: 네, 그렇죠.
0: 조심하라. 아, 네, 감사하게 지금. 갑자기 조심하시는. 근데 이두 배로 빠른 속도로 지금 정보가 호호호 온다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우리 함희경님 비롯한 또 사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권나연님, 그죠? 최승명님은 저는 조선에서는 불효도 죄였다던데 그럼 저는 곤장 100대는 무난하겠네요.
1: 아, 곤장 100대 맞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한 30대부터 죽기 시작하거든요.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불효로 죄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0: 네.
1: 안심하십시오. 뭐 곤장 100대까지 가기 전에 사약을

0: 사약을 마시거나
1: 예.
0: 목이 잘릴 겁니다.
1: 아유, 네, 지금 무섭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 그려주실지 질문 드렸는데
0: 네.
1: 어떤 거
0: 원래
1: 생각하셨나요?
0: 제가 재주가 진짜 없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보통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기 그림 그려달라고 해요.
1: 네.
0: 네, 그럼 이제 보통 졸라맨 그려주거든요.
1: 오.
0: 근데 에디션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1: 네.
0: 지금 뒤에 보니까 잎사귀 같은 게 있어서
1: 네.
0: 약간 잎사귀 같은 걸 한번 그려보도록
1: 오늘
0: 하겠습니다.
1: 잎사귀
0: 네,
1: 에디션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의외인데요, 약간.
0: 한,
1: 저는 여기 나왔던 어떤 은비녀라든지 뭐 이런 거.
0: 야, 네, 대나무 뭐 이런 거
1: 이런
0: 생각하시는
1: 거
0: 게 있을
1: 나올 줄
0: 텐데,
1: 알았는데.
0: 못 그립니다, 일단. 네.
1: 잎사귀라니. 네, 좋습니다. 왠지 아름답고 싱그러워 보이는 잎사귀 에디션. 오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살짝 그냥 가볍게 질문 드렸어요.
0: 네.
1: 만약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느 시점 가실까요? 하면서 제가 삼국시대일까? 고려? 조선? 이러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을
0: 아, 네.
1: 하시더라고요.
0: 그 공식적인 답변부터 하면 저는 제일
1: 네.
0: 궁금한 게 세종대왕님께서
1: 네.
0: 한글을 딱 만들었다, 내가 하는 그 발표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실록에 나와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다른 일은 다 신하랑 논의했는데
1: 네.
0: 그 한글 창제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반대할 거라니까 진짜 소수의 사람들과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 네.
0: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대충 하나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
1: 아.
0: 저는 이제 당시에 신하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1: 그쵸.
0: 한데 한민족의 운명을 바꿔놨던 결정 중에 하나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볼수 있으면 그 순간을 보고 싶은 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1: 좀 합류해서
0: 합류해서
1: 같이
0: 같이
1: 그
0: 옆에서
1: 비밀을 좀
0: 예,
1: 유지하면서.
0: 빙의하면서 이제 물개박수라도 이제 치고 신하들은 힘들어했을 것 같았거든요.
1: 네.
0: 왜 저러신지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라는데
1: 네.
0: 저 혼자 옆에서 물개박수면서 우와 막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1: 아.
0: 한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작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만약에
1: 네.
0: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저기 이두를 썼거나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를 썼을 텐데 저는 어학에도 재능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공식적인 답변이고.
1: 공식적,
0: 네.
1: 비공식적인 거군요.
0: 비공식적으로는 글을 쓰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23년 전으로.
1: 그 엑셀
0: 네.
1: 파일
0: 엑셀에다 일단
1: 열었었던.
0: 안 쓰고
1: 네.
0: 제가 들어가면 23년 동안 노하우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쵸.
0: 예, 그럼 이제 초반부터 2000년 초반은 수놓은 작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그런 욕심을 한번 좀 부려봤습니다. 네,
1: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다 가져서 조금
0: 그렇죠.
1: 더 빠르게
0: 네,
1: 쓰겠다.
0: 대신 뭐 로또 번호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 그냥
1: 네.
0: 이제 제가 썼던 노하우만 가져가고
1: 작가로서의
0: 싶습니다.
1: 어떤 그
0: 네,
1: 소망만 품고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0: 그게 제 인생의 로또 아니겠습니까?
1: 아이, 그럼요. 그리고 왠지 재미, 이거 자체가 좀 소설 스토리 같아요. 예,
0: 네.
1: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책 보면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정확히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1: 포도청,
0: 네.
1: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은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
0: 어르신, 그렇죠.
1: 문어체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0: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고,
1: 네.
0: 저도 어르신이니까 그 얘기를 쓰는데,
1: 네.
0: 처음 어릴 때 포도청, 이제 막 드라마, 암행어사 막 이런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보면은, 왜 먹는 포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1: 그쵸.
0: 할까라고 했는데, 포도청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 그리고 이제 좌포청이랑 우포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 네.
0: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 어.
0: 처음에 이제 포도장이라는 비상설직이었다가
1: 네.
0: 성종 무렵 쯤에는 우리가 아는 그 포도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상설 기관, 상설 치안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1: 네.
0: 굉장히 빠른 거예요.
1: 아.
0: 심지어 이런 쪽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있잖아요.
1: 네.
0: 셜록 홈즈의 고향.
1: 네.
0: 여기도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런던 경시청이 생겨난 게 19세기 중반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외국 서양이나 다른 지역보다 한 3, 400년 전에 이제 상설
1: 그러니까요.
0: 치안 조직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 포도청 그 포교들이
0: 네.
1: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볼수 있는
0: 네네.
1: 현대 이제 형사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포교들은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변원이라는 은어를 쓰면서
1: 네.
0: 범죄자들을 추적했는데 사복형사라고 많이 비유되는데 제가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사복형사라는 직책은 따로 없고 그냥
1: 네.
0: 경찰 중에 일부가 사복을 입어야 되는 순간 필요할 때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닌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멋있잖아요. 네, 청자켓에 네,
1: 그쵸.
0: 운동화 신고 쫓아가는 모습. 네,
1: 그렇죠.
0: 아니면 이제 N본부의 수사반장처럼 네, 고뇌를 하면서 범인을 찾으려는
1: 네.
0: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포교들을 이제 그 현대 사복 형사들이랑 비유를 좀 많이 하고요. 재미난 거는 현대에도 형사들이 이제 사복 형사들이 은어를 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조직이
1: 네.
0: 그렇듯이 이제 남아있는 은어들을 사용하라는 걸 보면 제가 이걸 퀴즈를 내볼까 뭘 해볼까
1: 그러니까
0: 하는데
1: 이거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0: 네.
1: 그쵸?
0: 일단 이제 변언이나 변어라는 은어를 사용한 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섞여 있을 때 용의자나 용의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잡아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은어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그네라는 은어는 포교를 뜻하는 거고요.

0: 내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포교가 오셨다. 뭐 이런
1: 그쵸.
0: 거고요. 한발더 놔라. 이런 얘기는 빨리 가자. 그리고 전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새벽녘이다. 단서를 잡았다.
1: 얼마나 좋을까요? 이
0: 네.
1: 순간.
0: 그리고
1: 저는 이게 재밌던데요?
0: 네. 어떤 거요?
1: 먼 산이다.
0: 아, 네.
1: 건너가 봐라. 이게 저는 조금.
0: 이게 이제 한양에 보면은 이제
1: 네.
0: 그 다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다리를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집을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이런 뜻 같아요. 이게
1: 그쵸.
0: 남아있는 게몇개 없기 때문에 또 우뚝 솟았다가 이제 저놈이 범인이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랑 참새도 있는데 파리는 이제 잠복 중인 포졸, 이제
1: 네.
0: 포교 부하들이죠.
1: 네.
0: 네. 포졸들 일부가 나와서 범인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참새는 전원 나와서 체포해라. 그러니까 파리보다 참새가 훨씬 크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1: 맥락은 좀 맞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죠. 그리고
1: 실제
0: 이제
1: 기반에서.
0: 손짓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1: 네.
0: 신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갓에 왼쪽을 만지면 범인을 아직 잡지 마라.
1: 네.
0: 네, 그냥 미행해라. 네, 오른쪽을 만지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5개 쫙 펼치면 이제 그 범인에게 오랏줄을 묶어라. 체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1: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들을, 이 변언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0: 네네.
1: 뭐 설사 어떤 이상한 오류에 의해서 제가 갑자기 조선시대로 간다
0: 네네.
1: 하면 만약에 다섯 손가락을 펼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되게
0: 네.
1: 줄행랑을 칠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하잖아요. 오랏줄로 묶으면
0: 일단
1: 어떡하지?
0: 윤고은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쁘게 아
1: 네.
0: 윤고은 작가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뻐서 금방 잡힐 거예요. 눈에 띄어서. 네.
1: 미의 기준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0: 미의
1: 같아요. 예.
0: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1: 네.
0: 사실 남자들이 저기 미모를 보는 거는 저는 시대를 이제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금방 체포될 겁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1: 체포되는
0: 네,
1: 거죠?
0: 체포되는 거예요.
1: 네.
0: 아마 곱게 다룰 거예요. 네.
1: 아유, 무서운 지금 말들을 자꾸 하십니다. 아무튼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고 지금 이 포도청 포교들의 수사 모습과 어떤 변언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무료 부장 이런 말도
0: 네.
1: 잘못 들으면 어머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료 부장 그런 뜻도 아니더라고요.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무료
1: 네.
0: 부장이라는 건 이제 직책이 없이 이제 가설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료라고 하니까 이제 재능 기부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1: 그렇죠.
0: 많은데 재능 기부로 이제 범인을 체포하는 건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네.
1: 이민정 님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칭찬하는데 아 이게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포도청이라는 기관의 선진화로 이루어진 거였네요.
0: 포도청이라는 기관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저는 이제 민족성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1: 네.
0: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크게 탐내지도 않고 그리고 평화를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로 가보면 중국인들이 고구려 사람들 보고 남겨놓은 기록들이 되게 재밌는데
1: 네.
0: 걷는데 뛰는 것 같다. 빨리빨리 연상되죠.
1: 아,
0: 네. 그리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네. 우리가 역시 노래방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장례식장에 가서는 밤새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이것도 이제 지금의 장례식장이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갔던 장례식장
1: 그쵸.
0: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 더. 길거리에 귀한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뭔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도청 같은 게 있어서 범인을 체포하고 그런 것도 있긴
1: 네.
0: 하지만 민족성 자체가 남의 물건 탐하지 않고 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두 개가 결합된 거라 그렇게
1: 그러네요.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김민혜 님이 유품 정리사로 작가님 알게 됐고 신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바리스타를
1: 네.
0: 하다 보면은 커피가 나오는 순간까지 손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 도시에서 일할 때 제가 책을
1: 네.
0: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 누가 오면은 거기에서 나온 신간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와, 진짜 알맹이 있는 입담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맞나요? 네.
1: 네.
0: 네, 청춘 만화인데 여기서 이제 청춘이란 말에 꽂히었고 청춘이 아닌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누가 이 음악을 저한테 추천해 줬는데 꼭 저를 연상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의 주제곡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주제곡 삼아서 종종 듣는데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1: 네, 그럼 정명섭 작가님의 주제곡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 범주의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선화님, 정명섭 작가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멘트에 근무 중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에 빠져서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이 멘트에 끌려서 네. 너무 신난다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일이 좀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쵸? 네. 그럴 때는 뭐 저기 재미난 일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일.

0: 집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1: 네, 그리고 이민정 님도 지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민족성이라는 말을 밑줄그으시면서 네. 너무 멋지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작가님은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흐름과 그 디테일을 너무 잘 아시는 또 네네. 그걸 보는 걸 즐기시는 소설가잖아요. 네.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작가님의 삶이 그걸 네. 몰랐을 때랑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0: 젊었을 때 제 별명이 네. 이제 제가 잠깐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별명이 소주 7병 맥주 만시시였거든요. 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마신 적이 있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네. 한 30년 진짜 오래 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재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박이라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네. 이런 걸 하는데 후유증들이 다 엄청나게 커요. 아. 네, 저도 술을 그렇게 마셨을 때 여러 네. 가지 후유증이 있었죠.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간다든지
1: 그렇겠죠.
0: 아니면 뭐 낯선 데서 눈을 뜬다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눈을 뜬다든지 그런 네. 게 있는데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는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아.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1: 네. 네.
0: 그다음에 이걸 알면 딱 사람들을 보면 조선왕조 실록을 휴대폰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10만 명 되려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제 카페인 여러분 이제 10만 명 중에
1: 그쵸.
0: 그 10만 명 안에 들어가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저 재미난 거 봤어요. 아까 네. 쉬는 시간에 음악 들으려고 윤고은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1: 네.
0: 약간 되게 귀엽더라고요.
1: 네,
0: 저... 네, 그래갖고 이거 보면 사람들 좋아할 텐데 했더니 안 하셔갖고
1: 네. 어, 네,
0: 약간
1: 지금...
0: 귀여웠어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1: 아 지금요?
0: 네,
1: 아 저
0: 네.
1: 지금 와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작가님을 모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네.
0: 네.
1: 지금 조선 범죄실록 얘기하다가 네. 제가 네, 네. 이렇게 지금 네. 이게 음악 나가는 사이에
0: 그렇죠.
1: 이제 언제 갑자기 또 다시 이제 방송이 시작될지
0: 맞습니다.
1: 모르니까
0: 네.
1: 끈을 놓지 않으려고
0: 네.
1: 이렇게 했어요. 보라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어, 귀엽잖아요, 이렇게. 네.
1: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0: 네, 네, 네. 풀 달린 네. 것 같기도 하고.
1: 귀여운
0: 네.
1: 거 맞아요? 지금 네. 뭔가 농락당한 기분인데. 자,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한양이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네, 많은 네, 도시였는 네. 줄 몰랐고요. 뭐 검계라든지
0: 네, 네.
1: 무뢰배 이런 네. 사람들의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0: 네.
1: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검계는 예를 들면
0: 네.
1: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고 맑은
0: 네.
1: 날엔 나막신을 신는
0: 네.
1: 청개구리
0: 맞습니다.
1: 습성을 가진
0: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는 비단 옷 입고 겉에다가는 이제 허름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삿갓 같은 걸 얼굴 가리는데 눈은 구멍을 뚫어놔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1: 네.
0: 네. 그리고 조선은 사실 부채 나라이지 칼의 나라는 아닌데 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거였어요.
1: 칼자국 일부러 내고
0: 네. 칼자국도 내고 그 다음에 칼도 되게 비싼 거 차고 다니고
1: 네.
0: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이제 좀 그런 남들한테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저도 보면 지하철 타고 같은 데 보면 가끔 노란색 모자에 이상하게 그 장식하고 다닌다든지
1: 네.
0: 아니면 지방 내려갔더니 사각 팬티만 입고 달리기 하시는 분 본 적이 있거든요.
1: 어.
0: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걸 좀 즐겨하지 않았나라는
1: 네.
0: 이제 그런 검계들이 있고 반사회적인 조직이죠. 그다음에 장례를 지금은 장례가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례를 치르는 상도계라고 있는데 상도계에서 이제 발전한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조직폭력배도 있고 해서 조직폭력배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현대 조직폭력의 시작을 그런 상도계에서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은 부세 나라지 이제 칼에나 검의 나라가 아니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뭐 무관과 문관의 그 약간 차이도 담아
0: 네네.
1: 두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문관 우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문관이 문관 우위 정책. 그러니까
1: 네.
0: 고려가 결국은 쿠데타로 무너졌잖아요. 이제 이성계
1: 그렇죠.
0: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문관 우위의 국가를 만들었고 무관은 이제 그 병조 참판 정도가 최고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이제 포도청도 사실은 상설 기간이 빨리 안 된 이유가 포도청을 만들어지면 무관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지잖아요.
1: 그쵸.
0: 이걸 좀 싫어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고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뭐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면 되게 신나고 좋아하지만 그거 다
1: 네.
0: 돈입니다.
1: 아, 네.
0: 네, 돈이에요.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 정신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돈인데
1: 그쵸.
0: 그렇게 마구잡이를 썼다가는 나라 국간이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 과 범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걸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 이 여기 보면 조선 시대에도 이제 부검을 했는데
0: 네.
1: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군이 이제 오작인이라고
0: 네,
1: 나오는데
0: 맞습니다.
1: 오작인이 너무 그 대우를 잘 못 받더라고요. 이 또한 약간
0: 네.
1: 이 칼을 쥐고
0: 네.
1: 움직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0: 그것도 있고 지금도 가끔 이제 예전에 이제 성공담이나 이런 거 얘기.

0: 할때
1: 네.
0: 내가 어릴 때 이만큼 가난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피를 팔았다.
1: 아,
0: 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시체 닦는 일을 하러 갔는데, 막 사람, 저기,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심드렁하게 일로 와봐. 하고 이제 시체를 만지게 했는데, 만지자마자 너무 놀래갖고 이제 도망갔다. 뭐 아니면 이제
1: 네.
0: 눈을 꾹 감고 이제 시체 닦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도 사실은 시신 자체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죠.
1: 그렇죠. 쉽지
0: 예.
1: 않죠.
0: 근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관련해서 행정과 이제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 고을의 현감이 이제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네, 동장이 이제 사건 지휘를
1: 네.
0: 해야 됐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관노 중에서 가장
1: 네.
0: 신분이 낮거나 떠밀린 사람이 이제 오작인이 됐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시신 부검하시는 분을 한번 잠깐 뵌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분이 이렇게 하신 얘기가 자신은 말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선시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 네.
0: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오작인이었죠.
1: 네.
0: 오작인들이 시신을 검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흉기가 무언지,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살로 가장한 타살이라면은 왜 자살로 가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시 장식의 시작점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오작인은 대부분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작인이 상처에 어디 시신의 어디 부위에 상처가 없다. 그럼 이제
1: 네.
0: 받아 적고 그걸 이제 검시 장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제 초검이고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곳에 지역 관리가 그 일을 해서 초검에 검시 장식이 나오고
1: 네.
0: 이웃 고을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하는 걸 이제 복검이라고 하거든요. 재검이나 두 개의 검시 장식을 맞춰 봐서 틀린 지점이 없으면 이제 넘어가고
1: 네.
0: 틀린 지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부검을 진행합니다. 삼검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온다. 그럼 한양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제
1: 네.
0: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죽은 자의 목소리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지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정말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놀라웠어요. 이 얘기를 읽는데.
0: 그게 이제 그냥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제 원나라 때 만들어진 그 무언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1: 네.
0: 무언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한이 없게 하라라는 뜻이고 제가 앞으로 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이
1: 오.
0: 무언록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시신을 어떻게 확인 시신의 상태를 확인해서 검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책이거든요.
1: 네.
0: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들여왔는데 원나라 때 책이기도 하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대왕 때 이제 새로 이제 주석이랑 이걸 새로 다른 걸 신주 무언록, 그러니까 새로운 주석을 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편찬했고 정조 때까지 계속 이제 가다듬어져서 이제 중수 무언록까지 나오고 또 이제 한글로 옮긴 증수 무언록 권해까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검시에 대한 오작인에 대한 신분은 이제 비록 낮고 하찮았지만
1: 네.
0: 검시에 대한 부검에 대한 이제 신경은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그 기록들 틈에 가장 이제 최신판으로
0: 네.
1: 작가님의 다음 소설인 거예요? 무언록이?
0: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1: 지금 또 쓰고 계신 중인 것 같고요.
0: 네,
1: 그쵸?
0: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박진규 편집장과 함께 이제 어제 이태원에서 만났거든요.
1: 네, 우리 북카페에도 오신 적이 있는
0: 네,
1: 소설가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신 다음에 이제 동네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1: 네.
0: 굉장히 특이한 동네였더라고요, 이태원이. 그래서
1: 네.
0: 이제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이 떠오르면 언제든 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1: 네.
0: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1: 이 거의 최초 공개인가요,
0: 네,
1: 지금?
0: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이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첫 문장이
1: 네.
0: 이겁니다. 이태원에는 유령이라는 살인마가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방금 그의 손에 목이 졸려 죽었기 때문이다.
1: 오!
0: 감사합니다.
1: 왜 자신 있게 지금 읽어주셨는지 알것 같고, 지금 카페인 분들 보라로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까지 딱 읽으신 다음에, 눈썹을 찡긋 이렇게
0: 네,
1: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자신감의 표현
0: 그렇죠.
1: 같은 거.
0: 네. 저한테 전늘 사람들이 물어보면 학교 가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1: 네.
0: 작가님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내일부터 임마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무언이랑 이 작품이
1: 네.
0: 저의 이제 그 이제 전성기의 어떤 문을 열지 않을까. 전성기의 시작점이
1: 와.
0: 조선 범죄실록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1: 네.
0: 원래 제목이 조선 수사실록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수사실록은 되게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을 바꿔준 게 이제 그 교보문고 출판사의 이제 제 담당 편자인 혜림 씨였거든요.
1: 네. 그래서 지금 혜림 씨가 실적 실명이 나.

0: 있잖아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뭐 잠이 안 온다. 당연히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를 줄게라는 말 자체, 뭔가를 줄게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삶을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꿈을 꾸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꿈에서 깨어나는 작가들이 많은 세상은 정말 악몽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가가 독자한테 줄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주라는 말 자체가 저의 이제 세계관이자, 저의 글이자, 그리고 글 속에 담긴 저의 마음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우주를 줄게를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은데, 과거 시험장, 와, 저는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랐습니다.
1: 우리가 보통 심하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난장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0: 맞아요.
1: 난장이 이제 바로 이제 과거 시험장이 문란해졌을 때 이제 난장이라고 불러서
0: 아.
1: 지금은 시험 칠때 교실 같은 데 들어가서 시험
0: 네.
1: 감독관이 이제 그 신분 다 확인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사인펜으로 이제 뭐 마킹하면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0: 그쵸.
1: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없고 심지어 시험 문제지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끝이기 때문에
0: 네.
1: 시험 문제를 받아 적는 것만 해도 이제 전쟁터였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이런 이제 교실 같은 데 없기 때문에 보통

0: 몇천 명, 몇백 명이 한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1: 네.
0: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뭐 컨닝 뭐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시험장 안에 뭐 그냥 떡장수,
1: 네.
0: 엿장수, 또 술장수 그럼 이제 다 포기하고 끝에서 뭐 모여서 그냥 한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소매치기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소매 옛날에는 도포가 이제 주머니였기
1: 길잖아요. 그죠?
0: 때문에 여기다
1: 맞아요.
0: 놓는데 이거 글쓰는 불편하니까 옆에다 놓으면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 시험을 계속 쳐야 되나 아니면 쫓아가야 되나 뭐 이러고 또
1: 네.
0: 심지어 이제 그 거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푼 줍쇼.
1: 네.
0: 제가 거지였으면 전 멘트가 이렇게 치겠죠. 한푼 줍쇼. 저한테 주시면 급제하실 거고 안 주면 떨어지실 겁니다라고 줄 때까지 옆에서 있을 거예요.
1: 찜찜해서라도
0: 그래서
1: 좀
0: 주겠죠.
1: 그쵸.
0: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1: 네.
0: 컨닝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접이라고 팀을 짜서 들어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선접군이라 해서 자리 먼저 잡는 사람.
1: 좋은 자리가
0: 네, 제일
1: 있잖아요.
0: 앞자리죠. 네, 이걸로
1: 맞아요.
0: 진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고 거벽이랑 사수라고 해서 글을 받아 적는 사람, 문장을 적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팀을 데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TV에 나온 과거 시험장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이제 대과 합격자가 다 뽑히고 임금이 지켜보는 데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컨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잘못 컨닝했다가는 인생 망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쓰고 나오면 되죠. 어차피 꼴등해도 임용되는 거니까. 네,
1: 네.
0: 그런
1: 줄도
0: 게
1: 딱딱 맞춰갖고 잘,
0: 맞습니다.
1: 가지런해
0: 조용하죠. 네,
1: 보이는데.
0: 그런 거는 소과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1: 아, 재밌긴 더 재밌겠네요.
0: 그렇죠.
1: 구경하기는.
0: 네, 저 담장막에서
1: 이쪽이.
0: 구경하고 막
1: 맞아요.
0: 여기 뭐 엿도 하나 얻어먹고. 네.
1: 아,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 책에 가득한데요. 카페인님들 꼭책 통해서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섭 님이 사볼게요. 10쇄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0: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1: 10쇄, 30쇄 계속 나오고요.
0: 네.
1: 방향숙님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0: 감사합니다.
1: 같아요.
0: 네. 진짜
1: 네.
0: 개발되면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해요. 네.
1: 한글 창제 순간, 아까
0: 네,
1: 얘기하신 거.
0: 그렇죠. 네.
1: 네, 그 순간으로. 신영아님,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작가님이랑 설명 들으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0: 아, 감사합니다.
1: 같아요.
0: 네.
1: 네. 3637 쓰신 카페인님은 무서운 얘기일까봐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예, 조선
0: 아,
1: 범죄실록이니까.
0: 네.
1: 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읽고
0: 아,
1: 싶어졌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사실, 무서운 부분도
0: 아,
1: 있어요.
0: 그럼요.
1: 예, 여기 이제 특정 사건들도
0: 그렇죠.
1: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문에 대한 기술들도
0: 네.
1: 너무 잔혹하게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노약자는 그렇게 뭐 발바닥을 인두로 하고 이런 건
0: 네.
1: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또 보면
0: 법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리 떨어져 있고 왕이 열받아서 그 고문해 그러면 뭐 법이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전하 법이 이래서 고문을 못합니다라고 할 배짱 있는 신하는 별로 없죠. 네.
1: 네, 그런 면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책 읽을 독자분들께
0: 네.
1: 또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0: 아까 지금 무서워서 못 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1: 네.
0: 제일 무서운 건 비어버린 내통장이죠. 네.
1: 그게 제일 무서워. 작가님 제일 무서워.
0: 지금은 아닌데
1: 네.
0: 예전에는 그게 제일 무서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거는 가장 안전한 자극제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1: 네.
0: 그다음에 어디 가서 잘난 척해도 되고
1: 그쵸.
0: 네, 그다음에 남들과 다르다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는 거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순간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1: 네.
0: 이제 삶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의 마음, 내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앞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 그리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항상 저를 방심하지 못하게 해요. 저의 어떤 예상 답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작가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네.
1: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0: 지금은
1: 무서워하는
0: 조금
1: 거.
0: 덜한데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글쓸 때는
1: 네.
0: 신을 믿진 않았지만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글을 쓸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때는 뭐 저한테 뭐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이 내가 무슨 글이야 하던 거나 하자 이랬으면은 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그런 몇년 동안의 삶 동안에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두렵죠. 왜냐면
1: 네.
0: 천재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1: 네.
0: 그런데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남의 평가와 남의 시선에 가둬주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범죄실록 잎사귀 에디션 받으실 분, 김민혜, 권태희,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3483 쓰시는 분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0: 주소 연락처 안 남기는 사람 있나요, 혹시?
1: 우리 좀 많아요.
0: 진짜?

0: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벤트 참여만 하시고,
1: 네네.
0: 네, 그거,
1: 설마 내가 뽑혔을까? 경쟁
0: 그러실 수도
1: 심한데,
0: 있고,
1: 네.
0: 맞아요. 그래서 계속 선물 좀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1: 이번에
0: 있습니다.
1: 만약에 안 되면 이
0: 네.
1: 에디션 저한테 하나 주시죠.
0: 아, 알겠어요.
1: 탐납니다.
0: 네,
1: 네.
0: 우리 그 제한이 있거든요. 예, 네, 그
1: 네.
0: 시간 제한 딱 넘어가면 바로
1: 아,
0: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네.
0: 네,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엠플라잉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 will find you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0: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 사막에서 100년 넘게 사라졌던 들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멕시코 환경단체들이 주도해서 코아우일라 주의 쿠아트로 시에네가스 자연보호구역에 들소 47마리를 방사한 것이요. 그 후 몇 달 만에 토양 상태가 개선되었고요. 식물 종이 늘어났답니다. 퓨마, 스라소니, 패커리 같은 야생동물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들소떼가 풀을 뜯고 씨앗을 퍼뜨리고 땅을 밟아 다지고 배설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 덕분이랍니다. 전문가들은 들소를 생태계의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킹 이승열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멕시코의 릴라 다운스, 스페인의 니나 파스토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솔레다드가 함께한 라 라이스 데 미 티에라, 내 고향의 뿌리였습니다. 이 실험적으로 원래 거기 살았고 원래 거기 있어야 하는 종을 원주 종이죠.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작년부터 시도가 된것 같아요. 그 지역의 규모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보호구역 2억 5천만 평, 서울 면적의 1.4배 되는 크기라는데요. 그 중에서 1200만 평 정도 되는 건조한 지역이어 사막화가 됐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석회사막이라고 하는데 석고사막이네요. 석고사막. 뭐 동식물 수백 종 멸종 위기에 처했고 특히나 뭐한 200년 전부터 유명하잖아요. 왜 북미 지역에서 이 바이슨, 들소가 절멸된 그런 역사는. 그래서 이 44마리 정도면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면 이 개체 수가 늘어나면 이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잘 모르지만 좋은 소식이다 그런 느낌이지요.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얼티모가 부르는 뚜도 전부, 이어서 블랑코 앤 미나의 Un Briciolo di Allegria, 작은 기쁨 두 곡입니다.

Italia, tu caso Blanco va Mina, duetta, un briciolo di allegria, c'è un chippum, pangum troppo. Io ho mangiato il cinque occhi, Italia caso ultimo, tutto, ciambu, yasmita.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9월 23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파리 클럽씬에서 시작, 세계음악의 트렌드를 주도한 전자 댄스 음악과 관련 문화를 지칭하는 스타일, 프렌치 터치를 만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프렌치터치에는 무엇이 남아있나? 지난 9월 15일 유로뉴스.com 프랑스 문화 섹션에 게재된 특집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논조는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프랑스를 국제무대에 올려놓은 전자음악이자 문화운동 프렌치터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운동으로서의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스트리밍 세대들에겐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 여겨진다. 프렌치터치의 구심점은 프랑스 전자음악이 국가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이렇게요. 하지만 세계음악의 더 넓은 역사로 시야를 넓히면서 이 논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의 음악운동은 주변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문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프렌치터치는 그 운동 자체의 침체와 진부함을 벗어나고자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음악 세대는 프렌치터치의 유산을 포용하면서도 거기에서 갇히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되찾으며 결론을 맺습니다. 프렌치터치의 유행은 끝났지만 그 정신과 사운드는 지금 전자음악의 DNA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프렌치터치만의 이야기일까요?

프렌치 터치는 프렌치 하우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하우스 음악은 4박자 비트에 디스코, 소울, 펑크를 결합,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만든 전자 댄스 음악의 일종이죠. 1987년 7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클럽 라팔라스에서 프랑스의 하우스 음악 콘셉트의 파티를 기억하면서 이 프렌치 터치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다는데요. 이 파티에 참석한

DJ 중에는 이후 프렌치 터치를 대표하게 될 로랑 갸그니에 그리고 데이비드 게타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한 하우스 뮤직이 프랑스에 가서 재탄생한 결과가 프렌치 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 하우스 뮤직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소 거친 드럼과 소울 스타일을 내세운 원조와 달리 프렌치 터치는 미국 펑크의 화려한 현악 섹션, 동일하게 반복되는 베이스라인과 리듬 패턴, 그리고 1970, 80년대 유로 디스코의 유산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음역대는 통과시키고 높은 음역대는 깎아버리는 오디오 필터링 기법. 이렇게 조절된 음역대를 파도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효과인 페이저 기법으로 우주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프트 펑크를 위시한 프렌치 터치의 선구자들은 이런 기법을 거쳐 디스코의 아날로그한 감성을 세련되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샘플링의 미학을 빌려오는 것에서 창의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돈나부터 카냐 웨스트, 듀알리파, 더 위켄드 등등 내로라하는 영미권 스타들도 프렌치 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클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새로운 전자 음악의 붐을 일으킨 프렌치 터치 만나봤습니다. 선구자 가운데 두 아티스트의 음악 소개했습니다. 1997년 다프트 펑크의 데뷔 앨범 홈워크, 수록곡 Around the World. 원곡 길이는 7분이 넘는데요. 오늘은 라디오 에딧 버전으로 한 4분 정도의 길이로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이 시작하면서 바로 그 필터링 기법, 페이징 기법 들을 수 있었죠. 웅웅 되다가 선명해지면서 그 생동감을 느끼는 특유의 질감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뿌리가 미국 흑인 음악, 뭐 하우스나 디스코, 펑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작가들 스스로도 뭐 헌정의 의미로 이 홈워크라는 앨범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두 곡 다 미셸 공드리가 제작을 했죠. 연출을 했죠. 영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도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는 그런 무브먼트가 바로 프렌치 하우스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딱 오늘 들으신 이 곡 한 곡으로 대표되는, 왜냐? 더 이상 곡을 만들지 않고 해체했기 때문에 신비감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다프트 펑크의 도마 방갈테르, 그리고 나머지 또 DJ 프로듀서인 알랑 브락스, 벤자몽 디아몽 세 사람이 함께한 Music Sounds Better With You, 역시 짧은 라디오 에딧 버전이었습니다. 여기도 샘플링이 들어갔죠. 차카칸의 81년도 페이트라는 곡에서의 기타 리프를 샘플링 했고요. 아까 뭐 필터링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곡에서는 프렌치 터치의 그 특유의 질감을 또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비트 크러싱, 그러니까 소리에 디지털 왜곡을 발생시켜서 의도적으로 거친 질감을 얻는 그런 선택, 프렌치 터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시그니처 사운드로 언급이 됩니다. 프렌치 터치 카를라 브루니의 앨범 제목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 프렌치 터치와는 무관한 거죠. 유영주님께서 옛날 프렌치 터치를 가미한 다프트 펑크의 Around the World 최신곡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써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세계 음악 키워드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죠. 브라질의 에라스모 카를로스의 바운지 아수갈, 슈갈로프산,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유명한 산이죠. 관광지. 그리고 그의 파트너, 작곡 파트너인 호베르토 칼로스의 데탈리스, 디테일이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1: Paisagem super tropical faz sucesso.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일랜드의 클라나드가 부르는 언가반 반 가우어반 언가우어반 흰 염소입니다. 아일랜드의 오래된 게이러 구전가요를 켈틱 포크밴드가 원형에 가깝게 재해석했습니다. 1975년 발표곡이죠. 평생 우리에 갇혀 살던 흰 염소 얘기인데요. 우리를 뛰쳐나가서 산골짜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붙잡힌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뭐 소소한 시골 염소 탈출 사건처럼 해석되지만 뒤로 가면 19세기의 아일랜드 상황이 참 어려웠구나, 서글픈 풍자극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서쪽 골짜기의 흰 염소

뭐가 치웠다. 돈 후가 손에 쥔 건 커다란 가시 몽둥이. 그는 산마루까지 쫓아가선 그 몽둥이로 염소를 내리쳤다. 하지만 물개처럼 매끈하면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흰 염소는 아프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황무지의 헤더 새순, 향기로운 풀, 물오른 나뭇가지, 블랙손 열매와 덤불, 푸른 갈대, 약초와 나뭇잎, 산딸기와 작은 꽃봉오리까지 흰염소는 보이는 대로 모조리 먹어치웠다. 지주 스피츠에게 집세를 낼 때가 돼서 마을로 내려갔다. 밤새 쫓겨날까봐, 그나마 먹던 풀조차 못 먹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 로스콜에서 자유롭게 보낸 밤은 즐거웠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려온 사람들이 흰 염소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세현명이 전한 노래 아일랜드 그룹 플라나드의 1975년 곡 언가우어반 흰염소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기근을 맞이한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어떻게든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도 어른거리고 소장료 안 낸다고 두들겨 패는 경찰의 몽둥이도 떠올려지고 아무튼 최 작가가 고충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게 구전가요라서 노랫말의 버전도 여럿이고

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한 노랫말을 채택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일랜드 계라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부시의 무나나 헤이렌, 아일랜드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케이트 버시의 나나 헤일랜드, 아일랜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카페 벨로즈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종용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이어집니다. 2부에서요. 역시 마무리도 아일랜드의 그룹 얼탄의 음악입니다. Green Grow the Rushes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얼 클루의 86년도 라이프 스토리즈 음반 수록곡 The Traveler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 들어야죠. 홈페이지 게시판에 청취자 조운용님이 신청곡 남기셨고요. 재밌는 사연도 올려주셨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가끔 참고합니다. 이 노래도 틀어주실 수 있으실지요. 이렇게 또 오늘 떼시면서 일본의 일렉트로닉 팝 유닛 YMCK의 노래 제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제목이 원래 좀 기네요. 파스텔 캔디는 악마의 속삭임 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일본 음악도 꺼리지 않고 잘 선곡해 주시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프로와 M본부의 영화 음악을 제외하고는 일본 음악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종종 찾아주셔서요. 오늘 별 따셨네요. 저희가 틀겠습니다. 말씀하신 파스텔 캔디는 악마의 속삭임 YMCK 노래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추석이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1: 네. 네.
0: 이 짧은 연휴 앞두고 그 도쿄를 다녀오셨어요.
1: 아, 네.
0: LPD갱 여행이었죠?
1: 네, 출장. 네.
0: 네, 출장.
1: 네.
0: 여행이 아니라 출장으로 치는군요.
1: 네.
0: 그럼 비용 처리 다 하시나요? 아, 뭐.
1: 스스로 합니다.
0: 비용. 그렇구나. 그 거기 가가지고 뭐 지난 두 시간 지난 두 번이었나요? 그 LP바 사장님 시리즈.
1: 네, 아니요, 세 번 했고 이번에 네 번째죠.
0: 벌써. 네. LP바 좀 다녀오셨나요?
1: 아, 지금 LP바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못 올 뻔했고요.
0: 네. 아, 비 많이 왔잖아요.
1: 네, 월요일 날 그 네. 도쿄를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네. 태풍이 와서 네. 월요일 날 모든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네.
0: 그럴 것 같더라. 네. 뉴스 보니까.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대체편도 안 잡히고 화요일 날도 분명히 사람들이 출발을 하겠지만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정말
0: 경쟁이 엄청났겠군요.
1: 한 2시간 정도 네. 통화 끝에
0: 항공사와 통화하면서
1: 이제 결국 변경을 해서 이걸 그래서 네. 가야 되나 무작정 가서 네. 앉아갖고 얘기를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0: 네.
1: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면 혹시라도

0: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한 30분, 40분 통화하다가
1: 예.
0: 연결이 안 돼서 지치거든요.
1: 네네.
0: 그때 지치지
1: 버텨야
0: 마라.
1: 돼요.
0: 그때 버티면
1: 예. 하루.
0: 제가 처음에 한 40분 통화하다가 약간 화가 나서 끊은 다음에
1: 예.
0: 아침을 먹고 또한 30분 이렇게 연결하다가 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끊고 오후 1시쯤 되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당장
1: 네네.
0: 이제 어떡하지?
1: 예.
0: 초조하니까 1시간을 이제 연결해서
1: 붙잡고 있었어요.
0: 붙잡고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 했으면 됐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보통 한 20, 30분 정도 견디다가
0: 보통
1: 포기하는데.
0: 포기할,
1: 근데
0: 예.
1: 보통 저도 그런 전화를 붙잡고 노력을 해본 기억이 몇 차례 있긴 한데, 보통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다음에 전화할 건 받아.
0: 그거를
1: 일부러 거기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던데?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쩔
1: 네.
0: 수 없이 그걸 누군가가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 네네네.
0: 네. 하여튼 뭐
1: 버텨라,
0: 네,
1: 버텨라. 한 시간
0: 버티자. 네.
1: 정도는.
0: 고진감래.
1: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잘 타고 오셨는데,
0: 네.
1: LP바는 문제가 아니고, 그 LP,
0: 네.
1: 디깅의 수확은 좀 어떠셨어요?
0: 지금 뭐 네, 그 뒤에 막 일정이 많아서
1: 예.
0: 아직 잘 풀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1: 풀어보시던데.
0: 네.
1: 아, 알겠습니다. 그 LP 디깅을 또 다녀오셨고, 음악을 공유하고 음미할 수 있으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는 박정혁 씨지만, LP 디깅도 마다하지 않고 멀리 달려가는 박정혁 씨 오셨는데, 오늘 첫 곡, 역시 그 같은 시리즈의 네 번째
0: 네,
1: 시간이죠.
0: 오늘
1: 예.
0: 마지막이고요.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회는 이제 박정용의 신청곡이고
1: 네.
0: 제가 오늘 곡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명절이고 해서
1: 오늘,
0: 무려 7곡을 가져왔고
1: 빨리빨리 진행해야
0: 네, 약간
1: 되겠네요. 예.
0: 컨셉이 LP바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 어떻게, 그거
0: 그러니까 뭐
1: 어떤 거죠?
0: 그냥 노래가 많이 나올 거고요.
1: 예.
0: 뭐 이렇게 대화는 많이 적을 거고
1: 아,
0: 설명은 사실 뭐 LP바에서 곡 설명하고 이런 거
1: 예.
0: 촌스럽잖아요.
1: 싫어하나? 예전에는 그게 좀 각광받는 시절이
0: 그
1: 있었죠.
0: 시절이
1: 예.
0: 유니크했죠. 그리고 지금도 유니크한데 어쨌든 두 곡, 두 곡, 두 곡, 그다음에 마지막 한곡 해서 한 7곡을
1: 예.
0: 명절 맞이로 네
1: 알겠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묶어서 쌍으로 두 곡씩 세번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0: 네.
1: 한 곡으로 피날레. 첫 번째 묶음 두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요거는 이제 제가 LP바에서 자주 신청하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고요.
1: 네.
0: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적당한 무드?
1: 무드.
0: 적당한 그루브? 그러니까 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나만의 취향을 뾰족하게 드러내지 않는,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좋은데? 무슨 곡이지? 라고 할 만한 그런 곡, 네.
1: 예전에는 그 마케팅 언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드송 막 이렇게
0: 아.
1: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0: 그거는 이제
1: 음악들을
0: 약간 좀 느끼해지는 걸 무슨
1: 색소폰
0: 네,
1: 나오고
0: 색소폰 나오건데
1: 그랬잖아요. 예.
0: 요즘은 그런 느낌 무드를 그런 느낌보다는
1: 네.
0: 뭐 바이브라고 표현하잖아요.
1: 바이브.
0: 근데
1: 그러네.
0: 바이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1: 어떤 진동이지? 이게 뭐 이러면서
0: 아니
1: 느끼는 거.
0: 오늘 스튜디오 바이브 좋은데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네, 뭐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 곡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 선곡을 했던 곡입니다.
1: 네.
0: 로버트 팔머의 Every Kind of People이고요. 뭐 로버트 팔머는 뭐 영화 친구에서 그 부산 거리를 막 뛰어갈 때 나오는 Bad
1: 아,
0: Case of Loving You.
1: 맞아요. 우따락딱 우따.
0: 그쵸.
1: 예.
0: 그걸로 워낙 유명한
1: 네.
0: 가수인데 사실은 요 곡이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제일 사랑받는 로버트 팔머의 뭔가 약간 명곡, 숨은 명곡 같은 곡이고요.
1: Addicted to Love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0: 그게 이제
1: 워낙
0: 빌보드 1위하고 가장
1: 예.
0: 큰 히트곡이었는데,
1: 뮤비가 워낙 또
0: 그쵸,
1: 예.
0: 멋있었죠.
1: 파격적이라서.
0: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히트한 곡이 막 인기를 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Addicted to Love가 그렇게 한국에선 반응이 없었던
1: 없었어요?
0: 걸로 네, 기억을
1: 뮤비가
0: 하고,
1: 그렇게 멋있었는데도.
0: 뮤비도 약간
1: 미국 취향이구나.
0: 미국 취향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연이어서 소개를 할 곡이 밥 웰치라고요.
1: 네.
0: 밥 웰치도 한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1: 잭 웰치는 많이 할것 같은데.
0: 아, 네. 같은 웰치 쓰네요.
1: 예.
0: 웰치
1: 책을
0: 쓰는.
1: 많이 사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밥 웰치는 뭐 플리트 우드맥의 멤버죠.
1: 네.
0: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나가서 혼자 솔로 앨범을 낸밥 웰치의 센티멘털 레이디라는 곡이고요. 1977년도 앨범에 수록되는데 사실은 이 센티멘털 레이디가 플리트우드맥의 1972년 앨범에 수록됐던 거를.
1: 아, 이 사람이 네. 플리트우드맥 출신이죠?
0: 네, 플리트우드맥 네. 출신인데 본인이 이제 솔로로 나가서 네. 다시 이제 불렀는데요. 사실 이 앨범에 뭐 믹 플리트우드 또는 뭐 크리스탄 맥비, 린제이 버킹엄 사실은 사이가 좋았었나 봐요.
1: 그러게요. 네, 탈퇴했는데도.
0: 네, 탈퇴했는데도 네, 솔로 앨범 나오는데 사실상 플리트우드맥 멤버들이 다 참여해서 앨범을 만들어줘서 뭐 이럴 거면 왜 나왔나 싶기도 한데
1: 나와서 좀 솔로는 좀 각광을 받았어요.
0: 아예 인기는 있었죠.
1: 그렇구나.
0: 네, 네, 인기는 네. 있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인기는 아니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밥 웰치의 요 센티멘털 레이디도 제가 아주 자주 LP바에서
1: 신청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0: 성공률 많이 높고요.
1: 괜찮아요.
0: 딱 하면 이제 음악을 아는 LP바 사장님들은 좀 안 해? 이러면서
1: 눈빛을 보내주시나요?
0: 눈빛을 보내주면서
1: 네. 상급자야 이러면서
0: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LP바 무대의 네. 바이브에 아주 어울립니다. 네.
1: 그럼 첫 묶음은 네. 좋은 바이브, 좋은 무드로 시작하는 조합입니다. 로버트 파머의 Every Kind of People 그리고 밥 웰치의 Sentimental Lady까지 두 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이고요. 네 번째로 LP팝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그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용의 그 개인적인 신청곡이라고 오늘 또 부제를 달아주셨어요.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로버트 파머, 영국 가수 로버트 파머의 Every Kind of People. 이게 연도는 70년도인가? 79년도 음반에서
1: 네,
0: 들어봤고요.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밥 웰치의 역시 72년도 음반에서 Sentimental La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뭐 너무 7곡이라 부담스러우셨던지 얘기를 뭐 적당히 푸신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으면 천천히
1: 아, 네.
0: 많이 풀어주세요.
1: 아, 이 네. 하여튼 그요 리스트를 좀 잘 적으셔서
0: 네.
1: 진짜 나중에 LP바에서 한번
0: 네.
1: 테스트하시면
0: 네.
1: 그 소위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말처럼 꺼드럭 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혹시라도 메모지에 적어가서
0: 네.
1: 그렇게 하시면
0: 네.
1: 좀 그렇고요.
0: 네.
1: 약간 외워가시거나 이게 좋죠. 이게 뭔가 내가 늘
0: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1: 그렇고요.
0: 뭐 베끼고 이런
1: 그렇죠. 약간 뭐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네. 저 사장님 저 늘 먹던 거요. 뭐 네.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그렇죠.
1: 이렇게 싹 일필휘지로 네. 이렇게 딱 로버트 팔머 Every Kind of People 스펠링 한두 개 틀려도 돼. 오히려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네. 하면
0: 또박또박 눌러 쓰면서 막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오미셀님께서 너무 좋았는데 이 마지막 회네요. LP바 플레이리스트 모아놓고 있습니다.
1: 네.
0: LP 카페에서도 써먹어 보려고요.
1: 장담은 못합니다.
0: 아, 왜 LP 카페는 좀 다른가요?
1: 아니 뭐 근데 같은 혼용해서 쓰신 것 같아요.
0: 네, 혼용해서 네. 쓸 수 있는 거죠.
1: 네.
0: 네, 박정용 처방은. 7108님께서 LP바에서는 적절한 바이브가 좋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바이브가 좋을까요?
1: 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이브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좋은 바이브라고 답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LP바 사장님께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그런 신박한 기획 이제 오늘 마지막 회고요. 네 번째 시간 박정용의 개인 신청곡으로 7곡 모아오셨고요. 두 곡 지나가고 이제 네. 세 번째 네 번째 묶음.
1: 네. 두 번째 두 곡은
0: 네.
1: 둘 다 굳이 표현하면 약간 찌질한 감성의 락 발라드고요.
0: 이거 좋은 바이브 아닐 것 같은데.
1: 아 좋은 바이브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왠지 이상하게 어울립니다. 이런
0: 어울려요.
1: 곡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바에 가서 그냥 30분 정도 하드한 락앤롤이나 헤비메트를 들으면
0: 네.
1: 지치게 돼 있거든요.
0: 근데 너무 강력한
1: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또 너무 막 팝 느끼한 R&B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어색한데
0: 네.
1: 오늘 이제 이어서 소개할 이 두 곡처럼 아 이게 뭔가 락이기도 하고 발라드이기도 하고 뭔가 어중간하지만 되게 진솔한 어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좀 찌질한 감성의 이런 노래들이 가슴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맞아. 찌질함인데도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아요.
1: 많죠. 네. 네, 아주 많죠.
0: 그러니까 그중에 네. 한 분이신가요? 이번에?
1: 네. 근데 사실 이 둘 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0: 네.
1: 첫 번째 팀은 일스라는 팀이고요.
0: 자, 뱀장어들.
1: 네. 사실은 뭐 락밴드이긴 한데 싱어송라이터인 마크 올리버 에버렛의 솔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고요.
0: 네.
1: 저희가 그 E라고 부르죠.
0: 맞아요.
1: 그래, 네. 그래서 일스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일스의 That Look You Give That Guy라는 곡인데요.
0: 예.
1: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네가 그 남자에게 보내는 그 눈빛.
0: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적나라해.
1: 아, 그러니까 가사 예. 뭐 딱 보시면 예.
0: 질투의 화신이 되는 막
1: 질투의
0: 이런
1: 화신인데,
0: 느낌인 것 같아요.
1: 근데 완전 자기 비하가 그냥 아주 쩝니다. 이
0: 그래 나 정말 못났다.
1: 아, 못났어.
0: 정말 나한테도 그런 눈빛 한 번만 주면
1: 한 번만
0: 안 돼?
1: 주면 안 되겠네. 예. 막 계속 그러는데, 이거를 곡도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이걸 계속 그러고 있는데,
0: 네.
1: 근데 뭔가 이게 나중에 점점 이렇게 서사가 설득이 되면서
0: 네.
1: 공감하게 됩니다.
0: 사실 이런 기분 뭐 소시적
1: 저한테
0: 없었어요?
1: 저 쳐다보면서 묻지 마시고 저는 뭐 특별히 없어서
0: 아, 그런가?
1: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집착하진 않거든요.
0: 네.
1: 네. 뭐 짝사랑을 당연히 해보긴 했는데
0: 아니면 반대로
1: 네.
0: 뭐 지금 뭐 부인이실 수도 있고 뭐 연인이
1: 네.
0: 왜저 여자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너? 이런
1: 아, 근데
0: 말을 들어본 적은
1: 그러기가 힘든
0: 없어요?
1: 게 제가 눈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어서
0: 눈빛이 안 보이는구나.
1: 눈빛이 그렇게 막 선명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서요.
0: 비밀스럽게
1: 네.
0: 쳐다보는군요.
1: 그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예. 이일스의 노보케인
1: 네.
0: for the soul.
1: 아,
0: 예,
1: 너무 좋죠.
0: 그거밖에 저는
1: 네.
0: 지금 떠오르는 곡이
1: 요거는 그
0: 없는데.
1: 뒤에 나온 이제
0: 예.
1: 2009년도 앨범인데요.
0: 네.
1: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앨범을 내고
0: 맞아요.
1: 계속 약간 여전히 이런 좀 찌질한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0: 네.
1: 연이어서 소개할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더 선배 뮤지션인데 조나단 리치맨이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펑크 밴드인 더 모던 러버스라는 밴드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0: 네.
1: 한 30년, 40년 동안 뭔가 약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유지, 굉장히 순수한 가사, 그다음에 굉장히 미니멀한 연주, 연주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연주, 근데 굉장히 진솔한 어떤 음악을 유지해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0: 예전에 벨벳 언더그라운드 같은 팀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
1: 네.
0: 20대 때, 아, 참 성의
1: 아,
0: 없고,
1: 성의 없고
0: 예, 못한다.
1: 누구나 다할수 있을
0: 예.
1: 것 같은.
0: 근데
1: 네.
0: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쓱 스치면서 들어보면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1: 그쵸.
0: 예, 뭐 날고 기는 연주력보다 뭔가 더, 뭐 그런 건가 같아요. 그러니까.
1: 정말 딱 저는 공감해요.
0: 예.
1: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펑크인데 막 너무 과격한 그런 펑크가 아니고요.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곡은 The Summer Feeling이라는 곡인데
0: 네.
1: 제가 여름에 꼭 여름 신청곡으로도 자주 이렇게
0: 아,
1: 들이미는 그런 곡입니다.
0: 곡 제목에 일단
1: 네.
0: Summer Feeling이라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여름, 막 해변의 여름 그런 거와는 정반대의
0: 네.
1: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리움을 아 옛날에 진짜 할일 없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고 그때 너무 좋았어 뭐 그냥 그런 정서의 노래인데
0: 순수하네요.
1: 순수하죠.
0: 예. 아, 지금 급 궁금해지는데 LP바에서는 그 팝이나 뭐 해외곡의 비율, 신청곡 비율과 국내 아티스트의 곡의 비율 어느 정도 돼요?
1: 근데 그거는
0: 예.
1: 가게마다 너무 달라서요. 네,
0: 성향만 좀
1: 성향마다 너무
0: 갈려요.
1: 달라서 요즘은 한국 음악만 트는 뭐 LP바도 있고요.
0: 있어요?
1: 소위 말해서 음악 카페라고 해서 1980년,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

0: 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로 동아기에그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1: 너무 확실한데요?
0: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에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예측이 되잖아요.
1: 그 상호만 보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0: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알려지니까 뭔가 약간 그거를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뾰족뾰족한 컨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카페 벨로주 초창기에 런칭을 하셨을 때는 브라질 80 뭐 이런 기획이었나요?
0: 그러지 않았고 그 카페 벨로 처음에는 처음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All kinds music, 벨로주 이렇게.
1: 아, 본 것 같다.
0: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틀었습니다.
1: 다 뭐 국산 외산 상관없이
0: 외산 일산 뭐 다 일산 네 하여튼
1: 좋고였어요.
0: 네 일산이잖아요.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두 곡 Ilse의 That Look You Give That Guy 그리고 조나단 리치먼과 모던 러버스의 연주와 노래로 That Summer Feeling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박정영의 월드팝,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맨 밴드 Eels의 2009년도 곡 The Look You Give That Guy였습니다. 먼저 들은 곡이 그 곡이고 방금 들으신 곡은 1984년 조나탄 리치만과 그의 밴드 The Modern Lovers의 The That Summer Feeling까지 두곡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조나단 리치만 and the Modern Lovers 곡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또 우리 부산의 저명한 싱어송라이터
1: 네, 저
0: 김일두 씨

0: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1: 네.
0: 뭐그 음악적 접점이나 뭐그 어떤 그 영성 뭐 그런
1: 네.
0: 것들이 좀 비슷해요.
1: 비슷합니다.
0: 아,
1: 왜냐면
0: 예.
1: 일두씨도 펑크 밴드를 했다가 또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포크 성향의 싱어송라이터를 하고, 아, 거친 것 같은데
0: 예.
1: 되게 순수하고
0: 순수하고 묘한
1: 묘한
0: 느낌이었어요.
1: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0: 예.
1: 조나단 리치맨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아마 일두씨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네,
0: 그렇군요.
1: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묶음으로 넘어가 봐 보죠.
1: 네, 그 앞서도 사실 막그 흔히 저희가 LP바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강력한 락 음악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LP바에서 맨날 뭐 건센노지스, 데프레파드, AC/DC 만 나오면 진짜
0: 망하죠.
1: 망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0: 네.
1: 힘들고.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신청곡들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어서 소개할 두 곡은 LP바에서도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 있는데, 뭐 브루스 타임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발라드 타임.
0: 말도 안 꺼냈는데 무슨 블루스
1: 아니, 그러니까
0: 타임.
1: 발라드 타임이고, LP바에서 잠시 조용할 때 함께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발라드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0: 이런 조절을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1: 하죠,
0: 예.
1: 하죠. 네.
0: 좀
1: 그리고
0: 달리다가 쉬어주다가 뭐
1: 네,
0: 이렇게.
1: 그때 적절한 신청곡을 딱 넣으면 이제
0: 바로 선택.
1: 확률이 올라가고요. 오늘 두 곡은, 다음 두 곡은, 첫 번째는 주디실이라는 가수인데, 1944년 출생해서 1979년에 사망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뒤늦게 재평가된 그런 가수고,
0: 그렇군요. 예.
1: 크레용 엔젤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뭐한 다섯 곡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고요.
0: 네, 뭐 특별히 사연이 있어요?
1: 들어보시면
0: 네.
1: 뭔가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저는 이 노래를 꼭 괜히 각 잡고 딱 옆에 위스키 하나 놓고 일부러 각 잡고 듣습니다.
0: 아, 겨울 되면은
1: 네.
0: 의식처럼 이렇게 또,
1: 의식처럼. 네.
0: 그렇군요.
1: 좀 뭔가 약간 신비하고 초월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0: 네.
1: 굉장히 또 순수한 포크 음악이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도 제가 몇번맨 모리슨을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그 북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거장이죠.
0: 네.
1: 벤 모리슨의 1970년 발표된 문댄스라는 명반이 아마 가장 유명한 명반이자 뭐 싱어송라이터 포크 쪽에서도 뭐 역사적인 명반인데, 그 앨범에 수록된 크레이지 러브라는 아주
0: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0: 이 곡.
1: 소품격인 발라드인데, 이 곡도 너무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약간 두 곡이 다 저한테는 인생 발라드, 네, 같은 곡이에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디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의 71년도 음반에서 크레이온 엔젤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밴 모리슨의 문댄스 70년 음반에서 크레이지 러브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영국의 거장 벤 모리슨 그의 문댄스 음반에서 골라오신 Crazy Love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주디 씰의 71년 음반에서 Crayon Angels였습니다. 쉬는 쉬어가는 그런 호흡으로 발라딕한 바이브에
1: 네, 바이브에.
0: 자 오늘 피날레는 아주 기가 막힌 곡을 또
1: 아, 예, 좀 특이한 곡이고 좀
0: 골라주셨습니다.
1: 갑자기 음악이 바뀌는데 미국의 컨트리 음악 레전드 토비 키스의 I Love This Bar라는 곡을 골랐고요. 바와 관련된 음악을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근데
0: 그래요?
1: 이 곡이 딱 떠올랐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미국의 전형적인 동네 바 풍경을 노래 안에 다 담은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군상들을 다 이제 안에서 묘사하고 있고 곡 안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게이 노래가 너무 히트해서 미국에서는 토비 키스 I Love This Bar and Grill이라는
0: 또 사업을 하셨구나.
1: 실제 바 체인이 존재합니다. 그
0: 오,
1: 정도로 이게 상징적인 미국 바 문화의 상징적인 곡인데 승려 씨가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1: 그렇지
0: 저는 뭐
1: 좋아하시나?
0: 인디 컨트리 뭐 한태인 씨가 컨트리
1: 네,
0: 종종
1: 아,
0: 소개해
1: 그래요?
0: 줘서
1: 네.
0: 거기에 좀 적응이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약간 뭐 컨트리 하면 애국주의적인 느낌도 있고
0: 약간 너무
1: 하지만
0: 아메리카
1: 아메리칸
0: 이런
1: 느낌이 있고 실제로
0: 주장이
1: 그렇습니다.
0: 있죠.
1: 막 카우보이 얘기도 나오고 트럭 운전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서민의 일상을 담은 굉장히 바 풍경을 묘사한 곡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곡을 대미를 장식하는 선곡을 네, 해봤습니다.
0: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도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여러 군상들 막
1: 네.
0: 이야기하면서.
1: 그거보다 좀더 서민.
0: 아,
1: 네.
0: 좀더 서민이에요.
1: 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0월에

0: 이제는 볼 텐데요. 10월에 뵈면은 디깅 오신 뭐
1: 네.
0: 보물들도 좀 소개해
1: 네,
0: 주시기
1: 새로운
0: 바라고요.
1: 기획으로
0: 네.
1: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미국의 컨트리 거장 토비 키스의 I Love This Bar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A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lcome, I'm Jinjin, the host of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3: Hello, we are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감사합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항공이들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라 AB8님께서 귀여운 강아지 진진아 돌아와줘서 너무 기뻐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알레르 플로레스 88님께서 진진 씨의 라디오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설레요라고 해주셨고요. 김보나 8024님께서 튜넥스 분들도 반가워요 해주셨습니다.
1: 와.
0: 네, 첫 곡으로는 튜넥스의 블루 모드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매력으로 무대를 사로잡는 라이징 스타들이죠. 케이팝의 새로운 루키 보이그룹, 튜넥스, 어서오세요!
1: 와!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튜넥스입니다!
0: 와우! 역시. 이 패기. 네, 한 번씩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막내 아틱입니다.
0: 아하.
2: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매력적인 목소리 슈완입니다.
0: 나우.
1: 네,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리드 보컬 이누입니다.
0: 이누.
3: 안녕하세요. 투넥스의 한담이 하는 남자 성준입니다.
0: 야, 성준. 네, 아도란의 이제 첫 출연이신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4: 아, 이게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EBS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0: 오,
3: 강의를.
0: 그래요.
3: 강의를 많이 듣고.
4: 근데 여기에 제가 왔다니.
0: 아,
4: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주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튜넥스는 올 3월에 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6개월이 지냈는데,
2: 네.
0: 데뷔 무대, 어땠나요?
2: 저희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0: 뭐죠?
2: 사실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날,
0: 네.
2: OST 곡을 또 쇼케이스 날또 하고
0: 오.
2: 또 타이틀곡도 하고 이렇게
0: 네네네.
2: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리허설 때
0: 네.
2: 했었던 이제 실수를 뭔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0: 아.
2: 딱 조명이 켜지면서 저희가 무대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0: 오.
3: 아,
2: 조명이 켜졌는데 무대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0: 그래서 이제 무대 위로 뛰쳐나가면서 시작하는 연출로 즉석에서 바꿔서 했습니다.
1: 아,
0: 네, 맞아요.
1: 그 리허설 때만 그런
0: 네,
1: 건가요?
0: 리허설 때 했던 거를 이제
1: 똑같이.
0: 똑같이 무대 때도 해버려서, 네, 이제.
1: 아, 이미 조명이 딱 켜졌는데 거기 안에 뛰어들어가는 느낌도 뭐 스탠바이 느낌도 있고, 그쵸? 귀여운 실수 정도로 봐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뷔 때와 똑같이 긴장을 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도 6개월 지났으니까, 아, 좀, 이제 좀 알겠네 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아트입니다.
1: 야.
2: 저는 네. 일단 데뷔 때랑 지금이랑 긴장 아직도 갖고 있어요.
1: 아,
2: 네, 뭔가
1: 똑같이.
2: 데뷔 때는 뭔가 이제 아, 잘해야 된다. 이런 긴장을 갖고 있었다면
1: 네네.
2: 지금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런
1: 오,
2: 긴장감으로 바뀌었던 것
1: 오. 그래도 긴장은 긴장이지만 다른
2: 같아요. 네,
1: 긴장인
2: 맞아요.
1: 느낌인 것 같고. 좀 여유로워진 멤버도 있나요?
3: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집 때좀 아티기처럼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집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쿨 가이가 된것 같습니다. 여유로워지고.
1: 오, 쿨가이가 됐다. 자, 그러면 약간 무대 위와 무대에 딱 내려왔을 때, 그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좀
2: 그쵸.
1: 도드라지는 멤버가 있을까요? 오.
3: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네.
3: 저는 이거 인우라고 생각합니다.
1: 저요?
3: 네. 저는 이거 인우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3: 인우가 되게 이제 무대 아래서는 막 엄청 귀엽고 막 밥도 막 귀엽게 먹고 그런 성격인데 이제 무대에서는 애가 막그 눈빛이 있거든요. 막
1: 잡아먹을
3: 엄청
1: 것
3: 네,
1: 같은
3: 잡아먹을 것 같은
1: 이글이글
3: 그런 네.
1: 진심.
3: 그런 멋있는 그런 눈빛을 하는데 완전
1: 오.
3: 반전 매력 있는 멤버입니다.
1: 오. 자, 그러면 팀워크 관리 비법으로 일주일에 한번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2: 네, 맞아요.
1: 아직도 지켜지고 있나요?
4: 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좀 대화를 하면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1: 그쵸.
4: 이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 이제 이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또 동감 내기가 저희가 굉장히 많아서
1: 많아서.
4: 네, 좀 거리낌 없이 그렇게
1: 그쵸.
4: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밥 먹으면서 하나요?
3: 밥을 먹으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네, 모니터링
2: 시간
3: 하면서 할
1: 나면.
3: 때도 있고 네.
2: 네, 맞아요.
1: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2: 딱히 정해진 건 없고.
3: 둘이 말이
1: 말이
3: 다르네.
1: 다르죠.
2: 우리 다시
1: 제가
3: 맞출까요?
1: 이거
3: 다시
1: 이렇게
3: 맞출까요?
1: 질문을 하는 이유는 팀워크를 바라보기 위해서.
3: 아, 다시 맞출까요,
4: 형? 다시 한번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네, 해보도록
1: 아, 네, 중요합니다. 진짜 저희도 한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활동 끝나면 한번 얘기하자. 뭐 등등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보고 제가 이제 리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서로 몰랐던 고충 또는 속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는 좀 끝까지 가져가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네.
2: 감사합니다.
1: 의견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통?
5: 저희는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봐요. 무대를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면 진짜 막 별로 안 멋있어요. 막 보면은 별로야. 이런 건 진짜 다 처음부터 그냥 다
4: 솔직하게.
5: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
2: 정확하게.
5: 그냥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좀 이렇게 주고받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1: 굳이 이제 막, 꾸며서 얘기하지 않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그건 또팀 분위기에 따라서 또다 다른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겠죠. 튜넥스가 지난 9월 2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튜넥스 신곡을 듣지 못한 항공이들을 위해서 또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가 1집 때는 뭔가 나와는 다르다, 이런 선언 같은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좀 나와 같은, 좀 다르지만 나와 같은 존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0: 라는 거를 저희 일곱 청춘을 조금 푸른 달빛에 이렇게 빗대어서
1: 빗대어서.
0: 조금 표현해 본 그런 앨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야, 이번 타이틀곡 블루모드의 컨셉이 댄디 섹시라고 했는데 이번 컨셉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요?
2: 네, 일단 이번 앨범에도 저희가 그 좋은 안무를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짜기 전에 저희가 또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번 노래 어떤 컨셉으로 할까? 네,
1: 회의를
2: 듣다
1: 했구나.
2: 보니까, 네, 맞아요. 듣다 보니까 약간 이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까라는 의견도 나왔고,
1: 그죠.
2: 그래서 또 안무도 짜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 노래 자체가 아까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세련돼가지고 댄디 섹시가 왜 댄디 섹시인지 노래만 들어도 알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튜넥스가 직접 뽑은 블루 모드의 킬링 포인트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사실 이게 저희가 이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한 친구가 계속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1: 그 한 친구 저 지금 알것 같은데. 성준 씨?
3: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블루모드의 브릿지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파트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킬링 파트로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컴백하기 전부터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제가 킬링 파트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1: 오, 그 브릿지 파트가 킬링
3: 네,
1: 파트인
3: 맞습니다.
1: 거죠.
3: 네. 네.
1: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2: 당연하죠.
1: 한 소절 조금.
3: 제가 한 소절을 하고 싶은데 안무가 여기가 되게 맛깔나가지고.
4: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3: 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노래
4: 그럼
3: 불러줘요.
4: 노래 같이 불러줄게요.
1: 네.
4: 나 일어나서 안 해도 돼요?
0: 자, 갑니다. 5, 6, 7, 8.
5: 가끔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져. 근데 네가 옆에 있으면 그게 또 웃겨져.
1: 이야, 그 마지막에 딱! 하는 이 엔딩 요정의 느낌까지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 활동할 때또 챌린지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3: 네, 맞아요.
1: 챌린지에 좀 도전하고 싶은 뭐 노래나 이런 게좀 있나요?
3: 사실 저희가 2집 활동을 하면서
1: 네.
3: 되게 많은 선후배분들을 만나면서
1: 네.
3: 좀 여러 챌린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좀 공교롭게도 다 하진 못했어가지고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1: 활동하면서 이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3: 네,
1: 그리고 뭐
3: 진짜.
1: 중간에 스케줄 가시는 분들도 있고,
3: 네,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요즘
3: 네.
1: 또 독감 유행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러면 막, 하고는 싶은데 괜히 감기 옮을까 봐 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 몸이 안
1: 미루게
3: 좋아서.
1: 되면 또잘안 맞기도 하고.
4: 그러면 혹시 선배님이랑 챌린지 하고
1: 아,
4: 싶은데.
1: 그러면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나요?
2: 네, 많이 어렵지
4: 쉽습니다.
1: 자, 슛 하면 뭐 끝나고 뭐한 5분 정도
3: 와,
1: 찍고 가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0: 글로벌 한공이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 주세요. K-pop 비하인드부터 가사 번역, 아이돌 게스트 출연까지 K-pop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 튜넥스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 오늘의 선곡 요정은 누구일까요?
4: 뭘까요?
0: 안녕, 난 시완이야.
1: 야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바로 튜넥스의 앤서라는 곡인데요. 최근에 날씨가 또 쌀쌀해졌는데 이런 선선한 바이브와 비가 올때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추천해드렸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튜넥스의 앤서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튜넥스 여러분들,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2: 오! 오! 오!
0: 허허허.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킹 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장원 급제요!
3: 장원급제는 오래전 대한민국에서 국가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국어 시험을 치를 거예요.
0: 네, 오늘의 팀은 앉은 순서대로 인후와 성준 팀,
3: 아하.
0: 그리고 시완과 아틱 팀으로 나눠집니다.
4: 예스.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앉은 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팀장이 된 인우 또는 시완의 이름을 외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3: 네.
0: 편하게 팀 이름을 외쳐주셔도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죠?
1: 네!
0: 장원급제요,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나 외국어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저 진진이가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 이응. 뭐 아, 뭐가 있죠? 뭐
3: 겨울,
0: 겨울.
3: 가을.
0: 하지만 제가 선정한 단어는 가을.
3: 가을이기
0: 때문에
3: 아,
0: 가을을 정확하게
3: 좋겠다.
0: 다 맞춰 주셔야 되고요. 총 문제는 다섯 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명을 한번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4: 네.
3: 치읓,
0: 치읓,
4: 지읒. 치읓, 지읒.
1: 시원.
0: 자, 시원.
4: 친정.
3: 인우.
0: 인우.
3: 충족.
0: 충족.
4: 인우.
0: 인우.
4: 춘장.
0: 춘장.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앨범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지읒 지읒.
4: 화이팅.
0: 화이팅.
4: 충전.
0: 아.
4: 아, 인우.
0: 인우.
4: 초조.
0: 아, 초조하게 준비했나요?
4: 아이고. 힌트 주세요. 힌트.
0: 약간 좀뭐 작사, 안무, 랩 메이킹.
4: 아, 제가
0: 안 돼.

0: 창작.
1: 창작. 아~ 자, 우리 한국 친구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기역 지읒.
0: 시원.
1: 시원.
0: 가지.
1: 가지 아닙니다.
2: 가지. 먹고 싶었어요.
1: 자, 우리가 또 허니의
0: 아, 이거 이거 이거 경쟁.
1: 경쟁. 아~
0: 지야.
1: 좋습니다. 1대 1이고요. 다음 문제는 세 글자입니다.
2: 아, 세 글자?
1: 지읒, 시옷, 기역.
0: 이응.
1: 이응.
0: 자사고?
1: 아니요. 자사고 아닙니다. 아,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앨범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앨범은
2: 두 번째 앨범은
1: 시옷 기억
2: 조금만 힌트 주시면 돼요.
1: 자, 약간 야, 두 번째 앨범 잘 될 거야.
2: 파이팅. 파이팅 이런.
0: 파이팅.
1: 이번 앨범은 좀 그 전에는 저 좀 좀 불안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땡땡 있습니다.
0: 이노 자신감. 자신감.
1: 아~ 예~ 자,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세 글자고요. 지읒, 지읒, 기역입니다.
0: 아, 이노
1: 이노
0: 자존감.
1: 비슷해요.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성준 씨가
2: 아티.
1: 아티.
2: 진지감?
1: 아닙니다.
0: 아, 이누, 자전거.
1: 자전거
0: 맞습니다. 뭐야? 아시는구나.
1: 마지막 문제도 세 글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튜넥스한테는 쉬울지도. 지읒, 피읍, 시옷.
0: 아, 이누, 주파수.
1: 맞습니다. 아~
0: 알고 있었구만.
1: 자, 이렇게 해서 초성 퀴즈 우리 와. 인겸팀이죠. 이누와 성준팀께서 4점으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기사를 이어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와.
1: 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외래어.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허. 예를 들어 ENCORE
2: 앙코르.
0: 앙코르.
1: 네, 그러면 앙코르.
0: 앙코르.
1: 앵콜 아니죠? 앙코르입니다. 제가 이제 스펠링을 불러 드릴 테니까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1: 자, 문제는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팀은 팀장의 이름 또는 자기 이름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갑니다.
1: C L I M A X.
0: 시원.
1: 시원.
0: 클라이맥스.
1: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아니죠? 클라이맥스입니다. C R O I S S A N T. 빵 종류죠?
2: 아팅입니다.
1: 아팅.
2: 코라 코아상.
1: 코아상.
0: 이누.
1: 네, 이누.
0: 크루아상.
1: 크루아상. 크루 아니고요?
0: 한국어로 크루로 돼 있지 않나? 크루인가?
1: 크
0: 다 좀 그러면 크루아상.
1: 크루아상. 크루아상 아니죠? 크루아상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 C A S T E L L A. 시원.
0: 카스테라.
1: 카스테라.
2: 이누.
1: 이누.
2: 잠깐만. 카스텔라? 카스텔라?
1: 정확하게 해주세요.
2: 카스텔라.
1: 카스텔라.
2: 텔라.
1: 카스테라 아니고요. 카스텔라입니다. 야, 이거 이우성준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보기를 듣고 맞춤법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있으면 동해물과 띄고 백두산이 띄고 이런 식으로 띄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총 문제는 3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예.
1: 함께라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3: 시원.
1: 시원. 아.
3: 함께라서 띄우고
1: 네.
3: 더 띄우고
1: 음흠.
3: 즐거운 것 띄우고 같아요.
0: 이루.
1: 아. 이루.
0: 함께라서 띄고 더 띄고 즐거운 띄고 것 띄고 같아요.
3: 아 맞아 맞아.
1: 와. 굉장히 잘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네요. 자 기다린 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린 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0: 이노
1: 이노
0: 기다린 만큼 뛰고 더 뛰고 행복한 뛰고 시간이에요.
3: 어 아틱이요.
1: 아틱
3: 기다린 뛰고 만큼 뛰고 더 뛰고 행복한 뛰고 시간이에요.
1: 오! 이야 대박이다.
2: 야, 잘한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만큼은 그래도 긴장감을 위해서 점수 좀 더 걸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5점 걸고
1: 그래서 5점 걸고 막판 뒤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어렵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만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 보아요.
3: 이누
0: 아직 오케이.
3: 뭐 왜 안 보여?
0: 천천히 천천히.
3: 우리만의 뛰고 추억을 뛰고 하나 뛰고 더 뛰고 만들어 봐요.
0: 오케이.
3: 봐요. 우리만의 뛰고 추억을 뛰고 하나 뛰고 더 뛰고 만들어 뛰고 봐요.
1: 야. 와. 한글날의 소년 캐리.
3: 나.
1: 자 이렇게 해서 장원급 제어 우승팀은 아틱 시완입니다.
0: 이야 여기 어딨어.
1: 와. 자 진 팀은 많은 문제를 맞췄지만 우리 인겸 팀은 끝나고 벌칙이 에? 있습니다.
2: 오, 와.
3: 벌칙.
1: 자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성공 요정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0: 오. 오! 안녕 난 성공 요정 인우야.
1: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잭 차브들로의 Give Me Your Forever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1: 네.
0: 튜이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1: 오, 튜이니와 함께하고 싶은 곡으로 노래를 선정해 주셨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입니다. 진작의 낭만. 사람마다 성격도 취향도 좋아하는 음악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주파수도 조금씩 다 다른데요. 여기 서로 다른 7개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뛰는 주파수, 천천히 마음을 울리는 주파수,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주파수까지. 서로 다른 7개의 주파수가 만나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며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각자의 개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튜넥스. 그들만의 주파수로 세상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신호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다 같이 어떻게?
1: Tune into our frequency!
0: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튜넥스의 팀의 슬로건을 읽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2: 낭만 벌써 완전
0: 그쵸? 진작의 낭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함께 지내면서 활동을 하면서도 좀 맞춰지는 주파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 나는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이 친구 때문에 늘었다 뭐 이런 거 등등.
3: 제가 원래 치킨을 먹을 때 그 양념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근데 이제 요즘 시안이랑 같이 먹으면서 시안이가 좀 프라이드 그런 네. 네,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안이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입맛이. 프라이드를 엄청 좋아하게 된 입맛으로 바뀌었습니다.
2: 진짜요? 네. 대박.
0: 저도 프라이드 파.
4: 역시
0: 양념은 너무 달달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파입니다. 눅눅한 걸. 왜 굳이 내가 이 양념은 찍어 먹으면 되는데.
3: 맞아요. 와. 네. 맞잖아요.
4: 정확히 니즈를 파악.
0: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양념파 분들이 조금 이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소신만 하겠습니다. 저는 양념을 굳이 시켜 먹지 않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아무튼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닮아간다.
4: 이게 사실 행동도 정말 닮아가는 맞아요. 것 같은데 얼마 전 살짝 TMI인데 네. 이제 저희가 팬 이벤트로 이제 공연장 같은 곳을 갔는데 네. 저희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서로 이제 놀래키려고 아.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놀래키려고 숨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을 놀래키고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걸어가는데 불과 3m 뒤에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놀래키려고
0: 그 습관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져요.
3: 맞아요.
0: 그리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갑자기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음정으로 노래를 한다고
3: 요즘 단어 뱉고 막 계속
0: 같이 이렇게 딱 나와서 뭐야?
3: 맞아.
0: 뭐야?
3: 그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시안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네. 있었거든요.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고 둘이 일어서는데 똑같은 음정으로 다른 언어로 이데스네 이 말을 했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뇌 공유가 되듯이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런 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번 활동의 목표가 좀 있나요?
5: 목표요?
4: 저의 개인적인 네. 개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팀적인 그런 목표는 저희 노래가 차트인을 하는 게
0: 정말 너무 좋죠.
4: 목표입니다. 네. 뭔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마트를 갔을 때 저희 노래가 나온다면 정말 꿈 같은 좋죠. 일이지 않을까.
0: 맞아요. 네. 개인적인 목표지만 팀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요?
5: 저는 일단 팀적으로 저희의 노래를 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알릴 수 있게 그런 목표
0: 하고 싶다.
5: 세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 목표는 네네. 또 저는 태국에서 왔잖아요.
0: 그렇죠.
5: 그래서 태국에서도 더 유명해지고 네, 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딱 튜넥스가 다 같이 잘 돼가지고 태국 공연 가가지고 우리 아티에게 부모님과 인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5: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파이팅입니다.
5: 감사합니다.
0: 또 다른 분들?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노래에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좀더 여러 장르의 노래를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팀 목표로는 이제 연말 무대를 한번
0: 아,
3: 서보는 게
0: 연말
3: 진짜
0: 무대 좋죠.
3: 너무 큰 목표입니다.
0: 아, 멋있잖아요. 연말 무대 편곡도 멋있게
3: 네, 진짜
0: 하고,
3: 멋있어요.
0: 댄스 브레이크 또 해줘야 되고,
3: 와.
0: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무대 꾸밀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이누님은?
6: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 잃었습니다.
0: 라디오?
6: 이 라디오에 나왔기 때문에.
0: 어,
6: 또 이제
0: 잘한다!
4: 좋았다.
6: 아,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0: 네.
6: 많은 방송에 나가서 좀 알리고 싶어요.
0: 팀을
6: 팀도 그렇고
0: 개인적으로도
6: 개인적으로도
0: 그렇고.
6: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0: 아, 근데 그런 끼가 보여요.
6: 아, 그래요?
0: 네.
6: 감사합니다.
0: 그게 뭔가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나 예능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눈치 되게 빠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겠고.
6: 네.
0: 자, 우리 성준 씨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크러쉬 선배님의 언론입니다.
0: 언론.
3: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연습생 때 잠깐 성장이 멈춘 것 같다고 느껴져서 약간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이
0: 네.
3: 노래를 제가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0: 성장. 키 많이 크시던데.
4: 많이
5: 아,
4: 성장.
5: 완전 성장.
0: 장난이고.
6: 부럽다.
0: 뭔가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좀 많이
3: 네.
0: 들으셨군요.
3: 네, 많이 들었습니다.
0: 약간
3: 진짜.
0: 그런 위로하는 곡들이 하나쯤은 다 있죠.
3: 네.
0: 그런 곡입니다. 아무튼 크러쉬의 언론과 그리고 한로로의 너와 나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 튀넥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이들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서 튜넥스에 대한 질문을 미리미리 받아봤는데요. 항공이들이, 메시지 어떤 거 보내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이노님.
1: 네, 바르샤님. 아니, 근데 진짜,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오.
0: 튜넥스가 어떤 장르?
1: 근데 저는 좀 장르도 있고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네네.
1: 저희가 이제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청량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0: 청량.
1: 네, 그 생각이 있습니다.
0: 저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 음색들을 들으면서 약간 트로피컬 하우스 같은 것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량을 하면 그런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원님.
2: 네, 지음님. 아니, 근데 진짜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어떤 건가요? 멤버들끼리 함께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0: 어떤 것 같으세요?
2: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0: 네.
2: 저희가 또 명상을 하거든요.
0: 와우!
3: 명상.
2: 그리고 또 요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0: 진짜요?
2: 네. 근데 저는 이제 요가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성준이가 또 요가를 되게 잘하거든요.
0: 진짜요?
1: 이제
0: 대박이다.
1: 요가를 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또 몸도 편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잠도 잘 오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가장 뭐 취약한 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요가나 막 저도 그래서 좀 이런 걸좀 기르고자 필라테스를
1: 필라테스.
0: 해봤거든요. 와,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필라테스도 그렇고. 근데 너무 좋은. 저는 뭐랄까, 어쨌든 아이돌을 하면서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항상 이제 트레이닝을 요즘 받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초기 단계에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생각 정리라고 하는데,
1: 생각 정리.
0: 그런 것들을 요가 또는 명상을 하면서 좀잘 정리를 해 나가면 앞으로 단단해지지 않을까, 친구들이. 그런
1: 감사합니다.
0: 생각을 합니다. 아틱님.
3: 네, 카호님. 아니, 근데 진짜 멤버 중 같이 여행을 가면 가장 재밌을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멤버들끼리 여행 가본 적 있어요?
0: 여행은 가세요? 아직 데뷔하고는 못 갔죠?
4: 네.
0: 아마 앞으로 한 3년 동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연습생 때나 아니면 같이 뭐 나들이 정도여도 좋으니.
3: 저는 연습생 때 저랑 성준이 형이랑 경복궁
0: 오!
3: 가봤거든요.
0: 네.
3: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오, 그때 처음 가보신 거예요? 경복궁?
3: 네, 맞아요. 그때는 처음 가보고.
1: 아티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0: 그쵸,
1: 제가
0: 그쵸.
1: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연습시키고

0: 그 한국 문화를 보여줄까 생각했다가 이제 경복궁이 있다 해가지고 경복궁 가서 보여줬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약간 박물관이 옆에 있어요
1: 그렇죠.
0: 전시관. 그런데 가면은 이제 좀 해태나 좀 그런
1: 네, 맞아요.
0: 동상이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똑같이 또 따라하고 이거는 해태야 에 이러면서 보여주고 또 이제 거기에 써져 있는 설명서 같은 거 읽어봐 하고 이제 잘못 읽으면은 그거 아니야 다시 읽어 이러고 이렇게
1: 되게
0: 좀
1: 잘
0: 네
1: 알려줬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러
0: 네
1: 이제 나시를
0: 그러네
1: 갔구나. 자, 앞으로는 아이돌 한국어 자주 나와서 한국어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1: 배우시면 되겠고요.
0: 많이 많이 오겠습니다
1: 근데 저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GNX 친구들도 시간 여유가 날 때마다 좀 취미를 찾거나, 물론 너무 피곤해서 보통은 집에서 자겠지만,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는 순간에 저는, 뭔가 시간이 빌때잘 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놀줄 알아야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니까 취미 생활을 또 하나씩 찾아보고, 그리고 여행을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가서, 여유를 만끽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
0: 네,
1: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0: 네.
1: 우리 멤버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일단 오늘 아이돌 한국어 너무 찐디님께서
1: 아이,
2: 너무 열심히 진행을
1: 아닙니다.
2: 해주셔서 저도 너무 나른하고 좀 기분 좋게 라디오를 하고 가는 것 같고요.
1: 네네.
2: 그리고 저희 튜넥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틱!
3: 저는 또 오늘 좋은 기회 아이돌 한국어 라디오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1: 네.
3: 또 다음에 앞으로 많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1: 야, 파이팅.
3: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성준 씨.
0: 사실 아이돌 한국어가 너무 저는 좋아했었고, 그리고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연습생 시절부터
1: 네.
0: 또 아스트로
1: 아이고.
0: 선배님을 되게 많이 커버도 하고, 좀
1: 감사합니다.
0: 많이 연구도
1: 에.
0: 했었어가지고, 참고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뵈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 아이,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이누님.
4: 자, 오늘 아이돌 한국어 너무 재밌었고요.
1: 이 톤이 너무 웃기네.
3: 예능이
1: 좋아요.
3: 있어요.
1: 너무 좋아요.
3: 재능이 있어요.
4: 오늘 이제 선배님과
1: 네.
4: 이제 또 이제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해주시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소중한 경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이, 아닙니다. 자, 소중한 경험은 경험이지만 아직 경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벌칙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끝곡으로는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 준비해 주시고. 그럼 한국인들아, 그리고 튜넥스 멤버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하나 끼우고, 두 개 끼우고, 세 개 끼우고. 이 추석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알록달록 꼬치 전인데요. 이 요즘은 명절 음식이 기름지고 칼로리도 높다 보니까 이 예전처럼 한상 가득 차리기보다는 조금씩 간소하게 준비하는 집도 많아졌죠. 그래도 명절인데 너무 안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송편 하나 맛보고 전도 하나 집어먹고 이런 게 또 명절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 꼬치전도 여러 가지 재료를 하나하나 꽂아야 맛도 좋고 보기에도 더 먹음직스러워지잖아요. 오늘 이브닝 스페셜도 추석을 앞두고 뉴스 하나 끼우고 영어 하나 끼우고 거기에 좋은 노래까지 하나 끼워서 여러 가지 재미를 알차게 꽂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2시간 풍성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John Kay, Parachute.

0: 9월 23일 수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다림님, 헐, 우리 마유쌤 뭔가 앞뒤로 얇아지신 느낌인데 앞뒤로 얇아지는 건 뭐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셨는데요. 앞뒤로 얇아진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 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준식님이요. 마유쌤 평소엔 운동 싫어하는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러닝과 근력 운동을 겸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맞아요 이러고 싶은데 양심에 찔려서 러닝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좀 걷는 거 빠르게 하는 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이팅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기분은 좋네요. 네. 자, 여러분은 그 송편 중에서 깨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콩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벌써 아시겠지만 무조건 깨입니다. 아수락, 아수락 하는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네. 아, 그리고 전, 저는요, 이 또 방금 만들어서 따뜻할 때 먹어야 또 제맛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이렇게 전을 부쳐도 이게 일단 한번 식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우면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추석이라 꼬치전 만들어 오셨다고 해서 침이 싹 고였는데 웬 꼬치전이 고기 맛살 대파, 고기 맛살 대파가 아니라 브로콜리 당근 오이, 브로콜리 당근 오이여서 고였던 침이 싹 말라버릴 것 같은 일산 부침개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0: 아니,
1: oh, that's great.
0: 왠지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1: Oh, no.
0: No?
1: Of course. You can't do that.
0: 쌤은 그러면 전 같은 거 잘 부치세요?
1: Well, I'm really famous for 고추전.
0: Oh. 저 yeah. 너무 좋아해요.
1: So this is something that my husband's side of the family and I learned it and we put 방아 in there and we put clams, 조개살 and 고추 and 부추 and you just dice it up. And then you just it is so phenomenal. It's 와. so good.
0: 저 지금 또 여기 딱딱해졌습니다. 침 고여서요. 아니 그 저는 그냥 고추전 하면 브라운 비프를 그 안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스타핑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1: No, it's not that 전. It's like a real 전, like a pancake 전.
0: Right, right.
1: But it's got like all of these ingredients. So it is so good. And I'm gonna give you some.
0: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I will.
0: 일산 부침개이시기 때문에.
1: Drive by.
0: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0: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기력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틴 쌤을 볼 수 있는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Traffic for homeward-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0: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1: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0: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하고 이란의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죠?
2: Yeah, right. They did. And so, of course, you know, when President goes back and forth, mm-hmm. and he said, okay, you know, we had, you know, some progress, mm-hmm. but he said either make a deal with mm-hmm. Iran right. or quickly wipe Iran out.
0: Wow, 엄청 강하게 나갔네요.
2: Yeah, totally. And mm. so what happened was when Trump used the words wipe out, the
0: okay.
2: Iranian delegation, they walked out of the assembly hall.
0: Wow.
2: But come on. So, and I just want to emphasize uh-huh. this word, wipe out.
0: Right.
2: It means completely destroy.
0: 완전,
2: leave nothing behind.
0: 이거는 거의 전멸, 완전히 뭐라 그럴까? 완전히 밀어낸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조금 strong한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2: Right.
0: 그 얘기를 하는 순간 wipe out.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란 대표단은 이 총회장에서 퇴장을 하기도 했다.
2: Yeah. And so, of course, the Iranian military are very unhappy. You know, they're very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Trump. And they said,

0: that they're going to take military retaliation.
1: Right.
0: And so then Trump says, well, you know, after the midterm election, which is in November,
1: right.
0: we will reach a deal. We don't really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군사 보복을 예고하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고 굉장히 productive,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0: We 그렇죠? don't know.
1: Right.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UN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돼 있어요. Iranian representatives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어디 customer service 같은데 전화하면 one of our representatives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0: Please hold.
1: 또 듣는 것 같아요. 진짜.
0: Please hold. Well, one of our representatives will be with you shortly.
1: With you shortly.
0: Yeah. Yeah.
1: 소름이 또 돋습니다. 자, representative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customer service 같은 데서는 담당자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대표. 자.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단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3시간 동안 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assembly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하는 뉴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ake place라고
0: okay.
1: 나왔네요.
0: Yeah. If something takes place, it means there is a certain event that mm-hmm. happens at a certain time
1: right.
0: or place.
1: Mm-hmm.
0: It's usually planned. It's organized.
1: Mm-hmm.
0: So, of cours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1: Mm-hmm.
0: It happens at a certain time,
1: right.
0: at a certain location. You can have a concert that takes place
1: mm-hmm.
0: Next month mm-hmm. at the... Goyang, you know, sports stadium.
1: Right, right.
0: Okay. You can have a conference that mm-hmm. takes place, a wedding that takes place.
1: 뭐 결혼식,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벌어졌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획된 거, 그렇죠?
0: Yeah.
1: 미리 계획된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 때는 take place, took place 이런 mm-hmm.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비슷하게 뭐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happen
0: yeah.
1: 이라는 걸 쓰는데
0: mm-hmm.
1: 얘는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우연한 사건을 얘기를 하죠.
0: Yeah.
1: 그래서 보통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an accident happened.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mm-hmm. 되겠고요.
0: Mm-hmm.
1: The concert happened라고는 어색하잖아요.
0: No,
1: 그래서
0: it took place.
1: 그것은 so 정리하면 take place는 벌어지다이지만 계획된 것 그리고 happen은 보통 우연한 사건이 mm-hmm. 벌어진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1: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President Trump said 말하기를 further talks are expected. 그러니까 더 얘기가 많이 있을 것이 대화가 mm-hmm.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underscore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밑줄 쫙쫙 아니에요?
0: That's right. I think Korean it's like underbar.
1: underbar.
0: Oh, underbar.
1: 뭐, 밑줄.
0: 뭐, yeah, yeah, yeah. Okay, something okay. like that. Right. So basically, if you're underscoring something, you are basically highlighting something. You want to emphasize that. Pay attention to this.
1: Okay.
0: This is important.
1: Mm-hmm.
0: So you. Underline it.
1: Underline
0: right.
1: it.
0: And so that is the idea of an underscore.
1: Okay.
0: So the, to underscore means to emphasize
1: okay.
0: something.
1: 아, 뭔가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쓸 때 우리는 보통 강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 emphasize만 거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0: Yeah.
1: 근데 지금 비슷한 걸 다 말해주셨어요. Right?
0: Yeah.
1: Underscore도 얘기했고 underline이라고
0: highlight.
1: 하는 거 그리고
0: mm-hmm.
1: highlight
0: yes.
1: 이런 것들이 다 강조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0: Right.
1: 근데 강조한 게 나왔어요. That reaching a deal, right? 뭔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일 것이다.
0: Yeah.
1: 이렇게.
0: This needs some explanation. The expression is in someone's best interest.
1: Mm-hmm.
0: Okay. Now, this means that it would be a good idea
1: mm-hmm.
0: for them. It
1: okay.
0: would be a reasonable thing for Iran.
1: Mm-hmm.
0: But it has the connotation, like, even if you don't want to,
1: mm-hmm.
0: you should.
1: Ah.
0: It has that tone. So it's kind of, it can be a warning.
1: 약간

0: 강제로
1: yeah.
0: 얘기하는
1: So,
0: 경고.
1: you know what? You better do that. That would be good for you. Because if you don't, then you're going to be in trouble.
0: Okay. 말은, oh, it sh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그게 이득이 당신들에게 될 겁니다.
1: Sure.
0: 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oh, you better do this.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강하게 들어가 있다.
1: That's it.
0: 여기서는 특히나 이 컨텍스트에는 그런 느낌이 좀.
1: So when you say, oh, it sh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But really, a lot of the times, it can be advice, but it could be a warning.
0: 그러면은 진짜 경고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여기서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된다라고 해도 관심이라는 뜻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까요? 관심보다는 이득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고요.
1: That's right. So,
0: 아니면 interest를 그냥 관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당신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것도 결국 이득이 되니까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 Yeah, and I'll give you one last example. Like, you know, the godfather or mafia boss calls. Okay, just want to say it would be in your best interest to, you know, not do this deal.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0: Look at you. 작가님이 최고의 그 액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액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만하나요?
1: That's the idea. In that case, it's like... You do it, you're going to die.
0: Okay. It's in your best interest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 그거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될 거야. 한마디로 하는 게 좋을걸?
1: That's it.
0: 알겠습니다. So 여기서는 Iran's를 넣었어요. So in Iran's best interest라고 하면 이란의 가장 이익이 되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U.S. and Iranian representatives held 3 hours of talks in New York where the U.N. General Assembly is taking place. President Trump said further talks are expected, underscoring that reaching a deal would be in Iran's best interes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the Cranberries with Dream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Song X님이요. 저는 오늘 1시 반부터 여태 고추전, 연근전, 동태전, 깻잎전, 새우전 부쳤어요. 와, 이 많은 것을.
1: What? That is a lot. That's a big variety.
0: 아, 저 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저 연근전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1: Yeah.
0: 새우전도 처음 봤어요.
1: Yeah, 새우전, this is not common, but it's very tasty.
0: 와, 지금 눈앞에 그려집니다.
1: I love 깻잎전.
0: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okay. 배고프게 해주셔서. Right.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짧은 연휴라고 해서 또 길이 안 막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긴 해야 되고
1: yeah.
0: 오긴 해야 되니까.
1: Right.
0: 근데 이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 뭐 친척들이나 다 약간 뭐 서울, 뭐 경기도 이렇게 부근에 있기 때문에.
1: Oh, that's great.
0: 그러니까 그런 이런 뭐랄까 명절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친구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은 난 이거를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1: That's what you can understand. Right?
0: Right?
1: It's very painful.
0: Oh,
1: you know, the drive. So usually we look at Busan, you know, cities that are very far down.
0: Right.
1: And it's going to reach up to 10 hours and 30 minutes from Seoul to Busan.
0: What?
1: 10 hours and 45 minutes from Seoul to Mokpo.
0: 이거는 거의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수준인데요.
1: Oh, it's a long drive.
0: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30분이고요.
1: Yeah.
0: 서울에서 목포까지 10시간 45분으로 예상이 된다.
1: Yeah.
0: 와, 그 중간에 또 휴게소도 들렸다가 쉬었다가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1: Absolutely, because there's no way you can drive straight. You got to take a break. And then usually it's with the family.
0: Right.
1: So you've got kids, maybe even a dog. And so you got to take regular breaks.
0: 이거는 왜냐하면 특히 아마 밤에 운전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한두 시간 앉아서 운전한다고 쳐도 특히 뭐 뭐라 그럴까 밤에 운전을 하면 긴장을 사람이 항상
1: sure.
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한번 쉬면 몸이 진짜 다 풀리지 않나요?
1: Totally. Yeah.
0: 아, 진짜 운전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Yeah, and 네. so during the holiday, fuel prices will be cut by 100 won per liter at 226 gas stations. So do check that out before you go.
0: 아.
1: And of course, the toll fee will be waived.
0: 아,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yeah.
0: 통행료가 면제되는 거는 알았는데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이 인하가 된다는 건 또 처음
1: That's
0: 들어봤네요.
1: Nice.
0: 와. Mm-hmm. Okay,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연휴 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추석에 그저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1: Yeah.
0: 스윙에 들어간다.
1: Yeah. So, you know you like swings?
0: Swings?
1: Yeah.
0: Like
1: I love swings.
0: Okay.
1: And I would try to go as high as I could, you know, and just go back. So it is that point when you're swinging back and forth, back, and then you reach the highest point. And that is to be in full swing.
0: 아, full swing.
1: Full swing.
0: 저는 끝까지는 못 가봐가지고요. 무게 때문에 그런 거. 아, 무게면 더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글쎄요. 그네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1: Yeah, 사실. that is true. Well, I understand. Me too. I haven't been before. I remember though, as a young child, you know,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love going on that swing. Like that could work.
0: I mean,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swing?
1: Actually, like a few years ago, I was like, oh, let me get on. And so you know how you stretch your legs and you try to go up high? Okay. So anyway, to be in full swing means to reach kind of the busiest and most active. You're moving at full speed. So I'll give you an example.
0: All right.
1: Like, let's take a party. Okay? And like, people are like, you know, you got a DJ, and we're kind of moving around, right? Okay. Right. But if it's in full swing, 11 o'clock, midnight, around that time, everybody is like,
0: jumping around and going crazy.
1: That's right. That'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in full swing.
0: 잠깐만요. 클러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네요.
1: 오케이.
0: Okay. 오케이. Okay. So, 이렇게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요. 스윙이라고 하는 게 그네예요. 그렇죠?
1: Yeah.
0: 근데 full swing에 있다는 건 앞뒤로 이렇게 swinging back and forth 하다가 정말 90 degrees 수준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 맥시멈으로 치는 것. 그게 바로 full swing인 겁니다. So,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방금 뭐 예를 들어 clubs 같은 데 가면 you know, at around 11
1: 10
0: p.m.
1: 10 o'clock, 9 o'clock, you know, not full swing.
0: Yeah.
1: 12 o'clock, 1 o'clock, full swing.
0: 사람도 많고,
1: yeah.
0: you know, the DJ,
1: yeah.
0: you know, goes crazy.
1: Right, everybody goes crazy.
0: 하는 yeah.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travel이라고 하는 거가 이동을 여기선 얘기하겠죠. 막 놀러 다닌다기보다는 이동이 진짜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 중일 것이다
1: right.
0: 라고 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0: 귀성길 교통은 내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So traffic for homeward bound traveler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고향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So word home, we're going, you know,
0: in, we're going home.
1: We're going home. But word is in the direction. So
0: okay.
1: in the direction of going home. Mm-hmm. And bound basically is going forward.
0: Okay.
1: So basically all of these words mean mm-hmm. everybody is going toward their homes.
0: 아, 진짜 방금 toward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도 WARD가 들어가네요.
1: Yes. yes.
0: So, WARD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bound 자체도 어느 방향으로,
1: yeah.
0: 어디 행이라고 해서 왜 기차 같은 듯 하면 eastbound
1: yeah.
0: train, westbound train 잘못하면 큰일 나죠.
1: Oh, that's right. You get on the plane and this, you know, this flight is bound for Seoul, right?
0: right?
1: It's going in that direction.
0: Bound for 뭐뭐.
1: 그래서 yeah.
0: 지하철에도 아마 announcement 같은 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근데 homebound라고 안 하고 homeward bound 했는데 word를 여기서는 빼도 bound 자체도 또 어떤 방향을 얘기하니까
1: yeah,
0: 괜찮잖아요.
1: Right.
0: 그렇죠? So homebound or homeward bound travelers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으로 향하는 travelers니까 귀성객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Okay. 그래서 아마도 내일 peak를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0: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면제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cancel 됐다라고 해야 되나 pause 됐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맞는 단어가 있죠.
1: Yeah, waived. To be waived means you don't have to pay. Originally, you should pay, but this instance,

0: You don't have to pay.
1: 아, 그러면 이게 면제됐다라는 형용사가 되겠는데 어떤 fine 같은 거 있잖아요.
0: Fine.
1: 벌금도 waived가 된다고 표현할 수
0: Possibly
1: 있을까요?
0: fees, fine, yeah,
1: 아,
0: penalties.
1: fees가 제일 많겠네요.
0: Yeah,
1: 수수료 면제.
0: that's
1: 너무
0: right.
1: 좋아요, 근데. So, waived는 면제된 권리, 뭐, 요금을 적용하지 않은이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Chuseok holiday begins tomorrow, and travel is expected to be in full swing. Traffic for homeward-bound travelers will likely peak tomorrow morning, while return traffic will be heaviest on the afternoon of Chuseok Day. Highway tolls will be waived nationwide during the holida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1: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하면 이게 한국이 참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Sure.
1: 이게 영국도 다를 바가 없네요.
0: Oh, in a lot of Western countries, right. even the U.S., they're mm-hmm. having a problem with birth rates,
1: right?
0: right? Low birth rates.
1: Mm-hmm.
0: So there's falling birth rates, there's the Brexit, COVID-19 pandemic, and high housing costs
1: right.
0: in London. So people can't afford to live, too. So not only are they having less children, but they have to move. They have to take the family and go to suburban areas.
1: 아, to cheaper
0: so,
1: places. Mm-hmm. Huh?
0: That's right. So that's why these schools are closing.
1: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고
0: mm-hmm.
1: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외곽적으로
0: right.
1: 이사를 가게 되는
0: mm-hmm.
1: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1: 런던의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9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shrink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옷이 막 쪼그라드는 거.
0: Mm-hmm.
1: 이거 왜 빨았어요? 슈링크 했잖아요. 막 이랬던
0: yeah.
1: 기억이
0: mm-hmm.
1: 나는데. So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계속 아동 인구가 감소를 하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90개가 넘는 학교들이 문을 진짜 말 그대로 닫았다라고 썼네요.
0: Yeah, they have closed.
1: Mm-hmm.
0: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1: Right.
0: And here it's permanent.
1: Mm-hmm.
0: But close their doors depending on the context.
1: Mm-hmm.
0: So remember during the pandemic,
1: right.
0: many restaurants,
1: mm-hmm.
0: many places
1: mm-hmm.
0: closed their doors.
1: Right.
0: But then some of them permanently,
1: okay.
0: but some of them reopened.
1: Reopened,
0: yes. Yeah, so it depends.
1: Okay.
0: But normally, in, of course, in this mm-hmm. context, it means it's just absolutely permanent.
1: 아, 근데 진짜 들었을 때 항상은 아니겠지만 방금,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만 closed one's doors 하면 정말 뭔가 영구적으로 닫은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래서.
0: Absolutely. So a business can close their doors too.
1: Right.
0: Yeah?
1: 뭐 shutdown 같은 그런
0: yes.
1: 느낌이라고 볼
0: mm-hmm.
1: 수가 있겠죠. So 여기서 문을 닫았다. 정말 폐교했다, 폐업했다로 쓸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1: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런던을 떠나고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는 이유를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alling birth rates, so 저출산을 얘기를 하겠고요. And high housing costs, 높은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를 deliver 했는데요. A double whammy를 deliver 했다라고요.
0: Okay.
1: 근데 뭔가 단어가 귀엽네요.
0: It's
1: whammy,
0: cute, right? W-H-A-M-M-Y.
1: Uh-huh.
0: A double whammy is when two problems happen at once.
1: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벌어질 때.
0: That's right.
1: Okay.
0: So here, falling birth rates, high housing costs,
1: mm-hmm.
0: that's a double whammy.
1: Oh.
0: Two problems and they'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1: 그러면 그 나쁜 일 같은 게 겹치고 뭐 예를 들어 뭔가 하나 벌어졌는데

0: To make matters worse, something else happene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더블 웨미가 되는
1: It
0: 거네요.
1: could be a double whammy. I'll give you one more example. Farmers right now, because of the energy crisis, they can't get access to fertilizers.
0: Fertilizers, okay.
1: And the diesel fuel is so expensive. So two things going on at the same time, that's a double whammy.
0: Okay, farmers들이 뭐 예를 들어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료, fertilizer, 그리고 diesel fuel, 뭐 디젤 그런 연료 같은 거, 그러니까 둘다 없는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 so 흔히 말하는 이중고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을 a double whammy라고 합니다. 그리고 deliver 한다는 것은 남에게 그런 이중고를 안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Okay, so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 맞을까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 바깥쪽으로 priced out 당했다고요?
1: It's so interesting because we just think of price. Oh, the price is too expensive. But now it's used as a verb. And then there's like an out. So what could that mean? Price out, if you think of it literally, it means that something is so expensive, you're kicked out.
0: Okay, okay. 그냥 만약에 거기서 families are being kicked out of the capital. 그러면 가족들이 뭔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kicked 대신에 price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군요.
1: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ey cannot afford because it's so expensive. They cannot afford to live in London. They're being priced out. The prices are so high that they have to leave.
0: 그러니까 우리가 price 하면 가격 이렇게 명사로만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 비동사랑 섞어가지고 막 쓰는 거 너무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한번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계속 쓰게 됩니다. Okay, so it's almost like be kicked out. 근데 because
1: of something.
0: Something like the money and stuff, right?
1: So the younger generation now are being priced out of the housing market because the apartments or houses are too high.
0: 맞아요. 그래서 집을 이제 집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kicked out 되는 것이라기보다 priced out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비용 때문에 어디서 밀려나다. 여기서는
1: 밀려나다.
0: 비용 때문에 capital에서 밀려나고 있다.
1: That's right.
0: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London's child population is continuing to shrink and more than 90 schools have reportedly closed their doors since 2019. Falling birth rates and high housing costs have delivered a double whammy, with more and more families being priced out of the capital.
0: 여기서 영국 학교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head hunter. Number two, head teacher. Number three, class teacher.
0: 왠지 principal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여기선 영국의 느낌이네요. 자, 다시 한번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head hunter. Number two, head teacher. Number three, class teacher.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Charlie Puth with Attentio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영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head teacher.
1: 네, mm-hmm. head teacher. 헤드죠, 헤드.
2: Head. Yeah. But of course, in America, we say principal.
1: Principal, mm. yes. 그리고 class teacher라고 하는 게 이제 학급 담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homeroom teacher라고 해서 아침에 homeroom teacher yeah. 있는 데서 다 뭐 얘기 듣고 그리고 right. 이제 다 헤어지잖아요.
2: That's right.
1: 이런 식으로 mm-hmm. 생각이 납니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풀문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1: Alright. 7906님이요. 연휴 전날에도 배고픔을 참고 열일하시는 두쌤 응원합니다. 지금 배고파요. Oh. 하지만 오늘은 Actually. 끝나고 먹을 거예요.
2: Oh, you are? Mm-hmm. Alright, oh, yeah. go!
1: 김상원님이요. 퇴근 후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KTX 타고 고향 가고 있어요. 오,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2: 하셨습니다. Oh, thank you. 아, We're with you on your journey home.
1: 가는 내내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2: Homeward bound.
1: All right.
2: Okay. 송나영님 says, 오, 영국식 교장 선생님을 head teacher라고 하는군요. 오늘도 새로 배우고 갑니다. There is heavy traffic jam on my way home.
1: Oh no. 심지어 heavy도 아니라 heavy.
2: Oh, heavy. 트래픽 잼.
1: 아, 정말 진짜 막힐 때 얼마 힘들까요? Oh. 아, 다시 또 막 10시간 몇 분 또 떠올라 가지고 엄청납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1: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자, 요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이제 인공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화제입니다. 길이가 뭐 3에서 3미터 정도 되는 이 상어에게 애칭도 생겼어요. 그 북항이라고 해서 북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저도 사실 영상 봤거든요.
2: 야, yeah, 야. Yeah.
1: 근데 뭐라 그럴까? 상어하면 좀 무서워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는 쪽에 그렇죠? 와가지고.

0: going north, and then we're getting chamchi, right? Like we're getting like tuna.
1: Uh-huh.
0: And it happens that tuna is a favorite of the shark.
1: Okay.
0: And so they think that they think that the shark followed their prey, his prey, and kind of ended up here.
1: 아, 그러니까 상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 고등어나 참다랑어 뭐 그런 것들인데 얘네들 먹으려고 따라왔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막상 근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상어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0: Oh, so many people.
1: 그래서 그 주위의 카페의 매출이 거의 두 배가
0: 늘었어요. I would imagine.
1: 경제적인 그것까지도 도와주는 상어 되겠습니다.
0: Yeah, I mean it's not often that you're able to see wild shark.
1: Right.
0: Yeah.
1: 그래서 진짜 보면은 아쿠아리움에 온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0: Yeah.
1: 근데 뭐가 재밌는 줄 알아요, 쌤? 상어는 무섭잖아요. Right? Predator 있고.
0: Yeah, right.
1: 근데 이 상어 얘기할 때마저도 쌤 표정이 동물에 관해서라면 she just melts.
0: Okay.
1: You know?
0: So listen. Sharks, they have a bad rap. Bad reputation.
1: Yes.
0: But they're not, I mean, unless like you're bleeding or something, they're not going to attack.
1: Right. Yeah. Unless they're really, really, really hungry.
0: Right? Unless that's right. So yeah, we don't need to hate sharks.
1: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1: 부산 북항의 한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엿새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spot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참 찾으다가 뭐 찾다가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고 순간적으로 발견한 걸 spot 됐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waterway에서 shark가 spot이 됐고요. 그게 지금 i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0: Okay.
1: 엿새째 연속으로 그냥 계속 머물고 있다.
0: Yeah, I mean, linger is like you're there, you should leave, but you still stay there. That is the definition of linger.
1: 원래는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아있군,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0: So we talk about smells, lingering.
1: 냄새가 이거를 들어서 생선을 굽는데 이게 it's still lingering, the smell is still lingering 하면 아직도 냄새가 안 없어지네.
0: That's right.
1: So linger 자체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is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1: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바다로 다시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they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이렇게 돼 있는데요. Usher. Usher는 가수가 떠오르네요.
0: Yeah, that's right. So, usher as a noun, we need to know that are the people when we go to like a concert, not a movie theater, but a long time ago it was movie theater too, but like a big concert, there will be ushers, people who guide you to your seats. So the idea of to usher someone or some animal, it means to guide them, kind of help them along.
1: 뭔가 안내해 주는 그런 느낌. 뭐 결혼식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 결혼식이 많죠. 결혼식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데서 저희 티켓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좌석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원래는 usher이라고 하는데 verb로 쓰면 안내하다 혹은 이런 쪽 이쪽으로 가세요. 상어님 이쪽으로 가세요. 북항이 일로 가 뭐 이러면서
0: Mr. Shark, this way please.
1: This way please. 안내를 하다. 근데 어디로요? S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다시 안내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If it stays put 한다면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0: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Stay put.
1: P-U-T.
0: You may not understand what this means. Basically, it means to stay where you are. So parents, when they say to their child, stay put, it means don't move. Stay in that
1: don't
0: position.
1: Don't go anywhere.
0: Don't go anywhere.
1: 공포 영화에서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0: Yeah.
1: Stay put. I'll be right back. 뭔지 알죠? Stay put. All right? And then
0: don't
1: they
0: move.
1: Never come back.

0: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1: That is so true.
0: Right?
1: You're totally right. Stay put. And then
0: 잠깐만. 꼭 그래요. 그래서 put은 놓는 건데 이렇게 마치 내가 놓아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물건처럼 있어라. So don't go anywhere. 움직이지 않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stay still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1: Yes.
0: Stay still 하는 거는 몸을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1: Yeah, don't move.
0: 네. Mm-hmm. 그거는 이제 보통 이 이빨 치료받을 때.
1: Stay still. Don't move.
0: Right. Okay. 자, 이렇게 stay put까지 해봤고요.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s North Port has been lingering there for a sixth straight day. Authorities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through the Chuseok holiday and may try to usher the shark back out to sea if it stays put.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take place 한다는 것은 happen과는 다르게 좀 계획된 것이 열리다, 개최되다, 일어나다였죠.
1: The meeting will take place at 3 p.m.
0: 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되겠고요. Underscore 한다는 거가 원래는 밑줄이란 뜻인데 뭔가를 강조하거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1: The accid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wearing a seatbelt.
0: 그 사고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갑자기 그네가 또 떠올랐어요. In full swing 하면 한창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1: The party was in full swing when we arrived.
0: 우리가 도착했을 때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그 되겠고요. 자, waive 시키는 것은 요금이나 규정을 면제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1: The entrance fee will be waived for children.
0: 어린이들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였고요. 자, double whammy라고 하는 것은 이중고였죠?
1: I lost my phone and missed my flight. Oh, a real double whammy.
0: Ouch.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비행기도 놓쳤어요.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었죠.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1: Well, we talked about Usher. So I think we should listen to a song by Usher and 정국. It is Standing Next to You.
0: Al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2부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구미가 당기는 마라톤 대회일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라고 보내주세요.
1: At the Maison du Château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drinking.
0: 자, 지금 프렌치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참고로 앞부분은 마라톤이라고 하신 거죠.
1: Yeah, right? It is the name of the marathon.
0: Okay. Okay. 그래서 이 발음이었습니다. Mm-hmm. 그 조금 그것만 좀 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자,
1: right.
0: 방금 문장을 하나 드릴 텐데 이게 오늘 내용을 들어보고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하시면 됩니다.
1: At the Marathon de Château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죠?
1: At this French marathon, runners make pit stops for wine and oysters.
0: 자, 제목에 지금 나온 게 pit stops라는 게 나왔습니다. Make pit stops for 뭐 wine and oysters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pit stop 뭐 레이싱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1: Mm-hmm.
0: What is
1: tires.
0: It exactly?
1: Well, I mean that's when you know stop and you got to change the tires
0: right.
1: and do a little maintenance.
0: Right.
1: So a pit stop is basically, you know, a place where the runners kind of take a little break during the run.
0: 아,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싱에서도 핏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비나 급유를 위한 그런 정차, 잠깐 쉬는 거잖아요. 윙윙윙 하면서
1: yeah.
0: 타이어도 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마라톤에 관련해서라면 그 잠깐 쉬기도 하고 달리다가 먹기도 하고
1: okay.
0: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요. 프랑스의 이색 마라톤, 와인이랑 굴 즐기며 쉬엄쉬엄 달린 정도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일부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역 포도밭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 대 샤토 디 메독에서는 코스를 달리는 동안 거의 20차례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8,500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에 출전하고요. 이 참가를 희망하는 수만 명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대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0: 토요일 출발 전에는 올해의 테마인 1980년대를 저마다 방식으로 표현한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여 환호하며 주먹을 힘차게 치켜들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아직 와인은 한 잔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분홍색 케어베어 의상을 입은 44세 리처드 페이시 씨는 완전히 파티 그 자체예요. 이제 곧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는 건 거의 부차적인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마라톤 뛰려고 나온 게 아니라
1: That's right. That's
0: 뭔가
1: right.
0: 다른 yeah. 목적이
1: It, They're not there for the marathon.
0: right.
1: They're there for the wine
0: for
1: and the
0: food. Right? 이 마라톤이 진짜 특별한 게요. 이게 매년 정해지는 팀이 있대요.
1: Yeah.
0: 테마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뭔가 분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곰이다. 그러면 진짜 곰 비슷한 복장을 다 한다던가 right.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1: I think I could participate in this. I mean, I'm not a big wine drinker, but I can definitely do. I lived in the 80s.
0: Right.
1: So 아, I can do a proper 80s theme costume.
0: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Yeah. 심지어 mm-hmm. 있잖아요. Best dresser 뽑아 가지고 와인 경품 증정도 해 주는.
1: Oh, wow. wow.
0: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0: 토요일 출발선에는 올해의 테마인 1980년대를 저마다 방식으로 표현한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여 환호하며 주먹을 힘차게 치켜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다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흥분돼 있는 뭐 아침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시작점에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어, The crowd of runners인데 그냥 사라 러너스들이 아니라 뭔가 입고 있나 봐요. Mm-hmm. Right? So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이라고 했습니다. Various는 다양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interpreter이라고 해서
1: yeah.
0: 뭐 번역 통역. 거, 그렇죠? 통역하는 yeah. 사람을 mm-hmm.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1: Yeah. So basically interpretation just means like when you think of 80s, mm-hmm. what comes to your mind? How do you see the 80s? Mm. That is the interpretation. But it also means how are you going to express yourself mm-hmm. and represent the 80s?
0: 아, 그러면은 그 올해의 theme in the 80s, yeah. 80년대라고 떠올렸을 때 나만의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나만의 해석 mm-hmm. 아니면 내가 떠올리는 그런 표현 방식
1: yes.
0: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Right.
0: Oh, okay.
1: So it could be like Care Bears, of course, we'll learn.
0: Yeah.
1: It was very popular in uh-huh. the 80s. Michael Jackson was popular
0: oh, yeah.
1: in the 80s. Long mm-hmm. permed hair uh-huh. was uh-huh. popular in the 80s. So all of those things.
0: 각자 다른 interpretations.
1: That's right. So whatever you feel, 80s, I think of this. That's your interpretation.
0: 내가 떠올려서 딱 이해하는 거.
1: Yes.
0: 그것을 interpretation. So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o 여기서는 various interpretations for this year's theme, the 80s라고 했으니까 80년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저마다의 방식, 뭐, mm-hmm. 뭐 생각 방식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cheer하고 우.

0: 이렇게 환호를 하고 pumped their fist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bump 아닙니다. bump 하는 거는 hey bump my fist 이렇게 얘기하면은 yeah. 주먹으로 yeah. right. uh-huh. 하는 건데 pump 하는 거는 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 Yeah, right? That's right.
0: 손을 막 앞뒤로 막
1: Come on, let's go. Yeah.
0: 엄청 흥분되는 situation.
1: Oh, they're right? super excited.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0: 오전 9시 30분. 아직 와인은 한 잔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연결할까요?
1: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0: 분홍색 케어베어 의상을 입은 44세 리처드 페이시 씨는 완전히 파티 그 자체예요. 이제 곧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는 건 거의 부차적인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파티도 아니라 It is a full-on party 라고 했습니다.
1: Yeah, if something is full-on, it mm-hmm. means it's totally, completely, mm-hmm. absolutely. Mm-hmm. And it's a little informal, like it's a full-on man mm-hmm. means like go all the way completely. So, of course, you can have a situation uh-huh. Where you start with... You know, right now, people right. are sick. So you're like coughing.
0: Right,
1: okay?
0: right.
1: And then in 2 days, it's a full-on cold.
0: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하던 감기의 느낌이, yeah. 증상이 mm-hmm. 나중에는 완전하게 cold로 바뀌어버리는 거. Mm. 그게 full-on cold.
1: Full-on cold.
0: So 그러면은 full-on하고 뭔가를 쓰게 되면 mm. 이게 진짜 제대로인, 본격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Sure.
0: 뭐 그래서 full-on mode라고 하는 거, 모드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진짜 풀 가동 모드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파티예요. 제대로 된 본격적인 파티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걸 말한 분이 44세에 리처드인 거 보니까 남성분 같은데 케어베어 코스튬을 입고 있었네요.
1: Pink one.
0: Yeah,
1: pink colored.
0: Pink one. 귀엽게. uh-huh. 자, 그리고 지금 마라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이거는 it's not even important.
1: Yeah.
0: Right? Saying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1: Yeah. So here the marathon should be the primary situation, uh-huh. right? But in this marathon, it is the secondary situation. So basically, mm-hmm. it's not so important.
0: Mm-hmm.
1: It is the costume, it is the food mm-hmm. that is more important.
0: Ah, okay. So secondary라고 하는 거는 진짜 priority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잖아요.
1: Yeah.
0: 그래서 secondary situation은 진짜 부차적인 일, 뭐 약간 곁다리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 연설문 내용 중에 저도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chase your dreams.
1: Yeah,
0: and
1: right.
0: everything else is just secondary.
1: 아,
0: 이런
1: yes.
0: 식으로 something mm-hmm. like that. Not exactly, bu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m-hmm. 그래서 꿈을 쫓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secondary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
1: That's right.
0: 거죠, 그렇죠?
1: Yeah.
0: So, 여기서 원래 달리기가 분명히 primary가 돼야 되는데 secondary일 뿐.
1: Sam,
0: yeah.
1: I think we can do this marathon.
0: I think so.
1: I think so because it's secondary. Yeah, and we'll learn.
0: That's for us.
1: It's for us. This marathon is for us.
0: 이거 저기 뭐야 한국에서도 열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Yes.
0: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t the start line Saturday, the crowd of runners wearing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year's themes, the 80s, cheered and pumped their fists. It was 9:30 a.m. and no wine had even been served yet. It is a full-on party, said Richard Pacey, 44, who wore a pink Care Bear costume. The fact that there's a marathon coming up is almost a secondary situation.
0: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1: Here's Maroon 5 with Sugar.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t this French marathon, runners make pit stops for wine and oysters.
0: 보르도에 사는 68세 도미니크 로랑 씨는 이 대회를 무려 16번이나 완주했는데요. 로랑 씨는 매독 마라톤에서 빠르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말했다고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wrence said.
0: 이 마라톤은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도록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와인을 맛보고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크루아상과 갓 껍데기를 깐 굴, 스테이크 갓 같은 별미까지 즐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공식 제한 시간인 6시간 30분이 되기 직전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로랑은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 Wait a second. Is this a marathon?
0: 아니, 이럴 거면
1: This is not a
0: 그냥
1: marathon.
0: 레스토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Really? Or have a just a festival.
0: 와,
1: Have a festival.
0: I know, right?
1: Yeah.
0: 근데 이 마라톤 그이 매목 아 매독 마라톤을 주최하는 협회 회장이요. 코스에서 제공되는 와인이 단숨에 이렇게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음미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달리면서 이렇게 와인 마시고 막 하면 취하고 더 빨리 취하지 않을까요?
1: Well, you know, I mean, I kind of wondered, wait a second, because if you eat or drink and you run, you get a stomach ache.
0: Right?
1: So I don't know how they do that.
0: Well, I guess it
1: Maybe
0: doesn't
1: they
0: really
1: just
0: matter to
1: walk.
0: them, right? 아,
1: Maybe
0: 그냥
1: they just walk.
0: 걸으면서.
1: Yeah,
0: 네.
1: just walking.
0: 어차피 늦게 들어오는 게더 이득이거든요.
1: Yes,
0: 네.
1: that's right.
0: 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1: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0: 이 마라톤은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도록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와인을 맛보고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크루아상과 갓 껍데기를 깐 굴, 스테이크 같은 별미까지 즐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자, 이말 자체도 웃기긴 해요. 그렇죠? 마라톤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So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라고 얘기 났네요.
1: Okay. So when you think of a marathon, you don't think of the word savored because the word savored means that you enjoy something, and usually it has to do with
0: Food,
1: food,
0: okay.
1: right? To savor food means to really enjoy it, take your time, and really like just, you know, like having, for example, like chocolate, like really rich,
0: Right.
1: wonderful chocolate. You don't just eat it
0: Like
1: all at once.
0: devour 하는 그런 느낌이
1: That's right.
0: 아니죠.
1: You savor the chocolate. Or maybe for me, I love carrot cake. If I have a carrot cake, I like to savor the
0: 느끼는
1: carrot
0: 느낌.
1: cake. No.
0: 음미하는 거죠.
1: Yes.
0: Savor는 그냥 이 먹다가 아니라 이건 즐기면서 느끼면서 음미하다가 맞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intended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결국에는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천천히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마라톤이다. 자, leaving ample time to do all this, right?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뭐 와인을 샘플한다라고 하는 거 샘플도 여기서는 맛보다가 되겠고요. 라이브 뮤직에 또 댄스하는 거 그죠? 그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오이스터 뭐 굴도 있고 크루아상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그런 델리커시스 별미를 맛보는 거. 근데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Yes.
0: So 여기 ample time이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It doesn't even say like, oh, you have time. No, you have ample time. If you have ample time, it means you have plenty of time. You have enough time to do all of these things. Right. There is no rush.
0: 아,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enough time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formal한 느낌, mm-hmm. right? Ample time 하면 충분한 넉넉한 시간, 여유가 진짜 넘친다라는 느낌. 이걸 다 하고 가도 finish line을 들어갈 수 있군요.
1: You can do it.
0: Uh-huh.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urent said.
0: 대부분의 참가자는 공식 제한 시간인 6시간 30분이 되기 직전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로랑은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So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대부분 runners들은 레이스를 끝내는데 언제요?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가 나왔어요. 어, 쌤, 그때 cut-off 하는 거 그 뭐였죠?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썩거나 아니면은 몰드가 생기거나 곰팡이 right. 생기거나 mm-hmm. 하면 뭔가를 cut off 해가지고 먹으면 된다.
1: Yes, we just talked that right. Yeah. But here it is actually a noun. Okay, so cut off is one word. It's not separate. It's okay. not a phrasal verb. So a cut off is the point where it's basically the time limit. Mm-hmm. So 6 hours and 30 minutes, you have to finish it. That is that time limit mm-hmm. in order to say that you did this marathon.
0: Okay. Mm-hmm.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들어와야 당신은 이거를 완주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1: That's 근데
0: right.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이 바로 cut-off라고 하는 거죠.
1: Yeah. Okay. Also, you go to the amusement park.
0: Right.
1: You want to get on the roller coaster, mm-hmm. but there is a cut-off height.
0: 아,
1: you have to
0: 키가
1: be...
0: 몇 가지는 돼야 된다.
1: Yes. 아, 그러니까 that is the idea.
0: 미니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1: Yeah.
0: Right?
1: Or so, the yes, that's right.
0: 그 키의 상황에서는 mm-hmm. so 여기서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 off. 일단은 cut off 자체가 물론 이제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

0: 그래서 명사로 제한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넘어가면 당신은 잘립니다. 이렇게
1: 야,
0: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o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공식 제한 시간 직전에 보통은 끝낸다. 왜? 너무 빨리 들어오면 집에 그냥 가야 되니까요.
1: What a
0: What a
1: waste. You could eat
0: waste.
1: more.
0: I know, right?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marathon is intended to be savored, leaving ample time to sample wine, dance to live music, and enjoy delicacies like croissants,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teak. Most runners finish the race right before the official cutoff of 6 hours and 30 minutes. Anything faster is a waste, Laurent said.
0: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영어 문장을 듣고요. 오늘 이야기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라고 보내주세요.
1: At the Marathon des Châteaux de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네.
1: At the Marathon des Châteaux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1: Here's a song by Anson Seabra with Peter Pan Was Right.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t this French marathon, runners make pit stops for wine and oyster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쓴 뉴욕타임스 기자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자, 어땠는지 느낌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0: 같습니다.
1: As I approach the halfway point, volunteers holding containers of cannelé, Bordeaux signature pastry, flanked the road. Runners,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swarmed them. The slightly overcast skies cleared, giving way to direct sun and oppressive heat.
2: 제가 코스의 중간 지점에 가까워지자 길 양쪽에는 보르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카놀레가 담긴 통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와인이 묻어 셔츠 곳곳이 갈색으로 얼룩진 참가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살짝 흐렸던 하늘은 점차 맑아졌고 강렬한 햇볕과 숨막히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 기자여서 그런지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쓰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굉장히 묘사를 잘 했는데요. 이 올해처럼 특히나 더운 날에는요. 주최 측이 제한 시간을 넉넉히 7시간 이상으로 익스텐드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컷오프가 의미가 없어요.
1: This is really great.
2: Right?
1: You know, they might as well just make it 12 hours.
2: I know.
1: You might just make it from morning to evening.
2: 아 진짜 근데 저희도 즐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1: totally.
2: 굉장히 재밌는 또 행사네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As I approach the halfway point, volunteers holding containers of cannelé, Bordeaux's signature pastry, flanked the road.
2: 제가 코스의 중간 지점에 가까워지자 길 양쪽에는 보르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카놀레가 담긴 통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물론 이제 테이블에도 올려놓기도 하겠지만 그 volunteers들이 실제로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거기로 우와 하고 yeah.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volunteers들이요. 지금 flank the roa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Yeah. If you flank the road, it means that they are on both sides of the road.
2: Okay.
1: Meaning on both sides, on each side.
2: Mm-hmm.
1: Okay. So here, volunteers, they've got their pastry and they're on one side and then they're on this side.
2: 정말 난리가 났겠네요. 길이 이렇게 로드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volunteers들이 lined up 돼가지고 쫙 서 있는 거네요.
1: That's it.
2: 그런 그림 생각하면 되겠죠.
1: Yeah.
2: 그러면 쌤, flank something 한다는 게 그거 옆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2: right?
1: So you know, oftentimes this is common with like someone important, like celebrities. They're flanked by bodyguards.
2: Yes.
1: You know, their bodyguards on the right and the left and the back.
2: Yeah.
1: Right, they're flanked by them.
2: 아, 그럼 보통 그렇게 패시브하게 쓰기도 하겠네요 많이.
1: Yeah.
2: So the singer was surrounded by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was flanked by her or his bodyguards.
1: Yeah.
2: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양쪽으로 이렇게 쫙 bodyguards들이 있고
1: 와,
2: 물론 뒤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1: sure.
2: 그런 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겠고요. Okay, so flank the road 하면 그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Runners,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swarmed them.
2: 와인이 묻어 셔츠 곳곳이 갈색으로 얼룩진 참가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그냥 runners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It's like 뭔가 마라톤 하면
1: Because
2: 멋져야 되는데.
1: Sam, it is after all a marathon, right?
2: Right?
1: They got to keep moving. But they're like drinking, it's spilling.
2: 여기 막 크림 묻어 있고 막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보면요. Swarmed them. 여기서 them은 the volunteers 얘기할까요?
1: Yeah.
2: Okay.
1: So just like a swarm of bees, we talked about a swarm of insects or mosquitoes. They're like a lot of them.
2: 아,
1: so, so these runners, like they are, oh, gonna lay? go to
2: 상상이,
1: the volunteers.
2: Okay, 상상이 되네요. Okay, 원래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지만 a swarm of 뭐 예를 들어 bees.
1: Yeah.
2: 이렇게 하면은 뭐 곤충들, 동물들의 떼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verb로 swarm 했다는 것은 떼처럼 떼지어서 몰려들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 Yeah.
2: 그 많은 runners들이 와 가지고 이거 먹겠다고.
1: Right.
2: 주세요 이러면서.
1: Oh, I think it's just the funniest thing.
2: Wow.
1: And you know, I mean, it's pastry. Like, who doesn't like a nice pastry?
2: I know, right.
1: French pastry full of French butter. Oh, like they're all going.
2: 이거는 그냥 went to them이 아닙니다.
1: No.
2: Swarm them.

0: 완전히 몰려들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lightly overcast skies cleared, giving way to direct sun and oppressive heat.
0: 살짝 흐렸던 하늘은 점차 맑아졌고 강렬한 햇볕과 숨막히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Overcast 했다는 건 살짝 cloudy 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짝 흐렸던 하늘이 점차 맑아졌다. So the slightly overcast skies cleared. 근데 여기서 또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Giving way to direct sun and oppressive heat 라고 했네요.
1: Right. So basically giving way to means there was overcast skies and then it was replaced by sun and oppressive heat. So to give, it's the idea of letting something or someone take your place, that you're being replaced. But it's a little poetic.
0: Okay. Yeah. 약간 시적인 느낌이 있다.
1: It is a little poetic.
0: 누군가에게 뭔가 길을 내주는 느낌.
1: Yeah. Okay, I'm going to go now. Bye-bye. Sun.
0: You take this place.
1: You take this place.
0: 아, 오케이. 어, 진짜 시적입니다. So give way to 뭐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것에게 길을 내준 거니까 결국에는 양보하고 내가 물러난다라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아, direct sun 그리고 oppressive 숨막히는 heat. 더위에게 길을 내주면서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I approached the halfway point, volunteers holding containers of canale, Bordeaux signature pastry, flanked the road. Runners, many of their shirts brown with wine stains, swarmed them. The slightly overcast skies cleared, giving way to direct sun and oppressive hea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uzanne Vega with Tom's Diner.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흰색 점프 슈트를 입고 아바 멤버로 분장한 채 달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이킹 배처럼 꾸민 수레를 여럿이 함께 밀며 달리는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모두가 즐기는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이게 여태껏 뉴스 중에 정말 눈에 너무 그려지니까.
1: Oh my gosh, this is the funniest article I've encountered.
0: 수레를 밀면서. Alright,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a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c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가장 호화로운 음식은 대회의 마지막 몇 마일 구간에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이 결승선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런던에 사는 30세 에이든 웨스터웨이 씨는 친구의 총각 파티 겸 이 마라톤에 참가해 영광의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은 갓간 굴이 가득 담긴 접시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몇 개씩 후루루 먹어 치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지금 24마일 지점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테이블로 주위로 막 몰려들었대요. 그 이유가요. 왠지 아세요?
1: 스테이크.
0: 레어로 구운 소금, 굵은 소금 딱 뿌린 따끈한 스테이크 조각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참가비가 얼마인 거예요? 이거는?
1: You know what? I was curious that you'd have to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for all this food that you're getting.
0: 아 진짜.
1: We gotta find out how much it costs.
0: 약간 아쉬운 건 오이스터인데 초고추장이 없다는 거. Oh.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표현 하나씩 볼게요.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0: 가장 호화로운 음식은 대회의 마지막 몇 마일 구간에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이 결승선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음식 뭔가 뭐 스테이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The most indulgent food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게 okay. 마지막에 나온다.
1: Oh, we love indulgent food.
0: Oh, yes.
1: Yeah, food that is indulgent. Are foods that are not so healthy, maybe, but it gives us so much happiness.
0: 아, 건강한 음식이란 뜻은 아니네요.
1: No, not at all. So, fried chicken, extra crispy.
0: Oh my.
1: Okay. Mac and cheese. Ice cream.
0: Keep going.
1: Triple chocolate.
0: Oh my.
1: Ice cream. Egg tart.
0: Stop. Very. You're gonna have to stop. There's. 지금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런 음식들 있었죠. 프라이 치킨이라든가 뭐 맥앤치즈라든가
1: yeah.
0: 뭐
1: nice big juicy steak.
0: Oh, yes. Yeah. Mm-hmm. 이런 것들은 건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사스러운 음식이라든가 그렇게 마음껏 즐기는 음식을 얘기를 할 때 indulgent f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extra push를 해 주는 거죠.
1: Yeah.
0: 이런 runners들한테.
1: Right. So like You can do it. Go to the finish line.
0: 굳이 엑스트라 그 푸시가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a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0: 런던에 사는 30대 에이든 웨스터웨이 씨는 친구의 총각 파티 겸 이 마라톤에 참가해 영광의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bachelor par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전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가 되겠고요. bachelorette party라고 하면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가 되겠죠. 네, 3723님이요. 찾아보니까 기본 참가비가

0: 110유로래요. 한국 돈으로 17만 원? 그냥 돈 주고 그냥 먹고
1: 온 거네요. It's a very expensive dinner. Yeah.
0: 비싸긴 합니다.
1: Thank you for that info.
0: 좋습니다. Wow. 자, 연결해 볼게요.
1: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c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땀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은 갓간 굴이 가득 담긴 접시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몇 개씩 후루룩 먹어 치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sweaty한 runners, 막 땀이 나고 있는 runners들이 approach 됐어요. 뭔가 다가갔는데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 쪽으로 싹 다가갔습니다.
1: Yeah. 네. You know when you get those oysters, right? They're still in the shell.
0: Oh, yes.
1: Right, right. And so shucked means to open their shells.
0: 아, 그러면 이 뭐 예를 들어 조개라든가 이런 종류의 뭐 굴, 뭐 조개 같은 거에 껍데기를 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픈도 가능은 하나요?
1: Yeah, you can. Right. But so, the word that we use is shock.
0: Okay. Open or shock 한다는 것은 그 껍데기를 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And here's the key. It's freshly shucked oysters. Ooh. So the idea of something happen, you know, if it's freshly done, it's done right before it's served.
0: 해도 갓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맛있잖아요.
1: Yeah, that's right. You know, freshly baked bread.
0: So, freshly는 갓 뭐뭐한. So,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라고 하면 갓 껍데기를 깐 굴이 담긴 platter이라고 하는 건 큰 접시예요. 그래서 큰 접시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Yeah.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호로록 먹어야 돼요.
1: Yeah, 호로록.
0: 영어로 호로록 먹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Slurp.
0: Slurp.
1: Yeah. And of course, if you slurp it down, you slurp down. And that's what, you know, they do. They like... And they just swallow it.
0: 나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당황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Yeah. So slurp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건데요. 뭐 아니면 마시는 거. 여기 down까지 들어가니까 후루룩 들이키어서 삼킨 것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두 개가 아니라 several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 개를 slurped down 시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without a second thought. 이거는 without hesitation.
1: Without absolutely.
0: Right?
1: Yeah.
0: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후루룩 먹었다. So slurp down.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most indulgent food comes in the race's final miles. To give the runners an extra push to make it to the finish. You can almost taste the glory, said Aiden Westaway 30, who lives in London and was running as part of a bachelor party. Sweaty runners approached platters of freshly shucked oysters and slurped several down without a second thought.
0: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At the Marathon du Château du Médoc, wine is only for looking, not for drinking.
0: 정답은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1: Oh, come on. It is false.
0: false.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439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4395님이요. 크쌤, 프랑스 발음 너무 멋져요. 따봉 하셨습니다.
1: Oh, merci beaucoup.
0: 자, 우지연님이요. 오늘 DDD는 듣기만 해도 유쾌한 마라톤이었네요. 딱 한 번 10km 마라톤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컷오프에 간신히 들어왔지만 정말 즐겁더라고요. 두 분도 도전? 저는 한 5kg 정도 더 빼고 나서.
1: Sam, you know, I did 5 kilometers once, and I did one kilometer running and 4 kilometer walking.
0: Okay. 그럼 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고. 몇 킬로 뛰었다 그랬었죠, 지금?
1: Okay, I did like 1 kilometer running and 4 kilometers walking.
0: Okay, 그러면은 나머지 4km는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컷오프에 제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1: I didn't even check.
0: Oh my.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1: I didn't check.
0: 이용아님이요. 자, 앞뒤로 홀쭉해진 마유쌤 보려고 보라 켰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 키셨다고요?
1: Okay.
0: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홀쭉해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살이 빠지긴 했으니까 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들어봤고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Oh, today is so much fun.
0: Right.
1: Okay, 85 승희님 오랜만에 왔어요. 크리스틴 선생님 영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여전히 좋네요.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네, 토니 토린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가족 여러분 모두 따스운 연휴 보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0: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말 듣길 잘했다. 마라톤 뛰다가 굴에 와인이라니 이게 웬 떡?
1: 내가 뭐랬어? 달리면서 물 대신 와인 한 잔. 홀짝이는 것도 은근 괜찮아. 아, 근데 적당히 마셔. 아직 40km 더 달려야 돼. 잠깐, 너 설마 한병다 마신 거야?
2: 크리스틴,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오랫동안 너를...
1: 그만,
0: 그만?
1: 그만.
0: 아니, 존경
1: 하지 마.
0: 있다고. 바로 차단하시네요.
1: 하지 마.
0: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상황
1: Yes,
0: 자체가. 네.
1: yes.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야, 적당히 마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1: Don't drink too much.
0: Don't drink too much
1: No,
0: now.
1: no, no. Easy does it.
0: Easy does
1: Ah,
0: it.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Easy does it means whoa, slowly,
0: Slowly.
1: or calm
0: Calm
1: down,
0: down.
1: or carefully. So depending on the context.
0: Okay.
1: Yeah. In this case, it's like, oh, wait, don't drink too much. That's easy does it.
0: 아, 그러니까 이 easy does it이 무조건 술 마시는 사람한테 적당히 마셔라라는 뜻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우 살살해, 적당히 해, 오버해서 하지는 마,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어서 진짜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1: Yes, absolutely. So if someone's driving like really fast
0: Right, right.
1: and wildly, you're like, whoa, easy does it.
0: Easy does it. 아, 거의 Hey, take it easy, man.
1: Yeah.
0: Hey, take it slow.
1: whoa, whoa, whoa. Yeah. That's right.
0: 이거는 진짜 나중에 뭐 술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그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에이, easy does
1: Well,
0: it,
1: yeah.
0: easy
1: Like,
0: does it.
1: so say for example, like you're downing shots
0: Yeah.
1: left and right. Yeah, you're like, whoa, slow it down. Easy
0: Right.
1: does it.
0: easy does it. 이게 그러니까 무슨 약간 텍스북 같은 표현은 아닌 거죠.
1: No,
0: 실제로 많이
1: it's
0: 쓴다.
1: very conversational.
0: So 여기서 살살해, 적당히 해, easy does it. 비슷하기는 다시 한번 take it easy, take it slow, 뭐 hey, slow down 정도가 있겠다.
1: So
0: 라는
1: say for
0: 거죠.
1: and another thing too is like if even if you're joking around and it's too much, you can say, "Whoa, easy does it. Like don't go too far."
0: Don't go there.
1: Don't go the, don't
0: Don't cross the
1: oh,
0: line.
1: 막 don't
0: 이러면서.
1: cross the line. Easy does it.
0: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1: Very, very
0: 있겠습니다.
1: much.
0: Alright. 자, 대화에서 몇개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다 마신 거야? 한병다 마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해치운 거냐? 남김없이 먹은 거냐라고 얘기를 할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You polished, you to polish off,
0: Polish off.
1: polish off something.
0: 광을 낸 건가요?
1: Yeah, that's basically. It's like you finished it and you even polished it.
0: 싹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뭔가를 싹 먹는 거를 싹 해치운다라고 하는 건 먹고 나서 진짜 이렇게 닦아줄 정도가 될 정도로
1: Yeah,
0: 이런
1: that's right.
0: 느낌이다.
1: Exactly. So if a plate is completely gone, you polished it
0: 그러네요.
1: off.
0: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닦은 거네요. 먹는 걸로.

0: Yes.
1: 오케이. 자, 영어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2: Oh, I'm so glad I took your advice. Oysters and wine in the middle of a marathon? Who knew?
0: Yeah, what did I tell you? Sipping wine instead of water while you run is actually kind of nice. Whoa, whoa, whoa. Hey, easy does it. We've still got 40 kilometers to go. Wait, did you just polish off that whole bottle?
3: Kristen, I have a confession to make. For the longest time, I've...
0: Oh, what? Whoa, stop right there. Stop,
3: stop.
0: stop.
3: Oh, okay.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정은숙님이요. 마유쌤과 크쌤은 하루라도 앙 보면 앙 돼요. 두 분의 케미는 제 일상의 고농축 비타민입니다.
0: 하셨습니다. Oh, thank you. Thank you.
1: 권종희님이요. 역시 이브닝 스페셜은 영어와 노래 맛집. 내일은 가족들과 같이 놀라고 퇴근 후 열심히 청취하면서 갈비와 잡채 열심히 만들었어요. 두 선생님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0: Oh, thank you.
1: 감사합니다.
0: And likewise.
1: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and Sam, 수고하셨습니다.
0: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the final song by Kevin Moon. It is Free Child.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0: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is shopping week.
1: Woohoo!
0: 네, 쇼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혹시 외국인 점원이 있는 곳에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태원 가면요. 외국인 점원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Mm-hmm.
0: 그럴 때 한국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영어 연습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영어 한두 마디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아, color라는 단어가 나왔죠. 색상, 색깔이라는 표현인데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뭐 그게 가방이 됐건 휴대전화가 됐건 다른 색상으로 구매하고 싶을 때 혹시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먼저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l right,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였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가게에 갔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이 가게에 어떤 상품의 재고나 종류를 물어볼 때 처음에 시작을 Do you?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you는 물론 상대방 점원일 수도 있지만 이 가게를 나타내는 you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뭐가 있나요? 이렇게 해석되는 게 do you입니다. 그래서 you가 항상 그냥 상대방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다음에 가지고 있나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Do you have this? 이걸 갖고 있나요? 자, 근데 this라고 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내가 들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있는 그림을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보면 이 상품이 있나요? 라는 말이 돼요. 자, 이 상품 갖고 계세요? 판매하시나요?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데 다른 색상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요 뒤에 in a different color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in 이라는 표현이 뭐뭐로

0: 뜻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색상이나 사이즈가 보통 오면 그 색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pink, 핑크 색상으로, in black, 검정색 색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in a different color라고 하면 다른 색상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어가 들어갈까요? 어는 다른 색상은 여러 색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different color라고 하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라고 하면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색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요 색상, 이게 뭐 파랑색이다 그러면 파랑색 말고 다른 색상, 어떤 색상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물어봐서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색상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in 다음에 어를 빼고 different colors 이렇게 different colors를 복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복수 단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What's today's pattern, Zach?
1: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We're going to keep almost everything, but change the different color part at the end. So, do you have this in Momo?
0: Aha. A different color를 빼고, do you have this in 뭐뭐를 쓸 건데, 이 뭐뭐 자리에는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명사의 경우는 사이즈, 뭐 재질 요런 게올수 있고요. 만약에 색상이 온다 그러면 색상은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올 수도 있고 사이즈, 재질, 디자인 요런 것들이 다양하게 올수 있다. 뭐 패턴. 그런 거를 한번 넣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One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the one you're pointing to.
0: That's true.
1: Do you have this in black?
0: 이거 검은색도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을 얘기할 수도 있죠. Do you have this in black? 네, 그래서 검은색도 있나요?
1: Or 색깔보다 pattern도 나올 수도
0: 패턴,
1: 있어요.
0: 그쵸?
1: Do you have this in stripes?
0: Stripes. 스트라이프. 뭘것 같아요, 여러분? 줄무늬죠, 그쵸? 근데 줄무늬가 보통 물론 하나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줄무늬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줄이. 그래서 stripes 이렇게 보통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Do you have this in stripes? 이렇게요.
1: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0: 아, 어린이용 사이즈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특히 신발 같은 것도 같은 디자인인데 어린이용 사이즈가 있냐? 옷도 같은 디자인인데 어린이용 사이즈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방 마음에 드는데 가죽이 아닌 것 같네. 저기요.
1: Yes.
0: Do you have this in leather? 이거 가죽 제품도 있나요?
1: I'm afraid not. 아쉽지만 없습니다. We only have it in denim. 데님 소재만 있어요.
0: 아, 자, in 뭐뭐 두 개가 나왔네요. 그쵸? 일단, in leather. leather가 가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죽으로 in leather 이고요. in denim이라고도 나왔죠. denim 소재를 denim이라고 합니다. 영어네요. 자, 그리고 I'm afraid not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I'm afraid not.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만약에 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뭐 커피숍, 음식점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럴 때는 손님, 아쉽지만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I'm afraid not.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0: Polka dots.

0: polka dots가 물방울 무늬를 뜻합니다. 우리가 소위 땡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거를 polka dots라고 부르죠.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1: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0: 아, 자,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더 작은 사이즈도 있나요?
1: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0: In paperback. 자, 요거는 이제 책을 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책을 살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같은 책을 hardback, paperback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가 딱딱한 두꺼운 재질로 나오는 게 hardcover이고요. paperback은 종이 재질로 커버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러한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paperback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이라고 하면 책이 하드커버밖에 없는 거죠. 내 눈에는. 그래서 혹시 종이 재질로 좀 얇은 커버로 나온 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 Do you have this in 4K?
0: 4K. 이제 화상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니터를 사는 건가요? 텔레비전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를 사는 건가요? 네, 4K, 4K라고 우리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4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요즘은 8K, 8K도 많이
1: Oh my
0: 나오더라고요.
1: goodness.
0: 어우, 정말 대단해요. Technology.
1: It's hard to even tell the difference at that
0: 그러니까요.
1: point.
0: 우리의 naked eye,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를 수도 있어요.
1: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0: 우리 아까 색깔 하나만 했는데요. black and white. 네,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black and white를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 you have this in 뭐뭐? 그래서 뭐뭐에는 색상, 사이즈, 재질, 디자인, 뭐 화상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연습해 봤고요.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Do you have this in black?
0: Do you have this in black?
1: Do you have this in stripes?
0: Do you have this in stripes?
1: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0: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1: Do you have this in leather?
0: Do you have this in leather?
1: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0: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1: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1: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0: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1: Do you have this in 4K?
0: Do you have this in 4K?
1: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0: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네,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 많았습니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3: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2: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3: 여기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0: 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가방이네요. 그렇죠?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근데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별론가 봐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은 다 말할 수 있겠네요. 아,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질문 패턴으로 연습했던 거 응용하면 이 문장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꼭 in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자, 뭐뭐를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응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방금 들어온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신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왔다는 건 얘가 도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rrive라는 표현을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영어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대화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5: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4: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5: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4: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1: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네,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I love this bag. 이렇게요.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Oh, I love this bag. I love these glasses. I love this hat.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요 질문은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5: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1: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Yes, 라고 하면서 직원이 I라고 안 하고 we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1: Yes.
0: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o you have this? 라고 물어봤을 때 you는 상대방 그 개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게는의 의미로 we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 have it. 우린 그걸 갖고 있어요. 어떤 색깔로? In blue, in red, in green인데 in이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in은 한 번만 써주고 in blue, red, and green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in이 다 하나씩 있는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맨 앞에 써주고 뒤에는 생략해줘도 됩니다.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4: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1: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0: 네, oh라고 하면서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어요. 자, I would love to see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좀 정중하게 말할 때는 I'd love to see 뭐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d love to 자체가 뭐뭐 하고 싶다는 말을 좀 정중히 말하는 거거든요. The blue one. 자, 여기서 the라고 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어떤 제품을 언급하고 있는지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의 파란색이기 때문에 the blue on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더니 갖다 주네요. 여기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5: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1: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자, 건넬 때, 물건을 건넬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here you go이고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This just arrived 라고 했어요. arrive가 도착하다이고 이미 도착한 거니까 과거 형태로 써졌고요. just가 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도착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면 구매 욕구가 막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5: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4: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5: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자, 여기 연음이요. This in a, 여기가 this in a,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Good job, everyone.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뭐가 easy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입에 붙으면 그게 다 easy예요.
1: easy하게 생각하면 easy하게 이제 잘 될 거예요.
0: 네.
1: I believe that.
0: 네, 그렇죠. Yeah. 근데 그게 이제 believe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할 수 right.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근데 그 입에 일단 붙잖아요. 내가 yeah.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1: yes.
0: 입이 구강 구조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1: Right.
0: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그런 뭐 구강 구조를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1: Right.
0: 근데 할 수 있는데 일단 천천히 조금 그러면 이제 속도를 빠르게 뭐 원하시면 아니면 안 해도 좋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easy가 되는 거예요.
1: It becomes easier for you the more you practice.
0: 그렇죠.
1: There is no shortcut. I want to tell everybody all the time. There's no shortcut to learning. Any language. But the more you practice little bit every day, every morning at 7:20, every evening at 7:20, the little practice goes a long way.
0: Oh, it goes a long way. Ye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very little bit counts.
1: Every little 말이죠. bit counts.
0: 네, 아주 작은 모든 것들이 티끌 모아 태산 뭐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
1: yes.
0: 되겠죠. 자, 그래서 easy 하게끔 만들어 보시자고요. Mm-hmm. 오늘요, 우리 9월호 122쪽에서 시작합니다.
1: Yes.
0: 23일 수요일 순서고요. 자, 해외 여행 중에 마침 유명한 전시회를 찾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여기 왔는데 마침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1: 그리고 뭔가 정말 좋은 거 볼 때 네. 갤러리 가서 박물관 가서 막 만지고 싶어요. 그냥 괜히.
0: 아.
1: This is so good, so awesome, it's so cool, precious. I want to touch it.
0: 어.
1: Hey, hey, hey. Don't touch.
0: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Hey, hey, don't touch.
1: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 어른들한테 안 그러죠.
0: 네.
1: 뭐 어렸을 때만큼 만지고 싶은 게 좀 우리 DNA에 있나 봐요.
0: 어, 그렇죠. 그렇겠죠.
1: I got in trouble a lot. Because I used to go to museums and I once touched like a Van Gogh's painting in Chicago.
0: Really?
1: I almost got into a huge trouble.
0: Oh.
1: The security guard looked at me. He yelled at me.
0: 어머, 어머, 어머. 뭘 또 이렇게 yell해.
1: 그럴만하죠. 어. 반고호인데.
0: 반고호의 작품을
1: yeah, yes, yes.
0: 어, 이렇게 직접 그린 게 맞나요? 이렇게 입으로.
1: Is this real?
0: 네. 자,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조형물을 만져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 Right.
0: 조형물뿐인가요? 그 동물들 이렇게 그 패팅수 아. 같이.
1: 그런데는 패팅 패팅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패트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는 스타듬고, 것이 가능하지만
1: 예.
0: 스타듬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yes.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Right.
0: 선생님 눈으로만 봐주세요라는 어떤 그 사인을 붙이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눈으로만 봐주세요.
0: 네.
1: Just see with your eyes. Don't touch.
0: Don't touch. 그런 경우는
1: do not touch.
0: do not touch가 yes.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

0: 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꼭 만지고 싶고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1: 아이고.
0: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제임스라는 관광객은 먼저 물어보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저기 이 전시물을 만져봐도 되나요?"
0: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주 약하거든요.
1: 아, 이해합니다.
0: 그 만져보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물론이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0: 그럼요. 자, 우리가 항상 뭐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혹은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1: That's
0: direction
1: right.
0: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물어본 사람이
1: Right.
0: 이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나에게 먼저 물어봐 준 것이 내가 고맙다.
1: 이거 보영쌤, 이거 싫어하죠?
0: 아,
1: 진짜
0: 근데
1: 있었던 일이죠?
0: 딱 저는 전시물을 만져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데
1: Are you sure?
0: 아, 네, 만져보진 않는데 I once went to a show in Las Vegas, like many, many years ago.
1: okay.
0: It was Michael Jackson something.
1: 무슨 exhibition?
0: 네,
1: Oh.
0: it's a musical basically.
1: Musical,
0: 근데
1: okay.
0: 마이클 잭슨 홀로그램 was huge part of the whole performance.
1: Hologram.
0: Yes, so 마이클 잭슨 그 홀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굉장히 또 뭉클하죠.
1: 그쵸,
0: 근데 사진을 제가 찍고 싶어서.
1: 예. 오케이.
0: 근데 there were a couple of what do you call it? Ushers.
1: Ushers,
0: 네,
1: 오케이.
0: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1: Right.
0: 계셔서 그분들에게 can I take pictures during the performance?라고 물어봤었어요. During the
1: 공연
0: show.
1: 중간에,
0: 아,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1: 오케이,
0: Is it allowed to take pictures during the show?
1: 오케이. Is it
0: 그랬더니
1: allowed?
0: 네, 해도 되느냐고.
1: 그치.
0: 그랬더니 안 된대요.
1: Really?
0: 그러면서 에, no, you can't.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but thank you for asking us first. 먼저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1: That's very
0: 하더라고요.
1: nice of him.
0: 네,
1: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0: 그러니까
1: 그쵸?
0: 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찍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 you're welcome. 또
1: You're welcome.
0: 그랬죠, 뭐. 네.
1: So the key point here was the staff was thankful. So he said,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or "Thanks for asking."
0: Thanks for asking.
1: Right.
0: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전시물을 만져보아도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1: Okay.
0: 제가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되나요?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자, 이 문장에서 허용이 되나요?에 해당하는 말은 뭘까요? Allowed.
1: Allowed.
0: 그렇습니다. Allowed.
1: Am I allowed to 뭐뭐뭐?
0: Am I allowed to 뭐뭐뭐? 제가 뭐뭐뭐를 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자, allow, allow는 뭐뭐를 허락해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please allow me. 뭐 이런 표현 아주 간사하게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1: Right.
0: 네.
1: Am I
0: 저를
1: allowed to?
0: 허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let me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1: Right.
0: allow me 하면은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저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1: Right.
0: 굉장히 본인을 낮춰서 말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1: 본인 소개할 때도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는 게 아까
0: 네.
1: 말씀하신 게 Let me introduce myself 가장 많이 쓰이지만 좀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부드럽게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0: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1: 허락해 주신다면 제 소개를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So I like it when people say Allow me to.
0: Allow me to.
1: Allow me to introduce 뭐뭐뭐.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탁자 테이블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할때그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뭐 끌어준다거나 당겨준다거나
1: Okay.
0: 그렇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offer를 하는 입장에서
1: Yes.
0: please allow me까지만 말하는 경우도
1: Right.
0: 있더라고요.
1: Please allow me.
0: 네.
1: 그 액션을 취하기 바로 전에.
0: 그렇죠.
1: 그쵸?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의자를 잡고 당겨 그러면은
1: 뭐 하는
0: 상대방이
1: 거지?
0: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행동을 하게끔 허락을 해 주십시오. Please allow me. 이런 표현도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That's
0: 근데
1: right.
0: 여기서는 Am I allowed to? 하면은 제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허락을 구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 말이 되죠. Am I allowed to? 상대방에게 단순히 양해를 구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규칙상 허용이 되는지를 물을 때 Am I allowed to?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되느냐? To touch this display가 됩니다.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Display. 이 전시하다 할 때 우리가 DP 한다는 말을 해요.
1: 그 전시물을 DP라고 하죠.
0: 그렇죠? 네네. 네, DP.

0: 비용입니다.
1: 그 비용.
0: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1: No. 저도 한국 와서 이제 처음 들어본 표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네. 하나가 DP이긴 해요. 그 전시용, it's just for display.
0: 아.
1: We don't say DP. We use the full word display.
0: Display.
1: Yes.
0: It's just for display. 이렇게 yes. 말하면 그냥 이거는 전시용입니다라는
1: yes,
0: 말로
1: right.
0: 여기서는 전시된 작품을 가리켜서 또 display가 쓰인 경우입니다. Mm-hmm. 그래서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라고 했더니 No, you can't!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어쩌죠? 그건 안 되겠는데요.
1: I'm afraid not.
0: I'm afraid not.
1: 뭐가 무섭죠?
0: 뭐가 무서워요. Afraid.
1: 네. Scared? 그런 뜻이 아니죠.
0: 네.
1: When somebody says, I'm afraid not, it means, unfortunately, no.
0: 그렇죠.
1: Unfortunately, it's not allowed.
0: 맞습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그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I'm afraid not. 그 A-F-R-A-I-D, afraid. Afraid. 전 이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I'm afraid.
0: So,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afraid. 근데 여기서는 I am afraid 하면은 나는 두려워요라는 그런 이제 직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표현이 돼서요.
1: Sure.
0: 어쩌죠? 안 되겠는데요. 안타깝지만 I'm afraid not. 어쩔 수 없이 거절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댑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1: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1: Delicate.
0: Delicate. D-E-L-I-C-A-T-E. Delicate. Delicate. Right. 이라고 하는군요.
1: If something is delicate, like glass, if it's so thin and delicate, it breaks easily.
0: Very 쉽게, fragile.
1: 예, 쉽게 부서지는 것들을 delicate라고 표현해.
0: Delicate.
1: 마음도 delicate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연약해.
1: Diane has a delicate heart. Her heart breaks easily.
0: 어머.
1: It means it's very sensitive.
0: 맞습니다.
1: And you get hurt easily.
0: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쉽게 받고 뭐 이런 경우. Delicate 뭐,
1: right.
0: heart라고요?
1: Delicate heart.
0: Delicate heart.
1: Delicate soul.
0: 어머, 어떻게 영혼까지 뭘.
1: 그러니까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네. she's a delicate soul.
0: 선생님, 원래 선생님만 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1: 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0: 아.
1: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Oh, she's weak. No, no, no. She has a delicate heart.
0: 아.
1: Delicate soul.
0: Delicate soul. 어머, 어떡해.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손상을 입는다라는
1: right.
0: 뜻이 delicate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eak 하면 그냥 약해.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1: 그 표현 자체도 약하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아, 그것도 약하나요?
1: 그것도 약해요.
0: 그래서 여러 가지 delicate이 쓰이는 경우를 보면 피부가 연약한 경우. 누구 있어요?
1: Delicate skin.
0: Delicate skin.
1: That's perfect.
0: She yeah. has delicate skin. 이렇게 말하기도
1: right.
0: 하고 또 수술 받은 다음에 아주 민감하고 이제 그 외부 자극에 쉽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연약하다.
1: Right.
0: 이럴 경우에도 delicate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1: yeah,
0: my
1: right,
0: eyes
1: right.
0: are delicate
1: That's
0: after
1: right.
0: the surgery.
1: Yeah, it becomes very sensitive to light.
0: 그렇죠.
1: So you can't open your eyes easily.
0: 바로 그렇습니다.
1: Very delicate.
0: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요. 민감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도
1: 아, yeah.
0: It's a delicate
1: situation.
0: Situation. 그러니까 delicate이라는 단어가 참 나름 매력적인 단어 같아요.
1: Very sensitive.
0: Very sensitive.
1: Delicate.
0: 조금만 건드려도 와당창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t's quite delicate. Quite라는 말은 very를 대신해서 쓰는
1: right.
0: 약간 격상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1: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0: 네, 아무리 규정상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유 어쩌죠 안 되겠는데요라고 좀 I'm afraid not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네, 그렇죠.
1: Instead of saying no,
0: 네.
1: oh, I'm sorry, I'm afraid not.
0: I'm afraid not. 네,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1: Oh, I understand.
0: Oh, I understand. 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로 아 네 이해합니다. 라는 것과 I understand 하고 딱딱 그 해석이 맞는 거긴 한데 어떠세요 선생님?
1: 우리말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0: 그죠 그 정도 같아요.
1: 알겠습니다가 맞는데
0: 네.
1: 영어로는 I understand가 맞아요.
0: 그럼 그런 경우에 I see는 어때요?
1: I see is okay. That's a very casual way to say okay, I understand. 근데 알겠습니다를 그대로 직역하면 I know잖아요.
0: 그렇죠. 선생님, 그때 I know라고는 잘 안 하지.
1: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는 I understand is so much better.
0: 오케이, 그러면 I understand로만 가는 걸로. 오케이, 자, I understand,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태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만져보시질 않고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네, 그렇습니다. Thanks. 일단 고맙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I understand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1: Right, right.
0: 자, thanks. 감사합니다. 왜? For checking. 확인해 봐 줘서. Thanks for checking. 뭐 전에? Before touching it. 그것을 right. 만져보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 주셔서 고맙다는 거죠.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1: 여기서 checking 하면 뭐가 네. 확인한다기보다는 네. 그 공손하게 물어봐 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잖아요.
0: 그렇죠. 네. So 그게 확인이에요.
1: 확인하는
0: 네.
1: 거죠.
0: 네. 네. 그렇죠. 되나 안 되나.
1: That's right. So in a sense, you can easily say, oh, thanks for asking.
0: Thanks for asking.
1: Thanks for asking.
0: 어, 그 좋다. Yeah. 간단하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1: That's right.
0: Thanks for asking. 자,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게 yes.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이제 물어봐주고 확인해준다라는 뜻으로 checking이 right. 쓰였고요. Before touching it. 그 실제로 가서 막 만지기 전에 말이죠. Thanks right.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Mm-hmm.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네, 그랬더니 이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아유, 물론이죠. 저야 뭐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1: Of course. I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Of course. 물론이죠.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Mm-hmm. Of course 라고 한 다음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그 어떤 문제라도 일으키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가 있어서
1: That's right.
0: 그 실수로라도 새치기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라는
1: cut
0: 말이잖아요.
1: In line.
0: 네, cut in line. 그래서 뭐뭘 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정도의 뜻이 바로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가 되는데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말하게 됩니다. 자, right. cause trouble. 아까 초반에도 우리 주치 선생님이 어릴 때 반 고호의 작품을 만져봤다가 큰일 났다라고 아주 혼났다라고
1: 절대
0: 해서
1: 절대 그러지 마세요.
0: 네, I got in big trouble 이 말씀 주셨는데요.
1: That's right.
0: 자,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이때 cause 야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들어보죠.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자, 전체 대화 듣죠.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저 이 전시물 만져봐도 되나요?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아유, 그건 안 되겠는데요. I'm afraid not.
1: I'm afraid not.
0: 아주 약하거든요. It's quite delicate.
1: It's quite delicate.
0: 아, 그렇군요. Oh, I understand.
1: Oh, I understand.
0: 아유, 그래도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아유, 물론이죠. Of course.
1: Of course.
0: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1: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Right. 네, 괜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런 말이 I didn't want to로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 I didn't wanna.
0: I didn't wanna. 그러니까 want to를 이어 발음하게 되면 want to인데 조금 더 빠르게 발음하면
1: wanna.
0: Wanna.
1: I didn't wanna.
0: I didn't wanna. Right. 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발음하면서 I didn't wanna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I didn't wanna가 되는 거니까요.
1: Mm-hmm.
0: I didn't wanna cause any trouble이었습니다. Yeah.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signate, 뜻은 지정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orea Heritage Service has officially designated the skeletal fossil of the first unique dinosaur species discovered in the country

as a natural monument. 여기서 designate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특정 지위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area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그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스에서 designate a site, designate a zon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공식적으로 지정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sign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조선 후기 수사 및 판결 기록인 추안급 구간을 통해 범죄자를 심문하는 방법도 이해했다. CCTV도 없고 과학수사가 불가능했던 조선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발버둥에도 공감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임재범이 부른 낙인 띄워드렸습니다. 추노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이성민님, 반짝반짝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가을의 한복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제 단풍철이 막 시작이 될 테고, 이게 막 알록달록 물들 테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단풍이 툭툭 잎이 떨어져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이 땅이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동하시는 길마다 또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하늘곰 에디션, 추석 연휴 에디션이 북카페 보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누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오늘 문장 카펫은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실 분입니다. 초대석 손님, 정명섭 작가님입니다. 교보문고에서 펴낸 정명섭 작가의 책 조선 범죄실록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딱요 부분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흥미로운 느낌들 아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정말 그 범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 책에 보면 조선의 어떤 부분의 역사가 그 영국이라든지 그 서양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뭐 300년 이상 앞서 있기도 했고요. 조선시대가 어떻게 그 사회를 꾸려나갔는지를 아주 상세한 그 정보와 함께 이야기로서도 또 묶어둔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정명섭 작가님 오시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5690 쓰신 카페이님. 조선 범죄 실록이라니. 오늘 이책 품어서 등장하실 정명섭 작가님, 그 시절의 과학 수사가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뭔가 뭐 녹화할 수 있는 것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위치 추적도 아무것도 안 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과학 수사 가능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몰랐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야기 통해서 조금 짐작하신, 그래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훨씬 이상이라는 것을, 그 정교함이요. 이책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현님은 평소에는 12시 50분부터 북카페 들으신대요. 그럼 진짜 이제 2부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명절 전이라서 오전 근무만 해서 12시부터 본방을 들어요.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현님이 이렇게 또 본방 듣는 설렘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신납니다. 뭔가, 학창시절로 치면 단축 수업하는 기분, 느껴지시죠? 이번 주 초부터 약간 연휴의 느낌이 벌써 느껴진다고 하신 카페인님들 사연들도 있었는데, 오늘 벌써 오후부터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내일부터 또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곽은주님이 북카페 홈페이지에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정말 긴 시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의지하는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풀어서 적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사연 끝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으로 견디고 버티고 계신 분들과 또 그들의 옆에서 이름을 부르고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곁을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최유리와 진영이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곡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안 얻으셨다고 합니다.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북카페 카페인 분들의 또 사랑을 전하는 마음 담아서 띄워주신 이곡 오늘 수요일에 차 안에서 또 어머니와 함께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 맞춰서 띄워드립니다. 이 최유리, 진영이 함께한 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림님, 저는 추석 애호박전을 만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명절 음식 벌써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 애호박전에 대해서 뭐라고 적으셨냐면, 그건 요리도 아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죠? 이 사랑스러운 허세의 기운? 이런 것들? 허세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고수신가 봐요. 애호박전은 요리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깻잎 김치도 했고요. 그리고 수제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름달 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사연에서 가끔 분해가 나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는, 나 가진 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요리력을 좀 가지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림님, 애호박전 너무 쉽게 뚝딱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 김치 수제비다. 침이 고입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나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리도 아니죠.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렇게 딱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리는 뭐다 하지 못하지만 그거 정도는 요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허세 떨수 있는 이런 거 있다면 어떤 요리인지 알려주시죠. 꼭 명절 음식이 아니어도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작은 거 해도 이건 요리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샐러드를 해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비타민 PD님은 마음 먹으면 다 하신대요. 마음 먹으면 다 하지만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사연은 뭐지 싶은데, 일단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잘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이게 수고로운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리 고수분들 많이 계시죠? 자랑 좀 해주시죠. 이 대리만족이란 게 있거든요. 사연 읽기만 해도 뭔가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먹방에 좀 새로운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왔어요. 오랑주리 연필, 필통, 명함, 키링, 다 감사드려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도착했군요. 좋습니다.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북카페로 엽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북카페 선물방, 홈페이지 선물방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그 예쁜 엽서 관련한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꼭 댓글로 나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남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엽서, 그 딸랑 한 장, 그 엽서에다가, 엽서 몸체에다가 나의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겉에 봉투에 적었다거나 아니면 몇개 묶어가지고 상자에 적거나 하신 분들 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엽서에 이름을 적지 않은 분들은 꼭 정보를 남겨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9월 30일까지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지나면 후루루 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우리 카페인들 요리 허세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2949 쓰시는 카페인님. 이거 진짜요? 소고기 미역국, 왼쪽 발가락으로도 가능. 이거 뭐야, 진짜예요? 와, 이렇게 지금 소고기 미역국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허세의 표현들이 너무 현란해서 재밌습니다.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다고요? 아무튼 2949 쓰신 카페님의 왼쪽 발가락으로 끓인 소고기 미역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눈 감고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카페님들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죠. 김민정님은 저는 김치볶음밥이요 호호라고 하셨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진짜 좀 도전해 볼 법한데,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또첫 요리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신다는 메뉴인데, 이게 진짜 맛있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님들 어떤 거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허세 표현과 함께 많이 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책의 초반부에는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야기를 채운 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였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난 아이.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들어선 텔레마코스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4권을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뜻의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초반부 텔레마코스는 무력합니다. 아버지의 궁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를 위협하는 무례한 구혼자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 모욕감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자신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 궁전에 한 손님이 도착하면서 텔레마코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었죠. 아테나는 무기력했던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아 바다 건너 세상으로 나가보라고 격려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궁전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수해야 할 여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은밀히 배와 선원을 마련해 마침내 고향 이타카를 떠납니다. 텔레마코스는 스스로 배를 띄우고 다른 나라의 왕과 대화를 나누며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성인이자 미래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항해를 통해 희미해졌던 아버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심리적 안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낯선 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결국 내가 자라고 보호받던 곳,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다시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텔레마코스는 비로소 아버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동등한 조력자로 어른으로 말이죠. 고향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 텔레마코스의 여정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여정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텔레마코스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에냐의 롱롱전이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음악이 진짜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 시작과 딱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이 항해는 문학사에서 성장소설로 또 읽히기도 합니다. 아마 읽으시면 모두 다, 아, 나도 어쩌면 저 여정을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여정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의 요즘 프로필이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당신의 이탁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잊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꼭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꼭이 질문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카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이 4835 시즌 카페님, 명절이면 동그랑땡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앞에 당신의 이타카 나오고 이 텔레마코스의 항해가 나오니까 이 동그랑땡이라는 음식도 이 기나긴 여정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거 만든다고 하면 진짜 긴 여정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음식인데 와, 이게 뭔가 이타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결정체처럼. 그리고 이승현님, 저도 다가올 11월에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텔레마코스의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첫발 내디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월에 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은 거네요. 승현님의 그 첫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들 그 음식 허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다 소개하지 못해도 권태희님, 떡볶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식집을 다녔으나 제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는 크크. 대한민국에 분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만든 것보다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허세. 좋습니다. 전 요리를 진짜 못해서 라면 물도 계량하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유일하게 계량하지 않고 하는 요리가 떡볶이라고 하십니다. 와, 라면 물도 계량하는데 떡볶이를 계량하지 않고 그냥 감흥으로, 본능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인데 생각보다 떡볶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지는데 그걸 잘한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그 권태희님 궁금합니다. 떡볶이 어떤 맛이길래? 비법이 뭔가요?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벤 옐렌의 Only One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물결점 출판사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쓰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작가가 한 편씩 이렇게 또 산문을 실어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김소연 시인이 어제 다녀가셨죠?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로 너무너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김소연 시인이 적어둔 겨울에 관한 이야기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지만 가을이란 계절은 어쩐지 두 손을 가득 펼쳐서 허공을 막 휘저으면 겨우 붙잡힐까 말까 한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을엔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고요. 그 가을이 훅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긴 겨울이 올 테죠. 겨울, 미워하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서, 또 김소연 시인의 겨울 오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친구들로부터 부고가 잦아진다. 노인들은 겨울을 겨우 버티다 목숨을 놓는다. 첫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나를 잘 만들어야 한다. 시 쓰는 나를 잘 방기해야 한다. 심장에서 시인의 영토를 줄여야 한다. 우선은 시인에게 균열을 내도록 권해야 한다. 표고목에다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라고 권해도 좋다. 시인이 나를 점유하는 동안에 나는 거의 매 순간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느껴보기도 전에. 그리스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던 어느 해 겨울에 꿈속에서 나는 동굴에 있었다. 벽화가 보였다. 벽화가 서서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면서 변화되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카메라를 눈에 갖다 댔다. 동굴이 좁아서 벽화가 좀처럼 프레임 안에 다 잡히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몸을 반대쪽 벽에 바짝 붙였다. 그러다 어차피 꿈인데 왜 이걸 사진으로 찍고 있지? 생각했다. 그러자마자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도 사진이나 찍겠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못 보았다. 기어이 꿈 바깥으로 나를 내쫓아 버리는 짓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쓴 시가 현실에 실재하는 육체처럼 제 그림자를 갖길 원하는데 어떨 때는 그림자가 사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를 품게 된다.

내가 욕망하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침잠해야 하고 건조해져야 하는데, 그런 걸 바라노라면 실컷 웃고 실컷 우는 일이 희박해지기도 한다. 그냥 시인의 감수성 저 반대편에 헐겁게 드러누운 채 벌거숭이처럼 실컷 웃고 실컷 울고 실컷 해프고 싶을 때가 있다. 표현하기를 조금 더 지연시키고 싶다. 언어가 멀리까지 저 혼자 가보다가 천천히 돌아와 내 손을 붙잡게 하고 싶다. 나의 말이 오래 지연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겨울이면 시인을 동면에 들게 하고 그 옆에 함께 누워서 오랜 세월 가방 속에 구겨 넣었던 현실들을 펼쳐 미현실의 문지방에 걸쳐둔다. 노인들의 부고가 도착하기 전에 노인들을 마지막 배웅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거울 앞에 서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형광등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잘 모르는, 내가 가장 골몰하는 유일한 현실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전에 어느 해 겨울은 무작정 태안의 바닷가에서 지냈다. 오전에 방을 나서서 매일매일 거의 같은 길을 갔고,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까지 갔고, 해가 질때 돌아왔다. 겨울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내 숨소리가 빈 방에 깔린 고요를 한 입씩 한 입씩 천천히 씹어먹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아도 끝나지 않을 정도였다. 건물이 냉기로 스스로를 수축시키며 내는 균열 소리가 밤새 드문드문 이어졌다. 누군가가 지나간다 싶으면 온 동네의 개들이 컹컹 짖어댔다. 내 방의 저교가 개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커튼이 없어서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는 고스란히 방 안을 차지했고, 휑하고 큰 방바닥을 헤드라이트 불빛이 뱀처럼 훑고 사라졌다. 얼어붙음을 감수하고서 존재 자체를 거의 멈춘 채 겨울을 사는 북극 동물들처럼 그 방에서 나를 겨우내 보류했다.

눈빛을 타고서

초록색 전구 한쪽 모서리 깨어져 버린 맥주집

최주희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정미라가 부른 춥지 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에세이 계절쓰기에 수록된 김소연의 겨울, 미현실의 방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이제 봄을 향해서 움직여 볼까요? 허태임 식물분류학자가 말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봄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저 멀리 매화가 피어 있었다. 봄이 시작된 걸까? 바람이 불면 향기가 실려올 테지. 매화가 한창일 때 팽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나무들의 겨울 눈이 부푼다. 만개한 꽃이 무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봄의 절정보다 내가 더욱 세심히 나무를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때는 이 무렵이다. 길어지는 낮의 시간에 비례해서 빛을 인지한 나무는 겨울 눈을 봉긋 키운다. 그 모습을 추적하다 보면 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미처 다 관찰하기도 전에 꽃눈과 잎눈이 빵긋 터지고 만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에 좋아하다가 돌연 긴 한숨을 쉰다. 겨울 눈이 펼쳐지기 직전의 형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하니까. 자칫하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 꽃을 피울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개화를 건너뛰는 게 식물이니까. 그리하여 나는 봄이 오기 전부터 겨울눈의 몇 면을 관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나무의 겨울눈은 이미 가을에 꽃을 갖춘다. 늦여름부터 나무는 잎으로 향하는 양분을 차츰 줄여 결실과 겨울눈 만드는 데 에너지를 더 쓴다. 혹독한 시절을 견딜 어떤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나무는 겨울눈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서야 낙엽을 떨어뜨린다. 이파리가 연두빛을 상실한 채 말라간다고 해서 나무가 발달을 멈추는 건 아니다. 더 치밀하게 세포를 만드는 방식으로 겨울을 대비한다.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겠지.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했다. 나의 배경에는 팽나무가 있고 그 나무처럼 나를 지탱해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다. 그이로부터 나의 식물 분류학적 지식은 발화했을 것이다. 봄에 특히 그랬을 것이다. 식물의 새순에서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봄에 나온 식물을 아는 건 봄 이후의 계절을 살아내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쑥과 냉이와 달래와 머위를, 회임나무와 다르나무와 두릅나무의 순을, 참취와 수리취와 미역취와 같은 취나물 종류의 순을 나는 할머니한테 처음 배웠다. 예뻐서 못 먹겠어요, 할머니. 그의 품을 파고들며 쫑알거렸던가. 할머니가 손수 진달래 화전을 잘라 입에 넣어주면 그제야 나는 못 이긴 척 납죽 받아먹었다. 둥지의 아기 새처럼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이제는 다 자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문득 절벽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때 받은 사랑과 다정을 꺼낸다. 그것이 여전히 봄날처럼 따스한 걸 확인하고 나면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일기 기쁨 물결 점에서 펴낸 에세이 계절 쓰기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읽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을날의 한복판이지만 우리 함께 낭독한 부분은 겨울 그리고 봄인데 봄 아직 오지 않은 봄의 이미지 다룬 허태임 식물학자죠. 우리 북카페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싱그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글을 읽으니까 그 따사로운 유년의 기억을 훅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시 꺼내봤을 때 그게 화폐처럼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거죠. 그러면 또이 부분, 지금 현재 낭떠러지를 부수고 다시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참 새기게 되고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오늘도 김소연 시인의 겨울부터 허태임 식물학자의 이 봄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햇살이 너무 뜨겁다고 느낀 오전이었는데 이 소연 시인님의 겨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슬쩍 서늘해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작가는, 시인은 또이 언어로 우리를 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거죠. 겨울이라는 계절에 달라붙는 쓸쓸함과 공허함 같은 공기가 훅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금방 겨울 옵니다. 진짜 우리 눈 끔뻑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더 이렇게 손을 확 펴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람까지 다 잡을 기세로 오늘을 감각해야 합니다. 2347 쓰시는 카페인님, 아, 또 시작됐군요. 지금 이 음식 허세가 계속 있었는데요. 2347님은 오전에 새우전 부쳐놓고 북카페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서 쉽다면 쉬운 요리인데요. 전 시리즈 중에서 의외로 인기 만점인 게 바로 이 새우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우전 진짜 집집마다 하는 집도 있겠지만 아닌 집도 있어요. 저도 좀 낯선데 새우전을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배지선님은 저희 집은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명절 때 하신대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먹었던 헝가리안 굴라쉬를 해 드신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재밌네요. 평상시에 자주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정말 세계 곳곳의 음식들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지선님은 시판 굴라쉬보다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습니다.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이 음식 컷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요거 계속 기다릴게요. 예, 다 소개 못해도 눈으로 읽겠습니다. 정미조의 귀로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시면 예고 드렸던 것처럼 정명섭 작가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를 막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죠. 조선은 어땠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조선을 뒤흔든 범죄 수사 재판 이야기,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함께합니다. 2006년 역사 추리 소설 적폐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픽션과 논픽션, 장르 소설부터 동화, 청소년 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대표작으로는 빙하조선, 기억서점, 미스 손탁 등이 있고요. 무덤 속의 죽음으로 2020년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명섭 작가님, 지금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0: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오는데 23년 걸렸죠. 2006년에 첫 책을 냈지만 사실 습작은 2003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파주 출판도시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을 잠깐 다니긴 했지만 네. 상당 기간을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심지어 첫 번째 글을 엑셀에다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배한테 네. 이제 뭐 이거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작가는 항상 아시잖아요. 다른 작가가 글을 봐달라고 하면은 분량부터 물어보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네. 1326줄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드나 한글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조차 이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0: 엑셀이 좀 더 익숙하셨던 거예요?
1: 네, 그때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글을 엑셀에다 썼다가 그건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초심을 돌아가는 마음으로 네. 23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행복했니? 아니면 고단했니? 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0: 어떤 쪽이 이게 뭐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 글을 쓰는 거는 작가들은 다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작가에게 글 쓰는 길이 정말 고통일 리는 없죠.
0: 네. 그럼 안 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0: 저는 뭐 우리 카페인 분들 워낙 정명섭 작가님의 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오늘 북카페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인상에 압도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시자마자 지금 북카페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지금 23년 준비하셔서 네. 북카페 오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읊어드리기로 했던 이름들이 그렇게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신분이 상승됐다고 느끼는 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나가기로 했어요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네가? 벌써? 왜? 아니야, 아니 늦었지. 근데 가면은 내 이름 좀 얘기해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서 그리고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1: 또 요즘 카페인 사이에서 음식 허세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흉내내 봤습니다.
0: 그래서
1: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0: 하시면서 네. 또 여기 나오신 것도
1: 그럼요. 네, 네가 자리를 잡았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0: 그래서 그 200명을 다 읊진 않겠지만 수상소가 많이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0: 그렇지만 오늘 방송 말미에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시겠다고.
1: 네, 맞습니다. 기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포기하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0: 왜 방송 끝에 그 얘기를 하느냐? 끝까지
1: 그럼요.
0: 자리를 네. 지키고 들으시라고.
1: 초반에 얘기하면 그거 듣고 이제 저기 더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0: 자, 이번에 조선 범죄 실록 쓰시고 이 책으로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이 책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1: 저는 범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아니고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전쟁은 네.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국가입니다.
0: 네.
1: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것도 이제 줄거나 해결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범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연재해 같은 거거든요. 누가 감당하거나 누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 피할 수 있는다고 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범죄를 보면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들이나 이제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가 젊었을 땐 소매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1: 주머니에 있는 이제 그 지갑을 훔쳐가는. 근데 지금은 소매치기는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예전엔 지갑에 현금을 넣어갖고 다녔는데
0: 그렇죠.
1: 요즘은 현금이 없이 카드를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를 썼다가는 뭐 바로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대,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소매치기가 있었고 지금은 네. 줄어들었고 대신에 예전에 없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이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범죄를 통해서 이제 시대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경제 같은 일반적인 통로가 아니라 범죄, 음식, 그다음에 여성사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조금 더 흥미롭기 때문에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0: 근데 자료 조사하기가 지금 네.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좀 약간 제약이 있잖아요.
1: 네네.
0: 어떠셨을지.
1: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0: 네.
1: 영업 비밀이죠. 저도
0: 영업 비밀이다.
1: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카페인 살기. 여러분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꺼내서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치시면
0: 네.
1: 조선왕조실록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번역도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네,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정말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관련 논문을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이제 관련 주제를 검색하면 논문을 무료로 공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사신다면은 아니면 지방에 사시면 박물관들 있잖아요.
0: 네.
1: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박물관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북아 역사재단 뭐 박물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연구하는 주제들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쭉 다 보실 수 있고 서울시청
0: 네.
1: 지하에 내려가면은 서울책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만든 도록들이 쫙 있거든요.
0: 네.
1: 그 도록들을 구해서 이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의지의 문제.
0: 그러네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현대사.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N으로 시작되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0: 네.
1: 네, 거기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이제 20년대부터 90년대 신문이 서비스가 되거든요. PDF 파일인데 옛날은 세로 한문이었잖아요.
0: 네.
1: 안심하십시오. 기사를 클릭하면 가로 한글로 변환이 돼서
0: 익숙하게.
1: 네, 뭐 좀 한문이 섞여 있지만 뭐 저도 읽을 정도면 네, 읽을 수 있고 그 신문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실 거면 아래쪽에 광고도 네.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광고라고
1: 네,
0: 하는 게 진짜 좀 그 사회의 조각 같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일면에는 뭐 돈을 많이 낸다고 아무 광고나 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보시고 이제 아래쪽에 광고를 보시면은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광고 신문에 실린 광고만 가지고도 이제 논문이 나오고 이번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0: 네.
1: 통해서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뭐 자료 찾는 건 뭐 크게 어렵진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네요.
1: 그렇죠. 그 안정환 선수였나요? 그 축구 예능할 때
0: 네.
1: 선수들이 막 못하니까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야 이걸 왜 못해? 야 공을 받은 말이야. 왼쪽으로 싹 돌아서 오른쪽으로 제끼고 다시 한번 페인팅을 준 다음에 골대 구석에 차면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0: 네. 네. 그게 뭐 사실이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저 어떤 느낌으로는 지금 약간 시간 여행 지금 패키지에 온 것 같은 느낌. 지금 엄청 유능한 가이드가 우리에게
1: 네.
0: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지금 진창숙님. 조선 범죄 실록, 이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잼날 듯.
1: 당연하죠. 조선 왕조 실록 얼마나 빡빡한데요. 그 내용이.
0: 네.
1: 당연히 사관이 얼마나 재미없게 썼겠어요.

0: 근데 저는 거기다 MSG를 쳐갖고 얼마나 재밌게 가공을 잘
1: 네.
0: 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대신 이제 저 같은 사기꾼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1: 네.
0: 원문을 보시는 법을 항상 같이, 그리고 원문을 보고 제 책이나 이렇게 역사서를 보시면은 두 배, 세배 재밌는 데다가 가끔 이제 삑사리를 낼 때가
1: 네.
0: 있거든요. 이제 그 저자들이.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좀 쏠쏠한데,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관심이 길었던 게, 여기서는 이 기록이 아닌데?
1: 그런
0: 이런 걸
1: 부분들을 찾는
0: 찾아내면서
1: 거.
0: 어느 순간, 내가 해봐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소설의 탄생 지점을 그렇게 발견하신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자, 이수진님, 제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0: 아,
1: 지금.
0: 반갑습니다, 이수진님.
1: 최윤정님,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요거 중학생들과 재미나게 읽었어요. 기대됩니다,
0: 아, 네,
1: 오늘도.
0: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1: 이나라님은, 정명섭 작가님의 미스 손탁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새책 기대되네요. 이책 읽으면서 방대한 역사 자료 조사, 또 입담에 놀랐었는데 이번 책도 그렇겠구나 짐작한다고.
0: 아,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했는데, 귀를 쫑긋 세운다고 잘 들리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네, 귀를 바짝 대셔야죠.
1: 바짝 대라고. 누가 옆에서 말 걸어도
0: 네네.
1: 반응하지 않고 지금 여기
0: 그럼요.
1: 집중하시는
0: 네. 문
1: 거예요.
0: 닫고 이제 조용히 방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지금 모두의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얘기를
0: 네.
1: 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이 지금 중간중간에 짧은 이야기가 수록돼
0: 네,
1: 있잖아요. 예를
0: 맞습니다.
1: 들면 여기 보면 그 개춘이 얘기 나올
0: 아,
1: 때
0: 네.
1: 그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두 마리 잘린 아이가
0: 네.
1: 거기 있을 때
0: 네.
1: 이 어른이 막 고민하잖아요.
0: 네.
1: 어디로 지금
0: 네.
1: 연락을 해야 되지? 어디로 이걸 고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는
0: 네. 네,
1: 되게 쉽게 뭐 119, 그렇죠?
0: 그렇죠.
1: 아니면은 뭐112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0: 네.
1: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네.
0: 이런 방식은 솔직히 일반적인 논픽션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소설가라는 걸좀 어필하기 위해서도 있고, 근데
1: 네.
0: 논픽션과 픽션이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1: 네.
0: 논픽션 좀 부드럽게 잘 읽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소설처럼 극적인 구성을 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0: 픽션은 이제 소설적인 구성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좀 헤매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두
1: 네.
0: 가지를 섞어서 프롤로그는 이제 소설처럼 쓰고, 그 다음에 본문과 에필로그는 이제 논픽션으로 써서 유사 전달을 하면 초반에 약간 긴장감을 좀 주고, 그
1: 네.
0: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사실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뭐 제가 처음 쓴건 아니고요.
1: 네.
0: 임용환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설에 짧게 이렇게 문장을 넣는 걸 보고 한번
1: 네.
0: 따라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원조는 아닙니다.
1: 아니,
0: 네.
1: 우리 원주 안 궁금해요.
0: 네,
1: 그냥 지금 이
0: 아닙니다.
1: 책이 이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0: 네,
1: 재밌을 뿐인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1: 왠지 작가님 꿈도 꾸시면 조선시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이쯤 되면
0: 네.
1: 어때요?
0: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조선시대 가면
1: 네.
0: 하루도 못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랑 일단 가면 외모부터 다를 거고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옛날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K본부의 그
1: 네.
0: 이상가족 찾기를 유튜브로 보시면 1980년대, 90년대 이제 한국인과
1: 네.
0: 지금 한국인이 외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가면은 말투도 다를 거고, 조선시대 음식을 제가 먹으면 바로 탈이 나겠죠. 네.
1: 네, 바로 신고 들어가겠네요.
0: 네, 신고 들어가서
1: 그렇죠?
0: 한성부 끌려가서 하면 또 말도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중세 국어랑 지금 국어랑 좀
1: 네.
0: 다르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마 외계어처럼 들려서 좀 보통 주리 틀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책에 막 고문의 기술도 쭉 있는데요. 이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0: 네, 첫 번째 노래는 김소연 씨가 부른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입니다. 이거는 그 노동요라고 하면 대부분 작가들이 알아들을 텐데요.
1: 네.
0: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1: 그쵸.
0: 글을 쓸 때, 이제 그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데, 요 노래가 저에게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 글을 썼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순간이었잖아요.
1: 네.
0: 그때 저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됐던 노래입니다.
1: 와.
0: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 재밌다. 지금 막 사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주희님, 오늘 방송도 재미있고요. 음악은 진짜 짱짱짱입니다. 내 아예 아끼던 노동요를 좀
1: 맞습니다.
0: 공유를 해주셨고요. 권나연님, 정명석 작가님 다작하시는 거 매번 놀랐는데 좋은 작품 계속 써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도 진짜 재미있게 하시네요. 예, 이 말을 하고 나면 더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내년에 입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갖고 이제 운이 크게 들어오는데
0: 네.
1: 이제 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 그래서
0: 구설 같은 거 이제
1: 네, 그렇죠.
0: 조심하라. 아, 네, 감사하게 지금. 갑자기 조심하시는. 근데 이두 배로 빠른 속도로 지금 정보가 호호호 온다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우리 함희경님 비롯한 또 사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승명님은 저는 조선에서는 불효도 죄였다던데 그럼 저는 곤장 100대는 무난하겠네요.
1: 아, 곤장 100대 맞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0: 30대부터 죽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불효로 죄이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안심하십시오. 뭐.
1: 아무튼 제가 그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 그려주실지 질문 드렸는데
0: 네.
1: 어떤 거
0: 원래
1: 생각하셨나요?
0: 제가 재주가 진짜 없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보통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기 그림 그려달라고 해요.
1: 네.
0: 네, 그럼 이제 보통 졸라맨 그려주거든요.
1: 오.
0: 근데 에디션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1: 네.
0: 지금 뒤에 보니까 잎사귀 같은 게 있어서
1: 네.
0: 약간 잎사귀 같은 걸 한번 그려보도록
1: 오늘
0: 하겠습니다.
1: 잎사귀
0: 네,
1: 에디션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의외인데요, 약간. 저는 여기 나왔던 어떤 은비녀라든지 뭐 이런 거.
0: 야, 네, 대나무 뭐 이런 거
1: 이런
0: 생각하시는
1: 거
0: 게 있을
1: 나올 줄
0: 텐데
1: 알았는데.
0: 못 그립니다, 일단.
1: 잎사귀라니. 네, 좋습니다. 왠지 아름답고 싱그러워 보이는 잎사귀 에디션. 오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살짝 그냥 가볍게 질문 드렸어요.
0: 네.
1: 만약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느 시점 가실까요? 하면서 제가, 삼국시대일까? 고려? 조선? 이러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을
0: 아, 네.
1: 하시더라고요.
0: 그 공식적인 답변부터 하면 저는 제일
1: 네.
0: 궁금한 게 세종대왕님께서
1: 네.
0: 한글을 딱 만들었다, 내가 하는 그 발표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실록에 나와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다른 일은 다 신하랑 논의했는데
1: 네.
0: 그 한글 창제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반대할 거라니까 진짜 소수의 사람들과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 네.
0: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대충 하나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
1: 아.
0: 저는 이제 당시에 신하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1: 그쵸.
0: 한데 한민족의 운명을 바꿔놨던 결정 중에 하나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볼수 있으면 그 순간을 보고 싶은 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1: 좀 합류해서
0: 합류해서
1: 같이
0: 같이
1: 그
0: 옆에서
1: 비밀을 좀 유지하면서.
0: 예, 비밀하면서 이제 물개박수라도 이제 치고 신하들은 심드렁했을 것 같았거든요.
1: 네.
0: 왜 저러신지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라는 데인데 저
1: 네.
0: 혼자 옆에서 물개박수면서 우와 막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1: 아.
0: 한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작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만약에
1: 네.
0: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저기 이두를 썼거나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를 썼을 텐데 저는 어학에도 재능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공식적인
1: 아.
0: 답변이고.
1: 공식적,
0: 네.
1: 비공식적인 거군요.
0: 비공식적으로는 글을 쓰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23년 전으로.
1: 그 엑셀
0: 네.
1: 파일
0: 엑셀에다 일단
1: 열었었던.
0: 안 쓰고
1: 네.
0: 제가 들어가면 23년 동안 노하우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쵸.
0: 예, 그럼 이제 초반부터 2000년 초반은 수놓은 작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그런 욕심을 한번 좀 부려봤습니다.
1: 지금
0: 네.
1: 내가 알고 있는 걸다 가져서 조금
0: 그렇죠.
1: 더 빠르게
0: 네.
1: 쓰겠다.
0: 대신 뭐 로또 번호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 그냥
1: 네.
0: 이제 제가 썼던 노하우만 가져가고
1: 작가로서의
0: 싶습니다.
1: 어떤 그
0: 네.
1: 소망만 품고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0: 그게 제 인생의 로또 아니겠습니까?
1: 아이, 그럼요. 그리고 왠지 재미, 이거 자체가 좀 소설 스토리 같아요. 예,
0: 네. 네.
1: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책 보면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정확히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1: 포도청,
0: 네.
1: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은 지금도 가끔 그래요.
0: 어르신, 그렇죠.
1: 문어체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0: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고,
1: 네.
0: 저도 어르신이니까 그 얘기를 쓰는데,
1: 네.
0: 처음 어릴 때 포도청, 이제 막 드라마, 암행어사 막 이런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보면은, 왜 먹는 포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1: 그쵸.
0: 할까라고 했는데, 포도청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 그리고 이제 좌포청이랑 우포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 네.
0: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 어.
0: 처음에 이제 포도장이라는 비상설직이었다가
1: 네.
0: 성종 무렵쯤에는 우리가 아는 그 포도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상설 치안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1: 네.
0: 굉장히 빠른 거예요.
1: 아.
0: 심지어 이런 쪽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있잖아요.
1: 네.
0: 셜록 홈즈의 고향.
1: 네.
0: 여기도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런던 경시청이 생겨난 게 19세기 중반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외국 서양이나 다른 지역보다 한 3,400년 전에 이제 상설
1: 그러니까.
0: 치안 조직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 포도청 그 포교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볼수 있는 현대의 형사분들,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포교들은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변원이라는 은어를 쓰면서
1: 네.
0: 범죄자를 추적했는데 사복형사라고 많이 비유되는데 제가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사복형사라는 직책은 따로 없고 그냥
1: 네.
0: 경찰 중에 일부가 사복을 입어야 되는 순간 필요할 때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닌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멋있잖아요. 네, 청자켓에 네,
1: 그쵸.
0: 운동화 신고 쫓아가는 모습. 네,
1: 그렇죠.
0: 아니면 이제 N번부의 수사반장처럼 네, 고뇌를 하면서 범인을 찾으려는
1: 네.
0: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포교들을 이제 그 현대 사복 형사들이랑 비유를 좀 많이 하고요. 재미난 거는 현대에도 형사들이 이제 사복 형사들이 은어를 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조직이
1: 네.
0: 그렇듯이. 이제 남아있는 은어들을 사용하라는 걸 보면 제가 이걸 퀴즈를 내볼까 뭘 해볼까 하는
1: 그러니까
0: 게
1: 이거 요즘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0: 네.
1: 그쵸?
0: 일단 이제 변언이나 변어라는 은어를 사용한 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섞여 있을 때 용의자나 용의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잡아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은어를 사용을

0: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그네라는 은어는 포교를 뜻하는 거고요. 그 나그네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포교가 오셨다 뭐 이런
1: 그쵸.
0: 거고요. 한발더 놔라 이런 얘기는 빨리 가자. 그리고 전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새벽녘이다. 단서를 잡았다.
1: 얼마나 좋을까요? 이
0: 네.
1: 순간.
0: 그리고
1: 저는 이게 재밌던데요?
0: 네. 어떤 거요?
1: 먼 산이다.
0: 아, 네.
1: 건너가 봐라. 이게 저는 조금.
0: 이게 이제 한양에 보면은 이제
1: 네.
0: 그 다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아마 다리를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집을 건너가 보라는 뜻인지 이런 뜻 같아요. 이게
1: 그쵸.
0: 남아 있는 게몇개 없기 때문에 또 우뚝 솟았다가 이제 저놈이 범인이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랑 참새도 있는데 파리는 이제 잠복 중인 포졸, 이제
1: 네.
0: 포교 부하들이죠.
1: 네.
0: 네, 포졸들 일부가 나와서 범인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참새는 전원 나와서 체포해라. 그러니까 파리보다 참새가 훨씬 크잖아요.
1: 그러네요.
0: 약간 그런 것 같고.
1: 맥락은 좀 맞아요,
0: 네,
1: 그쵸?
0: 그죠. 그리고
1: 실제
0: 이제
1: 기반에서?
0: 손짓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1: 네.
0: 신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갓에 왼쪽을 만지면 범인을 아직 잡지 마라. 네,
1: 네.
0: 그냥 미행해라. 네, 오른쪽을 만지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5개 쫙 펼치면 이제 그 범인에게 오랏줄을 묶어라. 체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1: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들을, 이 변언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0: 네네.
1: 뭐 설사 어떤 이상한 오류에 의해서 제가 갑자기 조선시대로 간다
0: 네네.
1: 하면, 만약에 다섯 손가락을 펼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되게
0: 네.
1: 줄행랑을 칠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하잖아요. 아무튼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고, 지금 이 포도청 포교들의 수사 모습과 어떤 변언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무료 부장 이런 말도
0: 네.
1: 잘못 들으면, 어머!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료 부장 그런 뜻도 아니더라고요.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1: 네.
0: 무료부장이라는 건 이제 직책이 없이 이제 가설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료라고 하니까 이제 재능 기부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1: 그렇죠.
0: 많은데, 재능 기부로 이제 범인을 체포하는 건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네.
1: 이민정님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칭찬하는데, 아, 이게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포도청이라는 기관의 선진화로 이루어진 거였네요.
0: 포도청이란 기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민족성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1: 네.
0: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크게 탐내지도 않고 그리고 평화를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로 가보면 중국인들이 고구려 사람들 보고 남겨놓은 기록들이 되게 재밌는데
1: 네.
0: 걷는데 뛰는 것 같다. 빨리빨리 연상되죠?
1: 아,
0: 네.
1: 그쵸.
0: 그리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1: 오!
0: 네. 우리가 역시 노래방의 민족
1: 흥의 민족,
0: 아니겠습니까? 그
1: 맞습니다.
0: 장례식장에 가서는 밤새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이것도 이제
1: 아.
0: 지금의 장례식장이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갔던 장례식장 모습이랑
1: 그쵸.
0: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 더. 길거리에 귀한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뭔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도청 같은 게 있어서 범인을 체포하고 그런 것도 있긴
1: 네.
0: 하지만 민족성 자체가 남의 물건 탐하지 않고 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 두 개가 결합된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김민혜님이 유품정리사로 작가님 알게 됐고, 신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1: 뭐죠?
0: 바리스타를
1: 네.
0: 하다 보면은 커피가 나오는 순간까지 손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도시에서 일할 때 제가 책을
1: 네.
0: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 누가 오면은 거기에서 나온 신간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1: 와,
0: 해봅니다.
1: 진짜 알맹이 있는 입담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그쵸?
0: 네,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누가 이 음악을 저한테 추천해 줬는데, 꼭 저를 연상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이분이 너의 주제곡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주제곡 삼아서 종종 듣는데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 노래를 꼽아 봤습니다.
1: 네, 그럼 정명섭 작가님의 주제곡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 범주의 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선화님, 정명섭 작가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멘트에 근무 중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에 빠져서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이 멘트에 끌려서 네. 너무 신난다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일이 좀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쵸? 네. 그럴 때는 뭐 저기 재미난 일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민정님도 지금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민족성이라는 말에 밑줄 그으시면서 네. 너무 멋지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작가님은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흐름과 그 디테일을 너무 잘 아시는 네, 또 네. 그걸 보는 걸 즐기시는 소설가잖아요. 네.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작가님의 삶이 그걸 네. 몰랐을 때랑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1: 젊었을 때 제 별명이 네. 이제 제가 잠깐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 별명이

0: 소주 7병 맥주 만 cc였거든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마신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1: 네.
0: 한 30년 진짜 오래 전이었죠. 그리고
1: 네.
0: 이제 사람이 재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후유증들이 다 엄청나게 커요. 네, 저도 술을 그렇게 마셨을 때 여러 가지
1: 네.
0: 후유증이 있었죠.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1: 그렇겠죠.
0: 뭐 낯선 데서 눈을 뜬다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눈을 뜬다든지 그런 게
1: 네.
0: 있는데,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는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돈이 많이
1: 아,
0: 들지도 않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이걸 알면 딱 사람들을 보면 조선왕조 실록을 휴대폰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10만 명 되려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제 카페인 여러분 이제 10만 명 중에,
1: 그쵸.
0: 그 10만 명 안에 들어가는 부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고.
1: 한양이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많은 도시였는 줄 몰랐고요. 뭐 검계라든지 무뢰배 이런 사람들의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검계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고 맑은 날엔 나막신을 신는 청개구리
0: 맞습니다.
1: 습성을
0: 그리고
1: 가진
0: 이제 안에다가는 비단옷 입고 겉에다가는 이제 허름한 옷 입고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삿갓 같은 걸 얼굴 가리는데 눈은 구멍을 뚫어놔서 볼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네, 그리고 조선은 사실 부채 나라이지 칼의 나라는 아닌데 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거였어요.
1: 칼자국 일부러 내고
0: 네,
1: 막.
0: 칼자국도 내고 그다음에 칼도 되게 비싼 거 차고 다니고,
1: 네.
0: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이제 좀 그런 남들한테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저도 보면 지하철 타고 같은 데 보면 가끔 노란색 모자에 이상하게 그 장식하고 다닌다든지,
1: 네.
0: 아니면 지방 내려갔더니 사각 팬티만 입고 달리기 하시는 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걸좀 즐겨 하지 않았나. 라는
1: 네.
0: 이제 그런 검계들이 있고 반사회적인 조직이죠. 그다음에 장례를, 지금은 장례가 간소화됐지만 예전엔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그런 장례를 치르는 상도계라고 있는데, 상도계에서 이제 발전한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조직폭력배도 있고 해서 조직폭력배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현대 조직폭력의 시작을 그런 상도계에서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은 부의 나라지 이제 칼의 나라, 검의 나라가 아니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뭐 무관과 문관의 그 약간 차이도 담아두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문관 우대잖아요.
0: 그렇죠. 그 문관 우위 정책. 그러니까
1: 네.
0: 고려가 결국은 쿠데타로 무너졌잖아요. 이제 이성계. 그리고 나서
1: 그렇죠.
0: 이성계가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문관 우위의 국가를 만들었고, 무관은 이제 그 병조참판 정도가 최고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이제 포도청도 사실은 상설기간이 빨리 안된 이유가, 포도청을 만들어지면 무관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지잖아요.
1: 그쵸.
0: 이걸 좀 싫어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고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뭐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면 되게 신나고 좋아하지만 그거 다
1: 네.
0: 돈입니다.
1: 아,
0: 예, 돈이에요.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뭐 정신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돈인데, 그렇게
1: 그쵸.
0: 마구잡이를 썼다가는 나라 국간이 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과 범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걸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여기 보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부검을 했는데 그 전문적으로 하는 직군이 이제 오작인이라고 나오는데
0: 맞습니다.
1: 오작인이 너무 그 대우를 잘못 받더라고요. 이 또한 약간 이 칼을 쥐고 움직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0: 그것도 있고, 지금도 가끔 이제 예전에 이제 성공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1: 네.
0: 내가 어릴 때 이만큼 가난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피를 팔았다.
1: 아,
0: 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시체 닦는 일을 하러 갔는데, 막 사람 저기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심드렁하게 일로 와봐 하고 이제 시체를 만지게 했는데, 만지자마자 너무 놀래갖고 이제 도망갔다. 뭐 아니면 이제
1: 네.
0: 눈을 꾹 감고 이제 시체 닦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시신 자체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죠.
1: 그렇죠. 쉽지
0: 예.
1: 않죠.
0: 근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관련해서 행정과 이제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 고래 현감이 이제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네, 동장이 이제 사건 지휘를
1: 네.
0: 해야 됐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관노 중에서 가장
1: 네.
0: 신분이 낮거나 떠밀린 사람이 이제 오작인이 됐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시신 부검하시는 분을 한번 잠깐 뵌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분이 이렇게 하신 얘기가, 자신은 말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선시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오작인이었죠.

0: 자,
1: 네.
0: 보좌진들이 시신을 검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흉기가 무언지,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살로 가장한 타살이라면은 왜 자살로 가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시 장식의 시작점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오작인은 대부분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작인이 시신의 어디 부위에 상처가 없다. 그럼 이제
1: 네.
0: 받아 적고 그걸 이제 검시 장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초검이고,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곳에 지역 관리가 그 일을 해서 초검의 검시 장식이 나오고,
1: 네.
0: 이웃 고을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하는 걸 이제 복검이라고 하거든요. 재검이나 두 개의 검시 장식을 맞춰봐서 틀린 지점이 없으면 이제 넘어가고,
1: 네.
0: 틀린 지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부검을 진행합니다. 삼검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온다. 그럼 한양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1: 네.
0: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죽은 자의 목소리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지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정말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놀라웠어요. 이 얘기를 읽는데.
0: 그게 이제 그냥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제 원나라 때 만들어진 그 무언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1: 네.
0: 무언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한이 없게 하라라는 뜻이고, 제가 앞으로 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이
1: 오.
0: 무언록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시신을 어떻게 확인 시신의 상태를 확인해서 검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책이거든요.
1: 네.
0: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들여왔는데, 원나라 때 책이기도 하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대왕 때 이제 새로 이제 주석이랑 이걸 새로 다른 걸 신주 무언록, 그러니까 새로운 주석을 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편찬했고, 정조 때까지 계속 이제 가다듬어져서 이제 중수 무언록까지 나오고, 또 이제 한글로 옮긴 증수 무언록 권해까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검시에 대한, 오작인에 대한 신분은 이제 비록 낮고 하찮았지만,
1: 네.
0: 검시에 대한, 부검에 대한 이제 신경은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그 기록들 틈에 가장 이제 최신판으로
0: 네.
1: 작가님의 다음 소설인 거예요? 무언록이?
0: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1: 지금 또 쓰고 계신 중인 것 같고요.
0: 네, 그리고
1: 그쵸?
0: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박진규 편집장과 함께 이제 어제 이태원에서 만났거든요.
1: 네, 우리 북카페에도 오신 적이 있는
0: 네,
1: 소설가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신 다음에 이제 동네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1: 네.
0: 굉장히 특이한 동네였더라고요, 이태원이. 그래서
1: 네.
0: 이제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이 떠오르면 언제든 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1: 네.
0: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1: 이 거의 최초 공개인가요,
0: 네,
1: 지금?
0: 맞습니다.
1: 네.
0: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이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첫 문장이
1: 네.
0: 이겁니다. 이태원에는 유령이라는 살인마가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방금 그의 손에 목이 졸려 죽었기 때문이다.
1: 오!
0: 감사합니다.
1: 왜 자신 있게 지금 읽어주시는지 알것 같고, 지금 카페인 분들 보라로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까지 딱 읽으신 다음에, 눈썹을 찡긋 이렇게
0: 네,
1: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자신감의 표현
0: 그렇죠.
1: 같은 거.
0: 네. 저한테, 전늘 사람들이 물어보면, 학교 가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1: 네.
0: 작가님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내일부터 임마,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무언이랑 이 작품이
1: 네.
0: 저의 이제 이제 전성기의 어떤 문을 열지 않을까. 전성기의 시작점이
1: 와.
0: 조선 범죄실록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1: 네.
0: 원래 제목이 조선 수사실록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1: 아.
0: 수사실록은 되게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을 바꿔준 게 이제 그 교보문고 출판사의 이제 제 담당 편자인 해림 씨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지금
0: 해림 씨가,
1: 슬쩍슬쩍 실명이 나옵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반가운 연락이 이제
1: 네.
0: 5쇄를 찍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아니,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목표는 10쇄거든요.
1: 그래도 살짝 먼저
0: 네네.
1: 축하할게요.
0: 절반만 축하를 받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제가 오늘 윤고은의 북카페에
1: 네.
0: 나오는 게 변곡점이다, 터닝
1: 와.
0: 포인트다, 10세로 가는
1: 네.
0: 길이다라고 얘기를
1: 와.
0: 했습니다. 네. 카페인
1: 진짜
0: 여러분 힘을
1: 축하드립니다.
0: 모아주세요.
1: 네. 자, 볼빨간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골라오셨는데, 이거
0: 네.
1: 부르신 마음은 뭔가요?
0: 처음 대사가 커피가 나오잖아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뭐 잠이 안 온다. 당연히
1: 네.
0: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죠.
1: 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를 줄게라는 말 자체, 뭔가를 줄게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삶을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꿈을 꾸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꿈에서 깨어나는 작가들이 많은 세상은 정말 악몽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가가 독자한테 줄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주라는 말 자체가 저의 이제 세계관이자, 저의 글이자,
1: 네.
0: 그리고 글 속에 담긴 저의 마음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우주를 줄게를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조선 범죄실록을 쓴 정명섭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미난 얘기 너무 많은데, 과거 시험장, 와, 저는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랐습니다.
1: 우리가 보통 심하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난장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0: 맞아요.
1: 난장이 이제 바로 이제 과거 시험장이 문란해졌을 때 이제 난장이라고 불러서
0: 아.
1: 지금은 시험 칠때 교실 같은 데 들어가서 시험
0: 네.
1: 감독관이 이제 그 신분 다 확인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사인펜으로 이제 뭐 마킹하면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0: 그쵸.
1: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없고 심지어 시험 문제지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끝이기 때문에
0: 네.
1: 시험 문제를 받아 적는 것만 해도 이제 전쟁터였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이런 이제 교실 같은 데 없기 때문에 보통 몇천 명, 몇백 명이 한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0: 네.
1: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뭐 컨닝 뭐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시험장 안에 뭐 그냥 떡장수,
0: 네.
1: 엿장수, 또 술장수. 그럼 이제 다 포기하고 끝에서 뭐 모여서 그냥 한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소매치기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소매 옛날에는 도포가 이제 주머니였기
0: 길잖아요. 그죠?
1: 때문에 여기다
0: 맞아요.
1: 놓는데 이거 글쓰는 불편하니까 옆에다 놓으면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 시험을 계속 쳐야 되나 아니면 쫓아가야 되나 뭐 이러고 또
0: 네.
1: 심지어 이제 거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푼 줍쇼.
0: 네.
1: 제가 거지였으면 전 멘트가 이렇게 치겠죠. 한푼 줍쇼. 저한테 주시면 급제하실 거고 안 주면 떨어지실 겁니다라고 줄 때까지 옆에서 있을 거예요.
0: 찜찜해서라도
1: 그래서
0: 좀,
1: 주겠죠.
0: 그쵸.
1: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0: 네.
1: 컨닝 뭐

0: 컨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잘못 컨닝했다가는 인생 망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쓰고 나오면 되죠. 어차피 꼴등해도 임용되는 거니까. 네,
1: 네.
0: 그런
1: 줄도
0: 게
1: 딱딱 맞춰갖고 잘,
0: 맞습니다.
1: 가지런해
0: 조용하죠. 네,
1: 보이는데.
0: 그런 거는 소과 시험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1: 아, 재밌긴 더 재밌겠네요.
0: 그렇죠.
1: 구경하기는.
0: 네, 저 담장마저도
1: 이쪽이.
0: 구경하고 막.
1: 맞아요.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 책에 가득한데요. 카페인님들 꼭책 통해서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섭님이 사볼게요. 10쇄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0: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10쇄, 30쇄 얘기 계속 나오고요.
0: 네.
1: 방향숙님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0: 감사합니다.
1: 같아요.
0: 네. 진짜
1: 네.
0: 개발되면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해요. 네.
1: 한글 창제 순간, 아까
0: 네,
1: 얘기하신 거.
0: 그렇죠. 네.
1: 네, 그 순간으로. 신영아님,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작가님이랑 설명 들으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0: 감사합니다. 네.
1: 같아요. 네. 3637 쓰신 카페인님은 무서운 얘기일까봐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예, 조선
0: 아,
1: 범죄실록이니까.
0: 네.
1: 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읽고
0: 아,
1: 싶어졌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사실, 무서운 부분도
0: 아,
1: 있어요.
0: 그럼요.
1: 예, 여기 이제 특정 사건들도
0: 그렇죠.
1: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문에 대한 기술들도 너무 잔혹하게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노약자는 그렇게 뭐 발바닥을 인두로 하고 이런 건
0: 네.
1: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또 보면
0: 법과 현실은 다르니까. 그쵸.
1: 그러니까요.
0: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리 떨어져 있고, 왕이 열받아서 그 고문에 그러면 뭐, 법이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전하, 법이 이래서 고문을 못합니다라고 할 배짱 있는 신하는 별로 없죠. 네.
1: 네, 그런 면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책 읽을 독자분들께
0: 네.
1: 또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0: 아까 지금 무서워서 못 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1: 네.
0: 제일 무서운 건 비어버린 애통장이죠. 네.
1: 그게 제일 무서워. 작가님 제일 무서워.
0: 지금은 아닌데,
1: 네.
0: 예전에는 그게 제일 무서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거는 가장 안전한 자극제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
1: 네.
0: 다음에 어디 가서 잘난 척 해도 되고,
1: 그쵸.
0: 네,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르다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는 거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순간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1: 네.
0: 이제 삶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앞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 그리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항상 저를 방심하지 못하게 해요. 저의 어떤 예상 답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작가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네.
1: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0: 지금은
1: 무서워하는
0: 조금
1: 거.
0: 덜한데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글쓸 때는
1: 네.
0: 신을 믿진 않았지만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글을 쓸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때는 뭐 저한테 뭐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 내가 무슨 글이야 하던 거나 하자 이랬으면은 저는 원래 삶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그런 몇년 동안의 삶 동안에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두렵죠. 왜냐면
1: 네.
0: 천재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1: 네.
0: 그런데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남의 평가와 남의 시선에 가둬주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범죄실록 잎사귀 에디션 받으실 분, 김민혜, 권태희,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3483 쓰시는 분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0: 주소 연락처 안 남기는 사람 있나요, 혹시?
1: 우리 좀
0: 진짜?
1: 많아요. 네, 너무 순수하게 우리 진짜 이벤트 참여만 하시고,
0: 네.
1: 네,
0: 설마
1: 그거.
0: 내가 뽑혔을까? 경쟁이
1: 그러실 수도
0: 심한데.
1: 있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계속 선물 좀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0: 이번에
1: 있습니다.
0: 만약에 안 되면 이
1: 네.
0: 에디션 저한테 하나 주시죠.
1: 아, 알겠어요.
0: 탐납니다.
1: 네, 우리 그 제한이 있거든요. 예, 네, 그 시간 제한 딱 넘어가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0: 고맙습니다.
1: 네,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엠플라잉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 will find you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가끔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한테는 상황이 불리한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불쑥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반박할 수 없을걸요. 바로 시간인데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덜 받는 사람도 더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무엇보다 공평한 하루.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끝내주게 기분 좋게 쓰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다님들의 두 시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NCT 드림의 노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들으면서 9월 23일 수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이 좀더 많이 있으면 저렴한 제품 찾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고,

0: 아니면 그런 일을 아예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은 그건 정말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왕이면 좀 알차게, 이왕이면 좀 재밌게 보내야겠죠. 최호섭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아빠랑 성수에 있는 팝업 스토어 다녀왔습니다. 제발 이거 읽어주세요. 이렇게 요즘 성수동 참 사람들 많던데, 그쵸? 다녀오셨네요. 김두리님, 아들이랑 딸이랑 야구 보고 왔다. 와, 재밌었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야구도 시작하는 때네요. 물론 응원하는 팀이 졌지만 재밌었다고. 맞아요.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야구장 분위기가 즐겁잖아요. 뻥 뚫려 있는 그 느낌. 870 하나님. 생선님 목소리 들으니까 코감기랑 목감기가 싹 없어질 것 같다고 왜요? 처음 문자 보내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저 센스 있게 이렇게 8701님 문자까지 읽어드리잖아요. 2113님 얼마 전제 생일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선물은 친구가 천원샵에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파우치를 용도별로 여러 개 사줬다고. 맞아,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실용적인 선물,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바다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바다님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생선님의 선생님 만날 시간이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요, 평소보다 더 많이 저의 연기 실력을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코너. 쉿! 장르를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여러 번 말하기도 했고요. 바다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면 24개인 것들이 주위에 꽤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보기를 드릴 거거든요. 24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게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의 문제입니다. 24개가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절기의 수, 동지 입춘 같은 절기의 수. 2번 사람의 갈비뼈의 개수. 3번 띠의 수. 띠, 원숭이 띠, 용 띠, 돼지 띠. 띠의 수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24개, 24개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다님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호시 우지의 동갑내기입니다.
1: 우리 둘이 뭉침 호주에 저 만남은 코치의 진리 중에
2: 96
1: 호시 베이비
2: Who's the baby?
3: All I wanna do, baby.
4: Get out.

호시와 우지가 부른 동갑내기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산물 오늘은 24개에 관한 문제 드려봤습니다. 하루는 24시간. 동지, 입춘 이런 절기는 24개 맞습니다. 우리 24절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갈비뼈는 왼쪽에 12개, 오른쪽 12개. 그래서 24개 맞아요. 그런데 3번. 띠는 자, 죽임요, 진사, 오미, 신유술해. 자가 뭐예요? 축이 뭐예요?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꼭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세요. 맨 마지막 해까지. 해는 뭐냐면 돼지예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돼지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술은 뭐예요? 개예요. 왜 갠지 알겠죠? 유는 뭐예요? 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알아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띠일까요? 띠는 총 12개인데 저는 진에 해당되는 띠입니다. 진. 진이 뭐게요? 용띠예요. 저는. 용띠. 또 24랑 관련된 거 많아요. 영화 영상을 보면 1초에 30프레임이에요. 일반적인 영상이 30프레임인데 영화가 24프레임이구나. 30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1초에 영상이라는 게 정지한 화면 30장을 쫙 1초 만에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30프레임 그러는데 영화는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그게 24프레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순금도 우리 14K, 18K 할 때 순금이 24K잖아요. 와, 그러고 보면 그쵸?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24라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암튼 24는 4의 배수니까 오늘도 네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면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바다님들 저한테 궁금한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궁금한 점, 듣고 싶은 이야기, 저의 의견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노래 듣고 와서 이어집니다. 도경수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스몰걸, 자이언티와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듣고 옵니다.

으이차!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고, 오늘 건져올린 질문은 페어런트 스터디님이 보내주신 질문. 생선님, 새 노래 제목이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잖아요. 생선님은 어떤 사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사랑이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랑? 그런 장면 있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손잡고 딱 걷는 뒷모습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 맞아. 아주 뜨거운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 그런데 그 사람과는 계산하기 싫은.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너는 이런 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계산 없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계산 능력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될련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를 못 견뎌 할 것 같은 마음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좀 내려놔줘야 되는데. 나보다, 내 스스로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과 나중에 같이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아도 기꺼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더더군다나 요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나니까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저거는 네가 하고 하는 너무나 계산 속에 수학적인 사랑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화 편지에 나오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답변을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영화 편지라는 게 최진실 배우님과 박신양 배우님이 이렇게 딱 한 건데 정말 둘이 되게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애달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로 녹화를 해요. 언제 요거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첫 번째 생일날은 이 영상을 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은 우연하게 짜여진 그렇게 적당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장치를 마련했을 거잖아요. 영상 찍으신 분이 그때 딱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울고 그 배우도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 영화가 나한테는 사랑이라는 그두 단어가 매우 고귀하게 느껴지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서 함부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쉽게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그런 게, 제 나름대로는 사랑이라는 그 가치가 매우 높아졌었던, 눈이 매우 높아졌었다라는 게 여자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가치가 나한테는 너무나 고귀하게 느껴지게 됐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 답변 어떠셨나요? 좋다, 이 음악. 이 음악 너무 좋은데요? 그쵸?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산지직송 질문 맛집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반디 MSC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올까요? 두 곡인데.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사랑이 어디 있나요? 이런 노래고요.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이 이어집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 휴일, 용돈, 고속도로 정체, 그리고 잔소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잔소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의 대상은 바다님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도 경제 미디어 대표 JYP 박진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특집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0: 뭐예요?
1: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0: 어이구야.
1: 일명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0: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1: 네. 살짝 닭살 돋기도 하는데.
0: 예.
1: 제가 저에게 보내는 편지.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를 싹 모아왔습니다.
0: 아이고야.
1: 사실 제가 올해.
0: 예.
1: 청년으로서 마지막 나이예요.
0: 청년이 34살까지죠.
1: 네.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 기본법상 청년으로 정의하고요. 사실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0: 딱 15년 후가 되면 제 나이가 되시네요.
1: 그렇군요. 아, 그런데 우리 생선님도 예.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 가시면 예. 청년으로 조금 더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렇게 청년을 구걸하고 싶진 않습니다.
1: 아,
0: 저는 제 나이가 좋습니다.
1: 아, 그쵸.
0: 저는 노년 이 생활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1: 중년.
0: 노년입니다.
1: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0: 만 55세부터 노년이에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보통 국민연금 수령하는
0: 65세 아니에요?
1: 네, 그때
0: 노년?
1: 시점 그쵸? 65세 이렇게 되는데.
0: 저 아직 멀었어요.
1: 그럼요.
0: 오, 청년. 거기서 15년 있으면 제 나이. 또 15년 있으면 노년이 되는군요.
1: 그렇게 되는 거네요.
0: 그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1: 그래서 청년으로서 마지막 해를 지내면서 예. 실제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이 23일이잖아요.
0: 예.
1: 지난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었거든요.
0: 어허.
1: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매년 청년의 날인데
0: 예.
1: 토요일을 보내면서 아 내가 청년기를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 알았으면 정말 작은 차이가 큰 자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0: 어머.
1: 돈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다르게 했을 텐데
0: 맞아요.
1: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0: 맞아.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줘도 대충 흘려듣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마 어른 바다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선님의 선생님 들으시면서 맞아 그런 옛날 생각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 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지식 얘기했었잖아요.
1: 네.
0: 와 댓글이 엄청 왔어요. 이은희님이 독립을 선언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을 처음 하던 날 그 떨림이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저도 부동산 계약 하나 했었는데 요즘은 저걸로 하대요.
1: 전자서명.
0: 전자로. 와 그러더라고요. 김민정님 바다님들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 설정 공시지가 가액을 잘 계산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또 구체적인 이야기. 그런데 행복동이 있으면 그 동네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난주에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이라는 노래 틀어드렸더니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드립을 쳐주셨습니다.
1: 굉장히 어른의 관점.
0: 안보나님은 역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선님의 다양한 주거 경험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최고의 조언이네요.
1: 맞습니다.
0: 살 빼야 되는데 또 살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이 와 많은 이야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저도 오늘은 승재가 승재에게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이어서 승재가 승재에게도 하는 그런 잔소리 젊은 날의 저를 반성해 보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한번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1: 저는 없어요.
0: 없으시죠?
1: 네. 아니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0: 없었구나. 맞아요.
1: 생선님도 없으시죠?
0: 과거로 돌아 아니 근데 이 기억이 그대로 있으면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1: 네.
0: 아주 과거는 말고 한 28. 아주
1: 뭐,
0: 과거
1: 무슨 일 있었어요?
0: 아주
1: 그때?
0: 과거네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프지 않는 그 나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1: 몸이 계속 좋아져.
0: 그리고 눈도 잘 보이는.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저는 조금 있는데 왜 박진영 쌤은 없으실까요?
1: 일단 저는 이 기억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밸런스 붕괴잖아요. 아. 그건 안 될 거고 기억 없이 돌아간다면 좀 약간 잘난 척 같기도 하지만 예. 그 당시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어? 네, 저예요.
0: 어, 네. 되게 잘난 척이라기보다 오만하시네요.
1: 저희 회사 또 이름이 영어 뜻이 오만한, 거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0: 어, 진짜로? 어우, 정확하게 잘 지으셨네요, 정말.
1: 접니다. 네.
0: 너무 좋습니다. 예. 잠시 과거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극장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진영 선생님의 10대 시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돈돈 극장!
1: 승자야, 오늘 끝나고 뭐해?
0: 어, 나 오락실 갈까? 배도 좀 고픈데 먼저 좀 뭘 먹고 가야겠다.
1: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랑 문구점 가자, 문구점.
0: 야, 문망구, 야, 어제 갔었잖아. 벌써 잊어버렸어?
1: 아니, 나 또 살 거 생겨가지고 지금 2PM 이번에 컴백한 거 알지?
0: 어...
1: 2PM 스티커 나온 것도 봐야 되고 편지지도 사야 되고.
0: 야, 진영아, 네가 그 이 근처에 있는 문구점 싹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알아? 정신 차려야 되노. 야, 그렇게 완전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 사고 그러면 어떡하려 그래 너.
1: 아니, 나 보여줄 것도 있어. 나 요거 샀다.
0: 뭐야 이거? 야, 이거 비싼 거. 이거 버튼을 돌려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그거 사과팟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지금은 우리들의 경제 선생님이지만 과거에는 소비의 여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싶었었던 건 다 샀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금수저라는 얘기잖아요.
1: 아, 금수저. 예. 사실 금수저는 아니고요. 현실적인
0: 부유했었죠.
1: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예. 아닌데.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겠지만 예. 용돈은 정말 평범한 친구들처럼 받고 예. 저희 친가. 저희 아버지가 한 8남매 중에 막내세요. 그래서 터울이 엄청 크시고 예. 제가 그 집안에서도 막내예요. 명절 때 내려갔다 하면 거의 용돈을 그냥
0: 아~ 네, 큰아버지 고모들한테 네. 싹 긁어오는구나.
1: 그리고 사촌 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0: 예.
1: 사촌 언니가 사촌 언니 것까지 이제 받는 거죠.
0: 아~
1: 해서
0: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1: 정말
0: 맞아요.
1: 예, 몇 달치 월 몇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0: 싹 다 받으시는구나.
1: 그때 나이 때는 목돈이 갑자기 생겼던 거죠.
0: 맞아요. 그러면 진짜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큰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친구한테 문구점 가자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스티커도 사고 편지지도 사고.
1: 제가 참 웃겼던 게 저희 예. 아버지가 좀 이런 소비 씀씀이가 좀 있으신 편인데
0: 아.
1: 그 피가 저한테 와서
0: 아.
1: 제가 초등학생 6학년이었을 텐데
0: 예.
1: 조개구이집을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0: 조개구이집을?
1: 조개구이.
0: 조개구이집을?
1: 네. 그 애들끼리 안 가잖아요.
0: 면장갑 끼고 그렇게
1: 네.
0: 하는 거예요? 딱딱 튀는 거?
1: 네. 먹자.
0: 와,
1: 먹자.
0: 그러시구나.
1: 네, 마음껏 먹어.
0: 아, 통이 되게 크셨구나.
1: 네.
0: 아버지가 사들고 오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

0: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 뭐 별거별거 다 했는데
0: 예.
1: 저에게만 사오신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식당에서 골든벨을 울린 적도 있으셨거든요.
0: 아버지가?
1: 네.
0: 와,
1: 저는 그게
0: 멋지시다.
1: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했었어요.
0: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보고 저도 조개구이집에서 친구들한테 좀 사주고 싶다. 나돈 있는데.
0: 이야.
1: 그러면은 뭐한끼 쏘고 그랬었죠.
0: 사과팥은 지금도 있으세요?
1: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럴 거야.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때는 그 걷는 사람 아세요?
1: 아, 걷는
0: 어,
1: 사람.
0: 걷는 사람이 정말 뭐 지금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1: 네.
0: 워크맨이라고. 그냥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된 거 우리 때참그 나이 때 음악 듣는 거 너무
1: 너무
0: 좋잖아요.
1: 낭만적이었어요.
0: 라디오도 듣고
1: 그리고 녹음
0: 맞아.
1: 버튼 이렇게 버튼 두개 워크맨
0: 동시에
1: 눌러서 동시에
0: 넣으면
1: 누르면 녹음되잖아요.
0: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 녹음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1: 그쵸.
0: 그래서 야, 이 노래 나오니까 DJ분이 오늘은 녹음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버튼을 누르세요. 이러면 딱 음악 나오고
1: 와.
0: 녹음하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1: 낭만적이야.
0: 그랬었다니까요,
1: 그거 나중에 들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나중에 들어요? 녹음한 거
0: 어,
1: 다시
0: 그럼요.
1: 듣나요?
0: 당연하죠.
1: 오.
0: 그걸로 음악 테이프를 하나 만드는 거고,
1: 네.
0: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4만 8천 원 중학교 2학년 때.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거 탁 사가지고, 라디오도 듣고 맨날
1: 아,
0: 그랬었던
1: 네.
0: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잔소리. 우리 박지영 쌤, 10대 때 진영이한테 잔소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 진영아, 나야. 목돈이 생겼다고 너 사고 싶은 거한 번에 사면 안 된다. 딱한 달만 참았다 사자.
0: 한 달만 참았다 사자. 아, 그 참는 동안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게 그 스펀지 같은 거예요. 살짝 이렇게 넣어놓고, 스펀지를 살짝 빼도 뭐, 가능하다라고 싶으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하지 말자라는
1: 맞아요.
0: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1: 맞아요.
0: 미리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얼마나 좋았겠어요.
0: 그러니까.
1: 사실 저는 지금 직장인분들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님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0: 예.
1: 이 정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갑니다.
0: 예.
1: 해서 충동구매를 안 하고 딱 3일만 참아보자는 얘기를 직장인분들께도 하는데, 지금 참을 줄 알면 나중에도 돈 들어왔을 때 그거 정말 충동 소비하지 않고 잘쓸수 있어요. 그 순간의 유혹만 벗어나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생기지. 그게 계획대로 3일 후에 떡볶이를 먹게 돼. 이게 말이 되나요?
1: 그쵸. 근데 목돈을, 내 수중에서의 목돈을 좀 관리해 버릇하면
0: 예.
1: 나중에 직장인 되면 더큰 목돈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때도
0: 그렇지.
1: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땐 실전이거든요.
0: 맞아.
1: 정말 뭐 노후 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때 큰돈 잘 관리하려면 지금 바다님들 나이 때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0: 맞아요. 그게 연습 안 해두면 갑자기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꾸준히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막 쓰게 돼요. 막 택시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저. 그래서 다그 용돈이 바닥나서 빚까지 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1: 네.
0: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1: 그러니까요.
0: 했었던 거예요.
1: 너무
0: 과외로 이게 메꿔지지가 않으니까.
1: 이게 참 인생 역전의 스토리라서 사실 그 계기가 없었으면 빚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삶의 경로가 펼쳐졌을지.
0: 다른 삶의
1: 그러니까
0: 경로가 펼쳐졌을
1: 선생님이
0: 수도
1: 그쵸
0: 있죠.
1: 학원 강사를 하게 되시면서 어떻게
0: 예.
1: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됐을
0: 아니죠.
1: 수도
0: 그때
1: 있으니
0: 정신 차렸으면 지금 대통령 하고 있을 수도
1: 아
0: 있죠.
1: 그렇죠.
0: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용돈을 받는 족족 다 써버렸었던 과거를 저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은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

0: 정승재의 경청,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명절 맞이 잔소리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렸을 때 야무지게 돈 관리하지 않은 모습만 보이네요. 그냥 충동적으로 막 썼었던.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돈 관리에 대한 느낌이 생기나요?
1: 그쵸.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안엔 소비 요정에 살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가둬놓은 상태인데 언제 이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친구를 계속 이제 넣어놓고 있는 단계고요. 처음 돈 관리에 눈을 뜬 계기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경제 쪽으로 뭔가를 창업하거나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의 또래의 친구들에게 어떤 주제와 분야가 좀 부족할까,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분야를 선택한 건데 이 분야에 막상 들어서 보니까 정말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고 또 열에 한 명 정도는 정말 야무지게 돈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돈이란 얘기를 안 꺼내서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고 누구는 얼마나 알고 누구는 얼마나 모르는지 아예 그냥 암묵지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 보니까 와, 나 같은 사람들 진짜 많네. 근데 이렇게 또 재밌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0: 어떤 재미는 돈을 모으는 재미?
1: 뭐 예를 들면 비상금이라는 개념도 전 처음 알았고요. 비상금이 그냥 재미없잖아요, 들었을 땐. 근데 돈 관리 좀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상금이란 주머니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엔터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가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0: 점점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일하시는 거랑 관련이 되니까
1: 네.
0: 일하기 전인

0: 대학생 진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때 해줄 잔소리 이번에도 돈돈 극장으로 만나겠습니다.
1: 승자야, 너 여기 어딘 줄 알아?
0: 여기 당연히 알지. 여기 되게 유명해.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대. 근데 진짜 비싸대. 꿈도 못 꿔.
1: 가고 싶어? 우리 내일 갈까?

0: 월급의 좋은 점. 쓰고 나면 또 들어오고, 쓰고 나면 또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 그렇게 쓰면 문제 되게 심각해지는데.
1: 맞아요.
0: 그쵸?
1: 그래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들어오면 당장 모으고 투자하는 쪽으로 돈을 빼놓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0: 예.
1: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개념 자체가 없으면, 와, 이 월급을 다 써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버릇하는 거 나중에 줄이는 게더 어려워요.
0: 맞아. 한번 습관 들이면,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생 진영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 진영아, 본가에 살고 있는 지금, 돈 벌기 시작한 지금이 돈 모으는 황금기야. 그럴 때 앞으로 안 와. 지금 번돈 절반은 저축해야 된다잉.
0: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이로
1: 네.
0: 끝난. 아,
1: 와,
0: 맞아요. 엄마
1: 정말
0: 아빠랑 같이 살면서 돈 모을 수 있는 정말
1: 황금기예요.
0: 황금기죠.
1: 저희 가끔 저희 독자분들이 고민 보내주시는데, 본가 거주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은데,
0: 예.
1: 이 얘기 항상 해줘요. 자,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처럼 많은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살수 있는 시기가 살면서 없다. 책임질 것도 많이 없고, 어른이긴 하지만서도
0: 예.
1: 어른 중에서는 애기잖아요.
0: 예.
1: 지금 시기가 황금기라는 거를 인지하고 10분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본가 살면서 뭐 일주일에 배달 음식만 세네 번 시켜 먹고, 부모님이랑 밥 먹을 수 없는 것도 아닌데도 연어 초밥을 주에 막세번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0: 어머.
1: 일주일에 40만 원 썼어요.
0: 야, 그게 진짜 아버님한테 피가 그대로 갔네요.
1: 네, 정말. 저희 어머니는 엄청 알뜰하신 편인데
0: 예.
1: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딱 봐도 저 딸내미, 둘째 딸내미가 아빠랑 비슷한 저 유전자가 간것 같은데, 어떡하지?
0: 요즘은 안 그러시죠?
1: 요즘에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가 이 분야로 창업해서 뭐라도 얻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0: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1: 걱정했다고.
0: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인생관도 많이 바뀌고
1: 많이
0: 경제관도
1: 바뀌었죠.
0: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생선님의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0: 어린 진영이, 그리고 어린 승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잔소리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 듣고 가시죠. 습관.

0: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죠 오늘?
2: 오늘은 추석 특집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하면서 예. 과거의 저의

0: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단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0: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고요. 우리
1: 예.
0: 다다님들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1: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래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0: 흠칫 놀라실 수, 바다님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깜짝
1: 맞아요.
0: 놀라실 때는 그런 거 아니고 저에게 하는 얘기다.
1: 1부에서 10대 청소년기에 박진영 선생님도 만나봤고요. 대학생 때 돈을 벌기 시작했었던 무렵에 그래서 막그 파인다이닝 가서 막돈좀막 썼었던 그 시절의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0: 그쵸. 저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기보다는 분야별로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1: 어떤 거
0: 근데
1: 해보셨어요?
0: 뭐 건설, 몸 쓰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지만
1: 네.
0: 서비스 직종, 특히 뷔페 알바 이런
1: 뷔페
0: 데서
1: 알바.
0: 뷔페인데 연회 하는 곳들 있잖아요. 돌잔치하고
1: 결혼식장.
0: 칠순, 네. 결혼식은 또 아니고 돌잔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하는
1: 아.
0: 뷔페식 행사하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좋았던 게, 뭐, 사실 일을 해보니까 시급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리고
1: 맞아요.
0: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의 의미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더 좋았던,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서비스 직종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본 그 경험. 저는 사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업원 1인 건데,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행동들, 뭐 나쁜 것도 있었고 좋은 분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 되면서 저는 앞으로 소비자로서 더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났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입장이 되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겠구나. 나는 일할 때 이런 태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어릴 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었는데, 과외 아르바이트를 메인으로 가고요. 다 해보고 싶었어요,
0: 네.
1: 20대 때. 그래서 저도 뷔페 아르바이트 해봤었어요. 그 호텔에 그 결혼식장에서 막 접시 빼고 막
0: 맞아요.
1: 이러는데 저한테 화내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물은 셀프인데 직접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게 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많은 걸 느꼈던 게, 맨 마지막에 다 끝나서 빨리 또, 돈 받으면 빨리 가고 싶다, 일당이니까.
0: 네.
1: 그랬었는데 끝까지 돈을 안 주고, 일의 끝이 다음날 그 테이블 세팅이 하는 게 그게 일의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이 끝도 없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테이블 보이고 다 갈고,
0: 네.
1: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일렬로 줄 서가지고 딱돈 받아가는 그런 것도 해봤고.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정말.
0: 그래서
1: 그쵸.
0: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일 잘하는 것도 다른 거구나.
1: 완전 일머리랑 공무원이랑 달라요.
0: 그쵸.
1: 그거를 아르바이트 하면서 느끼셨구나. 군대 가도 금방 느껴요, 정말. 일하는 머리랑, 와, 사회생활 하는 머리랑,
0: 완전
1: 공부
0: 다르죠.
1: 머리랑
0: 네.
1: 다 다릅니다, 정말. 예. 근데 10대 때는 또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고, 대학 가서도 또 학점 관리해야 되고, 요즘은 취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정말 바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막 이러면서도 경제적인 위기가 꼭한 번은 오지 않아요? 그쵸?
0: 오죠, 오죠. 안 겪고 싶지만, 뭐, 저도 겪었고, 저는 사실 창업하고 나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긴 있었어요. 너무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거의 자영업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1: 예.
0: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딱 기억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을 때, 2022년 말.
1: 얼마 전이잖아요.
0: 네. 그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광고 시장이 많이 죽었고요.
1: 예.
0: 그리고 광고 쪽 많이 지갑을 닫고 고금리로 넘어가면서 투자 다안 하고 경제 쪽에서 콘텐츠 하는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도 이제 지갑이 좀 말라서 직원들의 월급은 줘야 되는데 또 회사 연차가 쌓여서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개인 대출 받아가지고 메꿨던 적이 있거든요.
1: 월급을 줘봐야 돼요. 사람을 월급 주면서 써보면
0: 네.
1: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돈
0: 가장
1: 무서운 것도
0: 빠르게.
1: 알고, 그쵸? 진짜 배우는 거 많은데.
0: 두 가지 추천. 주거 독립 그리고 사업해 보는 거.
1: 그러니까, 진짜 해봐야 돼요.
0: 경제 가장 빠르게 배우는 법입니다.
1: 그쵸?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
0: 완전 달라요.
1: 월급을 한번 줘보면.
0: 세금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저희 세금 얘기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뼈에 새기는 그런 세금 공부를 할수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0: 경험을 해 주셨으니까 또 지금은 경제 전문가가 되셔서 야, 이런 아픔들, 고생들 다 몸으로 경험해 본게 진짜 큰,
1: 많은 도움이
0: 도움이
1: 됩니다.
0: 됐다. 그쵸?
1: 네.
0: 그러네요.
1: 빚을 한, 뭐, 1년 정도 갚았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저축 투자하고 대출 상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0: 예.
1: 저축 투자 안 하고 빚부터 갚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0: 예.
1: 몇달 동안 빚만 갚는 거예요, 계속. 최대한 많이. 이제 부업해서라도, 뭐, 다른 데 강연을 가서라도, 최대한 대출 상환 쪽으로 돈을 밀어
0: 맞아요.
1: 넣었더니, 그래도 좀 늦지 않게 다시 제로로 올수 있었습니다.
0: 어우, 다행이네요. 그게 언제예요, 선생님은?
1: 그게 2022년도에 이슈가 있었으니까 2023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복리를 얘기했잖아요.
0: 예.
1: 복리는 그 중간에 힘을 빼지 않고 쭉 갔을 때 복리가 쌓이는 건데
0: 예.
1: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훅
0: 끊으면,
1: 끊으면 다시
0: 맞아요.
1: 제로예요.
0: 처음부터 다시 하는
1: 네.
0: 거야, 맞아.
1: 힘이 좀 빠지긴 해요. 하지만 그전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0: 그렇지.
1: 다시 하면 돼. 나만의
0: 그때가 뭐
1: 기준
0: 제일,
1: 원년. 네.
0: 맞아요. 그러시는 거고. 비상금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아주
1: 맞아요.
0: 절실하게 느끼셨다 그랬어요. 비상금 얘기는
1: 엄청나죠.
0: 지금도, 지금까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한번더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이건 정말 추석 맞이 여러분들께 하는 장소는 맞습니다. 이거는 비상금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대출이 있던 아니면은 뭐내집 마련하는 중이든 그 나중이든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상시를 위한 자금이고요. 소득이 줄었거나 끊겼을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이세 가지 경우를 위해서 대비해 두는 별도의 통장입니다.
0: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도 예비비 뭐 이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1: 있어야 돼요.
0: 예.
1: 엄청 위험한 상태 될수 있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또 배운 것 중에서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에게 또 조언해 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사업은 일단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 뭔가 만들어서 출시하고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런 거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남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1: 맞아요.
0: 된다니까요.
1: 정말 이게 뭔지 너무 자신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아니 그 하다 못해서 돈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유튜브라도 영상 한번 만나서 조회수
1: 맞아요.
0: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1: 저도 당시에는 당시 플랫폼 유행했던 플랫폼에 제 영상 올리고 글 올렸던 게 지금 하는 일의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SNS에 이런 컨텐츠 올리고 사람들이 몇백 조회수, 좋아요도 아니고 조회수 몇백 나온 거면 지금 보면 아주 큰건 아닌데,
0: 예.
1: 와, 500명이 내 영상을 봤어? 20명이 내 글을 좋아요를 했어? 이걸 보고 자신감을 얻고 다음 스텝을 가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0: 맞아. 그거
1: 실패하더라도
0: 해보면
1: 소거할 수 있고.
0: 너무 다르다니까, 정말.
1: 네.
0: 이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1: 맞아요.
0: 세상이 참 호락호락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게임인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인데, 누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든, 매력적인 영상이든, 남들에게 호응을 더 받는, 지지를 받는 일을 누가 더 하는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게임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이 세상에다 문을 두들겨 보면 짜여진 판을 안다니까, 이해를
1: 맞아요.
0: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서도 느낌이 다를 수 있고,
1: 맞아요.
0: 그쵸? 공부가 필요한 직업을 좋아하면 또 공부가 왜 필요한지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내가 아는 세계에서만 자꾸 낚싯대를 던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0: 예.
1: 모르는 세계로 나가야 사실 더큰 물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제가 마침 오늘 한 뇌과학자분을 만났는데
0: 예.
1: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공 실패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 뇌의 관점에서 뇌가 학습하고 발전하는 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다. 네. 예상한 결과가 보통 성공을 예상하고 하잖아요.
0: 예.
1: 예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뇌가 뭔가 학습하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패를 했을 때 뇌가
0: 맞네.
1: 성장한다는 거예요.
0: 그래야지 뇌도 좀 자극이 돼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쌤이 우리 바다님들한테 했었던 얘기는 사업해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를 한번 겪어봐야
1: 맞아요.
0: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빠한테 지금 100억만 땡겨주세요. 큰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문을 한번 두들겨보는, 그거는
1: 맞습니다.
0: 20대 특권이라고 제도 얘기했었던 게 뭐든 실패 해도 되는 유일한 시기니까 그때 많은 일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 청년 박진영 선생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FX의 노래입니다. Red Light.

0: FXL 레드라이트 빨간불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경제 공부는요, 명절을 맞이해서 잔소리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과거에 쯤 다녀왔고, 이번에는 미래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문을 여는 돈돈 극장입니다. 돈돈 극장! 엄마, 엄마 있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또.
1: 아들이구나. 그래. 무슨 일이니?
0: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카드 쓰는데 왜 저는 카드 안 줘요? 저도 엄마 카드 쓰고 싶어요.
1: 그건 엄마가 이미 설명했잖아.
0: 제가 누구예요? 박진영 아들인데 제가 알아서 경제관념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카드 주세요. 상상만 해도 귀여운 얼굴.

0: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똑똑똑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엄마 카드를 좀 달라. 지금 젖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엄마를 보고 엄마 나 엄마 카드 좀 주세요. 이렇게 초등학교
1: 와.
0: 1학년이거든요. 키는 121cm.
1: 와. 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0: 예.
1: 나중에 언젠가 이 장면을 떠올릴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자녀 계획 있으시죠?
1: 그쵸.
0: 그러면 진짜 얼마 한, 금방 겪으실 일 같은데요.
1: 그쵸.
0: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도 짜 보셨어요?
1: 사실, 로드맵은 있죠. 근데 이걸 너무 옆에서 많이 듣고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0: 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1: 어떻게
0: 거.
1: 해야 될지는 있었는데 누가 태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과연 이 방법론이 통할지 안 통할지.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로드맵은 있습니다.
0: 어떤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1: 뭐 예를 들면
0: 예.
1: 이제 다들 요즘 제 또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0: 예.
1: 10년에 걸쳐서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거든요. 증여하면서
0: 아.
1: 신고 다 해야 되고 이제
0: 2천만 원을 그냥 딱 주시게요? 야, 엄마 카드, 야, 무슨 또 카드를 쓴, 야, 그냥 2천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마다 뽑았어, 그럴
1: 엄마
0: 거예요?
1: 이러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0: 그게,
1: 저는
0: 예.
1: 일단 이건 빨리 줘야 돼요. 빨리 증여를 아기 때한 다음에, 왜냐면 그때 준 다음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적립식 매수를 할 거거든요.
0: 아, 애기 이름으로?
1: 아기 이름으로 계좌
0: 그러면
1: 만들어서
0: 그 계좌를 언제 주실 건데요?
1: 계좌를 주는 거는 성인 되고 줘야죠.
0: 그때까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1: 잘못 보여주면
0: 그거 애그
1: 엄마.
0: 공부 안 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된 그, 그러니까 너무 좀 주식 가치가 금방 오르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지 주식의 가치도 저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1: 우리 엄마가 경제 미디어 이제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 앞으로 얼마 해놨대.
0: 맞아.
1: 이런다는
0: 또
1: 거죠.
0: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숨겨놓고 성인이 딱 됐을 때, 아, 그것도 주면 안 되는데.
1: 그래서
0: 그거 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식 결혼시킨 다음에도 그 전세까지는 해주더라도 이게 아예 넘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찾아주지도
1: 와,
0: 않는다니까요.
1: 이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로드맵 폐기.
0: 폐기! 아,
1: 아들아,
0: 잘하셨습니다.
1: 미안하다.
0: 아니, 그거를 애 이름으로, 그 어차피 증여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애 이름으로 만들어놓는 놔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애가 이 정도면 경제관념이 있고, 혼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는데 곧바로 복구도 하고, 돈 무서운 줄 알아. 그때 딱!
1: 그쵸. 그쵸. 완전 지금
0: 완전
1: 잔소리
0: 지금.
1: 장군 대박이에요.
0: 그쵸. 오늘은 정승재 잔소리 특집입니다.
1: 생선님이 선생님에게.
0: 예.
1: 그래서 일단 초반에, 일단 로드맵 1단계는 10년에 걸쳐서 이제 두번 주는 거죠.
0: 예.
1: 주는데 이제 초반에 주고 그걸 이제 주식으로 증여하면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또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
1: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한 다음에 주식 사야 돼요.
0: 그렇지,
1: 그리고
0: 그러네.
1: 청약 통장도 이제 얼마씩 넣어주면서 가점 기간 다 확보해주고.
0: 그러네. 그거를 2천만 원을 넣어주는데 그 2천만 원이 막그 2억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1억 8천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1: 안
0: 되는
1: 내도 돼요. 현금으로
0: 거잖아요.
1: 주고 나서.
0: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구나. 단 중요한 것은 애기 정신 차릴 때까지 보여주면 안
1: 그게
0: 된다.
1: 너무 중요한데요?
0: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1: 살짝
0: 중요해요.
1: 아찔했어요,
0: 공부 안
1: 지금.
0: 해요. 엄마, 아이 그냥 한명 고용해가지고 2차 방식 풀라 그러면 되지. 내가 왜 풀어? 난 사장이 될 사람이야. 이러면 안
1: 와,
0: 되잖아.
1: 절대 안 돼.
0: 안 돼요. 2차 방식 풀어야지. 큰일 납니다.
1: 큰일 나겠네요.
0: 큰일
1: 그
0: 납니다.
1: 제 안에 또 소비 요정이 있다 했잖아요. 막무가내 그 소비 요정이 있기 때문에 그 JYP가 만약에 20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계좌, 청약 통장, 또 일반 주식 계좌 이런 것들 다차 있는 거 받았다? 정신 못 차리고 썼을 것 같아요.
0: 아유,
1: 안
0: 그럼요.
1: 될.
0: 그게 유전, 무조건
1: 무조건
0: 내려,
1: 유전이야.
0: 아빠부터 시작해서 박진영 그 밑에
1: 와.
0: 개까지 간다니까요.
1: 큰일인데요?
0: 큰일
1: 절대 안
0: 납니다.
1: 되겠다, 이거.
0: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장범준이 부른 노래입니다.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0: 장범준이 부르는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 과거로도 가보고요, 미래로도 가봤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러면서 안타까운 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진영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조금 이거 알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거.
1: 사실 가장 기본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0: 예. 아, 적금 중요하죠.
1: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넣어서 만기까지 채워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잖아요.
0: 예.
1: 은행 가면은 개설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하고도 편리한 저축을 위한 도구인데요.
0: 예.
1: 처음 이걸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돈 들어오면은 쓰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금으로 넣는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는다.
0: 그게 너무 중도 해지가 너무 세.
1: 3명 중에 한 명은 해지한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0: 예.

0: 저축은 이자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거든요. 매일 아침 택시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리고 건강한 아침 먹는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1: 야,
0: 네.
1: 아니 그 멘트가 난 너무 좋은데요. 이자를 바라해서 적금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자.
0: 네.
1: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위해서 하는 게 적금이다.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고 이제 이자 별로 안 되는데 뭐하러 적금 부어요? 이게 아니라 습관을 그렇게 들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돈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동을 만약에 해야 된다. 운동이랑 비유를 하면은 매일매일 하는 체조 같은 거예요. 우리 수학도 저는 수리 영역일 때 수리를 정말 못했는데, 수학을 못했는데 4점짜리 풀려면 2점짜리 문제도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응용만 하고 있고 기본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을 계속 문제은행으로 연습하는 것처럼 적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기를
1: 기본
0: 계속 닦는 거죠.
1: 돈에 대한 기본기를 적금으로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예금도 중요하고 적금도 중요하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딱 하나 과거의 나한테 하고 싶은 말더 있으면 뭘까요?
0: 딱 하나, 정말 하나. 절대 비교하지 말지어다.
1: 비교하지
0: 네.
1: 말자.
0: 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돈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1: 그거 그럼 인별그램만 끊으면 돼요.
0: 맞아요. 그게 정말 힘들게
1: 맞아요.
0: 만들어요. 사실 시각적으로 아예
1: 맞아.
0: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시각
1: 그러니까.
0: 정보로 비교를 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0대, 40대 나중에 점점 친구들 소식이 들려오고, 한 친구가 어디 반도체 회사에 다닌대, 라는 정보만 알고 있는데 그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 뉴스를 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 맞아.
0: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1: 자연스럽게. 아니, 또, 아니, 결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0: 네.
1: 쟤 이번에 어디서 한대? 그러면, 그런데? 남편 뭐 하는데? 막 이러면서.
0: 그니까요. 맞아,
1: 그쵸?
0: 맞아요.
1: 그렇게 되잖아요,
0: 네. 해석이
1: 자연스럽게.
0: 된다니까요. 그래서
1: 맞아.
0: 돈은 비교하기 너무 좋은, 너무 쉬운 어떤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잔액만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말고, 그저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목적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항상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돈 열심히 모으고 불려가는 거잖아요. 좋은
1: 맞아요.
0: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시간 잘 보내려고 하는 거인 만큼, 남의 통장에 관심 끄고, 비교하지 맙시다. 내 길을 갑시다.
1: 남의 통장에 관심 끄고 내가 스스로 정했던 그 루틴대로만 쭉 가면 되는 거지.
0: 네.
1: 괜히 또막 해가지고 중간에 아, 이거 소용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쵸?
0: 그게 두 가지예요.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막 쓰거나 아니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요.
1: 맞아.
0: 갑자기 어떤 주식 급등주 이런 거 주식 정보 보면서 막 큰돈 넣고 이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아, 돈 쳐다보기도 싫고 힘들어져요. 안 됩니다.
1: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와, 벌써 한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오늘 과거에 나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한 시간 어떠셨어요, 선생님?
0: 아, 너무 진영이가 진영이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과거의 진영이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이켜도 안 가라고 할 정도로 내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고 하지만 평행 세계에서 또 어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진영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진영이에게 지금의 이 메아리가 닿는다면 귀를 후비적 할 정도로는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이고,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바다님들 연휴에 현실에서는 잔소리 그만 듣고 맛있는 송편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는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0: 안녕히
1: 가세요.
0: 계세요.
1: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싱 스트리트의 업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싱 스트리트의 업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선님의 선생님 시간에는 과거로 많이 가봤잖아요. 황유민 바다님이 오랜만에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과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님이랑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서 노래 신청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이거랑요.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들었었던 것도 다시 들을 때는 뭔가 와닿는 그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겠죠, 뭐,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쵸? 신청해주신 노래, 경서 예지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가치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진화입니다. 진화. 우리는 침팬지나 고릴라랑 다르게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진화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사용하고 만들 수 있게 됐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뇌가 고도로 발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늘 필요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명절날이나 쉬는 날 먹고 누워서 푹 쉬고 싶은 그런 욕망, 저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우리가 진화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먹고 바로 누워도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왜 또 이런 거는 진화가 안 되고 그대로인지. 추석을 앞두고 이런 넋두리를 해봅니다. 하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진화를 한다면 우리는 끝도 없이 게을러지고 또 나약해지겠죠?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악뮤의 프라이의 꿈, 스텔라장의 톡톡이었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9월 23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내일요, 학교 안 가요. 기분 갑자기 좋아지셨죠? 내일 하루 즐겁게 보내고 밤 10시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요, 해정승재 크로스 바다님들을 만나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레니 크레비치의 노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노래 들으면서 바다님들과 인사 나누죠.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멕시코 북부 치와와 사막에서 100년 넘게 사라졌던 들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멕시코 환경단체들이 주도해서 코아우일라 주의 쿠아트로 시에네가스 자연보호구역에 들소 47마리를 방사한 것이요. 그 후 몇 달 만에 토양 상태가 개선되었고요. 식물 종이 늘어났답니다. 퓨마, 스라소니, 패커리 같은 야생동물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들소떼가 풀을 뜯고 씨앗을 퍼뜨리고 땅을 밟아 다지고 배설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 덕분이랍니다. 전문가들은 들소를 생태계의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킹 이승열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비행. 오늘 첫 곡, 멕시코의 릴라 다운스, 스페인의 니나 파스토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솔레다드가 함께한 라 라이스 데 미 티에라, 내 고향의 뿌리였습니다. 이 실험적으로 원래 거기 살았고 원래 거기 있어야 하는 종을 원주 종이죠.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작년부터 시도가 된것 같아요. 그 지역의 규모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보호구역 2억 5천만 평, 서울 면적의 1.4배 되는 크기라는데요. 그 중에서 1200만 평 정도 되는 건조한 지역이요. 사막화가 됐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석회 사막이라고 하는데 석고 사막이네요. 석고 사막. 뭐 동식물 수백 종 멸종 위기에 처했고 특히나 뭐한 200년 전부터 유명하잖아요. 왜 북미 지역에서 이 바이슨, 들소가 절멸된 그런 역사는. 그래서 이 44마리 정도면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면 이 개체 수가 늘어나면 이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될것 같다라는 잘 모르지만 좋은 소식이다. 그런 느낌이지요.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얼티모가 부르는 뚜도 전부, 이어서 블랑코 앤 미나의 Un Briciolo di Allegria, 작은 기쁨, 두 곡입니다.

Italia y en tu caso Blanco va Mina y dueta un briciolo di allegria 작은 기쁨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 가수 울티모의 투도 전부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퀴즈 9월 23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파리 클럽 씬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음악의 트렌드를 주도한 전자 댄스 음악과 관련 문화를 지칭하는 스타일, 프렌치 터치를 만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프렌치 터치에는 무엇이 남아있나? 지난 9월 15일 유로뉴스.com 프랑스 문화 섹션에 게재된 특집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논조는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프랑스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은 전자음악이자 문화운동 프렌치 터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운동으로서의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스트리밍 세대들에겐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 여겨진다. 프렌치 터치의 구심점 프랑스 전자음악이 국가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이렇게요. 하지만 세계 음악의 더 넓은 역사로 시야를 넓히면서 이 논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의 음악 운동은 주변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문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프렌치 터치는 그 운동 자체의 침체와 진부함을 벗어나고자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음악 세대는 프렌치 터치의 유산을 포용하면서도 거기에서 갇히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되찾으며 결론을 맺습니다. 프렌치 터치의 유행은 끝났지만 그 정신과 사운드는 지금 전자음악의 DNA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프렌치 터치만의 이야기일까요?

프렌치 터치는 프렌치 하우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하우스 음악은 4박자 비트에 디스코, 소울, 펑크를 결합,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만든 전자 댄스 음악의 일종이죠. 1987년 7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클럽 라팔라스에서 프랑스의 하우스 음악 콘셉트의 파티를 기억하면서 이 프렌치 터치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다는데요. 이 파티에 참석한 DJ 중에는 이후 프렌치 터치를 대표하게 될 로랑 야그니에 그리고 데이빗 게타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한 하우스 뮤직이 프랑스에 가서 재탄생한 결과가 프렌치 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 하우스 뮤직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소 거친 드럼과 소울 스타일을 내세운 원조와 달리 프렌치 터치는 미국 펑크의 화려한 현악 섹션, 동일하게 반복되는 베이스라인과 리듬 패턴, 그리고 1970, 80년대 유로디스코의 유산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음역대는 통과시키고 높은 음역대는 깎아버리는 오디오 필터링 기법, 이렇게 조절된 음역대를 파도처럼

덜렁이게 만드는 효과인 페이저 기법으로 우주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프트 펑크를 위시한 프렌치 터치의 선구자들은 이런 기법을 거쳐 디스코의 아날로그한 감성을 세련되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샘플링의 미학을 빌려오는 것에서 창의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돈나부터 카냐 웨스트, 두알리파, 더 위켄드 등등 네로라 하는 영미권 스타들도 프렌치 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90년대 프랑스 클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새로운 전자 음악의 붐을 일으킨 프렌치 터치 만나봤습니다. 선구자 가운데 두 아티스트의 음악 소개했습니다. 1997년 다프트 펑크예요. 데뷔 앨범 홈워크, 수록곡 Around the World. 원곡 길이는 7분이 넘는데요. 오늘은 라디오 에딧 버전으로

0: 4분 정도의 길이로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이 시작하면서 그 바로 그 필터링 기법, 페이징 기법 들을 수 있었죠. 웅웅 되다가 선명해지면서 그 생동감을 느끼는 특유의 질감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뿌리가 미국 흑인 음악, 뭐 하우스나 디스코, 펑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작가들 스스로도 뭐 헌정의 의미로 이 홈워크라는 앨범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두 곡 다 미셸 공드리가 제작을 했죠. 연출을 했죠. 영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도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는 그런 무브먼트가 바로 프렌치 하우스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딱 오늘 들으신 이 곡 한 곡으로 대표되는, 왜냐 더 이상 곡을 만들지 않고 해체했기 때문에 신비감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다프트 펑크의 도마 방갈테르, 그리고 나머지 또 DJ 프로듀서인 알랑 브락스, 벤자몽 디아몽 세 사람이 함께한 Music Sounds Better With You, 역시 짧은 라디오 에딧 버전이었습니다. 여기도 샘플링이 들어갔죠. 차카칸의 81년도 페이트라는 곡에서의 기타 리프를 샘플링 했고요. 아까 뭐 필터링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곡에서는 프렌치 터치의 그 특유의 질감을 또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비트 크러싱, 그러니까 소리에 디지털 왜곡을 발생시켜서 의도적으로 거친 질감을 얻는 그런 선택, 프렌치 터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시그니처 사운드로 언급이 됩니다. 프렌치 터치, 카를라 브루니의 앨범 제목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 프렌치 터치와는 무관한 거죠. 유영주님께서 옛날 프렌치 터치를 가미한 다프트 펑크의 Around the World 최신곡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써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세계음악 키워드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죠. 브라질의 에라스모 카를로스의 바운지 아수갈, 슈갈로프 산,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유명한 산이죠. 관광지. 그리고 그의 파트너, 작곡 파트너인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데탈리스, 디테일이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1: Paisagem super tropical faz sucesso.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일랜드의 클라나드가 부르는 언가와반 흰 염소입니다. 아일랜드의 오래된 게이러 구전가요를 켈틱 포크밴드가 원형에 가깝게 재해석했습니다. 1975년 발표곡이죠. 평생 우리에 갇혀 살던 흰 염소 얘기인데요. 우리를 뛰쳐나가서 산골짜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붙잡힌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뭐 소소한 시골 염소 탈출 사건처럼 해석되지만 뒤로 가면 19세기의 아일랜드 상황이 참 어려웠구나, 서글픈 풍자극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서쪽 골짜기에 흰 염소가 살았다.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도 100년 하고도 며칠을 그곳에 살았었다. 마침내 늙음이 이 염소를 찾아왔다. 안개 속 작은 우리에 갇혀있던 흰 염소는 성 요한 축일이 되자 달아나 버렸다. 오솔길을 따라 큰 길로 내달렸고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쫓는 자는 청년 돈 후 뿐이었다. 흰 염소는 청년의 점심 도시락과 소스까지 먹어치웠다. 돈 후가 손에 쥔 건 커다란 가시 몽둥이. 그는 산마루까지 쫓아가선 그 몽둥이로 염소를 내리쳤다. 하지만 물개처럼 매끈하면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흰 염소는 아프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황무지에 헤더 새순, 향기로운 풀, 물오른 나뭇가지, 블랙손 열매와 덤불, 푸른 갈대, 약초와 나뭇잎, 산딸기와 작은 꽃봉오리까지 힘염

저는 보이는 대로 모조리 먹어치웠다. 지주 스피츠에게 집세를 낼 때가 돼서 마을로 내려갔다. 밤새 쫓겨날까봐 그나마 먹던 풀조차 못 먹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 로스쿨에서 자유롭게 보낸 밤은 즐거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몰려온 사람들이 흰 염소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아일랜드 그룹 플라나드의 1975년 곡 언가우어반 신념소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기근을 맞이한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어떻게든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도 어른거리고 소장료 안 낸다고 두들겨 패는 경찰의 몽둥이도 떠올려지고 아무튼 최 작가가 고충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게 구전가요라서 노랫말의 버전도 여럿이고 최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한 노랫말을 채택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일랜드 계라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부시의 무나나 헤이렌, 아일랜드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케이트 부시의 나나 아일랜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카페 벨로즈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종용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이어집니다. 2부에서요. 역시 마무리도 아일랜드의 그룹 얼탄의 음악입니다. Green Grow the Rushes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얼 클루의 86년도 라이프 스토리즈 음반 수록곡 The Traveler 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 들려야죠. 홈페이지 게시판에 청취자 조운용님이 신청곡 남기셨고요. 재밌는 사연도 올려주셨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가끔 참고합니다. 이 노래도 틀어주실 수 있으실지요? 이렇게 또 운을 떼시면서 일본의 일렉트로닉 팝 유닛 YMCK의 노래 제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제목이 원래 좀 기네요. 파스텔 캔디는 악마의 속삭임. 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일본 음악도 꺼리지 않고 잘 선곡해 주시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프로와 M본부의 영화 음악을 제외하고는 일본 음악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종종 찾아주셔서요. 오늘 별 따셨네요. 저희가 틀겠습니다. 말씀하신 파스텔 캔디는 악마의 속삭임, YMCK 노래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룡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추석이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1: 네. 네.
0: 이 짧은 연휴 앞두고 그 도쿄를 다녀오셨어요.
1: 아, 네.
0: LP 디깅 여행이었죠?
1: 네, 출장. 네. 네,
0: 출장.
1: 네.
0: 여행이 아니라 출장으로 치는군요.
1: 네.
0: 그럼 비용 처리 다 하시나요? 아, 뭐.
1: 스스로 합니다.
0: 비용 같구나. 그 거기 가가지고 뭐 지난 두 시간 지난 두 번이었나요? 그 LP바 사장님 시리즈.
1: 네, 아니요, 세 번 했고 이번이 네 번째.
0: 네 번째죠 벌써. 네. LP바 좀 다녀오셨나요?
1: 아, 지금 LP바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못 올 뻔했고요.
0: 네. 아, 비 많이 왔잖아요.
1: 네, 월요일 날 그 네. 도쿄를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네. 태풍이 와서 네. 월요일 날 모든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네.
0: 그럴 것 같더라. 네. 뉴스 보니까.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대체편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분명히 사람들이 출발을 하겠지만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정말
0: 경쟁이 엄청났겠군요.
1: 한 2시간 정도 네. 통화 끝에
0: 항공사와 통화하면서
1: 이제 결국 변경을 해서 이걸 네. 그래서 가야 되나 무작정 가서 네. 앉아갖고 얘기를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0: 네.
1: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한 30분, 40분 통화하다가 예. 연결이 안 돼서 지치거든요.
0: 네네.
1: 그때 지치지
0: 마세요.
1: 그때 버티면
0: 네. 제가 바로
1: 제가 처음에 한 40분 통화하다가 예. 약간 화가 나서 끈 다음에 예. 아침을 먹고 또 한 30분 이렇게 연결하다가 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끊고 오후 1시쯤 되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당장 네네. 이제 어떡하지?
0: 예.
1: 초조하니까 1시간을 이제 연결해
0: 붙잡고
1: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처음에 한 시간 했으면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네. 보통 한 2, 30분 정도 견디다가 포기하는데.
1: 보통 포기할, 네.
0: 근데 보통 저도 그런 전화를 붙잡고 노력을 해본 기억이 몇 차례 있긴 한데 보통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다음에 전화할 겁니다.
1: 그거를
0: 거기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던데?
1: 아니 그렇지 네. 않아요. 항공사 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누군가가 연결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0: 네네. 네, 네. 네.
1: 하여튼 뭐
0: 버텨라. 네, 한 시간 정도는
1: 네. 고진감래.
0: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잘 타고 오셨는데
1: 네.
0: LP 바는 문제가 아니고 그 LP 디깅의 네. 수확은 좀 어떠셨어요?
1: 지금 뭐 네, 그 뒤에 막 일정이 많아서 아직 네. 잘 풀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0: 풀러 보지도
1: 네.
0: 아, 알겠습니다. 그 LP 디깅을 또 다녀오셨고 음악을 공유하고 음미할 수 있으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는 박종룡 씨지만 LP 디깅도 마다하지 않고 멀리 달려가는 네. 박종룡 씨 오셨는데 오늘 첫 곡 역시 그 같은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마지막이고요. 네.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박정용의 신청곡이고
0: 네.
1: 제가 오늘 곡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명절이고 해서 무려 일곱 곡을 가져왔고
0: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네요.
1: 약간 네. 컨셉이 LP바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0: 어떤 거죠?
1: 그냥 노래가 많이 나올 거고요.
0: 네.
1: 뭐 이렇게 대화는 많이 적을 거고 아, 설명은 네. 사실 뭐 LP바에서 곡 설명하고 이런 거 네. 촌스럽잖아요.
0: 싫어하나? 예전에는 그게 좀 각광받는 시절이 있었죠.
1: 그 시절이 유니크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유니크한데 네. 어쨌든 두 곡 그다음에 마지막 한 곡 해서
0: 네.
1: 한 일곱 곡을 네. 명절 맞이로 네.
0: 알겠습니다. 묶어서 쌍으로 두 곡씩 세 번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한 곡으로 피날레. 첫 번째 묶음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요거는 이제 제가 LP바에서 자주 신청하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고요.
0: 네.
1: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적당한 무드?
0: 무드.
1: 적당한 그루브?
0: 네.
1: 그러니까 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나만의 취향을 뾰족하게 드러내지 않는
0: 네.
1: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좋은데? 무슨 네. 곡이지?
0: 네.
1: 라고 할 만한
0: 예전에는 그 마케팅 언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드송 막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1: 그거는 음악들을. 이제 약간 좀 느끼해지는 걸
0: 색소폰 나오고
1: 그런데
0: 예.
1: 요즘은 그런 느낌 무드를 그런 느낌보다는
0: 네.
1: 뭐 바이브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이브. 그러네. 바이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0: 어떤 진동이지? 이게 뭐 이러면서 느끼는 거.
1: 오늘 스튜디오 바이브 좋은데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뭐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 곡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 선곡을 했던 곡입니다.
0: 네.
1: 노버트 팔머의 Every Kind of People이고요. 뭐 노버트 팔머는 뭐 영화 친구에서 그 부산 거리를 막 뛰어갈 때 나오는 Bad Case of Loving You.
0: 맞아요. 우타락탁 우타락.
1: 그렇죠. 네. 그걸로 워낙 유명한 가수인데 사실은 이 곡이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제일 사랑받는 노버트 팔머의 뭔가 약간 명곡, 숨은 명곡 같은 곡이고요.
0: Addicted to Love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 그게 이제 워낙, 빌보드 1위하고 가장 큰 히트곡이었는데
0: 뮤비가 워낙 또
1: 그렇죠. 멋있었죠.
0: 파격적이라서.
1: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히트한 곡이 막 인기를 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0: 그렇구나.
1: 네, 근데 Addicted to Love가 그렇게 한국에선 반응이 없었던
0: 없었어요?
1: 걸로 네, 기억을
0: 하고. 뮤비가 그렇게 멋있었는데도
1: 뮤비도 약간 미국 취향
0: 미국 취향이었나
1: 봐요. 네.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연이어서 소개를 할 곡이 밥 웰치라고요.
0: 네.
1: 밥 웰치도 한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0: 잭 웰치는 많이 할 것 같은데.
1: 아, 네. 같은 웰치, 웰치스네요. 웰치스. 네,
0: 책을 많이 사 보셨을 것 같은데.
1: 네. 밥 웰치는 뭐 플리트 우드맥의 이제 멤버죠.
0: 네.
1: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나가서 혼자 솔로 앨범을 낸 밥 웰치의 Sentimental Lady라는 곡이고요. 1977년도 앨범에 수록된데 사실은 이 Sentimental Lady가 플리트 우드맥의 1972년 앨범에 수록됐던 거를
0: 아, 이 사람이 플리트 우드맥 출신이죠?
1: 네, 플리트 우드맥 출신인데 본인이 이제 솔로로 나가서 다시 이제 불렀는데요. 사실 이 앨범에 뭐 믹 플리트 우드 또는 뭐 크리스탄 맥비, 린제이 버킹엄 사실은 사이가 좋았었나 봐요.
0: 그러게요. 네, 탈퇴했는데도
1: 탈퇴했는데도 솔로 앨범 좋아졌구나. 나오는데 사실상 플리트 우드맥 멤버들이 다 참여해서 앨범을 만들어줘서 뭐 이럴 거면 왜 나왔나 싶기도 한데
0: 나와서 좀 솔로는 좀 각광을 받았어요.
1: 아예 인기는 있었죠.
0: 그렇구나.
1: 네, 네, 인기는 있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인기는 아니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밥 웰치의 요 센티멘털 레이디도 제가 아주 자주 LP바에서
0: 신청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1: 성공률 많이 높고요.
0: 괜찮아요.
1: 딱 하면 이제 음악을 아는 LP바 사장님들은 좀 안 해? 이러면서
0: 눈빛을 보내주시나요?
1: 눈빛을 보내주면서
0: 상급자야 이러면서
1: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LP바 무드에 바이브에 아주 어울립니다. 네.
0: 그럼 첫 묶음은 좋은 바이브, 좋은 무드로 시작하는 조합입니다. 로버트 파머의 Every Kind of People 그리고 밥 웰치의 Sentimental Lady까지 두 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이고요. 네 번째로 LP팝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그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용의 그 개인적인 신청곡이라고 오늘 또 부제를 달아주셨어요.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로버트 파머, 영국 가수 로버트 파머의 Every Kind of People. 이게 연도는 70년도인가? 79년도 음반에서
1: 네,
0: 들어봤고요.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밥 웰치의 역시 72년도 음반에서 Sentimental La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뭐 너무 일곱 곡이라 부담스러우셨던지 얘기를 뭐 적당히 푸신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으면 천천히
1: 아, 네.
0: 많이 풀어주세요.
1: 아, 이 하여튼 그요 리스트를 좀잘 적으셔서 진짜 나중에
0: 시험해봐요.
1: LP바에서 한번 테스트 하시면 그 소위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말처럼 꺼드럭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혹시라도 메모지에 적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고요. 약간 외워가시거나 이게 좋죠. 이게 뭔가 내가 늘
0: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1: 아 그건
0: 이거
1: 좀
0: 이렇게 뭐
1: 그렇고요.
0: 베끼고 이런
1: 그렇죠. 약간 뭐
0: 건,
1: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장님 저늘 먹던 거요. 뭐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1: 싹 일필휘지로. 이렇게 딱 로버트 팔머, Every Kind of People 스펠링 한두 개 틀려도 돼. 오히려.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0: 또
1: 그건 좀
0: 막주막 눌렀으면서 막
1: 아,
0: 이런 건안
1: 네.
0: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오미셀님께서 너무 좋았는데 이 마지막 회네요. LP바 플레이리스트 모아놓고 있습니다.
1: 네.
0: LP 카페에서도 써먹어 보려고요.
1: 장담은 못 합니다.
0: 아, 왜 LP 카페는 좀 다른가요?
1: 아니, 뭐 근데 같은 혼용해서 쓰신 것 같아요.
0: 혼용해서 쓸수 있는 거죠?
1: 네.
0: 박정용 처방은. 7108님께서 LP바에서는 적절한 바이브가 좋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바이브가 좋을까요?
1: 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이브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 뭐 그냥 좋은 바이브라고 답하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LP바 사장님께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그런 신박한 기획. 이제 오늘 마지막 회고요. 네 번째 시간. 박정용의 개인 신청곡으로 일곱 곡 모아오셨고요. 두곡 지나가고 이제
1: 네.
0: 세 번째, 네 번째 묶음.
1: 네. 두 번째 두 곡은 둘다 굳이 표현하면 약간 찌질한 감성의 락 발라드고요.
0: 이거 좋은 바이브 아닐 것
1: 아,
0: 같은데.
1: 좋은 바이브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이상하게 어울립니다.
0: 이게
1: 이런
0: 어울려요.
1: 곡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바에 가서 그냥 30분 정도 하드한 락앤롤이나 헤비메탈을 들으면 지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0: 너무 강력한
1: 그쵸. 근데
0: 자신감.
1: 갑자기 또 너무 막팝 느끼한 R&B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어색한데 오늘 이제 이어서 소개할 이두 곡처럼 아 이게 뭔가 락이기도 하고 발라드이기도 하고 뭔가
0: 어중간한.
1: 어중간하지만 되게 진솔한 어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좀 찌질한 감성의 이런 노래들이 가슴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맞아. 찌질함인데도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아요.
1: 많죠?

0: 아주 많죠.
1: 그러니까 그 중에 네. 한 분이신가요? 이분?
0: 네, 근데 사실 이 둘 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첫 번째 팀은 일스라는 팀이고요.
1: 자, 뱀장어들.
0: 네, 사실은 뭐 락밴드이긴 한데 싱어송라이터인 마크 올리버 에버렛의 솔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고요.
1: 네.
0: 저희가 그 E라고 부르죠.
1: 맞아요.
0: 그래, 네. 그래서 일스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일스의 That Look You Give That Guy라는 곡인데요.
1: 네.
0: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네가 그 남자에게 보내는 그 눈빛.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너무 적나라해.
0: 아, 그러니까 가사 네. 뭐 딱 보시면 네.
1: 질투의 화신이 되는 질투의 이런 화신인데,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완전 자기 비하가 그냥 아주 쩝니다. 이
1: 그래, 나 정말 못났다.
0: 못났어.
1: 정말 나한테도 그런 눈빛 한 번만 주면
0: 한 번만
1: 안 돼?
0: 주면 안 되겠니? 네. 막 계속 그러는데, 이거를 곡도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이걸 계속 그러고 있는데,
1: 네.
0: 근데 뭔가 이렇게 나중에 점점 이렇게 서사가 설득이 되면서 네. 공감하게 돼요.
1: 사실 이런 기분 뭐 소시적
0: 저한테
1: 없었어요?
0: 저 쳐다보면서 묻지 마시고요. 저는 뭐 특별히 없어서.
1: 아, 그런가?
0: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집착하진 않거든요.
1: 네.
0: 네. 뭐 짝사랑을 당연히 해보긴 했는데.
1: 아니면 반대로.
0: 네.
1: 뭐 지금 뭐 부인이실 수도 있고 뭐 연인이.
0: 네.
1: 왜 저 여자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너 이런. 이런
0: 아 근데
1: 말을
0: 그러기가 힘든 게 제가 눈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어서
1: 눈빛이 안 보이는구나.
0: 눈빛이 그렇게 막 선명하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서요.
1: 비밀스럽게 쳐다보는군요.
0: 그거는 뭐 노코멘트.
1: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예. 일스의 노보케인
0: 네.
1: For the Soul.
0: 아, 그것도 네, 너무
1: 그거,
0: 좋죠.
1: 그거밖에 저는 네. 지금 떠오르는 곡이 없는데
0: 이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네. 2009년도 앨범인데요.
1: 네.
0: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앨범을 내고
1: 맞아요.
0: 계속 약간 여전히 이런 좀 찌질한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1: 네.
0: 연이어서 소개할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배 뮤지션인데 조나단 리치맨이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펑크 밴드인 더 모던 러버스라는 밴드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1: 네.
0: 한 30년, 40년 동안 뭔가 약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유지 굉장히 순수한 가사 그다음에 굉장히 미니멀한 연주, 연주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연주, 근데 굉장히 진솔한 어떤 음악을 유지해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1: 예전에 벨벳 언더그라운드 네. 같은 팀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 네. 20대 때, 아, 참 성의 없고.
0: 아, 성의 없고.
1: 네, 못한다.
0: 누구나 다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
1: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쓱 스치면서 들어보면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뭐 날고 기는 연주력보다 뭔가 더 뭐 그런 건가 같아요. 그러니까
0: 정말 딱 저는 네. 공감해요.
1: 예.
0: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펑크인데 막 너무 과격한 그런 펑크가 아니고요.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이 오늘 소개할 곡은 The Summer Feeling이라는 곡인데
1: 네.
0: 제가 여름에 꼭 여름 신청곡으로도 자주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곡입니다.
1: 곡 제목에 일단.
0: 네.
1: Summer Feeling이라는
0: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여름, 해변의 여름 그런 거와는 정 반대의 정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움을 아 옛날에 진짜 할 일 없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고 그때 너무 좋았어. 뭐 그냥 그런 정서의 노래인데
1: 순수하네요.
0: 순수하죠.
1: 네. 네. 아 지금 급 궁금해지는데
0: 네.
1: LP 바에서는
0: 네.
1: 그 팝이나 뭐 해외곡의 비율, 신청곡 비율과 국내 아티스트의 곡의 비율 어느 정도 돼요?
0: 근데 그거는 가게마다 너무 달라서
1: 성향마다
0: 네, 성향마다 너무 달려요. 달라서 요즘은 한국 음악만 트는 뭐 LP 바도 있고요.
1: 있어요.
0: 소위 말해서 음악 카페라고 해서 1980년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1: 그러면
0: 거기는 주로 동아기의 음악만 틀어요. 근데 그 곡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1: 너무 확실한데요.
0: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에 네.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예측이 되잖아요.
1: 그 상호만 보고 그걸 예측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거니까.
0: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알려지니까 네. 뭔가 약간 그거를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뾰족뾰족한 네. 컨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럼 카페 벨로주 초창기에
0: 네.
1: 런칭을 하셨을 때는
0: 네.
1: 브라질 80 뭐 이런 아, 기획이었나요?
0: 그러지 않았고 네. 그 카페 벨로 처음에는 네. 처음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1: 뭐라고?
0: All kinds of music, 벨로주 이렇게.
1: 아, 본 것 같다.
0: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네. 다 틀었습니다.
1: 다. 네. 뭐 국산
0: 외산
1: 상관없이.
0: 뭐 외산, 일산 뭐 다.
1: 일산.
0: 네, 하여튼.
1: 좋고였어요.
0: 네. 일산이잖아요.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두 곡. Ilse, That Look You Give That Guy. 그리고 조나단 리치먼과

0: 박정용의 월드팝,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맨 밴드 이일스의 2009년도 곡 The Look You Give That Guy였습니다. 먼저 들은 곡이 그 곡이고 방금 들으신 곡은 1984년 조나탄 리치만과 그의 밴드 The Modern Lovers의 The That Summer Feeling까지 두 곡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조나단 리치만 and the Modern Lovers 네. 곡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또 우리 부산의 저명한 싱어송라이터 네, 김일두 씨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그 음악적 접점이나 뭐 그 어떤 그 영성 뭐 그런 네. 것이 좀 비슷해요.
1: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일두 씨도 펑크 밴드를 따라 또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포크 성향의 싱어송라이터를 하고 아 거친 것 같은데 네. 되게 순수하고
0: 순수하고 네. 묘한 느낌이었어요.
1: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조나단 리치맨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아마 일두 씨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네.
0: 그렇군요.
1: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묶음으로 넘어가 보죠.
1: 네. 예. 그 앞서도 사실 예. 막 그 흔히 저희가 LP바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강력한 락 음악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고요. 예. 그러니까 LP바에서 맨날 뭐 건스앤로지스, 데프레파드, AC/DC 만 나오면 예. 진짜
0: 망하죠.
1: 망하고요. 아, 예. 너무 힘듭니다. 네네네. 힘들고 그래서 오늘 좀

0: 다른 신청곡들로 갖고 왔고
1: 네네.
0: 그래서 이어서 소개할 두 곡은 LP바에서도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 있는데
1: 네.
0: 뭐 브루스 타임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발라드 타임.
1: 말도 안 꺼냈는데 무슨 브루스 타임.
0: 아 그러니까 예. 발라드 타임이고
1: 네.
0: LP바에서 잠시 조용할 때 함께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발라드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1: 이런 조절을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0: 하죠.
1: 예.
0: 하죠. 네.
1: 예. 좀 그리고 달리다가 쉬어주다가
0: 뭐. 네. 그때 적절한 신청곡을 딱 넣으면 이제
1: 바로 선택
0: 확률이 올라가고요.
1: 네.
0: 오늘 두 곡은 다음 두 곡은 첫 번째는 주디 씨라는
1: 네.
0: 가수인데 1944년 출생해서 1979년에 사망.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뒤늦게 재평가된 그런
1: 그렇군요.
0: 가수고
1: 네.
0: 크레용 엔젤이라는 곡인데
1: 네.
0: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뭐 한 다섯 곡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고요.
1: 네, 뭐 특별히 사연이 있어요?
0: 들어보시면
1: 네.
0: 뭔가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저는 이 노래를 꼭 괜히 각 잡고 딱 옆에 위스키 하나 놓고 일부러 각 잡고 듣습니다.
1: 아, 겨울 되면은 네. 의식처럼 이렇게
0: 의식처럼.
1: 또.
0: 네.
1: 그렇군요.
0: 좀 뭔가 약간 네. 신비하고 초월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네. 굉장히 또 순수한 포크 음악이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도 제가 몇 번 벤 모리슨을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그 북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거장이죠.
1: 네네.
0: 벤 모리슨의 1970년 발표된 문댄스라는 명반이 아마 가장 유명한 명반이자
1: 네.
0: 뭐 싱어송라이터 포크 쪽에서도 뭐 역사적인 명반인데
1: 네.
0: 그 앨범에 수록된 크레이지 러브라는 아주
1: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소품격인 발라드인데 네. 이 곡도 너무 좋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약간 두 곡이 다 저한테는 인생 발라드 네, 같은 곡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디 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의 71년도 음반에서 크레이온 엔젤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밴 모리슨의 문댄스 70년 음반에서 크레이지 러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영국의 거장 벤 모리슨 그의 문댄스 음반에서 골라오신 Crazy Love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주디 씰의 71년 음반에서 Crayon Angels였습니다. 쉬는 쉬어가는 그런 호흡으로
1: 네.
0: 발라딕한 바이브에
1: 네, 바이브에.
0: 자 오늘 피날레는 아주 기가 막힌 곡을 또
1: 예, 좀 특이한 곡이고 좀
0: 골라주셨습니다. 네.
1: 갑자기 음악이 바뀌는데 미국의 컨트리 음악 레전드 토비 키스의 I Love This Bar라는 곡을 골랐고요. 바와 관련된 음악을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근데
0: 그래요?
1: 이 곡이 딱 떠올랐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미국의 전형적인 동네 바 풍경을 노래 안에 다 담은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군상들을 다 이제 안에서 묘사하고 있고 곡 안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게이 노래가 너무 히트해서 미국에서는 토비 키스 I Love This Bar and Grill이라는
0: 또 사업을 하셨구나.
1: 실제 바 체인이 존재합니다. 그
0: 오,
1: 정도로 이게 상징적인 미국 바 문화의 상징적인 곡인데 승려 씨가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1: 그래서
0: 저는 뭐
1: 좋아하시나?
0: 인디 컨트리, 뭐 한태인 씨가 컨트리
1: 네,
0: 종종
1: 아,
0: 소개해
1: 그래요?
0: 줘서 거기에 좀 적응이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약간 뭐 컨트리 하면 애국주의적인 느낌도 있고
0: 약간 너무
1: 하지만
0: 아메리카
1: 아메리칸
0: 이런
1: 느낌이 있고 실제로
0: 주장이 있죠.
1: 그렇습니다. 막 카우보이 얘기도 나오고 트럭 운전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서민의 일상을 담은 굉장히 바 풍경을 묘사한 곡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곡을 대미를 장식하는 선곡을 네,
0: 그
1: 해봤습니다.
0: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도 약간 그런
1: 아,
0: 컨셉이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 군상들 막
1: 네.
0: 이야기하면서.
1: 그거보다 좀더 서민.
0: 아,
1: 네.
0: 좀더 서민이에요.
1: 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0월에 이제는 볼 텐데요. 10월에 뵈면은 디깅에 오신 뭐
1: 네.
0: 보물들도 좀 소개해
1: 네,
0: 주시기
1: 새로운
0: 바라고요.
1: 기획으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미국의 컨트리 거장 토비 키스의 I Love This Bar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Now,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の影響とか。
1: 違うし、ただ丁寧な暮らしを心がけようと。
0: どれくらい続くか楽しみだな。
2: 자, 지금 들으신 이 대화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중급 1번어에서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83페이지, 口に 馴染ませる.
2: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뭐, 나니 뭐.
3: 知ってるも何も昔一緒にバイトしたことあるよ.
2: 자, 知ってる も, 나니 뭐. 知ってる, 알고 있다. 근데 그 이상이다 라는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昔一緒にバイトしたことあるよ. 예전에 같이 알바한 적 있거든. 그러니까 아다 마다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知ってる も 나니 뭐. 昔 一緒に 바이토 했다 것도 알아요.
3: 驚いたも何も、小島はアメリカにいるとばかり思ってたからね。
2: 驚いた、놀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驚いたも何も 그러니까 그 이상이다. 즉 당연히 놀랐지. 고지마는 아메리카니 이르도 바까리 오모떼다 까라네. 미국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
3: 足の小指をぶつけたときは、痛いも何も涙が出るほどだったよ。
2: ぶつける、ぶりっちだ。ちょ、足の小指をぶつけたときは、발가락、새끼 발가락이죠? 小指니까。새끼 발가락을 부딪혔을 때는 痛いも何も。 아픈 건 두말할 것도 없고 涙가 내려오도 났대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아프다 그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다. 더하다 그 이상이다. 이따이 뭐 나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픈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따이 뭐 나니 뭐 涙가 내려오도 났다. 자, 그러면요 문장 완성하기 함께 해볼까요? 긴긴 가을밤은 무슨? 오빠는 1년 내내 게임만 하잖아. 긴긴 가을밤?
3: 秋の夜長も何も、お兄ちゃんは年中ゲームやってるだけじゃん。
2: 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하다?
3: 謝るも何も、僕は何も悪くないよ。
2: 謝るも何も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고. 아, 당연히 믿지. 내가 직접 이 눈으로 봤는 걸 믿다.
3: 信じるも何も、私がこの目で見たんだよ。
2: 당연히 믿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믿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 당연히 내가 믿지. 직접 이 눈으로 받는 걸 그런 느낌으로 말할 때 신지르모 나니모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84페이지 今日の 漢字
1: 오늘의 한자는 점을 모, 늦가을
0: 모슈 모슈とは 秋の終わり頃という意味で 晩秋とも言います
1: 모슈 이건 모추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추라고 하는 것은 秋の終わり頃 가을의 끝무렵이란 뜻으로 만슈도も言います. 만추라고도 합니다. 모슈라고 하는 거는요, 실생활에서 쓴다기보다는 문학적인 작품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슈, 만추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0: 크라스.
1: 크라스, 살다 생활하다라는 뜻이죠. 크라스.
0: 将来は海の近くで暮らしてみたいです.
1: 将来は 장래에는 海の 近く 바다 근처에서 暮らしてみたいです. 살아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そうですか?
0: そうですね。海が好きなので結構憧れるかもしれません。
1: 아, そうですか. 뭐 제주도とか 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韓国だったら.
0: そうですね。
1: 자, 이어서 해질녘 황혼.
0: 夕暮れ. 夕暮れの海は 昼間とは違った美しさがあります.
1: 夕暮れの海は 해질녘의 바다는 昼間とは낮과는 違った美しさ 다른 아름다움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浮き彫りになる.
0: 우끼보리니 나르. 우끼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각, 즉 숨겨져 있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부각되다 드러나다라고 할때 우끼보리니 나르라고 합니다.
1: 新しいシステムを導入してどうだった?
0: 새로운 시스템을 導入 시대에도 갖다 도입해 보니 어땠어?
1: 業務の無駄な部分が浮き彫りになって改善しやすくなったよ。
0: 業務の無駄な部分が浮き彫りになって업무에 무다다. 무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음, 즉 불필요한 부분이 浮き彫りになって뚜렷하게 드러나서 부각되어서 카이젠 시야스크 났대요. 개선하기 쉬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부각되었다,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할때 우키보리니 나루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죠.
1: 新しいシステムを導入してどうだった?業務の無駄な部分が浮き彫りになって改善しやすくなったよ。
0: 자, 두 번째로는요.
1: まんべんなく。
0: 만벤나크. 여기서요, 만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고르미 치는 것, 전반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벤나크는 전반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모양. 만벤나크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또 남김없이라고 할 때가요, 만벤나크라고 합니다.
1: 展望台から海も山も町もまんべんなく見渡せて最高でした。
0: 展望台から 전망대에서 바다도 산도 마치 마을도 만벤나크 미와타세테 사이코데시타. 미와타스 하면은 멀리 바라다보다. 그러니까 만벤나크 두루두루 구석구석까지 내려다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요.
1: 雨さえ降らなければもっと良かったのに。
0: 아메사에 불안하게레바. 비만 안 왔더라면 못도 요갔다노니 더 좋았을 텐데요.
1: いや、雨でもそれなりの趣があってよかったですよ。
0: 아니요. 아메 데모 비가 와도 소레나리노 오모무키가 아르. 오모무키 하면 운치 또는 멋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비가 와도 그 나름대로 오모무키가 아떼 운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지 않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내한 사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야 아메 데모 소레나리노 오모무키가 아떼 만벤나 그 이런 데ところが 미와타스테 사이코 데시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 展望台から海も山も町もまんべんなく見渡せて最高でした。雨さえ降らなければもっと良かったのに。いや、雨でもそれなりの趣があって良かったですよ。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3: Easy Writing.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아하하하. 오늘 배울 법문 재미있는데요. 제목은요? 什么呢?
1: 超市 签证. 这超市还要签证吗?
0: 일단 超市, 슈퍼마켓, 마트. 签证은 비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외국에 갈 때.
1: 对.
0: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로 그 나라에 갈 때 허가를 받았다.
1: 맞아요. 내가 국가 允许我入境.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도착하는 곳에서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할 때 받는 치엔정인데 마트에도 이게 치엔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따옴표로 했습니다.
1: 对, 引号.
0: 对. 그래서 마트 비자 과연 어떤 비자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마트 슈퍼마켓.
1: 超市.
0: 超市. 비자.
1: 签证.
0: 签证. 비자를 발급하다.
1: 반签证.
0: 반签证. 반이 이때는 이제 발급하다 이가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签证. 비자를 신청하다.
1: 申请签证.
0: 申请签证. 비자 신청. 申请. 신청하다. 비자를 연장하다.
1: 签证延期.
0: 延期가 연기하다. 그러니까 연장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签证延期. 여기서 지금 나온 반签证. 申请签证, 签证延期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국외로 갈 때
1: 对对对.
0: 받는 일종의 증명서.
1: 出境.
0: 예, 증빙 자료. 수속을 밟다.
1: 这个说是办.
0: 办. 뭐뭐 할 예정이다.
1: 打算.
0: 打算. 打算은 이제 명사를 쓰일 때는 계획이란 뜻도 있죠. 출국하다.
1: 出国.
0: 出国. 쇼핑하다.
1: 购物.
0: 购物, 구매, 물건을 구매하다 할 때 购物, SNS 등에 올리다, 공유하다.
1: 晒.
0: 晒.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1: 对对对. 这个不完全是分享的意思. 这个是 晒是有点炫耀的意思.
0: 그러니까요. 일단 그 分享은 分享이죠. 그 중에서 또 다른 어떤
1: 对对对对.
0: 약간 그 分享 중에서 뭔가 좀 뽐내고 싶을 때. 나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자랑하고 싶을 때.
1: 홍老师,这样一想的话,我们现在 SNS上面看到的这些东西大部分都是晒.
0: 그러니까요.
1: 对吧?
0: 네, 맞습니다. 자, 샤이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원래 샤이는 일광욕을 한다든지 뭔가 널다, 빨래를 널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샤이, 올리다, 공유하다 조금 있다 또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이용하여 덕을 보다 비를 붓다.
1: 蹭.
0: 蹭.
1: 我们上一次学习那个蹭车的时候,
0: 네.
1: 刮蹭的时候是另外一个意思。现在这个意思更常用哦。
0: 蹭이 이렇게 긁히다, 쓸리다도 있고요. 여기서는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데 아주 공짜로.
1: 네,对对对. 占便宜.
0: 주로 나의 노력은 거의 들이지 않고.
1: 没错.
0: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해서 덕을 볼 때 청.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카드.
1: 회원카.
0: 회원카. 가 카드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1: 必须.
0: 必须. 충분하지 않다.
1: 不够.
0: 不够. 존귀하다. 특별하다.
1: 尊贵.
0: 존귀입니다. 그대로 존귀. 이렇게 체험하다.
1: 体验.
0: 体验. 생활을 체험하다.
1: 体验生活.
0: 体验生活. 새로운 것을 체험하다.
1: 体验新事物.
0: 体验新事物. 한 바퀴.
1: 一圈.
0: 一圈. 회비.
1: 회费.
0: 회费. 회비. 그대로 회费. 분량.
1: 分量.
0: 分量. 분량. 양이 많다.
1: 分量大.
0: 分量大. 大를 썼습니다. 많다인데요. 크다라는 大를 썼어요. 양이 충분하다.
1: 分量足.
0: 分量足. 족하다. 충분하다. 足. 적합하다. 어울리다.
1: 适合.
0: 适合.

0: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你新办的签证，我看看。签证？什么签证？我最近没打算出国啊。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啊，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啊？这还可以蹭？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
2: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1: 体验一圈怎么样？你会办会员卡吗？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
3: 好像不太适合我。새로
0: 만든 비자 좀 보여줘.
4: 这个你新办的签证，来，我看看。
0: 니 신반다 새로 밟은 만든 여기서 이제 빤이 비자를 밟다, 그러니까 비자를 따낼 때 받을 때 쓰는 동사죠. 그래서 신반다 签证 새로 만든 그 签证 비자 와강한. 내가 좀 보자. 에잉? 비자? 무슨 비자? 나 요즘에 해외에 나갈 생각 없는데.
4: 签证？什么签证啊？我最近没打算出国。
0: 而且最近就去中国不要签证。
4: 哎呦，太方便了！而且最近中国来韩国的游客，如果有一些就是办的比较顺利的，有些人有10年的签证呢。是吗？10年多次往返。哦。哇。
0: 多爽啊！哦，十年，很多旅游的这个签证，很好，很好，很好。嗯，签证，비자，什么签证？뭔비자？我最近没打算，那이제요새没打算，뭔뭐할생각이없는데，계획이없는데，뭐出国呀？出国，해외여행이죠？哦，외국에나갈일이없는데，계획이없는데？에이，그 마트 비자 말이야. 거기 가서 장본거 위치에서 올렸잖아.
4: 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
0: 오, 是那个超市签证，超市签证，
4: 嗯。
0: 마트 비자, 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거기가서 물건 사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超市에서 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었겠죠. 니치나리 거우, 부스자의 펑이어 츄엔리, 에이, 인터넷, 그러니까 SNS에, 샤이러마? 올렸잖아. 이 샤이가 지금, 느낌표 되어 있죠. 조금 있다가, 느낌대로 말해, 여기서 갑니다. 샤이러마 그거 올렸잖아. 그러니까, 아, 그거, 친구 회원카드에 얹혀간 거야. 아, 那个是我, 蹭朋友的会员卡去的，那就说明这个会员卡，不是随便办的，
4: 看来不太好办，
0: 对吧？
4: 哦，可能
0: 哦
4: 是有一定的消费额度。
0: 哦哦，哦对
4: 就比如
0: 对，
4: 说，你这一年你买的东西不多，明年我不给你办了。
0: 哦对，没错，可能是有条件的，
4: 真是不喜欢这种超市。
0: 普通的会员卡，你只要去一次就行了，
4: 对，
0: 办卡。但是这个会员卡可能是需要这种
4: 消费额度的，
0: 条件的，对吧？你看，我蹭朋友的会员卡，내 카드가 아니라 친구의 카드에 얹혀갔다는 거, 친구 카드를 활용한 거죠. 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啊？뭐？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
4: 这个还可以蹭？
0: 这还可以蹭，그것도 같이 이렇게 얹혀서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 같이 회원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4: 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
0: 그러니까요. 不是说什么什么吗？뭐뭐 아니니? 뭐 뭐잖아. 没有 회원카드, 회원카드 없으면 就不让进吗？들어갈 수 없다. 让进 들어갈 수 있다. 不让进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었어?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 다 모두가 회원일 필요는 없어.
4: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

0: 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
1: 说的也是，如果一家人在一起去，
0: 对对对
1: 哦，
0: 对
1: 对吧？
0: 对对，
1: 如果每个人都有会员卡才能够让进，那就，哎，
0: 那4个人要办4张吗？
1: 他们要干嘛？
0: 对，
1: 在外面等？这个没有道理 啊，
0: 对对对，
1: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반드시그러니까한 명, 그러니까회원카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不需要, 그런데 그걸 할 필요 없어. 每个人都是会员, 모든 사람이 회원일 필요는 없어. 오, 그럼 그 마트 비자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네.
0: 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
1: 尊贵라는 말을 썼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나 저거 超市, 그 마트 签证, 그 마트 비자가 不够 尊贵了. 뭐 이렇게 대단히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不够 尊贵了. 하하하. 그냥 마트지 뭐 특별하고 말고 어딨어.
0: 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1: 하하하. 就是个 超市, 그냥 마트지. 바로 마트야. 就是个 超市. 跟 尊不尊贵, 에뭐 특별하고 말고가 요 什么 关系? 그런 게 어딨어?
0: 那你为什么晒朋友圈呢？
1: 아뭐 자기가 특별한 물건을 사는 거일 수도 있겠죠?
0: 或者说，那个超市确实是可能，办会员卡有一些条件，就像我们刚
1: 对，
0: 才说的，
1: 可能条件这个稍微高一点。
0: 对，不是所有的人都能够很轻易的满足这个条件。
1: 对，한 바퀴 돌아보니 어때? 회원권 만들 거야?
0: 体验一圈怎么样啊？你会办会员卡吗？
1: 体验一圈，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怎么样? 어때? 네 회반 회원 가마? 너는 회원 카드 너도 만들 거야? 모르겠어. 회비도 비싸고 물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0: 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好像不太适合我。
1: 不知道，모르겠어. 회비 挺贵的，그렇죠? 이 티어드야. 회비가
0: 会费
1: 비싸.
0: 贵。
1: 회비 挺贵的. 동시 분량, 물건도 이렇게 한개두개 낱개로 살수 있는 건 별로 없고 한 묶음. 동시 분량
0: 对。
1: 又大또 많아요. 그런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냥 이거는 생활 에이 매우
0: 对，
1: 너무 필요.
0: 现在小家庭买这种大分量的这种
1: 对，
0: 东西，真的是很浪费。
1: 是，好像不太适合我。哎，그 나한테는 잘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냥 뭐 이后还是从朋友的卡进去就买
0: 也不
1: 点东
0: 错。
1: 西，就分分吧。
0: 对对对对对，现在这样的人很多。
1: 对，자 해설 볼까요? 82쪽입니다. 첫 번째, 청 빌붙다 공짜로 얻어먹다. 자신의 돈이나 노력은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공짜로 함께 이용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동료한테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
0: 今天中午我没带饭，跑到同事那儿蹭了一顿。
1: 그러니까 친구의 도시락을 조금 나눠서 같이 먹은 게 되는 거죠. 今天中午我没带饭,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요. 就跑到, 얼른 갔어요. 누구에게? 동시날, 동료에 가서 청러이돈 한 끼,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더워. 백화점에 가서 에어컨 좀 쐬자.
0: 太热了，咱们去百货公司蹭空调吧。
1: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백화점 시원하니까 청 콩条.
0: 不过蹭空调蹭着蹭着就想买东西了，也可能。
1: 그럴 수도 있죠.
0: 对，
1: 예, 청 저승. 咱们去百货公司蹭空调吧。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에어컨 좀 쐬자. 그는 늘 남의 차를 얻어타면서 자신은 한 번도 차를 몰고 출근하지 않는다.
0: 他老爱蹭别人的车，自己从来不开车上班，
1: 에이, 占便宜，占便
0: 占小
1: 宜。
0: 便宜。
1: 他老爱뭐뭐하기를늘 좋아합니다. 蹭别人的车，다른사람 차를 얻어 타면서 自己从来不开车，자신은 절대 운전으로 上班 출근하지 않습니다. 운전해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跟뭐뭐뭐뭐有什么关系？뭐와 무슨 상관이야？ 관계 없다라고 얘기할 때이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괜한 일로 걱정하지 마.
0: 这事儿跟你有什么关系啊？别跟着瞎操心了。
1: 这事儿跟你有什么关系？너랑관계없어。别跟着，따라서괜한일로瞎操心了。걱정하지 마. 그가 오늘 지각한 게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어? 늦게 일어난 게 분명해.
0: 他今天迟到跟天气有什么关系？明明就是起晚了。他今天迟到
1: 오늘 늦은 거죠. 跟 天气 날씨하고 有什么关系? 뭔 관계가 있어? 明明 분명히 확실히 就是起晚了 늦게 일어난 거야. 83쪽입니다. 心灵鸡汤.
0: 世界上有两样东西不可直视，一是太阳，二是人心。
1: 바로 직시할 수 없는 거 햇볕 못 보고요. 그리고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新办的签证，我看看。签证？什么签证？我最近没打算出国啊。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 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啊，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啊，这还可以蹭？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
3: 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2: 体验一圈怎么样？ 你会办会员卡吗？
3: 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好像不太适合我。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84쪽입니다. 물건이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정말 좋아.
0: 东西虽然贵。
1: 但质量确实好.东西虽然贵，虽然 A 但是 B죠. 비싸지만 质量 품질은 确实好. 좋아요. 그 마트는 분위기가 매우 독특해.
0: 那家超市的氛围很特别.氛围가
1: 분위기죠. 氛围很特别,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냥 둘러보기만 했는데 두 시간이 금방
0: 지나갔어.随便逛逛就过了两个小时.随便逛逛,
1: 그냥 한번 쓱 둘러봤는데. 过了两个小时, 두 시간이 지났다.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한가득 사게 돼.
0: 이进去就忍不住买了一堆.
1: 忍不住买, 참을 수가 없어요, 사는 걸로. 그 다음에 얼만큼? 买一堆. 한보따리, 한가득. 마트 비자라니 이 별명은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0: 超市签证,这个外号好像有点夸张了.
1: 外号, 별명이고요. 有点夸张了.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리다, 공유하다.
0: 쉐.
1: 말 그대로 이제 영어의 쉐어에서 나온 음역입니다. 쉐.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물건이나 정보 등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말하는데 자랑할 때 많이 씁니다. 선생님.
0: 这蛋糕真好看，等一下我拍张照。你又晒朋友圈？对呀，拍完就吃，你别急。行，手机先来。对对对，手机先吃，这在中国很流行。来来，手机先吃，手机先吃。그렇죠。
1: 핸드폰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손대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허가를 받고. 네. 开始。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0: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이에요. 파트5의 날이죠. 여러분이 이제 토익에 처음 접근하실 때 이제 제일 접근하기 좋은 파트가 파트 1, 2 그리고 5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잘하는 걸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난 7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3, 4 너무 길어서 안 들린다. 아, 이럴 때 잘하는 걸 한번 많이 해보세요. 1, 2 그리고 5. 이걸 뭐 5도 한 1000문제 이렇게 막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아니라는데 일본은 이 5만 1000문제 막 1200문제 이렇게 만드는 문제집도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5를 많이 풀어보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10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또 장점이 뭐예요? 이 원어민 녹음이 다 돼 있잖아요. 이 5, 6, 7. 이걸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야, 부럽다. 어떻게 그것까지 녹음을 다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저 원어민이 7까지 읽어주는 그런 교재입니다.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When the company's safety permit, 그 회사의 안전허가증이 is close to expiring, 거의 그 만기가 가까워질 때, blank one must be secured right away. 또 다른 허가증이 즉시 확보되어져야 한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permit, 액센트를 앞에 두면 permit, 이게 허가증이 됩니다. 허가증. 똑같은 단어가 permit, 액센트 뒤에 두면 허가하다죠. 그래서 예전에 명전동후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명사는 액센트가 앞에 있고 동사는 뒤에 있다. 근데 아무튼 그 another permit을 another one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정답을 뒤로 잡을 수 있죠. 지금 하나가 거의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another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When the company's safety permit is close to expiring, another one must be secured right away.
0: 10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고 막 후기 때도 보면 그 read 앞에 답이 뭐죠? 막 read 앞에 그 이 read로 읽으면 벌써 좀 안 돼요. read는 여기서 red로 읽어야 돼요. red. read, red, red 중에 이제 과거분사 red란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readership study. 이 독자층에 대한 연구는 shows that 대디아를 보여줍니다. Health Path Journal지가 is the most widely read magazine. 가장 널리 읽혀지는 잡지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Among amateur runners. 바로 이런 아마추어 러너들,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됐는데요. read라고 읽는 이 단어가 과거분사 형용사로 매거진을 꾸며줘요. 분사 형용사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걸 꾸며주는 바로 widely, 이 부사 d가 정답이 되죠. 우리 이런 말 한 적 있죠. ed로 끝난 단어는 부사가 수식한다. ed로 끝나기도 했나요? 이 read는 불규칙 동사 변화라 read, read, read 이렇게 된 거예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분사죠. 그래서 과거분사 꾸미는 게 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2: A readership study shows that Health Path Journal is the most widely read magazine among amateur runners.
0: 예, 원어민이 레드를 읽으니까 신뢰가 가죠. 이렇게 좋은 그 원어민 발음이 있는 교재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적이 나와요. 그렇죠? 103번 All Sales Associates 모든

0: 사원들은 must submit their monthly figures. 그들의 결국 그월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figures가 수치예요. 그래서 판매 실적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된다. By October 25th, 10월 25일까지. 그 목적은 incentive payments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qualify가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과 어울릴 수 있는 게 비번, in order to qualify for incentive payments. 이렇게 해서 정답이 비번입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이죠. 예를 들어서 A번, C번, D번은 간단히 말해서 to나 of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문법상 비번밖에 안 돼요. 의미도 in order to가 맞고요. 103번 들어볼까요?
1: All sales associates must submit their monthly figures by October 25th in order to qualify for incentive payments.
0: 104번입니다. By digitalizing its inventory records. 그 재고 기록을 디지털화함으로써 Marlow Office Supply는 was able to process orders, 주문을 more blank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Across its regional branches에서 보면 이 지역 지점 전반에 걸쳐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프로세스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프로세스는 목적어 한 개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orders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문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다. 이 빈칸은 이 동사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 부사자리죠. 그래서 보기 중에 부사는 efficiently, D번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키포인트 보세요. 삼형식 동사, 목적어, 부사 구문을 익혀두자. 자, 104번 정답은 D번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2: By digitizing its inventory records, Marlow Office Supply was able to process orders more efficiently across its regional branches.
0: 105번입니다. Pinecrest Systems Latest Vendor Agreements. 이 파인크레스트 시스템의 최신 그 합의, 그 상인 공급업체들의 어떤 합의가 were carefully revised. 조심스럽게 수정되었다. Blank new data protection regulations.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서 수정이 됐겠죠. 뭐뭐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그래서 여기서 답은 D번이 맞겠습니다. 뭐뭐에 따라. 의미가 이게 맞죠. close to는 be close to ing, 뭐, 어디에 가까이 이르다. come close to ing, 뭐, 이런 표현은 있어요. 어디에 가까이 이르다. separate from 하면 이제 분리하다. 니은 받침이에요. 이게 자음 접변 발음이 돼서 그런데 분리하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D번. 105번 들어볼까요?
3: Pinecrest Systems' latest vendor agreements were careful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data protection regulations.
0: 106번입니다. Ms. Navarro는 is well qualified.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Blank new staff members. 몇몇 새로운 그런 직원들이 adjust to the company's work culture. 이 회사의 작업 문화, 이런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우선 이 be qualified for만 외우는 분이 있어요. 뭐할 자격이 있다. be qualified for 명사. 있어요. 그런데 be qualified to 부정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to 부정사로 이어지는 A가 답이고 또 하나. help는 어때요? 동사 패턴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어 뒤에 adjust 이게 동사 원형으로 왔습니다. 이런 동사 패턴을 암기하면서 이런 문장을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겪어보면서 배운 건데 선택과 집중. 토익 공부만 하면 성적 나와요. 이 집중하면 나온다고요. 그리고 다른 좀 신경을 덜 쓰면 다른 일에 신경을 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막 살펴보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것만 줄여도 성적이 나와요. 알았죠? 106번 들어볼까요?

0: Ms. Navarro is well qualified to help new staff members adjust to the company's work culture.
1: 107번입니다. One of Ms. Han's strongest qualifications. 한 양의 가장 강력한 자질 중에 하나는 is her blank background in hotel management. 호텔 경영에 광범위한 그의 경력이다. 이 빈칸은 background를 꾸미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그래서 보기 중에 B번 extensive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2: One of Ms. Han's strongest qualifications is her extensive background in hotel management.
1: 108번입니다. Although Ms. Keller's work, 이 켈러 양의 작업이 has been impressive this year, 올해 매우 인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he blank once more, 그녀는 한 번 더 blank 되어져야 합니다. Before she is considered for a managerial position, 그녀가 관리자 직으로 고려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승진시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에 잘했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 번 더 이 사람 평가해보자. 그리고 좋으면은 승진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승진되죠. 그러면 수동태입니다.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다. 근데 요즘 토익이 약해져가지고요. 대부분 정답이라 그랬어요. 100% 정답이라는 말을 못해요. 또 약아서 수동태 놓고 또 다른 걸 정답으로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맥이 확실히 그녀가 평가를 받아야죠. 지금 이제 승진하려면 심사를 받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D번 must be assessed. 유일한 수동태 D번이 정답입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3: Although Ms. Keller's work has been impressive this year, she must be assessed once more before she is considered for a managerial position.
1: 여러분,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어느 날은 이 공이 아주 그냥 축구공만큼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홈런을 뻑 칠 수 있고 어느 날은 그냥 너무 공이 작아 보여서 칠 수가 없고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109번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부사 regularly입니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사실은 현재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rights예요. 그리고 그거랑 잘 어울리는 regularly가 답인데요. 이게 왠지 문장이 길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토익은 심리학자가 들어가요. ETS가 엄청난 조직인 거 알죠? ETS는 미국의 수학능력평가, 대학원 시험, 토플, 토익을 다 만드는 기관이에요. 엄청난 그 기관인데 시험 전문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참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왠지 이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그 빈도부사 regularly가 답인 문제입니다. 왠지 무섭게 문장이 길면 기초 문제가 여기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Daniela Rossi는 an experienced columnist, 경험 있는 columnist인데 specializing in regional business news. 이 지역 비즈니스 뉴스의 전문인 이 컬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writes regularly,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For the Northbridge Herald지에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writes. 현재 시제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일 때 쓴다. 그러니까 regularly, normally, usually, generally, typically 여기 키포인트에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울립니다. 정답은 B번이죠. 109번 들어볼까요?
0: Daniela Rossi, an experienced columnist specializing in regional business news, writes regularly for the Northbridge Herald.
1: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한 개의 허가증이 이제 기한이 만료되면 또 다른 하나, 그래서 another one, another가 정답.
2: When the company's safety permit is close to expiring, another one must be secured right away.
1: 과거분사는 부사가 꾸밉니다. The most widely read. D번이 정답.
3: A readership study shows that health

0: Highest in accordance with the new data protection regulations.
1: Be qualified for 명사도 있지만 be qualified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be eligible for 명사, be eligible to 부정사가 있는 것과 패턴이 같습니다. A번이 정답.
2: Ms. Navarro is well qualified to help new staff members adjust to the company's work culture.
1: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그래서 background를 수식하는 extensive가 107번의 정답.
3: One of Ms. Han's strongest qualifications is her extensive background in hotel management.
1: 108번,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다. D가 정답입니다.
0: Although Ms. Keller's work has been impressive this year, she must be assessed once more before she is considered for a managerial position.
1: 109번,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부사, regularly가 정답.
2: Daniela Rossi, an experienced columnist specializing in regional business news, writes regularly for the Northbridge Herald.
1: 여기 보너스를 같이 봅시다. 우리 교재 보너스 좋죠? 이렇게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부사를 총정리해드렸어요. 처음부터 보죠. The manager usually reviews reports in the morning. 관리자는 보통 아침에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좀 쉬우니까 세 줄 내려가서 normally 같이 보죠. The front desk normally closes at 6 p.m. 여기서 보면 이 front desk는 보통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밑에서 넷째 줄 routinely를 보겠습니다. Technicians routinely expect the machines for safety. 기술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기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게 여기서 쓰였고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The policy is periodically reviewed by the legal team. 그 정책은 법무팀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여기 현재와 잘 어울리는 부사 총정리 꼭 암기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토익 문제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LC와 RC에 나오는 단어 표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 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All-in-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1: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hursday. So, 선생님, yesterday 네.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dishwasher.
0: Right.
1: I believe it was the MS300.
0: Oh, yes.
1: Yes. What are we doing today?
0: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128에 그 식기 세척기를 사고 나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머지 소셜미디어에 뭔가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네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다이어리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네. 선생님 다이어리로 생각해도 될까요?
0: Well,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느낀 또 그것이기 때문에
1: yeah.
0: 저 식기세척기 사기 전에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Okay. Here is when you can't imagine life before your dishwasher.
0: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A group of friends came over yesterday, and we had a night of fun. That was, of course, until they left,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It was so bad that I seriously thought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instead of washing them. I finally caved and bought this dishwasher, and it's been a total game changer. Honestly, I don't know how I survived without it all this time. Hashtag lifesaver.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세리나 쌤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0: Oh, yeah.
1: I think I'm being forced to read it.
0: 처음 사셨을 때 그 기분을 회상하시면서.
1: Okay. 네. 어제 친구들 한 무리가 놀러 와서 즐거운 밤을 보냈어. 물론 설거지 거리를 잔뜩 남겨두고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설거지하지 말고 그냥 버려버릴까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어. 결국 항복하고 이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그 후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 솔직히 이거 없이 여태 어떻게 살아왔나 모르겠네. 해시태그 구세주.
0: 아,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면 이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애들도 있고 이제 와. 애들의 친구들도 놀러 오고 막 이러면 진짜 you have a mountain of dishes.
0: 쌤은 I think you need two yeah. dishwashers because
1: yes.
0: seriously you have three kids
1: yes.
0: and you know all the other family
1: and
0: members
1: and maybe two
0: right?
1: husbands
0: two husbands yes 지금 그냥 하셨는데
1: I mean like the dishwasher washes the dishes but yeah. someone's got to rinse them too right
0: oh that's true 이거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어제 친구들 한 무리가 놀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자 우리가 놀러 오거나 들르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1: 네,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come over입니다. 아, come over.
0: Come over. 네. 이거는 사실 come만 써도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근데 ove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집으로
1: 맞아요.
0: 라는 느낌. 왜냐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over here처럼.
1: Yeah,
0: 그렇죠?
1: yeah, yeah. 맞아요. 그래서 뭐 come to my house, come to my place. 물론 이런 것도 쓰기는 해요. 근데 come over 자체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집에 와라.
0: 와라.
1: Yeah, come over.
0: 그러면 내 집으로 와라라고 하면 come over to my place인가요? 아니면 come over my place인가요?
1: Oh, you would have to say to my place.
0: over가 들어간다고 해서 to가 사라지지 않는 거군요.
1: 맞아요.
0: 그렇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 친구가 내 다이어트 망치려고 피자 가지고 놀러 왔어. 내 친구가 놀러 왔어.
1: My friend came over
0: 피자와 함께
1: with a pizza
0: 내 다이어트를 망치려고
1: to ruin my diet. My friend came over with a pizza to ruin my diet.
0: This is something you would do.
3: Oh, yes.
0: oh.
3: It was me. And I asked for extra cheese and extra pepperonis
0: oh, for
3: just
0: me?
3: the way you like it.
0: Oh, my.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너 일 끝나고 들를 수 있어? 아, 이런 말 많이 쓰죠?
1: Mm-hmm.
0: 자, 넌 들를 수 있니?
1: Can you come over?
0: 일 후에?
1: After work? Can you come over after work?
0: 네. 자,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그들은 술 한 잔 하려고 나 사는 곳에 놀러 왔어. 자, 그들은 내 장소에 들렀어.
1: They came over to my place.
0: 술 한 잔 하기 위해.
1: To grab a drink.
0: Mm-hmm.
1: They came over to my place to grab a drink.
0: 오케이, 좋습니다. So come over.

0: discover이라고 하는 것은 놀러 오다, 잠깐 들르다 정도가 되겠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다, 뭔가를 뒤에 남겨두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1: Leave behind.
0: 오.
1: Leave behind.
0: 네, 이 내용에서는 그 친구들이 이 많은 dishes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다. 떠났다라고 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So,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one behind의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뭔가를 버리다.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어. 접시들을 막 이랬거든요.
1: Throw out. Throw out.
0: Throw something out. 이것도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던져서 네. 진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팡 하는 거죠. 그쵸?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오늘은 뭐 give up 이런 거 안 쓰고 오. cave를 쓸 거예요.
0: C-A-V-E, cave.
1: 맞아요.
0: 이거는 뭔가 이런 굴 같은 것을 얘기를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Right.
1: Yeah. 뭔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이제
0: 굴로 들어갈게. 네. 난 포기했어. 나 있던 곳으로 갈게.
1: 맞아요.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cave를 쓰지만
0: 네네네.
1: 가끔 가다가 cave in도 씁니다.
0: Cave or cave in.
1: Yes.
0: 마치 give in 같은 느낌이
1: 네.
0: 드네요.
1: 네네.
0: 그래서 굴복하다, 항복하다.
1: 음흠.
0: 자, 다음은요. 우리 뭐 외래어로도 game changer라고 부르죠.
1: 그래요?
0: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Game changer이고요. Changer 끝에 R 발음 힘을 주셔야 돼요.
0: 네.
1: Changer가 아니고 changer.
0: Game changer. Yeah. 혹시나 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ame changer는 어떤 것인가요?
1: 이게 판을 바꿔주는 거죠. 더 유리하게.
0: 아.
1: Right? It's changing the game or changing the way you do something.
0: 아.
1: Improving it, upgrading it.
0: 그러면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1: Yeah.
0: 그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그게 우리의 라이프를 바꿔주는 게임 체인저였다. 그렇게 좀 강하게 써도 되나요?
1: It was a game changer.
0: Game changer. 자, 다음은 생존하다, 살아남다.
1: Survive. I will survive.
0: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
1: 네.
0: 그렇죠? Alright, so 그래서 왜 우리가 생존자라고 하면 survivor이라고 쓰죠. 자, 마지막으로 목숨을 구하는 것, 큰 도움이 되는 것.
1: 네, life saver이고요.
0: 네.
1: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0: 아, life saver.
1: Life saver. Okay. Oh, you're a life saver. 아니면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oh, this is a life saver. My dishwasher is a life saver.
0: 아, 그러면 이런 기계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구해준 거다라고
1: 네.
0: 표현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도움을 줬을 때도 그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1: Yeah. Okay. 대부분은 이제 좀 exaggerate 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0: 그렇죠. 목숨을 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나 급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그럼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명사 한 무리 어떻게 할까요?
1: A group of 명사.
0: Mm-hmm.
1: A group of 명사.
0: 네, a group of 명사 한 무리인데 이게 미국 영어에서는 이 전체를 단수로 쓰거든요.
1: 아하.
0: 이 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좀 영국 영어에서는 복수로 취급하는 하나 해서 복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오, 신기해요.
0: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시위자들 한 무리가 그 길을 걷고 있어. 자, 시위자들의 한 무리가
1: A group of protesters
0: 그 길을 걷고 있어.
1: is marching on the street. A group of protesters is marching on the street.
0: 네, 두 번째는요. 사람들 한 무리가 그들의 춤 동작들을 뽐내고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마이클 잭슨 춤을 막 다 같이 춘다든가 이런 거 있죠.
1: 네.
0: 이런 느낌. 자, 사람들의 한 무리가
1: A group of people
0: 그들의 춤 동작들을 뽐내고 있어.
1: 아, 여기서는 영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Are showing off their dance moves. A group of people are showing off their dance moves.
0: 네, so 영국 쪽에서는 약간 좀 개개인의 여러 명의 것을
1: 네.
0: 좀 강조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즐거운 밤을 보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Have a night of fun. Have a night a fun.
0: 네, 이거 사실 뭐 그냥 have a fun night 해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근데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Have a night of fun 이런 느낌.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체스 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어. 밤에 자, 체스 한번 둘까? 그래서 자, 우린 재미의 밤을 가졌어.
1: We had a night of fun.
0: 체스를 하며.
1: Playing chess. We had a night of fun. Playing chess.
0: 네.
1: Woo! My rook moved to the side.
0: 아, 쌤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체스하면서 막 약간 댄스하면서.
1: Yeah.
0: 자, 두 번째입니다. 아, 즐거운 밤을 보냅시다.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말이죠. 이건 조금 말이 되네요. 자, 재미의 밤을 보냅시다.
1: Let's have a night of fun.
0: 밤새도록 춤추며.
1: Dancing all night. Let's have a night of fun. Dancing all night. You could have a night of fun playing
0: Of
1: chess. You could
0: course.
1: also have a night of fun studying English with
0: English.
1: easy
0: Oh,
1: writing.
0: yes.
1: Yes.
0: 이거 진지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지금껏 내내 여태.
1: All this time. All this time.
0: 네, 이게 보통 있잖아요.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 나 여태껏 있잖아. 이게 이런 줄 알았어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죠.
1: Yes,
0: 그렇죠?
1: that's right.
0: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지금껏 내내 그녀가 날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난 생각했어.
1: I thought
0: 그녀가 날 사랑했다고.
1: she loved me
0: 지금껏 내내.
1: all this time. I thought she loved me all this time.
0: 네.
1: I've moved on.
0: 아니, 또 남자들은요. 뭐 영화 티켓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데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남자들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착하게 빠진 거죠.
1: Oh.
0: 자, 두 번째는요. 우린 지금껏 내내 너의 이름이 마유가 아니라 마요, 메이어였다고 생각했어. 자, 우린 생각했어.
1: We thought
0: 너의 이름이 메이어였다고.
1: your name was Mayo
0: 지금껏 내내.
1: all this time. We thought your name was Mayo all this
0: 네.
1: time, 선생님.
0: 잠깐만요. 본인도? 네. 가끔 가다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마유가 아니라 마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유, MAYU로 줄여서 포기합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의 어순 영장 넘어갈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31.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어제 친구들 한 무리가 놀러 와서 즐거운 밤을 보냈어. 자, 친구들의 한 그룹이
1: A group of
0: 놀러
1: friends
0: 왔어, 어제.
1: came over yesterday.
0: 그리고 우린 밤을 가졌어.
1: And we had a night
0: 재미에.
1: of fun. A group of friends came over yesterday, and we had a night of fun.
0: 네.
1: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nd we had a fun night도 좋아요.
0: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물론 설거짓거리를 잔뜩 남겨두고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자, 그건 물론.
1: That was, of course,
0: 그들이 떠날 때까지는.
1: until they left.
0: 그 모든 더러운 접시들을 뒤에 남기며.
1: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That was, of course, until they left.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네, 여기는
0: 네.
1: 선생님, 어순이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That was, 그 다음에 중간에, of course, until they left.
0: Right.
1: 이거는 약간 스토리텔링의 그 효과 아닐까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of course 하고 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글 같은 거쓸때 약간
1: 네.
0: 위트 있게
1: 맞아요.
0: 아니면 약간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을 때 중간에 끼는 경우가 많죠. That
1: 맞아요.
0: was of course until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언제까지는 재밌었는데.
0: 그런데
1: Yes.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설거지하지 말고 그냥 버려버릴까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어. 자, 그건 엄청 안 좋아서
1: It was so bad
0: 난 진지하게 생각했어.
1: that I seriously thought
0: 그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에 대해
1: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0: 그것들을 씻는 대신에
1: instead of washing them. It was so bad that I seriously thought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instead of washing them.
0: 네.
1: 근데 여기서 throwing them out라고 하는데 them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여기에서는 더러운 접시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접시들을 얘기하는 게
1: 네,
0: 되겠죠.
1: 그러면 throwing them out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0: 복수니까요.
1: 네.
0: 자, 네 번째 문장은요. 결국 항복하고 이 식기 세척기를 샀는데 그 후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 자, 난 마침내 굴복했어.

0: I finally caved.
1: 그리고 이 식기세척기를 샀어.
0: And bought this dishwasher.
1: 그리고 그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이어 왔어.
0: And it's been a total game changer. I finally caved and bought this dishwasher, and it's been a total game changer.
1: 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몰라도 it has changed my life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옵션이 생기니까 너무 쉽게 표현이
0: 맞아요.
1: 가능하겠죠.
0: 그리고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t's a total game changer. 한번 해봐. It's a total game changer.
1: 완전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느낌.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솔직히 이거 없이 여태 어떻게 살아왔나 모르겠네. #구세주. 자, 솔직히 난 몰라.
0: Honestly, I don't know
1: 어떻게 내가 그것 없이 생존했는지.
0: how I survived without it
1: 지금껏 내내.
0: all this time.
1: #목숨을 구해주는 것.
0: #lifesaver. Honestly, I don't know how I survived without it all this time. #lifesaver.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one more time.
2: A group of friends came over yesterday, and we had a night of fun. That was, of course, until they left,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It was so bad that I seriously thought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instead of washing them. I finally caved and bought this dishwasher, and it's been a total game changer. Honestly, I don't know how I survived without it all this time. #lifesaver.
1: 뭔가를 뒤에 남겨두다.
0: Leave behind.
1: 굴복하다, 항복하다.
0: Cave.
1: 목숨을 구하는 것, 큰 도움이 되는 것.
0: Lifesaver.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놀러오다, 들르다.
0: Come over.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즐거운 밤을 보내다.
0: Have a night of fun.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친구들 한 무리가 놀러 왔었는데 이제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았어. 친구들의 한 그룹이 들렀대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음식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0: 아하. 오, 오늘 배우신 명사 한 무리, a group of, 그리고 Come over도 사용해야 되겠네요.
1: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물론 응용 문장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1: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0: 저는 이현석입니다.
1: I'm Peter M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different news topics. Today, going into the realm of defense and how Europe is facing lots of challenges on that front.
0: 유럽이 지금 이제 국방비를 많이 늘려서 재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쪽 이야기니까 피터 쌤이 좀 이끌어 주시죠.
1: 네. Well, in the case of Germany, you know, much like Japan, because it was on the losing side of World War II,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what it could do with defense, right? It couldn't build up a big army and things like this. And Europe in general thought peace was here forever, so many countries spent hardly any of their budget on defense spending. But now with Russia, Ukraine, Iran and the US, many are realizing we need traditional weapons. So they've ramped up spending a lot. But it's not that simple. Just because you've got money doesn't mean you can get the weapons. Delivery schedules, etc. are really causing headaches.
0: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네. 살아있는 리스닝 연습이었어요. 그럼 잘 들으셨죠? 네. 자, 유럽이 최근 몇십 년간 이제 평화가 유지되면서 국방 쪽에 많은 투자를 덜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막 전쟁들 발생하고 미국의 압박이 좀 심하잖아요. 네이토 이거 뭐냐. 네. 왜 우리가 다 떠안고 가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국방 예산을 이제 크게 증가시켰는데 실제 이것이 무기나 군수장비 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다. 이 방산 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대량 생산에 특히.
1: Yeah, and Europe's always well known for being a bit slower. And they also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because we've been in peace times for so long.
0: 이 방산 업체들이 또 여기저기 또 흩어져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 무기 생산을 빨리 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지 않았다. 혹은 그 인프라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진 상태라는 뭐 그런 내용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Okay?
1: Let's start off part one in our September books on page 128.
2: Europe faces defense delivery challenges.
3: European military budgets have surged dramatically following recent geopolitical conflicts and intensifyi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stock market boom in defense companies is based on promises, not on what factories can actually deliver. At an upcoming summit in Turkey, leaders will examine whether Europe's ambitious rearmament goals can actually be met.
0: 자, 예습하신 분들 핵심 단어 뭐 골랐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줄에 military budget, 핵심 단어죠. 국방 예산. 그 다음에 defense companies, 우리 방산 기업들 얘기하는 거고. Rearmament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뜻이죠.
1: 네.
0: 재무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European military budgets have surged dramatically following recent geopolitical conflicts and intensifyi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0: 자, 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European military budgets. 자,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엄청난 폭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Have surged dramatically. 자, 뭐에 이어서 following recent geopolitical conflicts,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란 미국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지정학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And intensifyi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right? Donald Trump has been very vocal on complaining about how little Europe has spent.
0: 그렇죠.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외교 압박. 지금 피터쌤이 얘기하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외교 방향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압박이 계속 나오는 거죠. Okay?
1: European military budgets have surged dramatically following recent geopolitical conflicts and intensifyi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stock market boom in defense companies is based on promises, not on what factories can actually deliver.
0: 이건 뭔가요?
1: Yeah, so promises, right? It's not on what is actually going to be coming out of the factories, but just on the contracts they're making.
0: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방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수주를 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의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걸 stock market boom in defense companies라고 했는데 이게 is based on promises. 아, 그러면 3년 내에 이런 정도의 무기를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상의 어떤 약속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Not on what factories can actually deliver. Here deliver means making that time, right?
0: 실제 공장

0: 상황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계약은 해놨는데 막상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1: Kuchong, yeah, and also the number of employees and everything.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stock market boom in defense companies is based on promises, not on what factories can actually deliver. At an upcoming summit in Turkey, leaders will examine whether Europe's ambitious rearmament goals can actually be met.
0: 튀르키예에서 이제 다가오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Leaders will examine whether Europe's ambitious rearmament goals can actually be met.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충족하는 걸 meet the goal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exactly. Get to the goal, meet it. It's kind of a fun phrase, right?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재무장 목표들을, 즉 유럽의 군비 증강 이 목표들을 과연 충족할 수 있는지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 At an upcoming summit in Turkey, leaders will examine whether Europe's ambitious rearmament goals can actually be met. Yeah, they're ambitious because they're looking to do this really quickly and buy lots of weapons. That's why it's said to be ambitious, right? Very positive.
0: 야심차단 얘기는 규모도 그만큼 크다란 얘기고 속도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 의미의 ambitious라는 단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1: Here's part two.
2: Significant bottlenecks like severe labor shortages and fragmented regional programs continue to slow down essential military manufacturing. One clear example comes from Germany, which walked away from a massive warship contract in favor of smaller ships that can be delivered faster. Industry analysts warn that these abrupt cancellations clearly illustrate how easily shifting political priorities can disrupt corporate financial projections.
0: 자, 여기에 유럽의 방산업계에 대한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1: Significant bottlenecks like severe labor shortages and fragmented regional programs continue to slow down essential military manufacturing.
0: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군수품 생산, military manufacturing을 여러분 쉬운 구동사 하나 나왔죠? slow down. 이건 지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와 같이 지연시키는 그런 원인들에는 이런 병목 현상들, bottlenecks가 있대요.
1: Yeah, bottleneck. Think of it, right? The bottle is thicker at the bottom, then it gets narrower. So that's when you've got some kind of constraint, or that's what's going to slow you down.
0: 그렇죠. 거기서 다 막혀 있는 거죠. bottleneck이란 것 자체가. 자, 예를 들자면 severe labor shortages.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and then what you mentioned earlier, fragmented regional programs. So when you build weapon systems in Europe, one part is built in one country, another in another, and it just takes ages to bring it together.
0: 모여 있지 않아요. EU 회원국이 많잖아요.
1: 네.
0: 여기저기 국가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1: 그쵸.
0: 미사일에 뭐는 어디서 만들고 뭐는 어디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종합해서 만들기도 쉽지 않고 하나의 뭐 방산 단지 있는 게 아니니까.
1: Kuchar. So these continue to slow down essential military manufacturing, right? As a full sentence, significant bottlenecks like severe labor shortages and fragmented regional programs continue to slow down essential military manufacturing. One clear example comes from Germany, which walked away from a massive warship contract in favor of smaller ships that can be delivered faster.
0: 독일이 뭘 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나 봐요.
1: Yes, to walk away from something means to change your mind and say no, maybe cancel something.
0: 오늘의 구동사로 정할까요? 되게 평이하면서도 이런 기사에서 나올 법한 그런
1: 그쵸?
0: 구동사예요.
1: 네.
0: Walk away from이란 건 어디 있다가 등 돌리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이거 cancel 했단 얘기예요.
1: 맞아요. So you can also, you know, walk away from a relationship as a human. It means you're no longer friends with something. Walk away from a deal in this case. Yeah, it's
0: 그렇죠.
1: canceling it or refusing it.
0: 지금 얘기해 주신 건뭐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쓸수 있겠지만
1: 네.
0: 여기서 계약으로부터 뭔가 워크웨이 했다는 얘기는 철회했다, 발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애당초 massive warship contract, 큰 규모의 군함 도입 계약을 했었는데 이걸 철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뭐요? In favor of?
1: In favor of smaller ships that can be delivered faster. Yeah, in favor of means what comes after that is what they've chosen, right?
0: 그렇죠. 뭐를 대신 선택을 한 거냐면 신속 건조가 가능한 소형 함정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1: One more time. One

0: clear example comes from Germany, which walked away from a massive warship contract in favor of smaller ships that can be delivered faster.
1: 이게 아마 그 대형 그 군함 건조는 언제 완성될지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거보다는 소형 함정 쪽으로 가서 빨리 인도를 받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바꾼 것 같아요.
0: 그렇죠. Industry analysts warn that these abrupt cancellations clearly illustrate how easily shifting political priorities can disrupt corporate financial projections.
1: 자, 이렇게 abrupt cancellations. 이것도 갑자기 독일이 이렇게 사업 취소를 한 거잖아요.
0: Yeah, abrupt is sudden and unexpected. 네,
1: 전혀 예상치 않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illustrate 같은 경우는 실증적인 어떤 예로 보여주다 할 때 illustrate라고 하거든요.
0: Mm-hmm.
1: 그래서 이 독일의 예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how easily shifting political priorities can disrupt corporate financial projections. 기업의 어떤 재무 전망을 얼마나 이런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가 빨리 흔들 수 있는지 혹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0: One more time. Industry analysts warn that these abrupt cancellations clearly illustrate how easily shifting political priorities can disrupt corporate financial projections. Mm-hmm. Here's part three.
2: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despite record levels of defense spending, Europe's actual stockpiles of weapons and equipment remain surprisingly thin. Furthermore, major defense contractors depend heavily on smaller suppliers that consistently struggle to scale up operations quickly. For Europe to stand on its own military, governments must coordinate their efforts and direct the bulk of their spending toward the region's own defense industry.
1: 자, 마지막 part 3 보겠습니다.
0: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despite record levels of defense spending, Europe's actual stockpiles of weapons and equipment remain surprisingly thin.
1: 뭐 방산이나 방위, 이 무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stockpile이라는 단어예요.
0: Yeah, stockpile of something. It's basically your stock, your inventory of something, how much you store.
1: 그렇죠. 비축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꼭 무기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0: no.
1: 무기에 많이 쓰여요.
0: 맞아요.
1: Stockpiles of weapons는 무기 비축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양으로 비축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1: 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역대급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record levels of defense spending이 그 얘기고요. 자, 유럽의 실제 무기 비축량은 remain surprisingly thin. Thin은 좀 얇단 얘긴데.
0: Yeah, so it's just talking about minimum quantities, right? Imagine it spread out on the floor or something. It's not thick, it's thin, it's not a lot.
1: 아, 이게 몇 층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0: 네.
1: 딱 그냥 한 줄 정도 좀 빈약하다는 얘기네요. Mm-hmm. 비축량이 좀 빈약하다.
0: 네.
1: Okay.
0: You can also say stockpiles are low as well if you want.
1: Low 쓸 수 있어. 혹은 thin.
0: Mm-hmm.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despite record levels of defense spending, Europe's actual stockpiles of weapons and equipment remain surprisingly low. Furthermore, major defense contractors depend heavily on smaller suppliers that consistently struggle to scale up operations quickly.
1: 무슨 말일까요?
0: Yeah, to scale up, we hear that so much these days, right? To make something bigger, in this case, make the numbers of products they can make in a short period of time larger.
1: 이제 약간 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 산업에도.
0: 네.
1: 근데 이 업체들이 consistently struggle to scale up operations quickly.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좀 늘리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and consistently means it's not just a one-off. That's on a regular basis. It's difficult to do.
1: 그렇죠. Scale up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구동사 또 나왔죠. 규모를 키운다는 얘기. 이것도 잘 표시해 두세요. 근데 이 공급업체들의 주요 방산 업체들이 의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So that's why increasing quantity in a short time is not easy in Europe.
1: 그렇죠. Major defense contractors는 그 큰 주요 방산 업체들을 말합니다. 이 업체들이 부품이나 이런 걸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군소 업체들의 그 의존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대량 생산을 빨리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병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0: 그렇죠. Last line. For Europe to stand on its own militarily, governments must coordinate their efforts and direct the bulk of their spending toward the region's own defense industry.
1: So 이제 유럽이 군사적인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stand on its own military. Stand는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립해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0: Yeah, to not rely on others.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4: 카메론입니다.
5: 웰컴 어보드
6: 입이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a.

0: Fo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어제 그 진정한 휴식에 대한 주제를 했잖아요. 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 특히 마음의 어떤 여유를 다 찾는 방법 중에 이 글쓰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그 아침에도 본인의 생각을 쭉 의식의 흐름대로 써 내려가는 그런 모닝 글쓰기.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도 그날 감사했던 일들, 마음에 안 들었던 일들, 그런 걸좀 써보는 또 이브닝 글쓰기 맞나?
0: 좋죠.
1: 두 가지를
0: 네.
1: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0: 전에도 뭐 일기 쓰기 얘기도
1: 맞아요.
0: 많이 했었고, it's yeah, it's a good. I don't know. It helps you meditate. It helps you put together your thoughts. Yeah, kind of. Yeah, look back on things. So it's a great way, and it's very interesting how our listener begins her day by writing something.
1: Right. I think the phrasal verb that you use in this situation is vent out. You are venting out your frustrations or your feelings by writing what you have felt that day. 그 vent out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어요. 벤트가 통풍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풍구로 뭘 내보내듯이 본인의 어떤 안 좋았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내보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그 속이 좀 시원해지면서 해소가 되잖아요.
0: 네, 시원해지죠. If you vent it out.
1: 그 동사 하나 드리기 힘드네요. 벤트아웃 오늘
0: 네.
1: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VENT 그다음 띄고 OUT 벤트아웃.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은 청취자님의
1: 아,
0: 사연입니다.
1: 오늘 멘토가 정말 되어주실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1: 이 글쓰기를 통해서.
0: Alright, let's listen. The Artist's Way. I work near a cafe called The Artist's Way. One of my coworkers told me there was a book with the same title and recommended it to me, so I decided to read it. The routines in the book have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my life. Following the book's advice, I wri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as soon as I wake up.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letting my thoughts flow freely and emptying out all the clutter in my head. After that, my mind feels much clearer and I can focus better on studying English. In the evening, I look back on my day and think about 3 good things and 3 difficult things that happened. This habit helps me to be thankful for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ren. I hope more people will read this book and fill their lives with positive habits.
1: 자, 직장 근처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0: I work near a cafe called The Artist's Way.
1: 그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그 근처에서 일한다로 풀어드렸어요. I work near a cafe called The Artist's Way. 자, 직장 동료가 이 같은 이름의 책이 있다면서 추천해줘서 그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0: One of my coworkers told me there was a book with the same title and recommended it to me, so I decided to read it. So, one of my coworkers told me, 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There was a book with the same title.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And recommended it to me. 내게 추천을 해줬죠. 라는 말이죠. Hey, I recommend this to you. 하면은, 너이책 읽어보기를 내가 추천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So,
1: 그렇죠.
0: I decided to read it. 그래서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다.
1: 카페 이름이 The Artist Way였으니까. A book with the same titl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책. 자, 그렇게 해서 잘 풀어냈습니다. 자, 그 책에서 알려주는 루틴이 제 삶에 너무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0: The routines in the book have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my life.
1: Have a positive impact. 전치사는 on이죠. 뭐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니까. My life 붙였습니다. 시제는 지금까지 쭉 좋은 영향을 받아왔다요 감으로 have had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The routines in the book 그 책에 이제 글쓰기 루틴이 have had a very positive impact

0: on my life. 좋습니다. 그 책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른바 모닝 페이지를 3페이지 정도 작성합니다.
1: Following the book's advice, I wro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as soon as I wake up. I wri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as soon as I wake up.
0: Okay. Following the book's advice, 그 책의 이제 조언을 따라가면서 뭐 책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이걸 이제 분사구로 처리를 한 거죠. I wri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자, morning page라고 소위 부르는 뭔가를 3장 정도 쓴다. 자, 일어나자마자 as soon as I wake up 이렇게 썼습니다. wake up 대신에 이제 get up이 있긴 있거든요. 둘다 일어나다란 뜻인데 차이가 굳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wake up 같은 경우는 의식이 그냥 돌아오다. 눈을 뜨다의 느낌이에요. 그냥 침대에서 눈이 딱뜰 때, 그때 이제 wake up이라고 하고 get up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시작하다가 get up이죠. 굳이 구분하자면
1: 네,
0: 그래요.
1: 맞아요.
0: 예, 같은 자리에 많이 쓰는데 예문을 한번 줘보세요, 선생님.
1: 오케이. 예를 들어, 정말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0: 아, 더워서 깼다.
1: 더워서 깨잖아요. 근데 더워서 눈을 딱 잠에서 확 깨는 거지 침대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하려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잠이 깼다. I woke up because of the heat.
0: 그게 좀 낫겠네요.
1: Or it was too hot that I woke up.
0: 더워서 그냥 눈이 떠진 거니까.
1: 맞아요.
0: 예. 근데 I got up because it was hot 이라고 하면 왠지 더워서 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냉장고로 갔거나 에어컨을 틀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woke up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 I woke up at 6 but didn't get up until 7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1: 네.
0: 예. 눈은 6시에 떠졌는데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건 7시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냥 눈 뜨자마자 여감으로요. As soon as I wake up 이라고 쓰긴 쓴 거고요. 자, 이어갈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면서 머릿속 복잡한 감정을 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letting my thoughts flow freely and emptying out all the clutter in my head.
0: 오늘 전체 입체형 문장들 중에 이 문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다 쓴다. 영어로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0: whatever comes
1: Comes to
0: to mind.
1: mind.
0: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다 그냥 쓴다. 오케이. 일단 이거를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0: 한 번만 더요.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0: come to mind 표현을 아예 외우자는 차원으로 문장으로 그냥 통한 게 했으면 좋겠고 Letting my thoughts flow freely. 자, 머릿속에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는 얘기고, and emptying out all the clutter in my head. Empty out. 오늘의 구동사입니다.
1: You can empty out the trash.
0: 그렇네요. 비워내는 거죠. 예. 그래서 empty를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뭐, empty out my closet. 뭐, 옷장 정리할 때다 끄집어내잖아요. 뭐, 그 다음에, 아! 빨래할 때 주머니에 있는 거다 꺼내야 되잖아요.
1: empty out your pockets.
0: 그렇죠. 아니면 저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도 주머니에 다 꺼내야 되니까
1: 맞아요.
0: empty out your pocket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계좌에서 돈을 다 뺐다면 I emptied out my account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empty out 오늘의 구동사로 연습을 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복화 팁에도 좀 드렸어요. 자, clutter라는 단어가 있는데 what is clutter?
1: Clutter. It's just a group of this and that. Usually it's not organized. It may include things that you don't necessarily need.
0: 아,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된 잡동사니?
1: 맞아요.
0: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clutter, 잡동사니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letting my thoughts flow freely and emptying out all the clutter in my head.
0: 자, 그렇게 하면요. 머리가 한결 밝아지면서 영어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After that, my mind feels much clearer. And I can focus better on studying English.
0: 아, 입체형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하면 이게 안 들어오니까.
1: 네.
0: 맞아요. 예. 그래서 머리를 좀 맑아지게 하고 그래야만 영어 공부에도 집중이 된다. I can focus better on studying English. 자, 저녁에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세 가지, 힘들었던 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봅니다.
1: In the evening, I look back on my day and think about three good things and three difficult things that happened.
0: Look back on my day. Look back 자체가 돌아본다는 얘기니까요. 이건 회상한다는 얘기죠.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오늘 좋은 구동사죠. 잘 표시해 두시고 I look back on my day and think about three good things and three difficult things that happened. 그렇죠? 세 가지씩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글로 적어 놓으신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습관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1: This habit helps me to be thankful for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ren. This habit helps me to be thankful for. 예전에 be thankful for 였었죠? For what? 뭐에 대한 감사함?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끔 해주는 습관이다라는 말이죠.
0: 좋았던 일 이제 쓰다 보면
1: 맞아요.
0: 아이들 얘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뭐 힘들었던 일도 당연히 그렇게 쓰겠지만 가끔은. So this habit helps me to be thankful for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ren. 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삶을 채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1: I hope more people will read this book and fill their lives with positive habits.
0: 그렇죠. 이 책을 읽고 fill their lives with positive habits. 긍정적인 어떤 습관으로 삶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글쓰기 정말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또 실천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he Artist's Way. I work near a cafe called The Artist's Way. One of my coworkers told me there was a book with the same title and recommended it to me, so I decided to read it. The routines in the book have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my life. Following the book's advice, I wri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as soon as I wake up.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letting my thoughts flow freely and emptying out all the clutter in my head. After that, my mind feels much clearer and I can focus better on studying English. In the evening, I look back on my day and think about 3 good things and 3 difficult things that happened. This habit helps me to be thankful for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ren. I hope more people will read this book and fill their lives with positive habits.
1: Pattern Practice.
0: 자, 여러분, 입체형 구어로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패턴을 입에 조금 더 붙여볼게요. 자, 조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1: advice.
0: advice.
1: Yes.
0: 자, 이걸 따라간다 해야 되니까 동사가
1: follow someone's advice.
0: 그렇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1: Following the book's advice, I write about 3 pages of so-called morning pages.
0: 아, 네가 하라는 대로 할 걸. 영어로
1: I should have followed your advice.
0: One more time.
1: I should have followed your advice.
0: 나는 아내의 조언을 잘 따르는 편이다.
1: I usually follow my wife's advice.
0: 그렇죠. 남자들이 이제 성숙했다는 신호가 네.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혹은 부모님의 조언이 맞다고 인정할 때
1: That's all to make life easier for 그래, everybody.
0: 그렇긴 합니다.
1: Yeah.
0: So I usually follow my wife's advice. 좋습니다. 자,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라고 할 때 whatever comes to mind
1: I just write whatever comes to mind.
0: 그렇죠. 예,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적기 시작한다. 자, 난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1: I started listing whatever came to mind.
0: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1: You're free to do whatever comes to mind.
0: 그렇죠. You're free to do whatever comes to mind. 그 다음에 누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다? Fill someone's life with 뭐뭐뭐뭐 갈게요.
1: I hope more people will read this book and fill their lives with positive habits.
0: 삶을 좀 긍정

0: I've actually been writing every morning.
1: Writing what?
0: As soon as I wake up, I write 3 pages of whatever comes to mind. You should try it.
1: Does it really help?
0: Yes, it clears my head, so I feel more lighthearted as I start the day.
2: You seem a lot more relaxed these days, 이라고 하죠. 자, a lot more relaxed. 요즘 보니까 한결 좀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
3: 표정이 드러나니까.
2: 맞아요.
4: You seem a lot more relaxed these days. Okay.
2: I've actually been writing every morning. 아, 그래. 사실 아침마다 글쓰기 하거든. Right. As soon as I wake up. As soon as니까 눈을 뜨자마자. I write 3 pages of whatever comes to mind.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적는다. You should try it.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죠. 도움이 되냐라고 물었죠. Does it really help? 그랬더니 yes, it clears my head. 자, 머리를 좀 깨끗하게 해준다?
3: 맑게 그러니까 이런, 해준다.
2: Right, 이런저런 생각을 좀 비우고 맑게 해준다. So I feel more lighthearted as I start the day.
3: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문장 너무 좋죠. It clears my head, so I feel more lighthearted. 거기까지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2: 함께 해보세요. It clears my head, so I feel more lighthearted.
3: Lighthearted. 한 번만 더요.
2: It clears my head, so I feel more lighthearted.
3: 오케이. 오늘 두 번째 통한기 문장으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쭉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페이지 사진 찍어서 AI한테 피드백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2번과 5번에 별표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T 같은 단어 오늘 나왔었잖아요. 구동사로 MT out.
2: Yes.
3: 그렇게 하루의 단어 하나를 골라서 이게 다양하게 어떤 뜻을 갖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복화팁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페이지도 잘 활용을 해보세요.
2: 네. And that is a wrap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쇼핑하러 가면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에요?
1: 네.
0: 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두 개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결정을 잘 내려요?
1: 네.
0: 두 개 다 사요?

0: 아니요.
1: 아, 아니에요?
0: 네.
1: 둘 중에 하나만
0: I'm
1: 사요?
0: pretty good at deciding quickly.
1: 오, 그렇군요. I'm very bad. 저는 결정을 잘못 내려요. 아, 고민, 고민, 고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좋고, 저건 저것 때문에 좋고, 둘다 좋고, 그럼 결국 두 개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럴 때 근데 많잖아요. 그쵸? 둘 중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아는 단어가 몇개 있어요. 그쵸? decide. 뭐 결정하다. two. 두 개. these는 이것들. 뭐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요걸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장이 되는지 우리 연습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네,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둘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에요. 근데 영어는 일단 결정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어순이 다르다고 했죠, 영어는. 대부분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어순과 반대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일단 결정을 못 하겠다부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망설여질 때 일단 결정을 못 하겠어부터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I can't decide. I can't decide.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쵸? 나 결정 못 하겠어. I can't decid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둘 중에는 A와 B 사이에서 라는 말이잖아요. 자, 뭐뭐 사이에서. 뭐뭐 중에서라고 할 때, 특히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때는 between이라는 표현을 써요. between, 꼭두개 사이에서라는 뜻이에요. between. 자, 그래서 I can't decide between 뭐뭐라고 하면 뒤에 두 가지가 오겠죠. I can't decide between 뭐뭐. 자, 그런데 두 가지의 뭔가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두 개라는 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두 개라는 these two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wo는 두 개니까 this two가 아니고 these two라는 거. 그래서 이두 개. 우리말로는 단수지만 영어로는 이것들 두 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꼭 these two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장 완벽하게 아시겠죠? 나 결정 못 내리겠어요. 이두개 중에서.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0: 패턴 practice.
1: 자, 패턴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Pattern practice. 오늘의 패턴은요?
0: Well, our sentence today was,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so we'll be more specific. What two? So I can't decide between A and B.
1: 그렇군요. 자, 어떤 두 개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etween 뒤에 A and B가 나와요. 그래서 A에 들어갈 것, B에 들어갈 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은 좀 비슷한 계열의 것들이 오겠죠.
0: Now you might think we would use or, A or B, because you're deciding, you're choosing A or B, but it's because of the word between. You have to
1: 맞아요.
0: say between A and B.
1: 그렇죠. between이라는 단어 때문에 A or B가 아니라 A and B입니다. 그래서 between 뒤에는 and가 온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면서 between A and B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0: I can't decide between chicken

0: and beef.
1: 왜요? 저는 너무 쉬운데요. Beef. 농담이고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먹고 싶지? 닭고기를 먹어야 되나? 소고기를 먹어야 되나? 네, 둘 다 맛있죠. 그래서 닭고기와 소고기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I can't decide between chicken and beef.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닭고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만 붙이면 되는데 mm-hmm. 영어는 그 동물의 고기에 이름이 따로 다 있어요.
0: Yes.
1: 근데 치킨은 똑같아요.
0: Except chicken.
1: 네, right. except chicken.
0: And fish.
1: Fish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소고기는 beef라고 하죠.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양고기는
0: mutton이라고
1: 하죠, mm-hmm. 그렇죠? 그리고 아마 사슴고기가 veal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만약에 해외여행 가시면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0: Let's do another food.
1: Okay.
0: I can't decide between the chocolate cake and the cheesecake.
1: 아, 이건 정말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콜릿 케이크와 치즈케이크 중에서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the가 들어갔죠. 이 mm-hmm. 집에 그 초콜릿 케이크, 이 집에 그 치즈케이크니까요. 아까 치킨 앤 비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돼지고기를 살지, 아니, 닭고기를 살지, 소고기를 살지 모르겠어 라는 거라면은 이 경우는 이 집에 그 초콜릿 케이크, 그 치즈케이크 중에 못 고르겠다이기 때문에 더가 붙은 겁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I can't decide between the chocolate cake and the cheesecake. 그리고 참고로 초콜릿 케이크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치즈케이크는 한 단어예요.
0: 아, 맞습니다.
1: 네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0: I can't decide between this camera and that one.
1: 이거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같은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저 카메라라고 얘기할 때는 I can't decide between this camera. 근데 여기서 이미 camera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and that one. one으로 camera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을 땐 생략하고 대체할 수 있을 때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I can't decide between this camera and that on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잭쌤.
0: 네.
1: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노트북만큼 태블릿 PC도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I can't decide between the laptop and the tablet. 노트북과 태블릿 중에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0: That's a hard decision.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요.
1: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저한테 좀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더 어려워지네요. 네, 그래서 I can't decide between the laptop. 자, 랩탑이 노트북 컴퓨터죠. And the tablet. 태블릿이라는 표현입니다.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shoes and those boots.
1: 네. 자, these shoes. 여기에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신발이라는 뜻이고요. 신발들 아니에요. These shoes는 네, 이 신발, 한 켤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부츠, those boots. 이죠. 저기에 있는 부츠 한 켤레라는 뜻입니다. I can't decide between these shoes and those boots.
0: I can't decide between the morning flight and the evening flight.
1: 아, 이거 굉장히 헷갈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비행기를 타면 하루를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착 시간이 저녁 시간이면 또 잠을 자고 해결이 될 수 있고. The evening flight. 저녁 비행기를 타면은 밤을 비행기에서 잘 수 있지만 또 피곤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죠. I can't decide between the morning flight or and the evening flight. 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And로 하셔야 됩니다. Between 뒤에는 and가 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0: I can't decide between Monday and Wednesday.
1: 아, 월요일에 할지 수요일에 할지.

0: 할지 모르겠다. I can't decide between Monday and Wednesday. 그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1: I can't decide between Stacy and Jennifer.
0: 네? 아, 여자친구 아니고 딴 거죠?
1: 네.
0: 네네. I can't decide between Stacy and Jennifer. 네, 고용을 할때 스테이시를 할지 제니퍼를 할지 모르겠다. 네, 여자친구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사람도 올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can't decide between A and B 연습해 봤고요. 모든 예문들 다시 한번 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can't decide between chicken and beef.
0: I can't decide between chicken and beef.
1: I can't decide between the chocolate cake and the cheesecake.
0: I can't decide between the chocolate cake and the cheesecake.
1: I can't decide between this camera and that one.
0: I can't decide between this camera and that one.
1: I can't decide between the laptop and the tablet.
0: I can't decide between the laptop and the tablet.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shoes and those boots.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shoes and those boots.
1: I can't decide between the morning flight and the evening flight.
0: I can't decide between the morning flight and the evening flight.
1: I can't decide between Monday and Wednesday.
0: I can't decide between Monday and Wednesday.
1: I can't decide between Stacy and Jennifer.
0: I can't decide between Stacy and Jennifer. Good job.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이두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3: 둘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2: 있잖아요. 결정했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3: 훌륭한 선택이에요.
0: 훌륭한 선택입니다. 자, 이두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 아하.
0: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표현이 나왔네요. 둘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이다. 자, 선택은 뭐 choice라는 표현이고요. 좋은 선택이다? 어떻게 말할까요? 있잖아요? 결정했어요.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결정했다, decide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make a decision 뭐 이런 표현도 있고, make up one's mind 이런 표현도 있고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하, 빨간색으로 하다. 뭐, 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take 썼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시고,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기서도 선택이라는 choice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5: They're both great choices.
4: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5: Excellent choice.
0: 이두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4: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네,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둘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5: They're both great choices.
1: They're both great choices.
0: 그쵸. 두 개가 나왔으니까 they로 시작했죠.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They are, 줄여서 they're라고 했고요. Both, 둘 다. Great choices. 자, 여기 두 개니까 choice에 s를 붙여줘야 되는데 they are both great choices. 이런 거 s 붙이는 거잘 생각이 안날 때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They're both great choices.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결정했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4: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1: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0: 있잖아요. 라는 말 어떻게 했다고요?
1: You know what?
0: You know what? 너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있잖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You know what? 이렇게요. 결정했다. 요 말은
1: I made up my mind.
0: make up one's mind를 사용해서 I made

0: up my mind. 이미 결정한 거니까 make가 made로 된 거죠. 그내 마음을 결정한 거니까 my mind라고 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네, I will take the red one. 뭐뭐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래서 I will 요거를 줄여서 I'll이라고 한 거고요. Take가 가져가겠다, 사겠다라는 뜻입니다. I'll take the red one. 빨간색으로 그 빨간색이니까 the red one이라고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훌륭한 선택이에요.
1: Excellent choice. Excellent choice.
0: Excellent choice라고 했죠. 네, 보통 우리가 뭘살 때, 나 이걸로 선택할게요, 살게요, 라고 하면 점원들이 보통, excellent choice,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꼭 내가 사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좋은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So, excellent choice,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2: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They're both great choices.
2: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1: Excellent choic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라고 했어요. 물론 연음되는 데는 없지만 다 붙여서 발음이 되고요. can't 같은 경우는요, 마치 can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약간 콧소리가 들어갑니다. can,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t는 잘안 들려요. 근데 끊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decide,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between도 역시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These two. 여기 발음 주의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Good job, everyone.
1: An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now available at your local bookstore.
0: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e.
2: 네, 자 어제는요. 어떤 전시회를 가서 이제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만져도 되나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2: 그렇습니다.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해서 이때 allowed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허용이 된 어떤 규정.

0: 상 허용이 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그냥 편하게 Can I touch this display? 라고 할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Right.
0: 만약에 Can I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런 규정과 상관없이 해도 돼요? 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하거든요. 이거 만져도 되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근데 영어로는 규정상 그게 허용이 되는 겁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면 Am I allowed to? 혹은 Is it okay to? 뭐 이런
1: Right.
0: 식으로 묻는 게 좋다는 거죠.
1: Is it okay to? Am I
0: 그렇습니다.
1: allowed to?
0: 그렇습니다.
1: 근데 참고로 display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아요. DP라 그러면 이해 못 합니다.
0: 아, 네네.
1: Can I touch this deep DP? What is DP?
0: 그거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DP 되어 있는 거예요라고 할때 가게에서 진열장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1: Yes.
0: DP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시장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DP라는 말까지 안 가죠. 왜냐면은
1: 그렇죠.
0: 그 자체를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1: Display.
0: 그냥 그건 디스플레이예요. 그냥
1: That's right.
0: 전시되어 있는 것은 그죠?
1: Exactly.
0: 네. 자, 오늘 128쪽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허락되는지를 묻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화가 시작될까요? 들어보죠.
1: Mm. 저기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단 플래시만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일부 전시물은 빛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1: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박물관의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나요?
0: 네네. 그 표지판에 달리 써 있지 않다면요.
1: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Can I? 라고 하기보다는, Am I allowed to? 혹은, Is it okay to? 라고 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1: 어제 배웠던 그 표현 그대로 오늘 적용해도 돼요.
0: 네.
1: Am I allowed to take pictures? Is it okay to take pictures?
0: 아,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1: 오늘은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0: 그렇습니다. Is it okay? 자, 뭐뭐가 괜찮은 건가요? Is it okay? 뭐 하는 것이? To take pictures in here. 이 안에서, 이곳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자, 그래서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이렇게 크게
1: Right.
0: 세 마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이렇게 말이죠.
1: Is it okay to take pictures? 해도 되고,
0: 네.
1: take photos? 해도 괜찮아요.
0: 아, 그렇군요. Take photos, take pictures 다 되겠군요.
1: Is it okay to take photos in here?
0: 네.
1: Right?
0: Is it okay to take photos in here? 자, 이 안에서, 여기 이 안에서, in here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1: Right.
0: 그래서 is it allowed to라고 해도 되고, am
1: Right.
0: I allowed to라고 해도 되는데, is it okay to라고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 괜찮은 건지를 묻는 거죠.
1: Right.
0: 네.
1: 근데 아주 뭐 이런 표현이 기억이 안 나.
0: 네.
1: 그냥 편하게, Oh, can I take pictures here? Can I take pictures in here? 굳이 이제 allowed가 생각이
0: 생각이 안
1: 안
0: 나면,
1: 나면
0: 그렇죠, 그렇죠.
1: 맥락상 이해는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Yeah. Am I
0: 네.
1: allowed to is best.
0: 네네네.
1: Is it okay is best. 생각이 안 나. allow였나?
0: 테이크,
1: 뭐였지?
0: 너 헷갈려, 막. 네.
1: Can I take pictures in here?
0: 그렇죠.
1: Okay.
0: Can I take pictures in here?
1: Yeah.
0: 그렇습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뭐 가장 전략적으로, 내 입에 가장 잘 붙어 있는 걸 하시면 되죠. 제일 나쁜 건 묻지 않고 사진 찍는 거죠.
1: That's just rude.
0: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직원이, 여기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I'm
1: Oh.
0: afraid not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 오늘은 반대네요.
0: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라는 부드러운 이제 거절과 부정의 의미가 I'm afraid not. 근데 오늘은 반대로 흔쾌히 그럼요.
1: Sure.
0: Sure.
1: 네,
0: Sure.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아, just don't use the
0: 네,
1: flash.
0: flash만 터트리지 말아주세요. Just don't use the flash. 자,
1: Right.
0: flash를 이제 플래시는 영어로도 flash라고 한다는 건 알겠는데
1: Right.
0: 터뜨리다라는 말이 이제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이제 뭐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표현을 use라고 하잖아요.
0: 네.
1: Use. Just don't use the
0: 그렇죠.
1: flash.
0: flash는 use한다는 게 결국 flash를 터뜨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just don't use the flash라고 하시면 그 뜻이 되겠습니다.
1: 근데 간단하게
0: 네.
1: sure But no flash.
0: But no flash.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0: 그렇게 그렇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No 그렇죠? flash.
0: No flash, please. 그렇죠. Flash는 안 됩니다.
1: Yes.
0: 우리가 왜 햄버거 주문할 적에도 no onions,
1: That's
0: please.
1: That's right.
0: 그렇죠.
1: Well, no ketchup, 네. no tomato.
0: 케첩
1: no...
0: 없이 어떻게 먹지?
1: 그러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1: Or no mayonnaise.
0: 네, no mayo, please. 혹은 no onions, please. 뭐뭐를 빼달라라고 부탁할 적에도 no 뭐뭐, please라고 한 것처럼
1: right.
0: 여기서는 no flash, please. 하면 flash는 빼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자, full sentence는 just don't use the flash가 되겠습니다.
1: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0: Just don't use the flash. 자, just don't 뭐뭐뭐 하니까 단 뭐뭐뭐만 하지 말아달라. Just don't right. use the flash. 네.
1: Exactly.
0: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하죠. 일부 전시물은 빛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1: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0: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자, 우리가 어제는 전시물을 말할 때 display라는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1: Right.
0: 그래서 some these displays are quite delicate라고 right. 해서 displays가 있었는데 이번엔 exhibits라고 하는군요.
1: Right. I think technical meaning is pretty much the same, but we use the word exhibit for something bigger, something a little more important, I think. That's why we call an exhibition.
0: 아.
1: 주로 이제 어떤 박람회 갔을 때 또는 어떤 전시회 갔을 때 주로 크게 전시하는 것들은 exhibition이라고 표현해요.
0: Exhibition.
1: Right.
0: 그렇죠.
1: Display is something simpler, something lighter.
0: 아, 그렇구나. Yeah. 그러니까 그 느낌의 차이가 좀 있네요.
1: Yeah, exactly. Right.
0: 네. 그 some exhibits are 그러니까 어떤 전시물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 right?
0: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빛에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빛에 민감하다.
1: Sensitive to light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자면 light sensitive.
0: 아, light sensitive.
1: Light dash sensitive.
0: Light sensitive. Mm-hmm. 그렇군요. Light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제 they can be damaged by bright light.
1: Right, exactly.
0: 결국 이런 말이 되겠군요.
1: Mm-hmm.
0: 네, 그러니까 you don't want to use the flash in here라는 말이 되겠군요.
1: Looks like they're actually in a place when anything that's light sensitive, it's usually other photos or paintings, like oil paintings, like precious paintings that are hundreds of years old. They're very sensitive to light.
0: Ah, they're very sensitive to light.
1: Or certain sculptures are very sensitive to light.
0: 어떤 조각들도 그 어떤 material에 따라서 달라질
1: right.
0: 수 있나 봐요.
1: Exactly.
0: 네. 자, light sensitive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게 되죠. Light에 민감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3: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0: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자, exhibit 이런 단어가 이 발음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Exhibit.
1: Right.
0: 그죠?
1: Exhibit.
0: Exhibit.
1: Exhibition. Exhibit.
0: Exhibit.
1: Right.
0: 그렇군요. Exhibition 하면 전시회, 뭐 전람회가 되겠고 exhibit가 이제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임스는 아, I understand 라고 어제는 말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1: 똑같은 상황에서 네. I understand 또는 got it.
0: Got it.
1: Oh, got it.
0: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1: It's a more casual term.
0: 그렇죠.
1: Got 그러니까 it.
0: 어제보다는 오늘 대화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casual해요.
1: Yeah.
0: 어제는 뭐 am I allowed to로 했다면 오늘은 is it okay to라고 한다든지 뭐 just don't 뭐뭐뭐 뭐뭐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라던가
1: right.
0: I understand 말고 got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no flash라고 하는 룰이 박물관의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나요?
1: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오, 네. Does that apply? 그것이 적용합니까? 적용됩니까? Does that apply everywhere? 모든 곳에서 in the museum 이 박물관 안에 자, 쭉 이어서 다시 말해 보면요.
1: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네. apply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1: When you apply something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0: 네.
1: 어디에 뭐 신청하다, 지원하다도 apply, like college application, right?
0: 네.
1: 근데 어디에 적용되다도 apply.
0: 그렇죠.
1: Does that apply like in room A, B, or C everywhere? So do I have to not use the flash in all of the museum locations.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적용되다라고 할 때 apply, APPLY를 써서 여기서는 does that apply 그런 룰이 apply 되나요?

0: 있나요? Everywhere in the museum 이렇게 묻는 건데요.
1: Mm-hmm.
0: 이때 apply는 또 to 하고도 같이 잘 쓰이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apply to children 하면 그 룰은 어린이에게만 적용됩니다. Apply to children, 뭐 apply to this area only 하면은 이 지역에만 적용됩니다라고 한다든지
1: 여기에서만 no flash.
0: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런 식으로. So apply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Mm-hmm.
0: 여기서는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이렇게 물었어요. 자,
1: right.
0: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Got it.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했더니 네, 표지판에 달리 써 있지만 않다면 그렇습니다.
1: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0: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자, 이게 문장이 지금 오늘 나온 문장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긴 하지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When somebody says do this or do that and they use the word otherwise,
0: otherwise.
1: Unless Diane says otherwise,
0: 어.
1: do this. 꼭 이렇게 해, 이런 방식으로 해. Unless she says otherwise.
0: 어.
1: Unless she tells you to do something else,
0: 음.
1: do this until she says that.
0: Right.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표지판이 달리 말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다 right.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됩니다. Otherwise라는 말은 if not 혹은 or else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거든요.
1: If not or else.
0: 그렇죠. 예를,
1: right.
0: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두르세요. 안 그러면 기차 놓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때 hurry up 이렇게 한 다음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0: 네.
1: If you don't hurry, you will miss the train.
0: 그렇습니다. 또는 어, 자켓을 입으세요. 안 그러면 추울 건데요. 라고 한다면 wear a jacket. Otherwise, you'll get cold. 라고 한다든지.
1: You'll get cold.
0: 다시 말해서 if you don't wear a jacket, you'll get cold. So if not이 붙은 게 otherwise거든요.
1: 그러지 않으면.
0: 그렇지 않다면.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도 unless 역시 if not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1: Right.
0: 만약에 sign이 어떤 표지판이 그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적에 otherwise를 써서 unless a sign says otherwise라고 하는 거죠.
1: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different. 이때 otherwise는 something
1: right.
0: different 의미입니다.
1: Something different.
0: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Otherwise는 so unless a sign says something different. 자, 그랬더니 right. 아, 그렇군요.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Thanks for the heads up.
0: 아, 네. Thanks for the heads up. 자, 이 heads up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So when somebody says I'm going to give you a heads up on a certain information
0: right.
1: and certain data. So I'm telling you early.
0: 어.
1: 미리 뭘 알려줄 때 I'm going to give you a heads up.
0: Heads up.
1: I'll give you a heads up.
0: I'll give you a heads up.
1: Yes.
0: 여기서도 thank you for the heads up 이라고 해서 yeah. 바로 그런 미리 알려준 귀띔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heads up 하면 미리 고개를 들어서 그 골프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닌가요?
1: I don't, we use a lot in sports. Yeah, you know, heads up. Meaning like pay attention, focus
0: right.
1: on something that's coming.
0: 공이 이제 이쪽으로 날아올 수 있으니 공이
1: yeah.
0: 오는 걸 고개를 들어서 잘 보라고 미리미리.
1: Right.
0: 그래서 heads up 이런 표현이 있단 아닌가
1: right,
0: 보다.
1: Right. I think it's true.
0: 네.
1: Yeah, we use it in golf a lot.
0: 네, 그렇죠.
1: Because the balls are flying everywhere.
0: 바로 그때 우리가 왜 공이 날아갈 때 저 앞쪽에 있는 분이 공이 오는 걸 조심하라고 해서 우리가 볼. 한국에서는 볼이라고 해요.
1: 볼이 그러니까
0: 볼 날아간다고 볼 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for라고 하는 거죠.
1: F-O-R-E가 맞아요.
0: 네.
1: Before를 줄여가지고 for인데 공이 미리 날아가는 거를 미리 보라고
0: 네.
1: 조심하라고.
0: So we're trying to give them a heads up.
1: So we're giving you a heads up.
0: 네.
1: Ball's coming.
0: Right.
1: Be careful.
0: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 The heads up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들어볼까요?
3: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2: Thanks for the heads up.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3: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2: Got it.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3: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2: Thanks for the heads up.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오늘은 뭐

0: otherwise도 있었고 unless도 있었고 heads up도 있었습니다. 아, light sensitive
1: Light
0: 역시
1: sensitive.
0: 네, 처음 나오다시피 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잘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저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1: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0: 아, 그럼요. 단 플래시만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1: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0: 일부 전시물은 빛에 민감하거든요.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1: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0: 아, 알겠습니다. Got it.
1: Got it.
0: 아, 그럼 그게 박물관의 모든 곳에서 적용되나요?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1: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네, 그 표지판에 달리 써 있지만 않다면요.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1: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0: 아유,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heads up.
1: Thanks for the heads up.
0: 아, 정말
1: Good
0: 잘하셨습니다.
1: job.
0: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otherwise라고 하는 건 something different의 뜻이 된다는 거.
1: Right.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우리 주치 선생님이 아,
1: Yeah.
0: 오늘 비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올것 같아서 제가 우비를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1: Okay.
0: 아, 그래요? 전좀 생각이 달랐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Oh, I thought otherwise.
1: I thought otherwise. I thought differently.
0: 그렇죠.
1: 이런 뜻이죠.
0: 네, I thought otherwi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We say that
0: 네.
1: all the time. Oh, I thought otherwise.
0: I thought otherwise.
1: I thought it wasn't going to rain.
0: 그렇죠. 나는 비가 절대로 안 오고 쨍쨍 아주 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I thought differently라는 걸 I thought otherwise라고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1: 가끔 그러길 바랬는데 다르기를 바랬는데라는 표현을 I was hoping otherwise라고도 표현 많이 해요.
0: 좋다. I was hoping otherwise.
1: 안 그러기를 바랬는데.
0: 어머나.
1: I was hoping otherwise.
0: 그렇지 않길 바랐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예감은 맞는 것일까라고 할
1: Right.
0: 때 I was hoping otherwise. Otherwise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1: That's right.
0: 자, 오늘 대화 많이 쓰셨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6: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5: Hello, everyone. I'm Kristen Cho.
6: And I'm Cameron Word.
5: We thank you. We really do have to thank you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is day, tha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holiday, that you're listening to us.
6: Yes.
5: We appreciate that.
6: Maybe you're in the car with your family.
5: Maybe you're on your way, yeah, driving
6: stuck
5: down.
6: Stuck in traffic.
5: That's right. And you're listening to us? Oh, my goodness. Thank you so much.
6: Yeah. It means a lot.
5: Yeah.
6: If you're in the car, it's probably a really stressful time.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tun. 뜻은 놀라게 하다, 충격을 주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American runner has stunned the running community by completing the 2026 Sydney Marathon in a sub-3-hour time while 32 weeks pregnant. 여기서 stun이라는 표현은 예상치 못한 일로 크게 놀라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upset victory stunned the entire sports world. 그 이변은 스포츠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스에서 stun the audience, stun the marke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크게 놀라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tu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24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The long-awaited Chuseok holiday finally kicks off today with millions gathering with loved ones around staple holiday foods. And among these is the pear, a traditional Chuseok staple that's now gaining a strong foothold in other countries. 모두가 기다렸던 추석 연휴가 드디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명절 음식을 즐기게 될 텐데요. 이런 차례상에 빠뜨릴 수 없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요즘 미국에서도 인기라고 해요. Fetching as much as 12,000 won per fruit in America, Korean pears are an item that customers simply can't get enough of. Despite the steep premium, they're widely preferred over local varieties due to a

0: pre-Columbian North American heritage that predates European arrival.
1: 치와와의 유전적 혈통을 연구한 결과 치와와 유전체의 여러 구간이 야생 코요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이 견종이 지닌 유럽인 돌의 이전, 곧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북미 혈통이 확인된 셈입니다.
0: 피클드 onions and fermented foods are experiencing a major revival in the UK, moving from traditional pub sides to high-end culinary ingredients and spawning trendy new formats like pickle-flavored sparkling water.
1: 영국에서 양파 피클과 발효식품이 다시 큰 인기를 끌면서 피클이 펍에서 즐기던 전통적인 안주 역할에서 벗어나 고급 요리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피클 및 탄산수, 피클 맛 탄산수 같은 트렌디한 신제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 And those were today's headlin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MIT has warned that students face cognitive surrender when they rely too heavi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pointing to academic research that highlights how over-reliance on these tools can severely damage long-term memory retention.
1: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일명 인지적 항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 기억 유지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 학술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Tell us more, Jason.
0: Yeah, so universities are claiming that this can be a problem. Of course, AI is a big thing these days, and obviously it's available to everyone, including students. And students being able to have access to these AI programs that can essentially write their essays for them
1: yeah.
0: and help them solve problems and things like that, it's becoming a real issue as to are we going to be dumbed down? Or in the terms of the way people talk these days, it might become a brain rot
1: yeah.
0: for people. So that's the new generation's way of saying that we're going to dumb down things for people.
1: Relying too heavily on AI. 너무 AI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에서 벗어나서 그냥 포기하는, 항복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 This can happen, this cognitive surrender state, if we rely too heavily on AI.
0: Yeah, and if you do anything too heavily, then it's being too much. So heavily, we're thinking about the weight of something, but it's just saying it's a large amount and too, T-O-O, saying so that's too much of something, more than we should.
1: Yeah, in this case, it's about relying on something. 무언가에 의존하다를 rely on A라고 하죠. 그런데 rely heavily on A라고 하면은 그 A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게 되겠습니다.
2: This, another way of saying this is over-reliance.
0: Yeah, you said rely too heavily on, and reliance is another form of the word rely. So if you have an over-reliance, then it's literally, yeah, too much, you're relying too much on something.
1: Over-reliance가 바로 아까 말했던 rely의 명사 형태 앞에 over가 붙은 건데요. 과도한 의존. Over-reli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long-term memory retention.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 유지 능력인데요. reten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를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 Not everything we hear is retained in our brains.
0: Yeah, if you think of retention or retaining something to essentially not lose something. So you could say that some people retain a lot of hair as they get older,
1: okay.
0: but some people do not. So if you lose

0: 그래서 한 달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33일 됐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그가 음식 없이 대략 한달 동안 버텼습니다. 오로지 물만 마셨어요. And this has happened before. I think
1: Oh, yeah.
0: we can't survive for too long without water, but
1: Yes.
0: without food, we can,
1: You can go
0: actually.
1: a year without food. Yeah.
0: Really?
1: If you
0: Have
1: are,
0: enough water and
1: yeah, if you have enough
0: hydrated.
1: water and
0: Oh.
1: if you have that much fat on your body to
0: Ah,
1: consume,
0: my goodness.
1: then yeah, there have
0: Wow.
1: been people that have done that actually. Yeah.
0: Ooh.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which is predating something.
1: To predate, or if something predates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it came before something else.
0: Yes. 네, 무엇보다 앞서다. Predate something.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Leif Erikson's discovery of America predated Christopher Columbus by 500 years.
0: 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500년 전에 그것보다 앞선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리프 에릭슨이 미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리프 에릭슨's discovery of America predated Christopher Columbus by 500 years.
1: He just didn't stay.
0: I see. 자, 마지막 표현은 to spawn.
1: To spawn meaning to be born or to appear at a certain place.
0: 네, 무언가가 생겨나다라는 뜻인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1: The popularity of the internet led to the spawning of many dot-com millionaires.
0: 인터넷의 인기는 결국 많은 dot-com 부자들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The popularity of the internet led to the spawning of many dot-com millionaires.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What's the answer to the quiz? What's similar to 추석?
1: That was number two, Thanksgiving Day.
0: 네, 2번이 정답이었죠. 미국은 11월의 넷째 목요일, 캐나다는 10월의 둘째 월요일입니다.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l right, well, don't go anywhere. Stay tuned for more interesting stories. Let's listen to Chris Brown with you,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훌륭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